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증명하는 방법이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뭐 A제곱과 B제곱을 더했더니 C제곱이 되더라. 뭔가 이상한 이런 관계식을 설명하는 방법이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우리는 닮음을 이용한 증명 방법을 찾아볼 건데, 여기서 집중!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들 나와 있거든요? 교과서마다 다 달라요. 왜? 100개가 넘다 보니까 너무도 많은데, 그 대부분이 수행평가, 우리 과정중심평가 하잖아요? 이 서술형평가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란 소리겠죠? 자, 예를 들어보자면, 직각각형 두 변의 길이가 3cm, 4cm인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를 x cm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x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식을 통해서. x를 제곱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요, 나머지 직각을 낀두변 길이 3의 제곱과 4의 제곱을 더해서 만듭니다. x제곱은요, 3제곱 9와 4제곱 16을 더하면 25가 되는데, 즉,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는 뭐가 있지? 하고 보니까 5, 5, 25. 그 중에 x는 양수기 때문에 x 이퀄 5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 직각삼각형의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5cm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이게 다뭐 때문에 가능한 거다? 결국엔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럼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왜 성립하는지 증명을 해봐야겠죠. 자, 이 닮음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아마 제일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각 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 B, C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설명하는 과정인데요. 자, 점 C에서 빗변 AB로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세 개의 삼각형이 모두 직각이 된다고 우리가 이제 닮음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CBH, 요 닮음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 요 BC의 제곱은 BH 곱하기 AB라고 할수 있죠. 즉, BCA의 제곱은 BH 곱하기 A, B, C가 된다. 이렇게 빈칸을 채워줄 수 있는데, 이거, 아, 선생님, 이거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작은 삼각형을 뒤집어서 딱 올려준다면, 뒤집어서 딱 올려주면, 이제 여기가 H가 되는 거고,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BH 대 A는 BC 대 AB다. BC가 A고요. 따라서 그 관계식을 비례식, BH 대 A는 A 대 C. 비례식을 만들어주고, 비례식을 내항이고 외항이고 해주면, 이런 공식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다?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되더라. 근데, 알고 있으면 좋고요. 두 번째. 이번엔, 요 삼각형. 삼각형 ABC와, 그다음 ACH. 작은 삼각형에서, 요 오른쪽 부분. B의 제곱은 AH와 AB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즉, B의 제곱은 AH 곱하기 C. 근데 우리가 결국 증명해야 될건 뭐냐면 요거잖아요. 우리는 결국 A제곱과 B제곱을 더했더니 C제곱이 나오더라. 그럼 A제곱과 B제곱을요, 우리는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의 식, 아래 식을 더해줬더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대신에 BH 곱하기 C. B제곱 대신에 AH 곱하기 C. 어? 분배 법칙이죠. C로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BH 플러스 AH 곱하기 C.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쭉 흐름 따라 왔으면, 근데 BH랑 AH랑 더하면 결국엔 뭐가 되냐? 얘가 C라는 거죠. C. 따라서 우리는, 얘도 C고 얘도 C네? 그러면은 C 곱하기 C니까 결국 C제곱이 되네? 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네? 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해낼 수 있는데, 이건 일단 이 과정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적용을. 자, 무슨 말이냐? 직각삼각형에서 진짜 X값을 찾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는 X제곱하고 8제곱 더하면 10의 제곱 나온다. 이런 간단한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X제곱만 구하면 되니까 8제곱을 이항해주면 10제곱 100에서 8제곱 64를 뺀다? 36이네. 자, 빨리빨리 머리를 쓰면. 자, 제곱해서 36 되는 거 뭐다? 66에 36. 그러면은 양수니까 x는 6입니다. 선생님, 근데 질문. 어떤 친구들이 질문해요. 왜 x는 양수인 거 계속 굳이 굳이 언급을 할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곱해서

36 되는 거는요, 당연히 6도 있지만 뭐도 있다. 마이너스 6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 중에서 얘는 안 된다. 왜? 길이니까. 따라서 x가 양수인 걸 강조하는 이유는, 아, 음수의 존재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3번. 그럼 x제곱의 값을 구해라. 자, x제곱. 빗변 길이 제곱은요, 직각을 낀두 변, 4의 제곱과 7의 제곱을 더해서 만듭니다. x제곱 4, 4, 16과 7, 7에 49를 더해주면 x제곱의 값은 65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 빗변 8의 제곱은요, 직각을 낀두변 길이 x제곱과 x제곱을 더해요. 그러면은 다시 써주면 결국 이 x제곱이 8, 8에 64가 되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제곱의 값은 32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x제곱의 값을 구하라 했잖아요. x의 값은 못 구하죠. 제곱해서 32가 되는 거 찾을 수 있다, 없다? 지금은 모른다. 이거 언제 가서 알자.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제곱근이란 개념을 배워버리자. 그 다음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x의 값을 빨리 찾아볼까요? 저는 근데 이거 암산으로도 해요. 이거 나중에 계산 다 하고 나면요, 12 나올 겁니다. 자, 찍어놓고 진짜 그런지 봐볼까요? 자, 두개 제곱, x제곱과 5제곱을 더했더니 13제곱 나와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거는 x제곱만 필요하다. 그럼 13제곱 169에서 5제곱 25를 빼주면 된다. 제곱해서 144가 나오는 빨리 x값을 찾아보자. 기회를 드릴게요. 빨리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제곱해서 144가 나오는 건 뭐다? 12더라. 요거 빨리 하려면 일단 첫 번째, 적어도 1에서 20까지의 제곱수 정도는 머릿속에 탁 외우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 이건 첫 번째 과제. 1에서 20까지의 제곱수는 외우고 있으세요. 그래서 144는 12의 제곱이기 때문에 x는 12.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자, 8번. 자, 또 x. 일단 x부터 찾으면 12의 제곱과 5의 제곱을 더해서 만들고요. 12제곱은 144, 5의 제곱은 25. 더하면 169. 제곱해서 169가 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바로 13의 제곱이고요. x는 13이에요. 두 번째, 전체 삼각형을 보니까 y 플러스 5, 여기 하나 있고요. 밑변은 12. 그럼 빗변이 20이 되니까 20의 제곱은 12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 즉 y 플러스 5의 제곱은 20의 제곱에서 12의 제곱을 빼래요. 근데 20의 제곱은 400이고요. 12제곱은 144란 말이에요. 빼주면 256이 됩니다. 자, 256. 제곱해서 256이 되는 건 바로 16의 제곱이고요. y 플러스 5가 16이면 y의 값은 11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곱수를 외우고 있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고요. 자, 9번. 이거 보이는 것도, 그림 보는 것도 어려운데 빨리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제곱이니까, x제곱. 여기죠, 여기. 그럼 여기 뭐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면요, 우리는 빨리 A제곱과 B제곱의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뭘 통해서? 나머지 8, 10, 11을 통해서 찾아볼 건데, 자, 그러면은 두 번째, 8제곱 64. 8제곱, 여기가 빗변이니까 8제곱 64는요, A제곱과 뭘 더하냐? 여기를 이번에 C라고 해볼게요, C. C제곱을 통해서 구합니다. 뭔가 느낌이 오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직각삼각형 쓸 거고요. B제곱 쓰겠죠? 10이네요. 10의 제곱 100은요? 여기 B제곱과 여기를 D라고 해봅시다, D. D의 제곱을 통해서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여기를 11. 11의 제곱 121은요, 큰 삼각형이니까 C제곱과 D제곱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요네 개의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는 뭐할 거다? X제곱을 찾아줄 거다. 여기서 힌트. 근데 요두 개를 더했더니 C제곱 플러스 D제곱 121이 나오네? 그럼 우리는 나머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X제곱이니까, 아, 위아래 식을 더해주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더하면 164가
A제곱, B제곱, X제곱이고, C제곱, D제곱, 121이네. 따라서 X제곱의 값은 43. 뭔가 엄청 어렵게 구했지만, 이렇게도 해결을 할수 있더라. 이 그림, 뭔가 복잡하죠? 근데 작은 거 A, 큰거 D, 작은 거 B, 큰거 C라고 한다면, 네 개의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자, 9번은 별표 치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12번. X제곱의 값을 찾아라. 이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보조선 하나만 딱 그어버리면, 보조선 하나만 두 개네요. 딱 그어버리면 보입니다. 뭐냐?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P를 기준으로 A, B, C, D라고 하면요. 요 4, 이 직각삼각형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 4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요. 4제곱 16이 되고요. 또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X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거 잘 재조합하면은 여기, 여기. 즉, D와 B, B제곱과 D제곱을 통해서 우리는 66에 36을 찾을 수 있고, A와 C, A제곱과 C제곱을 통해서 우리는 88에 64를 찾을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요 대각선 방향으로 보이는 요 그림들이 제곱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다 A제곱부터 D제곱까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는 x제곱 플러스 4416의 값으로, 요렇게 더하면 66의 36과 88의 64의 값으로 더해지더라. 아, 따라서 x제곱의 값은 몇이다. 넘어가면은 쭉 넘어가서 84가 된다. 요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12번 또한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자, 반복 체크 왔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잘 이해하고 있나? 또 보면은 이거 너무 빨라요. 요 삼각형에서 x를 찾아야 되니까 x제곱과 4제곱 더하면 5제곱이 나와야 되네. 그러면은 x제곱은 5525에서 4416을 뺀 9네. 제곱해서 9가 되는 거 오케이. 3 체크했죠. 그다음에 5 여기는 12. 그럼 y는 다음 시간이 되면 이게 보자마자 13인 거 알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주면 y제곱은 5의 제곱과 12의 제곱을 더해서 구하더라. 그러면은 169가 되니까 제곱해서 169 되는 거 13. 13 더하기 3 하면 정답은 1번 16이다. 요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말이 좀 빠르고 계산이 빠르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2번. 야, 요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학교에서도 많이 다루기도 하고. 자, S2 넓이가 25파이, S3 넓이가 36파이인데 그럼 S1의 넓이는 몇이냐? 근데 얘가요, 뭐, 길이 다 상관없이 어떤 관계식을 가지냐면 S1이랑 S2를 더하면 S3가 됩니다. 이 직각삼각형, 요런 모양에서. 그럼 정답은 바로 구해지겠죠? 정답은 11파이가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잘 보세요. 자, 여기 A, B, C라고 한다면 결국엔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면 C제곱이 돼요. 왜? 직각삼각형이니까. 근데 이 S1의 넓이도 2분의 A에 제곱해서 파이를 단 4분의 A제곱 파이. 그거의 반원이니까 8분의 A제곱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S2의 넓이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8분의 B제곱 파이가 됩니다. 그럼 S1, S2 더해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네? 뭐야, S3네. 8분의 C제곱 파이가 되더라. 요런 관계식을 찾고, 이해가 잘안 돼요 하시면요, 이해를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잘안 된다 하면은 요 관계식이라도 머리에 꼭 가져가세요. 이런 그림이 있다. 그러면 아, S1, S2 더하면 S3가 되네. 오케이. 정답은 11파이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력 체크. 좀 어려워요. AD 제곱의 값을 구해라. AD 구하려고 보니까 아, 이거 모르겠단 말이죠. 여기 6cm니까 우리는 AC의 길이만 알면 되겠네. 그럼 AC의 길이를 어떻게 두지? 어떻게 구하지? 근데, 그쵸. 지난 시간에, 이거 각이 이등분선이네? 그러면은 9대 6. 여기도 9대 6. 약분하면 3대 2. 아, 여기 길이 3x.
여기 길이 2x라고 두면 되겠구나. 그 다음 어쩌죠? 그 다음 봤더니, 어? 직각 삼각형이란 말이야.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다. 뭐다? 아,빗변 길이 3x의 제곱, 9x의 제곱이죠? 걔는 9 더하기 6, 15의 제곱인 225와 2x의 제곱인 4x 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넘어가주면 5x 제곱이 225가 되고요. 5로 나눠주면 x 제곱이 45네. 여기까지 올수 있다는 거죠. x가 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x는 필요하지 않고 x 제곱만 필요합니다. 왜죠? 바로 삼각형 ADC에서 AD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AD 길이 제곱의 값은요, 결국 66의 36과 2x의 제곱인 4x 제곱의 값이 필요하고, 그 중에 x제곱이 45이기 때문에 요 값이 180이 되죠. 그럼 180과 36이 더해지면 AD의 제곱은 정답 5번 216이 되더라.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과 피타고라스 정리만 이용한다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문제 2번. 아, 문제도 길어요. 뭐 A씨의 중점. 아, 근데 직각삼각형의 중점이니까 보자마자 외심, 외심, 외심, 외심 나와야 되고요. 그럼 외심이면 여기, 여기, 여기 길이가 타갔겠네. 그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쭉쭉쭉 왔을 때 X제곱, Y값을 찾아라. X의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여기 8. 그럼 여기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 길이는 CM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CM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 여기 외심이니까 여기 길이네. 6제곱, 8제곱, 피타고라스 10. 따라서 일단 CM의 길이가 10이고요. 10에서 6 빼면 여기는 4. 8제곱과 4제곱을 더하면 X제곱은 8, 8에 64, 4, 4, 16. 더하면 80이 나오고, 그 와중에, 80 와중에 우리는 Y의 길이는 요 삼각형에서 BH, 8, 8에 64는 Y 곱하기 10. 8, 8에 64는 y 곱하기 10. 따라서 y는 10분의 64. 요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거 비례식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은 쭉 계산해주면 86에 48, 84, 32. 정답은 4번 512가 되는데 좀 빠르게 풀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보시길 바라고. 자,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너무 많은 내용을 빨리 담다 보니까 좀 급하게 했거든요. 다시 한번 꼭 복습하는 시간 가지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복화 고난도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진짜 잘하셨어요. 자, 우리 오늘 몇 번째 시간이에요? 그치, 24번째 시간입니다. 유닛으로는 6, 계속해서 우리 이거 하고 있죠. 어떤 파트? 예, Society, Politics and Law에 관련된. 오늘은 뭐에 관련된 걸까? Law에 관련된 겁니다. 법은 왜 필요하지? 그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Crime and Law에 관련된 소제목 오늘 Day 24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단어 첫 번째 단어 Law라는 단어예요. 알고 있는 단어? 그치, 법, 법률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Lawful, F-E-L을 붙이게 되면 형용사가 됩니다. 법적인이 뭘까요? 합법적인, 법에 맞는, 법에 적절한 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lawyer라는 단어, 사람을 나타내죠. 변호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break the law라고 하면 뭐야? 법을 깨다. 그치, 법을 어기다가 되겠고요. according to the law라고 하면 according to라는 표현이 뭐뭐에 따르면 이라는 전치사 구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구의 형태, 명사 구의 형태의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according to the law라고 하면 법에 따르면 이라고 해석이 되는 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legal, legal이라고 하면은요. 얘는 L-E-G 이렇게 앞으로 시작하는 요 접도를 시작하는 단어는 법에 관련된, law에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legislate라는 동사 배웠었죠. 법을 제정하다 라는 의미로 배웠었습니다. legal이라는 단어도 법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얘는 합법적인,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lawful이라는 단어랑 비슷한가 봐. 그래서 여기 지금 딱 정리가 되어 있네. lawful 유의어가 되겠고요. 그러면 법에 저촉되는, 법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이라는 의미가 illegal이라고 해서 IL을 붙이게 됩니다. legal이라는 단어에다 IL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드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불법적인 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legally,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겠고요. legalize, 합법화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gal action, 우리 전 시간에 이 action이 들어가게 되면 행동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특히 take action, take라는 동사랑 같이 쓰이게 되면 조치를 취하다 라고 해서 조치라는 의미가 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legal action 이라고 하면 법적 조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예문 한번 볼까요? The lawyer, 그 변호사는요. Explain the legal process to me. 저에게 legal process, 법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legal process, 법적인 절차. 왠지 딱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쓰이는 표현 이렇게 묶어드렸습니다. 세 번째 단어 가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단어입니다. legal의 반대인 illegal, 불법적인 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IL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어에서 law라는 단어, 그리고 형용사 형태로 lawful, 합법적인이란 단어 배웠었죠. 그러면 이게 합법적인이 아니라 불법적인이란 illegal과 비슷한 의미는 on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unlawful을 만들어주는구나. 자, 반대에 legal, 우리가 방금 전에 반의어로 봤었으니까 넘어갈게요. illegally, 아까 legally가 legal의 부사 형태였으니까 illegally라고 하면 illegal의 부사 형태, 불법적으로라는 의미가 되겠고 it is illegal, 뭐뭐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it to 형식상의 가조, it 내용상의 투부정사, 주어가 되겠죠? 그럼 뭐뭐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는 게 불법이야? Drive through a red light. 빨간 신호를 통과해서 운전하는 것. 즉, 빨간 신호인데도 그걸 무시하고 운전하는 것. 신호 위반이죠. 이거는 불법입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장 내용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regulate. regulate라는 동사, 얘는 무슨 뜻일까요? 규제하다, 통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regulate, 규제하다, 통제하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control, 얘도 통제하다 라는 의미가 있겠죠? 자, regulation, 많이 쓰이는 명사 형태입니다. 규정이나 규제, regulatory, 규제의 라는 형용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명사의 전미사 뭘 썼는지, 형용사의 전미사 뭘 썼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문 볼게요. The government, 정부는요, needs to regulate,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요? Teenagers' use of social media. 10대들의 소셜미디어의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10대들의 이 소셜미디어를 규제한다는 건 10대들을 사실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regulate라는 동사가 규제하다,
통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많이 쓰입니다. regulation이라는 명사 형태 특히 좀 많이 나오니까 같이 알아주세요. 자, 다음 단어 다섯 번째 violate라는 단어입니다. 얘는 위반하다라는 뜻이에요. 위반한다라는 건 뭔가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그걸 어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특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무언가를 침해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위반하다, 침해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비슷한 의미라면 우리 아까 break the law라고 했을 때 법을 깨다, 즉 법을 위반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break라는 동사가 그런 의미에서는 위반한다라는 의미로 유의어로 지금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violation, 명사 형태로는 위반, ION을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었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아까 break the law라고 했던 것처럼 violent law라고 하시면 역시 법을 위반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The actress, 그 여배우는요, said, 말했어요. The photographers, 그 사진 기자들이요. 사진 기자들이 violate her privacy. privacy라는 표현이 뭐죠? 사생활입니다. 사생활을 침해했다라고 말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violate one's law, one's privacy 라고 하면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위반하다 라는 뜻도 되고 어떤 걸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깨는 위반하다 라는 의미도 되고 침해하다 라는 의미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의미 같이 챙겨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offend라는 단어예요. 얘는 기분을 상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아 내가 너를 기분 상하게 할 의미는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많겠죠.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offend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기분을 상하게 하다. 근데 얘가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뜻도 돼요. 우리가 지금 소제목이 crime and law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을 깨고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여기서처럼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렇게 쓰이는 단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offend라는 동사가 많이 흔하게는 기분을 상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insult라는 명사 형태는요. insult or insult 명사나 동사 둘 다 쓰이고요. 강세가 좀 다르게 옵니다. 명전동으로 명사일 경우는 앞에 가요. 기분을 상하게 하는 insult라는 동사랑 비슷한 기분을 상하게 하다는 의미와 비슷해지려면 insult라는 동사는 사실은 모욕하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를 모욕했어.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기분을 상하게 하다, 모욕하다라는 의미랑 지금 비슷하게 같이 놓아져 있습니다. 반대는 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즐겁게 해주는 게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please라는 동사도 역시 반대말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offense라는 se를 붙이면 명사가 됩니다. 범죄, 불쾌함이라는 뜻이고요. offensive, 이 형용사 형태 참 많이 나오죠. 모욕적인, 공격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예문 보시면 The man's joke, 그 남자의 농담은요. offended many people in the room. 그 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분 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offend라는 동사, 기분을 상하게 하다.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법과 관련된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의미까지 있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일곱 번째 단어 갑니다. criminal 이란 단어인데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표시를 했잖아. 그지? 네. 원래는 crime이라는 명사를 먼저 한번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crime이라는 명사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criminal이라고 뒤에 다른 표현들을 이제 붙인 건데요. 얘는 범죄자.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범죄자라고 해서 criminal 이란 a를 붙이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형용사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쓰인 거고 특히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범죄자라는 뜻이고요. criminal record라고 하면 그래서 범죄 기록, 전과 기록을 가리키게 됩니다. 예문 보시면은요. detectives. detective가 형사들이죠. 그죠? 네, 형사들. 형사들은요. work for months. 몇 달 동안, four months니까 몇 달 동안 일했습니다. To identify the criminals behind the robbery. Robbery라는 단어가 강도 사건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인 거죠. 강도 사건의 이면에, 그 뒤에 이 범죄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이셔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예, 수사를 했습니다. 과거형 시제네요. 그죠? 수사를 했습니다. 자, 이때 identify the criminal 이라는 표현에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criminal 이란 단어가 사람이니까 criminals, 범죄자들 이라는 뜻이고요. 범죄자들을 확인한다. identify가 확인한다는 의미죠. 맥락상으로 봤을 때 범죄자를 단순히 확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뭘까요? 범죄를 찾아내고 밝혀낸다라는 의미로 쓰였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맥락상으로 좀 그 원래 이 identify에 식별하다
혹은 확인하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은 연장으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밝혀내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자, 그럼 이번엔 여덟 번째 단어 가볼게요. murder라는 단어입니다. 살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murderer, er 붙이게 되면 살인범이라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살인이라는 murder라는 명사도 되지만 murder라고 하면 동사 형태로 살인하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kill, 죽이다라는 동사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구나. commit murder, commit라는 동사가 저지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다라고 할때 commit murder 이렇게 한다. be charged with라고 하면 특히 여기 뒤에 murder를 붙여서요. 뭐뭐의 혐의로 기소되다라는 표현이 be charged with라는 표현입니다. 그 뒤에 이제 범죄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murder를 써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다라고 해석이 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rob. 우리 방금 전에 robbery라는 단어 배웠었죠. 그죠? 강도질, 강도라는 뜻입니다. 동사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강도질을 하다, 털다라는 뜻이 되겠고, steal, 얘도 훔치다, 도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robber라고 하면 중간에 b를 하나 더 붙입니다. 단몸 단자음이기 때문에 b를 하나 더 붙이고, 이렇게 ery를 붙여서 또 다른 강도질이라는 강도라는 명사의 의미로 쓰이거나, 아니면 robber라고 해서 사람을 나타내는 강도범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rob a of b. 특이하게 of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뭐 A에게서 B를 빼앗다라고 하면 뭐뭐로부터 빼앗다 이렇게 해서 뭔가 다른 전치사를 쓸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from을 쓰지 않고 of라는 전치사를 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Rob A of는 되게 유명한 수거입니다. 같이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 번째 단어 갑니다. Incident, incident라는 단어예요. Incident

victim. 11번째 단어입니다. victim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얘는 희생이에요. 희생된 사람, 즉 피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희생된 사람, 희생자, 즉 피해자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victimize라고 하면 희생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fall victim to, 어디 어디에 희생양이 되다라는 뜻이니까 뭐뭐의 희생양이 되다, 뭐뭐의 희생이 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victim, 그 피해자는요, became a target. 뭐가 되었어요? 타겟이 되었어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대상이 되었어요. 왜? Because he was alone at night. 그가 밤에 혼자였기 때문에 아, 쟤를 공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표적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Victim이란 단어, 피해자, 희생양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자, 그 다음 12번째, witness. witness라는 단어고요. witness는 얘는 목격자라는 명사의 의미로 일단은 많이 쓰입니다. 동사의 의미로도 쓰여요. 목격하다라는 뜻이에요. 목격자는 어떤 사건이나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니까, 특히 어떤 범죄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증인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목격자 혹은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이자 동사입니다. Witness a crime.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범죄 현장을 목격하다. 범죄를 목격하다. 이렇게 쓰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적용한 문장이 예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He was a witness. 그는 목격자였습니다. To the crime. 그 범죄의 목격자였고, and reported it. 그 범죄를 보고했어요. 신고했습니다. To the police. 누구한테?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범죄 현장이구나. 여기 범죄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신고를 했다라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죠? Witness란 단어. 얘는 목격자, 증인이라는 명사도 있고, 목격하다라는 동사 의미도 있는 두 개의 품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13번째 단어 갑니다. Evidence. Evidence. 바깥쪽으로 나온 거예요. 즉, 어디에 숨겨 있다가, 이거 보니까 이런 사건이네 라고 알려주는, 바로 볼까요? 그치, 증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 단어는 proof라는 단어가 있겠죠? 자, evidence의 형용사 형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evident. 그럼 증거의라는 뜻이 아니라, 얘는 분명한, 명백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증거라는 건그 사건의 어떤 실마리, 얘가 이렇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evident라고 하면 분명한, 명백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clear evidence, 명백한 증거라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 자, 여기 strong evidence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강력한 증거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문 보겠습니다. The lawyer, 그 변호사는요, showed strong evidence in court. 그 법정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왜? To support the claim. 그 증거를 support, 지지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The claim이라는 건 주장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를 이거 보세요 라고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째 단어 가볼게요. Identify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ident가 들어가면 iden까지가 same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same, 동일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identify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식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밝혀내다라는 의미도 맥락상으로 가질 수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신원등을 확인하다, 식별하다, 밝혀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동사입니다. Identification이라고 하면 신원 확인. 그래서 여러분들 왜 ID 카드 이렇게 얘기할 때그 ID가 Identification Card의 줄임 표현이에요. 신원 확인 카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Identity 이 단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 그 정체성을 Identity라고 이야기를 하죠. Identify A as B라고 했을 때 as라는 전치사를 써서 A를 B로 식별하다, A를 B라고 확인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신원 확인을 하다. 예문 보시면 The police identified the thief. 경찰이 그 도둑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요? By his fingerprint. Finger, 손에 있는 프린트래요. 그치, 지문이 되겠습니다. 지문으로 그 도둑을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dentify,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식별하다 혹은 구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확인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Arrest라는 단어예요. 체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반대는 뭐예요?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거. 석방하다라는 단어가 release라는 단어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굉장히 앞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release는 일단 뭔가 가지고 있거나 잡았다가 놓아주는 걸 전부 다 푸는 걸, release라고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단어도 release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BTS가 새로

새로운 앨범을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release라는 동사. 새로운 영화가 나왔습니다. 개봉했습니다라는 동사도 이제 release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잡았다가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석방하다라는 의미로 arrest라는 단어랑 반의어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rrest suspect. suspect가 용의자입니다.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의자를 체포하다. under arrest라고 하면 체포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under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면 여러분, 뭐뭐 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under development, 개발 중인. under investigation이라고 하면 조사 중인, 수사 중인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under arrest라고 얘기했으니까 체포 중인, 체포된 상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police, 그 경찰은요, have arrested several suspects. 몇 명의, 여러 명의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arrest라는 단어, 체포하다라는 동사인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ccuse라는 단어인데요. 얘는 고발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이게 법적인 용어로 쓰이면 이제 우리가 고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소하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accuse A of B라고 하면 이때도 of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A를 B로 고발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구문이에요. 자, 그다음 accusation이라고 하면 고발이라는 명사, accuser라고 하면 고발자, 고발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문 보시면은요, the news company 그 뉴스 회사는요, was accused of 뭐뭐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자, accuse A of B에서 수동태가 되니까 목적어인 A가 주어로 나간 형태예요. 그러면서 수동태가 be accused가 된 거죠. 그래서 of라는 전치사가 뒤에 남아 있으니까 같이 붙인 겁니다. 뭘로 고소가 되었어요? 고발되었어요? Spreading false information.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를 퍼뜨린 그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Accuse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Trial이라는 단어요. 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아니면 시험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의미의 경우에는 test or pilot이라는 단어랑 비슷한 유의어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파일럿은 우리가 조종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는 의미랑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왜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한번 견본으로 하는 그런 그 시범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파일럿이라는 단어가 왜 뜬금없이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트라이얼 테스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트라이얼이라고 하면 다시 재판하는 재심사, 재심판, 그러니까 재심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Be on trial이라고 하면 재판 중인, 재판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Everyone has a right. 모든 사람은 권리를 갖고 있죠. 뭐 할 권리? To a fair trial. 공정한 심판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jury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시범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정식 이 재판에서는 요 배심원제가 아니죠. 그죠? 예, 배심원단이 있는 이제 그걸 채택한 국가가 이제 미국이죠. 그죠? jury가 그 재판에서 옆에 사이드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라고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배심원단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jury라고 발음이 되고요. juror라고 하면 그 배심원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제 juro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jury, juror 이렇게 한번 눈에 담아두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client. client가 고객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의뢰인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우리 지금 소제목 상으로는 어떤 그 이걸 이렇게 제가 억울하니까 이런 재판에 하고 싶은데 이걸 같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의뢰인의 의미를 좀 더 강하게 살린 건데 고객이라는 뜻 의뢰인이라는 의미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문 한번 보시면 the lawyer 그 변호사는 spoke on behalf of his client. spoke 말했어요. On behalf of라는 표현이요. 무언가를 대신해서 라는 뜻입니다. 뒤에 있는 대상을 대신해서, 대변해서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의뢰인을 대변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On behalf of라는 표현은 좀 많이 쓰이는 관용어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아카데믹 잉글리시에서 많이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긴 합니다. 무언가를 대신해서, 대변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구예요. 자, 그 다음 단어 가볼게요. 자, defense라는 단어입니다. 20번째 단어죠. 자, defend라는 동사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offend라는 동사를 봤어요. offend는 예, 기분을 상하게 하다라는 뜻이었죠. defend라는 동사는 방어하다, 변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어하다라는 기본 의미인데 법 쪽에서는 나를 방어하는 게 뭐겠어요?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라고 변호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defend라는 동사가 여기에서는 변호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만 원래는 방어하다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defensive라는 형용사가 방어적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defense라는 명사가 그래서 방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이 파트의 이 지금 우리가 소제목상으로 봤을 때는 변호나 변론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방어라는 의미의 단어의 반대 의미는 attack, 공격이란 공격하다. attack은 공격이나 공격하다. 명사, 동사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사의 반대말이 되는 거니까 명사의 의미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attack이라는 동사이자 명사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in defense of 라고 하면 뭔가를 변호하여라고 해석이 되는 관용적인 표현. 21번째로 나옵니다. dismiss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어떤 그 영어 영화였는데 영어로 된 영화였는데 이 군사의 군대에서 군사들이 쫙 있는데 이제 통솔하는 그 총지휘관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많은 군인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dismiss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큰 소리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dismiss라고 하니까 그 군인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해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 묶어 있었던 혹은 같이 있었던 존재들을 이렇게 와해시키거나 해산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해요. dismiss라는 단어는 해산시키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직장에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직장에서 와해시킨대요. 그 직장과 떨어지게 한대요. 그래서 얘는 해고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기각한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 뭔가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걸 잘 진행을 하다가 거기서 멀어지게 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고한다라는 의미일 경우에는 fire라는 동사도 같이 의미로 정리가 되어 있고 기각하다라고 할 때는 아닌데 라고 그만 이렇게 하는 reject이라는 단어 원래 얘가 거절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자, dismissal a를 붙여서 명사 형태에 만들고요. dismiss case라고 하면 case가 재판에서는 이제 어떤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법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dismiss한다. 기각한다라는 의미니까 사건을 기각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예문 한번 볼게요. The lawsuit 소송이죠. 그 소송은요, was dismissed 기각되었습니다. Due to lack of evidence 증거의 부족 때문에 증거의 부족으로 기각이 되었습니다라고 해석되는 문장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2번째입니다. Innocent라는 단어인데요. 얘는 여러분 정말 죄가 없는 순진무구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의 순수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nnocent라는 단어는 특히나 정말 되게 순박하거나 어린 아이들 이렇게 죄가 없는 이런 의미로 쓰일 때 innocent라는 정말 그냥 선생님은 이미지가 되게 깨끗하고 순수한 순백의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innocent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단어다. 이렇게 먼저 넣어놓으시고 출발하셔도 좋겠습니다. 무죄의 순수한이라는 뜻이고요. 죄가 있는이라는 의미의 반대가 되겠죠. 죄가 있는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guilty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유죄의라는 뜻이고요. 순수한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는 naive라는 단어나 pure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naive라는 단어도 예를 순수한. 순진무관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요. pur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얘는 깨끗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무죄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명사 형태 innocence 한번 ce로 끝났구나. t 대신에 ce를 붙였구나.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문 보시면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서 you are innocent. 여러분들은 무죄입니다. 언제까지는 무죄예요? Until you are proven guilty. 여러분들이 유죄인 것이 입증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무죄입니다. 이걸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입증될 때까지 당신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입증이 되어야만 당신은 유죄인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입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째. convict or convict. 전형적인 명전동의의 단어입니다. 역시 같은 의미인데 명사와 형용사 품사가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convict라고 하면 그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죄수, 전과자라는 뜻이 되겠고요. convict라고 하면 유죄를 선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죄수나 전과자는 감옥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죄수라는 의미의 prisoner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conviction이라고 하면 유죄를 선고하는 것의 명사 형태니까 유죄 판결이 되겠고요. convict A of B. A에게 B로 유죄 판결을 내리다, 선고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aving convicted,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he was sent to prison. 그는 감옥으로,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지금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맥락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째 단어입니다. punish, punish. 이 단어는 여러분들 정말 기본적인 단어죠. 얘는 벌하다, 처벌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이거 배웠잖아요. discipline이라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배웠습니다. 그저 징계하다라는 뜻이니까 어떤 잘못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게 바로 징계죠. 그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 여기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반대는 그럼 뭘까? forgive라는 동사가 상대적인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punishment, ment를 붙이게 되면 명사로 처벌이란 뜻입니다. punish a for b, b에 대해서라고 할때 for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student, 그 학생은요, was punished, 처벌이 되었어요. 왜? for. 얘도 지금 punish A for B에서 A라는 목적어를 주어로 넣은 수동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학생은요, 처벌되었어요. 뭐에 대해? 뭐에 대해? 뭐 때문에? For breaking the rules. 규칙을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처벌이 되었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punish라는 동사, for라는 전치사랑 보통 같이 쓰인다라는 것까지 챙겨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Fine. Fine. 이제 여러분들 fine라는 단어가 뭐 중학교 정도에서는 이제 우리가 좋은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뭐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fine라는 단어가 좋은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얘가 두 가지 의미 정도 또 추가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좀 쓰입니다. 사실 중학교 3학년 정도에는 이제 얘가 fine라는 단어가 벌금이라는 의미로 나오죠. 벌금, 그죠? 그리고 여기 좋은이라는 의미도 있죠. 근데 여기서 형용사의 의미로 얘가 아주 미세한 고운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fine powder라고 하면 아주 고운 가루. fine dust. dust가 먼지잖아요. 그러면 고운 먼지가 뭘까요? 맞아요. 미세먼지를 fine dus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fine이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벌금을 부과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가지고 있고요. 자, 벌금의 반대에 보상이란 단어가 reward라는 단어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인 의미의 단어라는 얘기예요. pay a fine, 벌금을 내다라는 뜻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I have to pay a fine. 이렇게 바로 쓰였네요. 그죠? 저는 벌금을 내야 됩니다. 왜? For illegal parking. illegal, 불법적인이란 뜻이었죠. 불법에 주차 대해서. 불법 주차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해서 저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6번째입니다. sentence. sentence. 일단 우리가 이제 많은 문장이라고 얘기할 때 sentence라는 단어가 문장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일단 명사의 의미 우리한테 좀 친숙한 건 문장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얘가 이제 법 쪽에서는 형벌 쪽에서는 형벌이나 선고라는 의미가 됩니다. 동사의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어떠한 형을 선고하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아까 유죄 판결을 하다라고 할때 convict라는 단어 썼었잖아요. 그죠? 이게 sentence라는 단어도 형을 선고하다라는 뜻이래요. sentence A to B. A에게서 B에 대해, 즉 A에게 B를 선고하다. B라는 형을 선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ife sentence라고 하면 평생 이제 남아있는 생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종신형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됩니다. 예문 보시면 the defendant 그 피고인은요. receive a life sentence. 뭘 받았어요? 네, 종신형 선고를 받았습니다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ife sentence라는 표현 그대로 한번 이용한 거여서 표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jail이라는 단어 교도소라는 뜻이죠. 우리가 감옥이라는 표현이 prison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go to jail이라고 하면 교도소에 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she asked. 그녀는 물어봤어요. whether she was still in jail. 그가 여전히 감옥에 있는지, 교도소에 있는지, 즉 수감 중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 자, 그다음 28번째. prison. 방금 전에 봤었죠? 그죠? jail이란 단어랑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jail이란 단어 유효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prisoner라고 하면 죄수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 serve time in prison. 이 serve라는 동사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서빙한다라고 할때 그때 serve라는 동사 제공하다라는 뜻이 되겠고, serve라는 동사가 어떤 의무나 아니면 뭐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책무 따위를 다 이행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serve the military라고 하면 군복무를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형을 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erve time, 시간을 보내요. 시간을 보내서 임무를 다하는 겁니다. in prison, 어디에서? 감옥에서요. 그러니까 교도소,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라는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son sentence, 아까 sentence가 어떻던 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prison sentence 하면 징역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29번째 단어는요. sue, 굉장히 간결한 단어입니다. 얘는 고소하다.

라는 의미,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 이거 lawsuit이라는 단어 예문에서 봤었죠. 소송이란 뜻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다라고 할 때, 얘는 file a lawsuit이라고 file이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게좀 특징입니다. 예문 볼게요. The actor, 그 배우는요, sue, 고소했어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he newspaper, 그 신문사를 고소했어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for라는 전치사 계속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으로 쓰이죠. For spreading false information.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것에 대해서 신문사를 고소했습니다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sue라는 동사인 거. 그래서 고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동사 챙겨 두시면서 마지막 31번째 단어 갑니다. commit a crime. commit a crime. 자, commit라는 동사 저지르다,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표현이 commit a crime.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정말 많이 보게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다. 자, who would commit a crime? 누가 범죄를 저지를까? In the middle of the day. 이 대낮에, 하루 중에 정말 가운데니까, 이 벌건 대낮에 누가 범죄를 저지르겠어? 라고 해석되는 문장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commit a crime. commit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거, 같이 짝꿍으로 어울리는 동사 꼭꼭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실전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데일리 프랙티스로 우리 실전 문제로 완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A 파트, 맥락상으로 두개 중에 더 적절한 단어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봤더니, doing something against the law. 자, 법에 반하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법에 반해서 하는 거는 불법 아닌가? 이런 생각 들수 있지. legal, 합법적인, 그리고 illegal, 불법적인, 너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a person who saw the crime. 범죄를 본 사람. 이 뭐라고 우리말로 얘기하지? 목격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is a victim. victim은 피해자인데 그러면 witness는 어때? 괜찮지. 자, 증인, 목격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oney you must pay.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돈이래요. as a punishment. 처벌로 내야 되는 돈. 잘못했지 너? 자, 뭐네? 벌금 내. 그죠? 벌금이란 단어 어딨지? 그렇지, 여기 앞에 fine 이란 단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 파트 가볼까요? 두 단어의 관계 먼저 파악해 봐야 되겠지? regulate라는 동사. 그렇지. 통제하다, 규제하다. control은? 맞아.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돼. 그러니까 유의어가 되겠죠? steal. 훔치다. 그러면 얘랑 비슷한 거뭐 있더라? 그렇지. 짧은 단어. rob. rob.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guilty. 그치. 유죄라는 뜻이야. innocent는? 맞아. 얘는? 죄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말이 되겠구나. release라는 단어가 잡았다가 놔주는. 그치, 얘는 풀어주는 겁니다. 석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야? 석방하는 게 아니라 잡는 거, 체포하다라는 단어가 arrest라는 단어죠. arrest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legal, 합법적인, lawful, 합법적인, 비슷한 의미네. proof, 증거, 또 증거라는 의미의 단어. 그치, evidence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evidence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성돼요. C파트, 우리 영작 파트입니다. 겁내지 마시고, 이미 영작이 되어 있는 것 제외하고, 색표시로 되어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거에 집중하는 거야. 자, 그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당했습니다. 자, 뭐뭘 당했다라는 표현이니까 지금 수동의 형태로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be, PP 형태가 뒤에 나와줘야 합니다. 과거분사 형태 쭉 보니까, 그렇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뭐뭐로 고발하다라는 표현이 accuse A of B 였습니다. 그죠? 자, 근데 수동태가 되니까 was accused, 그 다음에 of를 써주시고,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관용적인 표현 많이 쓰여요. 꼭 알아두세요 라고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commit a crime이라는 표현이었죠. commit라는 동사가 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동명사가 뒤에 와줍니다. 그래서 commit a crime, committing a crime 이렇게 해서 한번 연결해 보시면 he was accused of 그는 고발당했어요. committing a crime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당했습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됐죠? 3번도 같은 원리로 한번 해볼게요. 경찰은 용의자를 지하실에 체포했다. 경찰은이라는 주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체포했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지하실에서라는 in the basement라는 표현이 이미 있어. 누구를? 그치. 용의자를이라는 arrest의 목적어를 뒤에 놔주시면 되겠고요. 명사 앞에 보통 관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the suspect라는 용의자. arrest를 첫 번째,
suspector를 두 번째, 그리고 suspect를 세 번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동사, 명사 이렇게 명사로 목적어를 만들 수 있죠. The police arrested the suspect in the basement.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작이 되어 있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우리가 성분들을 어떻게 배열할지 동사가 먼저 오고 목적어인 뒤에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까지 여러분들 완성해 주시면 완벽하게 잘 완성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배웠다고 끝이 아니지. 선생님이 준비한 리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뷰까지 완성해 주시면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재미나게 공부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만점왕 도우미 정소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9번째 국어 강의예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에 도전해 볼 건데요.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 잘 복습하고 왔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난 시간 퀴즈 정답부터 볼게요. 지난 시간 퀴즈는요. 시에서 하나의 줄을 연이라고 하고 연들이 모여서 하나의 행이 된다였는데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맞아요. X입니다. 여러분, 시에서 하나의 줄을 뭐라 그랬어요? 연이 아니라 행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행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이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 질문이에요. 언제 행을 구분하고 언제 연을 구분한다고 했나요?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앞으로 돌아가서 꼭 복습하고 오세요. 오늘은 문제 풀이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일기를 볼 때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학교를 마치고 서준이 지상이와 집 앞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를 했다. 오,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네요. 숙제가 있는 날이라서 처음에는 조금만 놀고 가기로 했다. 그런데 어찌나 재미있는지 우리는 10분만 더 5분만 더를 10번도 넘게 외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적 있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서야 숙제를 아직 못한 것이 생각나서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나는 불이 났게 집으로 돌아와 숙제를 했어요. 그런데요, 예상보다 숙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숙제가 빨리 끝나지 않았죠. 아, 아까 조금만 일찍 들어올걸. 나는 하품을 참으며 겨우 숙제를 마치고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아침 눈을 떠 시계를 본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으악! 시계는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세상에, 우리 친구들 학교 몇 시까지 가야 돼요? 보통 9시까지 아니에요? 그런데 8시 50분에 일어난 거예요. 늦잠을 잔 것이다. 허둥지둥 준비하고 학교에 도착했지만 꼼짝없이 지각하고 말았다. 하, 우리 친구들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숙제 미리 하고 노는 습관.

기반을 지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윤우가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래잡기를 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밤늦게까지, 아니, 그건 아니구나. 늦게까지 술래잡기를 했잖아요. 그 결과 밤늦게까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내가 할 일, 숙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 이것이 결과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윤우가 학교에 늦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왜 학교에 늦게 되었나요? 그러면 그 앞에 과정을 봐야죠. 학교에 늦을 수밖에 없었어. 왜? 늦잠을 잤잖아요. 일어났더니 몇 시라고요? 8시 50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늦잠을 자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이 원인이다? 맞아요. 늦잠을 잔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 학교에 늦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3번입니다.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했는데요. 윤우가 늦잠을 잤다. 그 다음 윤우가 밤늦게까지 숙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에요? 맞아요. 여기에서는 밤늦게까지 숙제를 했기 때문에 다음날 늦잠을 자게 된 거죠. 그래서 2번 이렇게 원인 연결해 주시고 1번 이렇게 결과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떤 일의 결과는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되는 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4번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을 원인과 결과로 쓴 문장이 아닌 것에 동그라미 표시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원인과 결과가 각각 어디에 해당되는지 각각 찾아봐야 되겠죠? 1번입니다. 비가 와서 집에 뛰어갔다. 이건 어떤 게 원인이죠? 비가 왔다는 거잖아요. 비가 왔다. 그래서 집에 뛰어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됩니다. 2번, 운동화를 잃어버려서 실내화를 신고 집에 왔다. 이건 어때요? 운동화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실내화를 신고 집에 왔다. 이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 거죠. 그래서 서가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바닥에 한쪽에는 음식도 있었고 쓰레기도 있었다. 자, 여기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이쪽에는 음식도 있고 이쪽에는 쓰레기도 있고 그냥 동시에 이런 일들이 같이 눈에 띈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쓴 문장이 아닌 것은 3번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인과 결과를 쓸때 뭐뭐 했다, 그래서 뭐뭐 했다 이렇게 하는 것만 원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뭐뭐 해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4에서 지민이는 엄마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세요. 그림 1부터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민이가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예쁜 모자를 쓰고 있었죠. 그리고 바람이 휘휘 불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무엇이? 모자가 휘 날아가서 어디 간 거예요? 이 물에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모자 없이 돌아왔죠. 엄마께서, 어? 너 모자 어디 갔어? 모자 어디 있어?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연못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응? 연못에? 갑자기 연못이 왜 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지금 이 친구가 조금 안타까웠던 점 뭐예요? 연못에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도대체 이 모자가 왜 연못에 있는지를 설명했으면 좋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자를 잃어버린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그렇죠. 까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까닭이라고 적어 볼게요. 됐나요? 어떤 일이 있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 까닭을 잘 설명해 주자. 그 다음 6번에서 8번입니다. 지민이는 새 모자를 쓰고 친구들과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지민이가 연못 위 다리를 건널 때 바람이 휘잉 하고 세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라고 돼 있어요. 그 바람에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랑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지민이의 모자가 날아가서 연못 한가운데에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연못이 너무 넓어서 모자를 주울 수가 없었대요. 결국 지민이는 모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표현할 때 그래서 또는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 추가하면 좋겠네요. 그 바람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에 연못이 너무 넓어서 모자를 주울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걸 두 문장으로 나누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연못이 너무 넓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주울 수 없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것을 합해서 넓어서라고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뭐 해서 두 문장을 이어서 표현하는 방법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6번 문제입니다. 지민이에게 일어난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적어 볼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다라고 하면 순서대로 차례차례 적어주면 되겠죠. 첫 번째 내용 볼게요. 새 모자를 쓰고 친구들과 나들이를 갔다. 그 다음 중간이 뻥 비어 있고 마지막에 모자가 연못 한가운데 떨어져 죽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새 모자를 쓰고 나갔는데 이 모자가 지금 연못 한가운데에 있잖아요. 이 사이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렇지. 이 모자가 왜 연못 한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바람이 불어서 연못으로 이렇게 모자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그 내용을 적어 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봤어요. 바람이 불어 모자가 날아갔다. 간단하죠? 그 다음 7번입니다. 지민이에게 일어난 일을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예요. 결과가 나와 있네요. 모자가 날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모자가 날아가려면 어떤 일이 그 앞에 있어야 돼요? 모자가 왜 날아가요? 뭐 때문에? 바람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모자가 날아갔다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모자가 넓은 연못에 떨어졌다. 넓은 연못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죠? 맞아요. 모자를 주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항상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연결하는 이어주는 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 이어주는 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이어주는 말, 그래서 왜냐하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었다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한번 볼게요. 바람이 세게 불었어. 뾰로롱! 지민이의 모자가 날아갔어. 그럼 여기에서 바람이 세게 불었다는 건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맞아요. 원인이죠. 바람이 세게 불었기 때문에 지민이의 모자가 날아갔어. 그럼 원인을 먼저 말하고 그 뒤에 결과를 말한다. 그 사이에 이어주는 말은 무엇이다? 그래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결과를 먼저 말하고 원인을 뒤에 말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어주는 말은 왜냐하면이 되겠죠. 이 차이 친구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지민이는 모자를 줍지 못했어. 그리고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모자가 연못 한가운데에 떨어졌기 때문이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왜냐하면을 기준으로 앞에 그리고 뒤에 내용 무엇과 무엇이 될까요? 모자를 줍지 못했다는 것이 결과가 되고요. 모자가 연못 한가운데에 떨어졌다는 것이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먼저 말하고 원인을 말할 때에는 그 중간에 왜냐하면이라는 이어주는 말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결과를 말한 뒤에 원인을 말했다.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보기 위해서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일어난 일이 뭐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따갑고 콧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지를 일단 생각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따가워요. 콧물이 흘러요. 그 밤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찾아주면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혹시 찾았나요? 맞아요. 니은을 볼게요. 밤새 일어난 일이죠. 밤새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어요.

써요. 그랬더니 아침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원인으로는 니은을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한 결과를 찾아볼게요. 목이 따가워요. 콧물이 흘러요. 이러면 어떤 것을 하게 되나요? 그 뒤에 보통 맞아요. 병원에 가게 되는 거죠. 그 내용 기억에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라고 해서 기억이라고 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면 밤새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따갑고 콧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어요. 어때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요? 그 다음 11번부터 15번은요,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나의 경험을 표현한 시입니다. 방울토마토와 관련된 시 기억나죠? 한번 빠르게 훑어볼게요. 엄마가 같이 사놓은 방울토마토. 물기도 안 닿고 생글생글 달아날 궁리만 하는 7살 내 동생 같아. 여기 이 생글생글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지? 생글생글. 이렇게 약간 웃을 때 눈과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없이 뭔가 정답게 웃는 이런 얼굴을 생글생글 웃는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친구들도 생글생글 웃어보세요. 자, 그 다음. 햇살 먹고 이슬 먹고 볼따구니가 탱글탱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탱글탱글은 뭐예요? 뭔가가 탱탱하면서 둥글둥글한 모양이죠. 그래서 잘 익은 방울토마토를 떠올려 보시면 탱글탱글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바구니 한가득 제잘제잘 까르륵 방울토마토. 그 중에 막 미끄러지려는 놈 하나, 요놈! 재빨리 붙잡아 한 입에 쏙 넣고 깨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잘제잘은 뭐예요? 친구들끼리 재미있게 막 이야기 나눌 때, 저 친구들 제잘제잘 정말 재미있게 잘 노네? 라고 이야기하죠. 제잘제잘 귀에 들리는 소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마지막, 이빨 사이 새빨간 햇님이 터진다. 달콤한 이슬이 터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터지는 건 뭐예요? 방울토마토를 앙 하고 깨물었을 때그 방울토마토가 빵 터지면서 그 안에서 즙이 푹 하고 새어나오는 그런 장면을 재미있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이에요. 이 시에 대한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시에 대한 특징 1번. 끝나는 말을 모두 다로 표현했어요? 아니죠. 다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됐고요. 2번, 장면을 재미있는 그림으로 표현했나요? 아니, 지금 그림 없는데요. 시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땡. 3번,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경험을 표현했다. 맞아요. 선생님이랑 방금 살펴봤죠.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일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이건 시예요. 나의 경험을 재미있게 마치 노래하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스무고개처럼 문제를 통해 대상을 알아갈 수 있다. 우리 친구들 스무고개 알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뭐 하나요? 네, 아니요. 뭐뭐인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과 답을 반복해 가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에서는 뭐 질문을 하고 답을 찾고 이런 과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죠. 그래서 5번도 땡입니다. 이 시에 대한 특징은 정답 3번이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이에요. 말하는 이가 방울토마토를 보면서 떠올린 사람이 누구인가요? 방울토마토를 보니까 누가 떠오른다고요? 맞아요. 네. 동생이 떠오른다고 했죠. 동생. 동생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 앞에 네를 붙여서 내 동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혹시 동생 있는 친구들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알것 같아요. 그 다음 13번입니다. 기억에서 디귿 중 속이 꽉찬 신선한 방울토마토의 표면을 표현한 부분에 기호를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표면이라는 건 겉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꽉찬 신선한 방울토마토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짠짠 이렇게 꼭지도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때요? 굉장히 탱탱하죠. 둥글둥글하죠. 맞아요. 그 부분을 잘 표현한 부분 어딨어요? 생글생글 뭐라고요? 생글생글은 자 우리 친구들 생글생글 웃어보세요. 이렇게 웃는 거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탱글탱글은 뭐라고요? 탱탱하면서 둥글둥글한 이런 모양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입에 뭐 방울토마토나 먹을 거 잔뜩 딱 머금고 있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볼이 이렇게 되죠. 이게 탱글탱글한 거예요. 자, 그다음
디귿, 제잘제잘은 뭐라고요?

친구들끼리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는 소리라고요. 그다음 새빨간 해님, 새빨갛다는 뭐예요? 빨간 색깔을 좀더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표면을 표현한 부분은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번 볼게요. 리을에 드러나 있는 감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는데 이빨 사이 새빨간 햇님이 터진다. 자, 여기 햇님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보면 짠짠짠 하늘에 떠있는 그 햇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햇님이 터져요? 지금 방울토마토 얘기하고 있는데? 맞아요. 방울토마토의 그 빨갛고 둥그런 모양이 이 바깥에 떠 있는 새빨간 해님과 비슷하게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새빨간 해님이 터진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새빨갛다라는 건 무엇을 통해 느낄 수 있어요? 눈, 코, 입, 귀, 손 중에서? 맞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색깔이니까.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어디에 해당된다? 그렇죠. 시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럼 질문이에요. 미각은 무엇을 통해서? 맞아요. 입을 통해서 느끼는 맛이에요. 그 다음 청각은 뭘까요? 청각은 어디? 귀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촉각은 뭘까요? 손으로 만졌을 때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감각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 후각은 후각. 어디? 맞아요. 코를 통해서 느껴지는 냄새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감각을 활용한 표현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같이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좋은 점에 대해 잘못 말한 친구가 누구인지 써볼게요. 주화부터 볼까요? 시를 좀더 재미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 맞아요. 감각적 표현을 쓰면요. 그냥 되게 심심하게 뭔가 어떤 사실을 쭉 나열해 놓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탱글탱글, 생글생글, 뭐 이런 것들의 표현이 시를 재미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용준, 대상을 직접 보거나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맞아요. 그냥 우리 방울토마토가 바구니에 담겨 있다. 참 맛있었다. 이렇게 쓰는 거랑 방금 전처럼 시에다가 여러 감각적 표현을 넣어서 마치 그림 그리듯이 내가 겪듯이 표현하는 거랑 어떤 게더 재밌어요? 그렇죠. 방금 이 시가 훨씬 더 재밌는 거죠. 왜? 내가 진짜 이 느낌을 느끼는 것처럼 나의 오감으로 느끼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맞고요. 그다음 가은. 느낌이나 분위기보다는 사실이나 까닭을 자세히 알수 있어. 아니죠. 반대죠. 그 느낌을 아주 실감나게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감각적 표현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누구? 맞아요. 가은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6번부터 19번까지는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글로 쓴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할머니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오신 김에 우리 집에 들르신 것이다. 할머니는 뭉게구름처럼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시며 내가 좋아하는 감자전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특히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뭉게구름처럼 포근하게. 사실요, 이 부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분이에요. 할머니께서 나를 안아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할머니께서 나를 안아주시며 감자전을 주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뭉게구름처럼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시며라고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 더 생각나요? 맞아요. 아, 할머니가 나를 안아주셨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촉각, 어떤 피부가 느끼는 그 느낌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감각적 표현의 장점이랄까요? 그다음 나 보겠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감자를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았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감자전 만들기에 돌입한 거죠.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에 하얗고 뽀얀 감자 반죽을 손바닥만한 크기로 동그랗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나요? 이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감자 반죽을 이렇게 한 덩어리 딱 올려 놓는 거죠. 칙 소리가 나며 감자 반죽이 노릇노릇하게 익기 시작했다. 감자전이 바삭하게 익을수록 고소한 냄새가 우리 집 부엌을 가득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마지막 문장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감자전이 익을수록 냄새가 우리 집 부엌을 가득 채웠다라고만 말해도 돼요. 이 부분을 빼도 돼. 그런데 굳이 넣는 이유는 뭐예요? 감자전이 익을수록보다도 감자전이 바삭하게 익을수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더 생생하죠. 그다음 냄새가 우리 집 부엌을 가득 채웠다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고소한 냄새가 우리 부엌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면 훨씬 더그 느낌이 정말 코로 느껴지듯이 느껴지는 거죠. 다입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할머니와 감자전을 먹었는데요. 따뜻한 감자전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었더니 접시에서 쫀득하게 떨어져 나왔다. 어떻게 떨어져 나왔는지 알겠죠? 고소하고 짭조름한 감자전이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할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할머니의 큰 사랑 덕분에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 보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세요. 사랑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중간중간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거 알겠죠? 그럼 1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이 뭐예요? 맞아요. 감자전. 감자전. 짠. 그다음 17번입니다. 할머니를 안을 때 사용된 감각적 표현과 드러난 감각을 써주세요라고 했어요. 일단 할머니를 안았을 때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처럼? 맞아요. 뭉게구름처럼이라고 표현했죠. 뭉게구름처럼 어떻게? 포근하게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포근하게. 이 뭉게구름이라는 게 어떤 구름이에요? 여러분, 이 뭉게뭉게 막 피어올라서 마치 솜을 쌓아놓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약간 이런 구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름이 나를 안아주는 것처럼 포근하게라고 느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감각일까요? 맞아요. 이 솜이 뭔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아. 피부로 느껴지는 또는 내 손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촉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리을의 표현이 어떤 감각을 활용해서 실감나게 표현한 것인지 알맞게 선으로 이어볼게요. 일단 기억부터 봅시다. 하얗고 뽀얗다. 자, 이거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느낌을 어떤 곳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까? 하얗다는 거 무엇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눈을 통해서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이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닌. 치익,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난다는 거 무엇을 통해 느껴요? 그렇지. 내 귀로 듣는 거잖아요. 소리. 그러니까 뭐예요? 청각이 되겠죠. 짜잔. 그 다음, 디귿. 쫀득하다. 쫀득하다는 건 어떻게 느껴요? 맞아요. 이렇게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 쫀득쫀득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촉각 이렇게 이어볼게요. 그 다음, 리을. 고소하고 짭조름한. 이건 어떻게 느껴요? 맞아요. 우리가 맛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각에 해당됩니다. 짠.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19번으로 가볼게요. 글 가에서 다에서 다음과 같은 일기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의 기호를 써보세요. 일기는 글을 쓰는 시간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한다. 굉장히 멋진 말이네요. 일기를 쓰면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요. 그럼 나를 되돌아본다는 건 뭐야?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졌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표현된 부분을 찾으면 되겠네요. 뭐예요? 그렇지. 다 부분이 되겠죠. 글 다에서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졌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20번입니다. 감각적 표현이 드러나게 날씨를 쓴 것을 두 가지 골라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날씨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1번 볼게요. 비가 와서 풀냄새가 싱그럽게 나는 날. 싱그럽다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싱싱하고 맑은 향기, 그러니까 냄새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표현 맞죠? 그 다음 2번. 구름이 많고 비가 올 가능성이 높은 날. 여기 감각적 표현 있나요? 없죠. 그래서 땡. 3번. 오전에는 기온이 낮았다가 오후에는 높아졌다. 여기에도 또 감각적 표현이 없어요. 땡. 4번. 햇빛이 뜨거워서 개미가

모두 꼭꼭 숨어버린 날, 햇빛이 굉장히 뜨겁다는 거 무엇을 통해 느낄 수 있어요? 내 피부, 손을 통해 느낄 수 있죠. 얼마나 뜨거웠으면 개미들이 모두 꼭꼭 집 안에 숨어버렸겠어요. 그만큼 뜨겁고 덥다라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다음 5번. 태풍이 올 예정이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는 날, 여기에 감각적 표현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일기 같은 거쓸 때요, 날씨 꼭 쓰잖아요. 그 날씨를 이렇게 감각적 표현으로 재미있게 쓰는 연습을 해보면 그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것 같네요. 그럼 잠깐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경험을 표현하면 대상을 직접 보거나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라고 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정답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문제풀이에 도전해 봤는데요. 잘 몰랐던 개념들이 있다면 앞으로 돌아가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2회 문제풀이 함께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모두 모두 안녕.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자, 6단원 작품을 즐겨요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우리 교과서 내용학습의 29번부터 40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숙제 잘해오셨나요? 퀴즈 정답 확인해보려고 해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려면 쓸 대상과 비유할 대상의 다른 점을 떠올리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정답은 X였습니다. 다른 점을 떠올리면 되나요? 아니죠. 쓸 대상과 비유하고자 하는 대상, 비유할 대상의 같은 점, 비슷한 점을 떠올려야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은혜 선생님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다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김은혜 선생님의 마음과 바다, 넓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점이 아니라 같은 점, 비슷한 점을 찾아야 우리가 비유적 표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얘기했었죠. 시에서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서도 비유적 표현이 들어간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사랑이 뭔데요? 라는 이야기 조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교재는요. 149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1까지 읽었었는데 우리 2로 이어지는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 여기서 끊으면 어떡해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뭔데요? 아주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 박사님 방금 전까지 어머님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라고 로봇이 말한 거예요. 로봇이. 로봇처럼 말하려면 어? 박사님 방금 전까지 어머님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라고 말하는 게 어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감정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로봇이니까 사람처럼 읽었다고 가정하고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응, 그걸 어떻게 알았지? 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김수철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겠죠. 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로봇이 어떻게 알지? 개발을 한 로봇이 이제 성공했습니다. 인간의 감정, 사람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로봇이 된 거예요.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파장이 물결처럼 꽤 오랫동안 지속되니까요. 지금 박사님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군요 라는 것을 로봇이 읽어낸 겁니다. 이 파장이 물결처럼 꽤 오랫동안 지속되니까요. 이 문장에서 비유적인 표현 여러분 찾으실 수 있나요? 그렇죠. 물결처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럼 물결과 무엇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움이 비슷하다는 거죠. 둘 다 꽤

같았다. 김수철 박사는 로봇을 살포시 끌어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낮게 작은 목소리로 나직하게 속삭였어요. 속삭인 건 소리치는 거랑 다른 거죠. 이렇게 작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사람이 왜 문제인데? 물어본 거예요. 이유를. 저는 이제 사람의 감정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아, 여기서 휴머니드가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가 나오는군요. 나, 로봇은 이제는 개발이 되어서 사람의 감정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오죠. 어머님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읽어냈는데 반대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대요. 그렇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감정을 읽어낼 수, 느낄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김수철 박사는 로봇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 도시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자신이 생각해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처음부터 김수철 박사가 감정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느낄 수 있었는데 도시로 들어오고 나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았다. 그런 감정을 내가 정말 잊고 살고 있었네 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박사님, 사랑이 뭔줄 아세요? 사랑, 사랑, 사랑이라? 거부세요. 모르고 계시잖아요. 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로봇이 얘기한 거죠. 생각해보면 웃기지 않나요? 로봇보다 사람이, 인간이란 존재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반대로 개발된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사람, 박사님이 사랑이란 감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김수철 박사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아, 큰일이로군요. 손나발을 만들어가지고 어머니께서 사랑이 뭔지 잊으면 안 된다, 라고까지 하셨는데, 정말로 이 도시에 들어와서 개발에 막 몰두하고 하다 보니까 이 감정에 대해서 잊게 된 거예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아, 심각한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 사랑이 뭔데요?를 읽고 김수철 박사가 사랑이 정말 모르고 생각이 안 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 머리와 귀와 그리고 여기 옷에 하트를 잔뜩 달고 왔습니다. 몇 개의 하트가 있을까요? 여러분, 퀴즈 정답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오늘 하트를 몇 개나 달고 온 거야? 이런 것들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힌트를 좀 주겠습니다. 네.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았대요. 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인데 일단 여기까지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9번이에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이에요. 로봇은 사람이 되었다. 갑자기 휴머니드가 삐비비비 가더니 나는 뭐김 누구누구가 됐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사람이 된건 아니에요. 사람처럼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사람도 감정을 잘 읽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이 된건 어쨌든 아닙니다. 로봇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 아니요. 알고 있어요. 감정을 읽어낼 수 있게 됐거든요. 김수철 박사는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맞나요? 네, 그리워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죠? 박사님 방금 전까지 어머님 생각하셨죠? 라고 로봇이 얘기하니까 응,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잖아요.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리움의 감정은 느낄 수 있나 봐요. 그쵸? 김수철 박사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선생님 이렇게 문제 나올 줄 알았어요. 과거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 도시에 와서 그렇게 삭막하게 막 살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죠. 달라졌다고 스스로 느꼈다고 했잖아요. 김수철 박사는 감정을 느끼는 로봇 개발에 실패했다? 아니죠. 휴머니드 개발 성공했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글을 다쭉 읽어보면서 단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죠. 30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역부터 미음 가운데에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됐어요. 뭐 뭔가 쓸 대상이 있으면 그것과 비슷한 것, 어떤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리움, 물결, 감정, 로봇, 사랑입니다. 여러분 글을 읽어보면서 원래 말하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을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적은 답은 몇 번이에요? 그쵸, 물결입니다. 물결. 2번이에요. 일단 답은 2번인데 왜 2번이냐?
그리움이라는 감정, 로봇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파장이 물결처럼 오래 지속되니까요라고 했어요. 이 그리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파장이 물결처럼 오래 지속되니까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뭐처럼. 그러면 그리움이 물결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니까 원래 말하려던 것이 아니라 물처럼이라는 단어가 붙은 물결이 비유적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31번. 가와 같이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로봇인데 이것을 읽을 수 있는데 사람은 이것을 읽을 수 없어요. 자, 찾아봅시다. 사람들이 로봇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이다. 너무 의지하고 로봇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로봇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시 찾을 수 없는 내용.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감정. 박사님, 거 봐요. 사랑 뭔지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로봇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가는 것, 그것이 사람이 겪는 문제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네요. 사람들이 서로의 감정을 너무 신경 쓰기 때문이다. 저 사람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그것을 예민하게 꼬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교감하는 능력이 로봇보다 뛰어나요? 그러면은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를 안 하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2번이에요. 로봇 휴머니드가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쓰시오.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 휴머니드만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죠? 감정을 느낀다. 감정을 느끼는 로봇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개발하는데 성공을 해서, 박사님 지금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시군요. 라고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로봇 휴머니드가 가진 특징, 뭐, 크기가 크다, 무슨 새끼다, 이런 것은 특징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래서 나온 특징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휴머니드라고 붙였다고 했죠. 자, 그럼 더 읽어보겠습니다. 4번이라는 숫자가 붙었네요. 로봇 휴머니드와 어머니가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다. 자, 어머니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들인 김수철 박사가 개발한 휴머니드가 함께 서로를 힘껏 끌어안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로봇의 큰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로봇이 이제 크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어머님께서는 지금 아들을 무척 보고 싶어 하시는군요.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도 얘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대답할 차례였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로봇을 힘차게 끌어안은 다음 큰 소리로 외쳤다. 서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럼 로봇은 아들을 무척 보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감정을 읽는데 성공을 했고요.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얘야, 로봇, 넌 지금 사랑에 빠져 있구나. 자, 그러면 어머니도 로봇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나는 아무리 안아도 로봇, 너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로봇도 맞췄고 어머니도 로봇의 감정을 맞힌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로봇이 활짝 웃으며 소리쳤다. 네, 맞아요. 전 지금 사랑에 빠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이 사랑이라는 감정 로봇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네요. 구경꾼들이 모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건 뭐죠? 뭔가 의아한데? 또는 궁금한데? 할때 이렇게 갸웃갸웃거리잖아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지금 로봇이랑 그 김수철 박사의 어머니가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감정을 서로 읽고 있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듯 한꺼번에 물어왔다. 사랑이 뭔데요? 자, 이것이 우리 이야기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구경꾼들이 지금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랑이 무슨 감정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은 무언가 그것에 대해서 모를 때 물어보잖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박사 어머니와 그리고 휴머니드가 서로 막 감정을 얘기하니까 갸웃갸웃 거리는 거예요. 사랑이 뭔데요? 무슨 감정인데요? 그 말을 들은 김수철 박사가 갑자기 어머니 앞으로 내달렸다. 그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끌어안으면 이제 감정을 알수 있으니까.
어머니는 그제야 아들이 사랑의 감정을 되찾는 것을 보며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아, 우리 아들이 삭막하게 도시에서만 살면서 감정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지금 드디어 이제 너가 사랑의 감정을 되찾았구나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고 슬퍼서 흘렸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틀린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33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선생님이 글의 내용을 찾아보세요 하면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다 단서가 있다고 했었죠?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로봇의 감정을 읽었다. 맞아요? 얘야, 너 지금 사랑에 빠져 있구나 라고 감정 읽었잖아요. 1번에 바로 알맞은 내용이 있네요. 2번부터 5번까지는 왜 틀렸는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 모두 로봇의 감정을 읽었다. 아까 사람들이라고 하면 구경꾼들을 말하는 거겠죠? 구경꾼들도, 아, 그래, 맞아요, 맞아요. 로봇 지금 사랑에 빠져있네요. 라고 했어요? 아니죠. 갸웃거리면서, 응? 사랑이 뭔데요? 라고 했잖아요. 감정을 읽은 게 아닙니다. 김수철 박사가 감정을 되찾지 못했나요? 아니죠. 어머니에게 내달려서 안으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되찾은 것 같으니까 어머니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자, 로봇이 어머니의 감정을 읽지 못했다. 로봇이? 어머니의 감정 읽지 못했어요? 아니죠. 아드님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 읽어냈잖아요. 사람들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자,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갸웃거렸다니까요. 지금 사랑의 감정을 느낀 사람이 누구예요? 김수철 박사, 어머니, 그리고 휴머니드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34번입니다.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어요. 까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왜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는지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반가워서 끌어안았을까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끌어안았을까요? 서로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끌어안았을까요? 자, 무엇이 맞아요? 1번이랑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머니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끌어안은 거예요? 아니죠. 힘껏 끌어안으면서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읽어내려고 했잖아요.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죠. 보호한다. 이건 확실히 아닌 거 알겠는데 반가워서 안는 거 아니야? 우리 오랜만에 만난 친구 반가우면 힘껏 끌어안잖아.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만 푸는 거죠. 여기서는 힘껏 끌어안는 이유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네, 이렇게 1번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35번이에요. 니은을 알맞게 사용한 문장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는 거예요. 니은이 뭐죠? 갸웃거렸다. 갸웃거리는 거죠? 이렇게 고개를, 응? 뭐지? 의아하고 궁금하고 할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알맞게 사용한 문장 찾아볼게요. 가. 집 주위를 갸웃거린다? 집 주위를 막 갸웃거리면서 돌아다녀요?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네 주위를 앞뒤로 갸웃거린다. 갸웃거린다는 건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집 주위, 그네 주위는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걸어 다닌다? 좀 아닌 것 같은데. 다. 소녀는 잘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자, 여기에 사용된 게 맞겠죠. 잘 모르겠다는 듯이. 이런 행동을 언제 한다고요? 자꾸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거나 할 때요. 그래서 다에 사용된 것이 알맞은 표현이죠. 잘 모르겠다는 듯이 갸웃거린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이 이러면은 갸웃거리면 이해가 안 됐구나 하면서 다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갸웃거리다라는 것은 이쪽 저쪽으로 기울이는 거죠.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거나. 자, 가와 나에서는요. 갸웃거린다가 아니라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을 거예요. 기웃거린다를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기웃거린다. 말이 비슷하죠? 갸웃거린다, 기웃거린다. 기웃거리는 건요, 고개나 몸을 이리저리 기울이는 것까지는 굉장히 비슷한 행동인데, 무엇을 살피거나 엿보는 행동이에요.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 있죠? 기웃거리는 거. 네, 갸웃거리는 건 뭐예요? 응? 이런 느낌이고. 기웃거리는 거는 살피거나 이렇게 엿보려는 거예요. 조금 행동이 비슷하기도 하고, 말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갸웃거렸다가 알맞게 사용된 것은 다예요. 차이 아시겠죠,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기웃거리는 거랑 갸웃거리는 거. 네.
좋습니다. 36번은요, 서술형 문제예요. 김수철 박사가 디귿과 같이 행동한 까닭을 쓰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보니까. 김수철 박사가 갑자기 어머니 앞으로 내달렸다. 로봇이랑 어머니가 같이 안고, 뭐, 감정을 바치는 걸

보면서 갑자기 어머니 앞으로 내달렸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는 알고 있었어요. 가장 처음에 김수철 박사가 사랑이란 감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도시에만 있고 막 기계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 감정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개발한 휴머니드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같이 끌어안고 아,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군요. 서로 맞추는 걸 보면서 진짜 맞아. 내가 잊고 있던 이 사랑이라는 감정 정말 중요한 것이었지라고 깨달으면서 갑자기 어머니 앞으로 내달리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선생님 36번 조금 어려웠어요라고 했다면 지금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이 행동을 했다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야기 끝난 게 아닙니다. 5. 구경꾼들도 그들 두 사람처럼 서로를 끌어안은 채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안간힘을 썼다. 자, 구경꾼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휴머니드와 어머니께서 끌어안고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갸웃거렸잖아요. 그런데 그들 두 사람처럼 서로를 끌어안은 채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노력을 했다, 이런 뜻이죠. 구경꾼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가슴이 따스하게 데워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진짜로 끌어안아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쵸? 가슴이 따스하게 데워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선생님 옷에 달린 것처럼 갑자기 없었다가 따스하게 이렇게 데워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구경꾼들은 모두 한마디씩 말했다. 아, 이런 게 사랑이군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야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군요. 지금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경꾼들이잖아요. 모두 한마디씩 말했다니까. 다 다른 사람이, 아, 이런 게 사랑이군요. 아, 이제야 뭔지 알겠어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군요. 알게 된 겁니다. 어머니와 김수철 박사는 한동안 그렇게 멍하니 서 있었다. 자, 멍하니 서 있었다는 건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로를 끌어안은 채 있었다라는 거죠. 구경꾼들 역시 한동안 서로를 그렇게 껴안은 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이렇게 되찾은 감정을 조금 더 오래 누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문제 한번 볼게요. 37번입니다. 기억에서 구경꾼들의 가슴이 따스하게 데워져 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찾는 거죠. 왜 가슴이 따스하게 데워져 왔을까요? 자,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로봇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로봇 휴머니드의 우수성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김수철 박사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슴이 따스하게 데워져 오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잖아요. 1번. 1번과 2번의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둘중 하나의 답이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38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바르게 말한 친구예요. 인상적인 부분, 내 기억에 남는 부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6단원에서 작품을 즐겨요 했을 때, 뭐, 시에 드러난 비유적인 표현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 분위기에 맞게 낭송하기도 하고 하는데,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와서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이번 단원의 목표예요. 라고 선생님이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글, 무슨 글이에요? 이야기, 사랑이 뭔데요? 라는 글을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바르게 말한 친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유리, 구경꾼들이 어머니를 쳐다보고 웃는 장면이 인상적이야. 어머니를 쳐다보고 웃어요? 아니죠. 갸웃거렸죠. 다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어. 사랑의 감정 느끼지 못하나요? 아니죠. 서로를 끌어안고, 아, 이런 것이 사랑이군요. 막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져 오는 것도 느끼고요. 안타까워서 틀린 내용. 서윤, 김수철 박사가 어머니를 안고 사랑의 감정을 되찾은 모습이 인상적이야. 맞나요? 내용이? 어머니를 안고, 막 내달려가지고 와가지고, 껴안고 사랑의 감정을 되찾은 거죠. 원래부터 몰랐던 거 아닙니다. 원래 알았었는데, 잊고 있다가 다시 되찾은 거죠. 아,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대요. 바르게 말했다고.

볼수있네요. 서윤이. 39번입니다. 밑줄근 낱말의 뜻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단어의 뜻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의 멍하니. 그리고 토끼가 안간힘을 쓰며 도망갔다. 안간힘의 뜻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정신이 나간 것처럼 얼떨떨하게는 멍하니와 안간힘 중에 어떤 단어에 대한 뜻일까요? 그렇죠. 멍하니죠, 멍하니. 멍하니 바라보았다. 선생님 연기로 하자면 이렇게 똘망똘망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정신이 나간 것처럼 얼떨떨하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몹시 애쓰는 힘. 너무 쉽죠. 여기 안간 힘 있는데 여기도 힘이 들어가잖아요. 아, 정말 내가 이것을 이루고 싶어서 막 애쓰는 거예요. 문장이 뭐예요? 토끼가 안간힘을 쓰며 도망갔다. 아, 필사적으로 무언가에 쫓기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망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 뭐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0번 문제 볼까요? 서술형 문제네요. 니은에서 어머니와 김수철 박사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지 쓰시오. 되어 있어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대요. 우리가 멍하니 서 있었다 할때 멍하니의 뜻은 우리가 방금 알아보았는데요. 왜? 왜 그렇게 서 있었던 거죠? 서로 싸워서요? 사이가 좋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되찾은 사랑의 감정을 더 느끼기 위해서 멍하게 서 있었죠. 이야기 읽으면 선생님 저도 궁금했어요. 막 같이 기뻐가지고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는 채로 멍하니 서 있었던 건지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되찾은. 만약에 처음 느낀 사랑의 감정을 더 느끼기 위해서 하면 틀린 내용이에요. 처음 느낀 게 아니에요. 원래 느꼈지만 잊어버렸다. 되찾은 거라고 했었죠? 그것을 더 느끼고 싶어서 오랫동안 껴안은 채 멍하니 서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유를 아셨나요? 네, 멍하니 서 있었던 까닭은 오랜만에 되찾은 사랑의 감정을 더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이 뭔데요? 라는 이 글을 읽고 선생님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뭘까? 여러 가지가 될수 있죠. 누군가를 사전에서는 그래요. 누군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또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트. 하트 같지 않나요? 이렇게 빨간 하트로 그려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우리가 느끼는 마음을 떠올려 보면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해 주면서 뭔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죠. 맛있는 걸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아니면 기다려주고 싶어요. 친구가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도 아휴 짜증나 왜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는 거야 지루해 죽겠네가 아니라 아 그래 친구가 이제 오면 우리 같이 재밌게 놀수 있겠지? 그 시간마저 막 기다려지고 기다려주고 싶고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랑의 마음일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갸웃거리다 말고 기웃거리다의 뜻도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괜히 그 사람을 한번더 보고 싶어가지고 근처에 이렇게 기웃거리고 이런 것도 사랑의 감정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글을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작품을 즐겨야잖아요, 여러분. 아, 정말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내준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그거 맞춰보라고 했었잖아요. 김수철 박사에게 또는 구경꾼들에게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 하트를 몇개 하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늘 수강하기 게시판에 답을, 올릴 때 그것까지 한번 달아줘 보세요. 선생님은 답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 만점왕 그거 마치기 전에 선생님이 내는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뭔데요? 라는 이야기에서 구경꾼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선생님이 어떤 함정을 파놓았을 수도 있고, 또는 진짜 맞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로봇 아니고, 어머니 아니고, 김수철 박사 아니고, 구경꾼들입니다. 구경꾼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뭐, 감정이 다른 감정일 수도 있고,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 정답인지, 또는 왜 정답이 되지 않는지, 이유와 함께 써주시고요. 선생님이 달고 있는 하트의 개수도 같이 넘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식강의 단기 특강으로 우리 2학년 과학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 벌써 마지막 대단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9강 별을 공부한 다음에요. 이식강은요, 우리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요, 우리 왕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19강 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별은 서로 다른 색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학생들은요, 선생님, 밤하늘의 별 보면요, 다 색이 비슷비슷했어요. 다 똑같은 색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친구들은 아니에요. 별마다 색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라고 예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요, 선생님이 직접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떤 사진이냐면요, 백조자리의 알비레오라고 하는 별을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찍었습니다. 사실 이 알비레오라고 하는 별은요, 우리 눈으로 하나의 별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면요, 이렇게 두 개의 별로 나뉘어집니다. 사실은요, 원래 두 개의 별, 쌍성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가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워낙 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마치 하나의 별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알비레오 쌍성을 봤더니, 하나의 별은 색깔이 어떤 색인 것 같아요? 주로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것 같고요. 또그 뒤에 있는 별은요, 주로 파랑색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온 사진을 보니까요, 별마다 색이 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입니다. 관측자가요,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은 물체를 바라봤을 때에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을요, 우리는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이 나무를 서로 다른 관측 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즉, 관측자가 A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럴 때이 나무는 어디에 있는 것처럼 A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관측자가 위치를 바꿔서 B로 움직였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똑같은 위치에 나무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B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때요, 그 물체와 두 관측 지점 사이에 이루는 이 각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요?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무가 조금 더 뒤로 이동을 했다고 해볼게요. 즉, 나무가 대략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A의 위치에서 이 나무를 이렇게 보면요. 대략 A 다시 다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 B 위치에서 이 나무를 다시 이렇게 보면요. 대략 B 다시 다시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나무가 지금 이렇게 멀어졌더니 이 각도, 시차, 아까보다 어떻게 됐나요? 더 각도가 작아졌죠. 아,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시차가 크고, 관측자와 물체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시차가 작아지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시차는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고요. 그리고요,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시차로 물체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개념을 별에도 적용하거든요. 연주시차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시차가 무엇이냐면요, 지구에서 별을 6개월 간격으로 관측을 하여 측정한 시차의 얼마래요? 2분의 1. 반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 살펴볼게요.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이 원의 위치에 있을 때별 S를 관측을 했어요. 그럼 그 별은 어디에 있는 것처럼 S1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요, 6개월 후에요. 공전을 해서 정반대편의 지구, E2 위치의 지구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별 S를 바라보면요, 그때는 별이 어디? S2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때 각각 E1,
이투와 그 다음에 별까지의 그 이루는 이 각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시차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연주 시차는 시차의 얼마라고요? 반이라고요. 그럼 그 각도 딱 반한 요만큼이 시차가 되겠죠. 연주 시차가. 아, 우리 이 시차의 반이 연주 시차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우리 이때 연주 시차의 단위는요, 뭐라고 하냐면 초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각도의 단위인데 초단위로 나타내요. 네, 여러분들 사실 별은 워낙 멀리 있어요. 그래서 1도보다도 작게 연주 시차가 측정이 됩니다. 그럼 이 초단위는요, 1도를 60으로 나눈 게 1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1분을 60으로 나눈 게 초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아는 그 각도기의 1도는 몇초 정도 되냐면요. 바로 3600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초는 굉장히 작은 단위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시차가 크면 클수록 별까지의 거리는 짧은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별의 거리와 시차는 반비례 관계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주 시차는 이 시차의 반이잖아요. 그럼 연주 시차 역시 마찬가지겠죠. 별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연주 시차는 작아질 겁니다. 우리 그걸 가지고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보면요. 별의 거리 어떻게 계산하면 된대요? 연주 시차분의 1로 구할 수 있대요. 그때 연주 시차의 단위는 위에서 본 초단이고요. 별까지의 거리는 우리 천문 단위 파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C로 쓰고요. 우리가 읽을 때는 파색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1파색까지 어떤 별이 1파색의 거리에 있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 별의 연주 시차가 1초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 별 S가 있었으면요. 그 뒤에 별 T도 있습니다. 그럼 별 T의 연주 시차는 지금 요각도가 되겠죠? 아, 멀어지니까 지금 연주 시차가 더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구나라는 거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 시차는요, 별 S보다 별 T가 지구로부터 더 멀기 때문에, 아, 연주 시차가 더 작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식을 통해서 별까지의 거리 계산할 때요, 보통 별이 지구로부터 100파색 이내에 있는 별만 이 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별이 100파색보다 더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연주 시차가 너무 작아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별까지의 거리 계산하는지 이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에서 우리 별 S를 봤더니 그때 그 연주 시차가 0.5초로 계산이 됐대요. 그럼 이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연주 시차분의 1로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따라서 아, 이 별까지의 거리는 2 파색이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별까지의 거리를 알았다면 이제 밝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따른 밝기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가로등이 이렇게 쭉서 있어요. 그때 각각의 불빛은 같은 빛의 양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즉, 각각의 실제 빛의 양이 같아요. 그런데 나랑 가까운 전등일수록 훨씬 어떻게 보일까요? 밝아 보입니다. 분명히 내고 있는 빛의 양은 같은데 나랑 가까우니까 훨씬 더 밝게 보여요. 오른쪽 그림 보도록 할게요. 같은 빛의 양을 내고 있는 손전등이 있습니다. 이 손전등은요, 같은 빛의 양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손전등을 벽에 가까이 했더니 빛을 받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훨씬 더 밝게 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손전등을요, 벽으로부터 멀리 뒤로 뺐어요. 그랬더니 빛을 받는 면적이 커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랬더니 훨씬 더 왼쪽보다 어때 보여요? 어두워 보입니다. 아, 빛이 나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빛을 받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밝아 보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우리 이 개념 별빛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밝기와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별의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별은요, 거의 구에 가까운 형태, 공과 같은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별로부터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배 멀어졌을 때, 두배 멀어졌을 때, 세배 멀어졌을 때, 별의 밝기는 어떻게 줄어드냐라는 걸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처음에는 요 네모칸 한 칸에 별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리가 별로부터 두 배로 멀어지니까 지금 네모칸이 몇 칸으로 됐어요? 네 칸이요. 즉, 네모칸이 2의 제곱배로 많아졌어요. 2의 제곱배. 거리가 두 배로 멀어졌더니 빛을 받는 면적이 2의 제곱배로 커졌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더 볼게요. 이번에는 거리가 세 배로 멀어졌더니 빛을 받는 이 네모칸이 몇 개로 커졌어요? 9개로 늘어났습니다. 3의 제곱배로 빛을 받는 면적이 넓어졌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선생님이 여기 한 칸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100이었다고 얘기를 할게요. 100. 한 칸에 10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2의 제곱배로 면적이 넓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칸에 받는 빛의 양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100을 얼마로 나눈? 4로 나눈 25가 될 거예요. 즉, 25, 25, 25, 25 해서 합이 100이 돼야겠죠. 그러면 같은 면적에 받는 빛의 양은 100에서 25로 줄어들었습니다. 25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100을 얼마로 나눈 거예요? 2의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즉, 100에 2의 제곱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아, 밝기가 거리가 두 배로 늘어나면 2의 제곱분의 1배로 줄어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번에도요, 선생님이 한 칸에 들어온 양이 빛의 양이 100이었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거리가 세 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한 칸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얼마겠어요? 그렇죠. 3의 제곱분의 100이 되겠죠. 왜? 이거 총 9칸이잖아요. 그럼 100을 9칸으로 나눠줘야 되면 한 칸은 3의 제곱분의 100의 양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 정리하면은요. 별에서부터 거리가 두 배, 세 배로 멀어지면 빛이 도달하는 면적은 어떻게 커져요? 2의 제곱배, 3의 제곱배로 넓어집니다. 그러면 같은 넓이에 도달하는 빛의 양, 즉, 이한 칸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얼만큼씩 줄어들겠어요? 2의 제곱분의 1배, 3의 제곱분의 1배로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정리하면요, 별의 밝기는 무엇에 비례해요? 별까지의 거리에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별은 나랑 가까울수록 굉장히 밝아 보이는구나라고 우리 수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이 별의 밝기를 숫자, 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별의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림을 보면요, 별의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각각의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1등급의 별은요, 밝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6등급의 별은 어둡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 숫자가 작을수록 우리 밝은 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1등급이 6등급보다 훨씬 더 밝은 별이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얼마나 밝냐 또 이걸 봐야겠죠. 우리가 한 등급의 차이는 약 2.5배의 밝기 차이를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즉, 1등급은 2등급보다 약 2.5배 정도 밝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약

빼 다섯 등급의 차이. 즉 어떤 뜻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즉 6등급의 별보다 1등급의 별이 몇배 밝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100배 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등급의 차이는 밝기 차이가 100배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밝은 별일수록 등급이 어떻다고요? 작다고요. 그리고 어두운 별일수록 등급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등급의 별은 6등급의 별보다 몇배 밝아요? 100배 밝아요. 다섯 등급의 차이는 밝기가 100배 차이 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별의 등급도요, 종류가 있어요. 바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겉보기 등급은 겉으로 보기에, 내 눈으로 보기에 밝은 등급을 나타낸 거예요. 읽어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겉보기 등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별이 실제로 밝던 어둡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밝아 보이면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절대 등급은 뭐냐면 실제 그 별의 밝기입니다. 그러려면 나랑 가깝고 먼 것은 배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별이 몇 파세계? 10파세계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해요. 즉, 우리가 딱 10파세계 모든 별을 줄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절대 등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절대 등급은 이 거리 요인을 배제시킨 등급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떠한 별의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알잖아요? 그러면 별까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내용 표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A별의 겉보기 등급은 3등급이고요. A별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1등급이래요. 자, 선생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우리 눈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별을 보니까. 그때 이 눈으로부터 여기가 10파세계 거리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라는 별은 겉으로는 3등급인데 어디에 갖다 놨더니 이 10파세계 A를 갖다 놨더니 마이너스 1등급으로 밝아졌어요. 상대적으로 밝아졌잖아요. 이 말은 10파색보다 멀었던 걸까요? 가까웠던 걸까요? 그렇죠. A별 10파색보다 멀리 있었던 거예요. 멀리 있었기 때문에 내가 10파색으로 가져왔더니 더 등급이 밝아진 거죠. 아,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비별 볼게요. 비별은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2등급으로 밝아 보였는데 막상 10파색에 갖다 놓으니까 2등급으로 어두워졌어요. 즉, 10파색에서 비별은 2등급이 됐어요. 이 말은 마이너스 2등급으로 밝게 보였던 이유는 10파색보다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비별은 밝았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12열이요. 겉보기 등급은 4등급인데 절대 등급도 4등급이래요. 눈으로 봐도 4등급, 10파세계 갖다 놔도 4등급. 이 12열 어디에 있었겠어요? 10파세계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베텔게우스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요. 이 별은 겉보기 등급은 0.5등급이었어요. 그런데 10파색에 갖다 놓고 보니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1등급으로 굉장히 밝아 보이네요. 아, 10파색보다 멀리 있었던 별이구나. 즉,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아요. 그 별은 어디에 있겠어요? 10파색에 있는 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태양 볼게요. 태양 겉보기 등급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6.8등급이래요. 굉장히 밝아 보이는 별이죠. 근데 사실 이 태양이 워낙 밝아 보이는 이유는요. 지구랑 굉장히 가까운 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요. 사실 10파색으로 갖다 놓으면 절대 등급이 4.8등급으로 뚝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 등급이 됐죠. 즉,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10파색보다 어떠한 가까이 있는 별이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양이 그래요. 우리 눈에 가장 태양이 밝아 보이는 이유는 태양이 실제로 다른 별들보다 굉장히 밝아서가 아니라 워낙 가까이 있는 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아 보였던 거구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선생님이 개념 미션에서 별마다 색이 다를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별은
서로 색이 다를까라고 하는 걸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요, 이 별은 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냐면 표면의 온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별은요, 표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떤 색깔의 빛을 내냐면 붉은색의 빛을 냅니다. 붉은색의 빛을 방출을 해요. 반면에 그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슨 색깔의 빛을 방출하냐면 파랑색의 빛을 방출합니다. 파랑색. 그래서 우리는 별의 색깔을 가지고 그 별의 표면 온도를 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적색의 색깔을 갖는 별이 가장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적색에서 주황색, 주황색에서 황색, 황색에서 황백색, 그리고 황백색에서 백색, 백색에서 청백색, 그리고 청색 순으로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요색 정도는 비교를 해줄 수 있어야지 온도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온도가 더 높네, 낮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별과 관련된 개념 아이템 하나씩 차곡차곡 모아봤으니까요. 그 아이템으로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플레이입니다. 그림은요, 별 A와 B를 6계열 간격으로 촬영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 별 A와 B는 백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래요. 선생님이 연주시차로 별까지의 거리 측정하려면 별까지의 거리가 적어도 얼마 이내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백파색보다는 가까이 있어야 우리 연주시차 측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럼 적어도 별 A와 B는 연주시차로 별까지의 거리를 알수 있겠네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단서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기억. 지구에서 별 A보다 별 B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차를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6개월 전, 6개월 후의 그림인데, 선생님 이걸 한번 겹쳐서 그려볼게요. 알기 쉽게. 그럼 대략 B는요, 요 정도의 위치에서 6개월을 이렇게 이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별 A는 대략 요 정도의 위치에서 6개월을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더 많이 이동했던 게 시차가 더 어땠던 거예요? 우리가 봤던 요 지점에서. 더 많이 이동한 A가 훨씬 더 시차가 더큰 거죠. 시차가 더 크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아, 더 가까이 있는 별이구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A별이 이 B별보다 훨씬 더 시차가 큰 것으로 보아, 큰 것으로 보아, 우리 A가 훨씬 더 가까운 별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A보다 B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라고 했으니까 반대죠. 틀렸습니다. 자, 시차가 큰 A별이 훨씬 더 가깝다라고 해야 되고요. 별 A와 별 B는 배경별보다 더 가까이 있는 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경별,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에요? 이 하얀 색깔 별들인데요. 우리가 A와 B는 6개월 동안 어떻게 움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배경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이 말은 시차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멀리 있는 별이기 때문에. 그럼 A와 B별은요, 10파색 이내, 즉 배경별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눈에 이 정도의 시차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고요. 지구에서 별 A와 별 B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10파색 이내에 있으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이요. 표는 몇 가지 별의 연주 시차를 나타낸 것이래요. 위 별들 중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과 지구로부터 가장 먼 별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깝다라는 거는 우리 연주 시차가 어떤 거예요? 그렇죠. 큰 거죠. 그럼 연주 시차 제일 큰거 고르면 돼요. 0.37 시리우스가 제일 크네요. 그럼 가는 시리우스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요, 지구로부터 가장 먼 별이요. 시차가 제일 작은 거 고르면 됐겠죠. 시차 제일 작은 건 스피카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이요. 그림은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별의 밝기와 거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별빛은 넓게 퍼져나갈까요? 네, 이렇게 넓게 넓게 거리에 따라서 받는 면적이 커집니다. 퍼져나가고 있고요.
퍼져나간 별빛은 점점 더 넓은 면적을 비추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두 배로 커지면은 면적도 2의 제곱배로, 그리고 거리가 3배로 커지면 3의 제곱배로 별을 받는 면적이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도 맞고요. 3번. 별에서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별빛을 받는 면적은 4배, 2의 제곱배로 증가해야겠죠.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별에서 거리가 3배 멀어졌어요. 그럼 같은 면적이 받는 별빛의 양은 9배로 증가하나요? 아니요. 9분의 1배로 감소해야 되죠. 같은 면적이니까요. 따라서 틀린 건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이요.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별은 어둡게 보입니다. 5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표는요. 몇 가지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장 밝은 별과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로 오른 것은 되어 있어요. 실제로 밝은 건 무엇이 절대 등급의 숫자가 제일 작은 거죠. 왜? 절대 등급은 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거리에 쭉 놓고 그 등급을 측정한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절대 등급 숫자 제일 작은 거 뭐예요? 북극성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북극성이 돼야 될것 같고요. 우리 눈으로 볼때 가장 밝다라는 건 우리 겉보기 등급이 제일 숫자가 작은 거 고르면 되겠죠. 겉보기 등급 숫자 제일 작은 건 시리우스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네요. 16번 문제 볼게요. 우리 지구로부터 거리가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과 그리고 지구로부터 거리가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 고르래요. 우리 10파색보다 멀고 가까운 거,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하면 됐어요.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보기에 밝아 보였다라는 거죠. 이 말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을 경우 우리가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은 거 찾으면 되겠어요. 우리 시리우스와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은 게 요거 프로키온이 되겠네요. 그러면 단은요. 시리우스와 프로키온이 답이 되고요. 그리고 지구로부터 거리가 10파색보다 멀다라는 건 절대 등급이 뭐보다 겉보기 등급보다 크면 돼요. 그럼 나머지 아크투루스와 북극성이 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겨울철에 볼수 있는 오리온 자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오리온 자리요. 겨울철에 찾기 굉장히 쉬운 별자리 중 하나거든요. 그냥 이렇게 밤하늘을 올려다봤는데 혹시 겨울철에 이렇게 허리별이라고 해서 삼태성, 별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혹시 이렇게 대각선으로 베텔게우스라는 별과 리겔이라는 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겨울철에 굉장히 찾기 쉬운 별자리 중 하나가 이 오리온 자리입니다. 이 오리온 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오리온 자리에 베텔게우스와 리겔 색깔을 보니까요. 색이 어때요? 다르죠? 우리 베텔게우스는 상대적으로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리겔은요. 약간 흰색과 청색의 중간 색깔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색깔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어떤 별의 온도가 더 높을까요? 그렇죠. 우리 주로 청색을 더 많이 내고 있는 니겔의 표면 온도가 더 높겠구나라는 거 우리 그림으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기억이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선생님이 파랑색을 띈다라고 얘기했죠. 기억 맞고요. 그리고 니은, 적색인 베텔게우스는요, 청백색의 니겔보다 표면 온도가 높을까요? 여러분들, 베텔게우스 적색이래요. 적색은 표면 온도가 낮을 때 주로 붉은 색깔의 빛을 방출하니까 훨씬 온도가 낮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반대겠죠. 베텔게우스와 리겔의 색이 다른 것은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별의 색깔은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우리 원대한 개념 클리어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요, 주로 어떤 색깔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주로 어떤 색깔을 띠는지 어디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19강의 답은 이것과 이것입니다. 라고 써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틈틈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도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답변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완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강만 들으면요, 우리 뉘런과 2학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힘을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완강하셔서 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0: 빛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다음 20강에서 만나요.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우리 라면 친구들 반갑습니다. 43강 들어갈 차례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판적으로 읽어요. 두 번째 시간이고요. 비판, 잘못했어 너! 이게 아니라고 했죠. 판단, 판단하며 읽는 것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라면을 들고 지난 시간하고 뭐 저번하고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라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얇아졌지롱 얇아졌지롱 여러분이 라면을 아주 잘 먹었기 때문에 라면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우리들의 활동 시작! 비판적으로 읽어요. 아, 이 글은 무조건 잘못됐어. 이거 아니라고 했죠. 그런 비판이 아니고, 네, 바로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그래서 2번에 나오는 2번 단원에 나오는 주장하는 글은요. 물론 짜임새 있게 썼느냐도 우리가 잘 봐야겠지만, 그거보다는 혹시 이치에 맞지 않은 그런 그 이유나 근거가 들어가 있진 않아. 네, 이런 걸 한번 쭉 보세요. 자, 판단하며 읽어보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저번에 뭘 읽었더라?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어요. 읽어봤어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 하고 첫 번째 문단부터 뭐 서론이겠지, 그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서론, 본론, 결론, 이 주장하는 글의 짜임은 진짜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서 서론, 본론, 결론 이럴 지경이라고 했죠. 자, 이 처음 문단이니까 서론이 되겠죠.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할수 있다. 스마트폰에는 전화, 문자, 사진 찍기, 카드 결제, 인터넷 같은 기능이 모두 들어있다. 자, 이렇게 작고 가볍고 가지고 다니기 쉬워서 우리 생활이 굉장히 편리하다. 그런데, 예, 여기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까진 좋은데, 과다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중에 하나를 알리기 위해서 여기 출처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많이 보던 짜임이죠? 그냥 주장하지 않아. 증거가 될수 있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여기까지 또 봤죠.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내놓은 그 자료를, 아까 앞쪽에 있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화를 할때 얼굴을 보는 것보다 밥 먹었니? 너 떡볶이 먹었니? 이게 아니라 밥 떡볶이 먹었니? 이게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좀 많은 문제점을 역시 갖고 있구나. 그냥 느껴지죠?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얼굴 보면서 안녕?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밥 먹었니? 이렇게 옆에다 두고 이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러는 거죠. 자, 오늘은요,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읽어볼 거예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우리 그첫 번째 이유까지 읽었는데 이번엔 두 번째 이유 살펴볼게요. 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요, 왜안 되냐고 누가 묻는다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사실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자, 수업을 듣거나 과제할 때 스마트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찔리네. 그죠? 수업을 들을 때 어제 했던 그 게임이 생각나. 막 이런 거.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 온전히가 무슨 뜻일까요? 완전히, 완벽하게. 이런 뜻이 있겠죠? 네. 완벽하게, 또 뭐, 완벽히, 뭐, 다 되겠죠?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할 때에는요,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온전히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나의 이 신경이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알림 소리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이제 학생 때 방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는 거야. 딱 봤더니 엄마야. 엄마가 와서, 아니, 너는 왜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 그런 거예요. 근데 대답을 안한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렸던 거야.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나를 불렀냐고. 근데 진짜로 몰랐거든요. 이 집중이라는 게 그런 현상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 봐요. 알림 소리가 나요. 알림 소리가 나는 걸 느낄 수 있어. 알아챌 수 있어. 왜? 내가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알림 소리가 나는 것까지는 뭐 괜찮아. 그런데 이거 뭐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꺼줘야 되는데. 아니면 때링 하고 끝났어도 뭐 때문에 알림이 울렸을까? 이렇게. 네. 그런 거죠. 자, 그러니 하던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보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것도 없어. 사실 옆에다 놓고 하기 때문에. 그죠? 왠지 저기 멀리 있으면 불안해. 그런 거 있죠. 그 정도 되면 뭐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두 글자. 중독이다. 예, 중독이 뭐라고요? 거기에 의존하고 의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중독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알림 소리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보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스마트폰에는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이 있대요. 알림 소리를 잠깐 꺼둘 수 있대요. 있으면 뭐해? 사용을 안 하는데. 아니야, 나는 알림 소리 들을 거야. 나는 안 꺼둘 거야. 이제 이러잖아요. 하지만, 그 봐요. 하지만, 있지만, 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여기 나오네요. 이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너무나 공감이가. 그치? 자, 알림 소리가 나지 않아도, 아까 얘기했죠. 자꾸 스마트폰을 확인해. 이렇게 하다가, 심심하네. 멀리 두지 않는다.

거잖아. 그래서 그래. 응? 뭐라고? 그러면서 너 여기 또 봐. 보다가 아, 나 어디까지 했더라?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아, 이상하게 일을 할 때, 예, 책상 위에 있는, 예, 모니터를 통해서 하다가, 뭐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작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뭔가 조사를 하면 더 엉뚱한 데로 가게 됐다고. 예. 그거 하다가 괜히 시시 웃고 있어. 왜 웃나 하고 보면 엉뚱한 거 보고 있어. 이제 이런 거죠. 어쩜 이렇게 우리를 꿰뚫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잘 썼을까요? 어쨌든.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자, 또 짜임 나오죠? 주장에 대한 이 부분이 이유가 되겠고, 앙! 이유 나오면 그 뒤에는 근거지. 예. 자, 여기 이렇게 좋은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스마트폰 왜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왜? 자, 왜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유라고 했죠. 자, 이세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영어 동화를 읽거나 원어민 선생님의 이 실제 발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옆에 원어민 선생님이 안 계셔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예, 발음을 들을 수 있죠. 수학 문제도 풀어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지? 열심히 막 내가 문제를 풀어봐. 근데 안 풀린다. 어떡하지? 다시 해볼까? 아니지. 내가 여기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래. 요 똑같이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 할수 있잖아요. 예, 혼자 자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어.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교육 애플리케이션은 학생이 잘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요. 예, 실제로 그렇죠? 문제를 막 풀어. 그래서 답도 얘가 맞춰줘.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그러면서 잘 모르는 부분 딱, 즉, 틀린 부분 딱 찾아주고요. 그 부분 설명이 휙 하고 나오죠. 자, 이렇게 설명까지도 해줘요. 자,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유와 근거를 잘 했는데 가지고 왔는데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지? 분명히 맞는 말을 했는데요. 어디가 잘못된 거죠? 힌트 통일성. 통일성 얘기했었었죠. 자, 글의 통일성. 통일성이 뭐다? 한 편의 글이 주제를 향해서, 그 글의 주제를 향해서 똘똘똘똘 모든 것이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상태에, 일관성이 있는 상태에 이것을 우리는 통일성이라고 했어요. 글의 통일성이 있어야 읽는 사람이 잘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글의 통일성.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우리 제목이 뭐였더라?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가 주제면서 또 제목이었잖아요. 이 글쓴이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과대하게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면 공부에 도움이 된대요. 갑자기.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이유는 엥? 하게 되겠죠. 갑자기 이 과대하게 그러니까 너무나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떤 점이 해로운지 안 좋은지 쭉 설명하다가 아니 스마트폰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 중에 어떤 이유? 타당하지 않다. 자, 이건 뭐다? 내가 판단한 거죠? 이건 타당하지 않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한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다? 비판적으로 지금 읽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알아챘어요? 알아챘다면 그 사람은 판단하면서 글을 읽은 것이고 비판적으로 읽으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면을 아주 잘 드셨어요. 나라면 비판적 읽기 할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그 단원에서는요, 이번 전체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짜임새 공부하는 건 지난 시간에 정말 많이 잘했고요. 이번에는 짜임새도 중요하지만, 여기 타당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아서 옳지 않은 부분 찾기예요. 그게 목표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를 학교에서도, 자, 오늘 학습 목표는 하고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속 비판적 읽기 해보도록 해요. 문제 풀게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까닭은 뭘까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짧아져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과제를 할수 없어서, 스마트폰이 자주 고장나서 일을 미루게 되어서, 스마트폰의 기능이 너무 많아 선택하기 힘들어서, 스마트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워서, 정답은 집중력과 관련된 거죠? 어떻게 하면 집중력이 떨어질까요? 온전히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스마트폰에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 편리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냥 그 본문에 있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알림 소리를 잠깐 꺼둘 수 있다. 네, 불필요한 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으로 문자와 전화에 답해준다. 오, 이거 좋은데? 자, 각종 통신장애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찾는다면 1번이 되겠죠? 네, 이 방해 금지 상태, 이 기능을 잘 설정하기만 하면 알림 소리를 잠깐 꺼두고, 자, 무엇을 할 때? 어떤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일을 할때 집중력 있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잘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 자, 기억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이거 보고 하고 있지 말라고 했죠. 어떻게 하라고? 스스로 찾아보세요. 이게 공부하는 습관이에요.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온전히 뭘까? 완벽히 또는 완벽하게. 예, 다 맞는 말이겠죠? 4번입니다. 순순히가 뭘까? 지금 먹을 것을 내놓지 않으면 그만한 두겠어. 뭐 이런 거. 순순히 내놓으라고. 자, 순순히가 뭘까요? 예, 온순히. 네, 이렇게 주는 거죠. 먹을 거 여기 있어요. 뭐 이렇게. 온순하다. 예, 이런 뜻으로도 되고요. 뭐 고분고분하다. 예, 고분고분히 먹을 것을 내놔. 막 이런 거. 예, 이게 바로 순순히. 예, 뜻이 되겠고요. 정중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정중히 사과하자. 예,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 아, 미안해. 이건 정중히가 아니죠. 점잖으면서도 엄숙할 때, 예, 이때 정중히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과는 어떻게 해요? 정중히. 미안해. 사과할게. 이게 정중이죠. 예, 학교에서도, 예,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영 기분 안 좋게 사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중히, 예, 점잖고 엄숙하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죠. 자, 문단 4의 내용의 타당성을 바르게 판단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여기 중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재에요. 이런 중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어떤 문제에 이렇게 중요라고 딱지가 딱 붙냐면요. 학습 목표를 잘 알고 있는지, 잘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에 보통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그러면 어려운가 보다. 이것보다는, 아, 이건 내가 공부하는 오늘의 학습 목표와 관련 있는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문단 4의 내용, 타당성이 있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문단 4의 이유는 무엇을 잘 뒷받침해 줄 수가 없었어요. 주장을 잘 뒷받침해 줄수 없는 이유였어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죠. 스마트폰 활용의 좋은 점을 가지고 와서 떡하니 써놨기 때문에 전혀 원래 이 글쓴이가 주장하던 그 주장과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판단한 친구는 현준이죠.

현준이 잘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넷째. 어떤 이유를 가져왔을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로 너무 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불안함을 느낄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잠깐만 쓰지 못해도 조마조마해. 이게 초조한 거죠. 그리고 불안해진대요. 진짜 그렇죠. 왜? 중독이 되었으니까. 자, 2015년 미국 미주리대학교 연구에서는요, 사람들이 퍼즐을 풀다가, 뭐, 낱말 퍼즐이든 무슨 뭐, 퍼즐을 풀고 있었겠죠? 막 이렇게 이렇게 풀다가, 여기 알림 소리가 띠리링 하고 나요. 근데 이걸 가지러 가지 않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풀다가, 불안해. 불안함이 심해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심지어 혈압도 올라갈 때요. 왜 그럴까요? 초조하니까. 불안하니까. 네. 이런 신체적인 반응으로 일어났다. 이 말이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면 계속 스마트폰 생각만 하게 될수 있습니다. 퍼즐을 풀어야 된다는 건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고 있는데, 따랑! 하고 알림 소리가 났어. 그런데 알림을 끄지 못해. 또는, 무슨 알림이지? 하고 딱갈수 없어. 자, 그랬을 때이 사람이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런가 보다. 왜 우린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연구 자료잖아요. 연구 결과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야, 네? 너 스마트폰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면 너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너. 안녕. 간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은 가장 자주 쓰는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은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이건 좋은 점이죠? 좋은 점이죠.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요? 이 글이. 여러분, 토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론에서 반론하는 경우가 있었었죠. 그 단계에서요. 어떤 그 반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과다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그렇게 나쁜 점이 많다는데, 그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까? 뭐 이렇게 누가 따져 물을 수 있죠? 반론할 수 있죠? 그냥 거기에 대한 어쩌면 좀 대비? 예,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이 스마트폰 기능이 많아서요. 우리 생활 편리하게 해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미리 반론을 딱딱딱 차단하고 있죠, 지금. 자, 이 스마트폰의 좋은 점은 잘 활용하면 좋지요. 아까처럼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겠죠? 하지만 과다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나쁜 점은 피하도록, 예, 똑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폰이 주는 편리함은 누리되, 예, 아주 좋으니까, 좋은 기계가 될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자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했는데 그 감정이 뭐였다? 거기서 찾아보면 되겠죠? 불안함. 네, 불안함. 이런 거예요. 야, 정말 불안해요. 그걸 어떻게 느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원래 불안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디 갔지? 나한테 뭐, 누가 문자 보낸 거 없나? 이거 늦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한 일종의 불안함이죠. 네. 자, 이런 것들. 예,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다. 이글 전체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표 하시오. 자, 여기 중요하다라고 또 붙었네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주요 목표, 학습 목표와 관련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글 전체를 보시는 거죠. 네. 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이글 전체를 보시고 여기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다. 자,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 이유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다 있었던 내용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예, 처음에 있었던 이유죠. 이 이유 중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타당하지 않은 것. 자, 여기 알맞지? 이게 타당하지. 이렇게 바꿔도 돼요. 우리 타당하다.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죠? 타당하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해봐라. 뭐였어요? 이거지. 1번이지. 과다하게 사용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문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유든, 뭐, 근거든, 일단, 앞에 있는 뭐, 주장이나 이유를 잘 뒷받침해줘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글의 통일성이 있게 뒷받침해줘야 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를 고르래요. 자, 타당하다. 이치에 맞게 옳다. 한마디로 옳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이거 타당한 거야? 이거 옳은 거야? 알맞은 거야?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처음에 타당하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뭐지? 라고 했지만, 이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쵸? 아마 토론할 때부터도 선생님이 타당이 무엇인지 얘기했었을 거야. 자, 그래서, 아, 타당하다? 예, 옳다? 알맞다? 적정하다? 뭐, 적절하다? 또, 뭐 합리적이다? 다? 예, 이런 뜻으로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타당한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를 골라보자. 2015년 미국 미주리 대학교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퍼즐 풀다가 스마트폰 알림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용할 수 없게 했더니 불안해. 그리고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갔어. 자, 그러면 이건 연구 결과라고 했죠. 자, 연구 결과라면 객관적인 사실일 것이다. 그쵸? 누가 봐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뒷받침해주고 있나요? 자, 이거 뭐예요? 맞춰보세요. 이 지금 이 부분. 이유예요? 아니면 근거예요? 짜임 생각해보면 돼. 지금 이 부분 말이에요. 이유예요? 근거예요? 이거 맞춰야 여기 4번이 답인지 5번이 답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이유! 손 들어봐. 그럼 근거! 정답은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근거지요. 이거 근거 부분입니다. 자, 근거는 이유를 적절히 뒷받침하는가? 이 부분 봐야죠. 근거는 이유를 적절히 뒷받침하는가? 그래서 정답은 2번과 5번입니다. 자, 이 근거가 앞에 있었던 그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정답이 2번, 5번이고요. 3, 4번은요, 어떻게 보면, 네, 함정이에요. 그럴듯해. 멋있는 말이야. 함정이야. 함정인데,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지. 이유는 주장을 적절히 뒷받침하는가? 이게 이유가 아니거든. 이게 근거거든. 이유가 아니에요. 자, 이게 만약에 이유였다면 앞에 있는 주장을 적절히 뒷받침해주니까 이게 정답이 될수 있지만 요건 아니다. 자, 19에서 답한 기준에 따라 기억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해 쓰시오. 만약에 19번을 틀린 친구는 이것마저도 쓸 수가 없네. 그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 왜 타당하다고요? 앞에 있는 이유를 잘 예,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라면 문제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주로 하는지 써보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스마트폰 오늘 한 얼마 정도 좀 떨어뜨려 놔보세요.

0: 보면 어떨까? 안녕.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는지 기억납니까? 네, 12번 문제와 13번 문제 비슷한 맥락으로 문제 풀었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 시작할 때 선생님이 13번을 다시 한번 잘 분석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3번이 세 가지 풀이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나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오늘의 구원 픽은 18번과 21번 문제로 선생님이 지정해 보았습니다. 이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조선을 그려내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면 꽤나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문제다. 시험 직전에 한 번은 봐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13번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주어져 있고 EF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문제고 2 대 1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중간에 선분 하나 더 그려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선분의 길이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지난 시간 마지막 풀이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풀이는요. 두 번째 풀이로서 전체적인 풀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로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생각하는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지금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선분 CD에 평행인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때 EF랑 만나는 점을 G라고 하고요. BC하고 만나는 점을 H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요, 우리 선분 GF의 길이, 선분 HC의 길이가 전부 다몇 센티미터? 8cm가 되겠다. 평행사변형, 너도 평행사변형, 길이가 그대로 옮겨져 온다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길이도 8cm.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길이도 8cm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자, 이러면요, 우리 요 8cm라는 길이를 빼고 남아있는 왼쪽 삼각형을 가지고 중간에 선분 EG를 충분히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래요? HC의 길이가 8cm였다면 BH의 길이는 6cm가 된다 생각할 수 있고요. 문제의 조건에서 2대 1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긴 거대 전체 비율을 생각하면 2대 3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선분 EG 대 BH가 2대 3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 이 EG의 길이가 4cm가 되어야 그래야 4cm와 6cm 2대 3이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EG의 길이가 4cm고 아까 그 옆에 있었던 GF의 길이가 8cm였으니까 두개 더하면 12cm를 우리 선분 EF의 길이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두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풀이 방법은 어떨 거냐? 자, 이걸 평행사변형으로 쪼개지 않고요.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다음과 같이 대각선을 AC를 연결해서 아래쪽 삼각형과 위쪽 삼각형으로 나누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때 만나는 점, 요 점을 G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선분 EF의 길이를 선분 EG 더하기 GF의 길이로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EG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와 BC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가 2대 3이다라는 이 길이의 비를 생각해서 2대 3으로 맞추어 생각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2대 3이니까 EG 대 BC 2대 3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분 EG를 생각하고 그것과 14cm를 생각하면 그 길이가 2대 3이다라고 얘기.

이해할 수 있어서 선분 EG의 길이가 3분의 28cm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런 비슷한 생각을요. 반대쪽 삼각형에서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2대 1이었으니까 거꾸로 아래에서부터 올라간다면 1대 3이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선분 GF의 길이가 AD의 길이의 3분의 1만큼이다 라는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비례식 써도 되는데 한쪽의 길이의 비가 1이니까 1대 3이라면 8cm의 3분의 1만큼이 선분 GF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다. 자, GF의 길이 생각하면 이 길이가 3분의 8cm라고 찾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선분 EF의 길이고 이 선분 EF가 두 개의 선분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분의 28과 3분의 8을 더해주면 되는데 이게 3분의 36이 되고요. 약분하면 12cm라는 동일한 정답 얻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풀이 방법을 생각하면 가운데 선분 하나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 늘려가는 건데 이게 비율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쉽지만 좀 비율이 좀 커서 7대 8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생각보다 불편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평행사변형이나 삼각형 그려서 만들어내는 방법도 반드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평행사변형을 그리는데 선생님이 굳이 삼각형을 보여드린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맞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거꾸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에서 닮음이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거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거꾸로 놓여 있는 삼각형 닮음 한번 바라본 겁니다. 괜찮겠죠? 13번 문제 답은 12cm. 지난 시간과 이어서 총 3가지 풀이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문제 풀었더니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친구가 또 있네. 선생님, 대각선을 AC를 안 그리고 대각선 BD를 그리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만나는 교점 G라고 이야기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GF의 길이 구할 수 있고요.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EG의 길이를 또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넓이 길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풀이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방향의 대각선을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가보도록 하자. 그림에서 점 E가 선분 AC와 BD의 교점이 되고 그리고 세 개의 선분이 모두 다 평행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XY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게 지금 문제네요. 정말 많이 보던 형태의 그런 그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돼? 나비 모양의 닮음 먼저 생각해야 되죠.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더라? 8대 16. 그러면 1대 2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자 1대 2라는 길이의 비 가지고 있다. 선분 A 2대 선분 EC 1대 2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선분 B 2대 선분 ED도 역시나 1대 2다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A 2대 EC라는 1대 2가 BF 대 FC로 그대로 옮겨올 수 있죠. 그래서 BF 대 FC도 1대 2다라는 길이의 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18cm가 해당되는 길이의 비가 3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에 해당되는 게 Y다 생각할 수 있어서 Y는 12cm, Y cm가 12cm가 되면서 우리 Y값이 12라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겠네요. 다음 X는 어떻게 찾을까 하고 봤더니 여기 있는 8cm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삼각형에서 닮음을 생각할 수 있겠죠. C를 기준으로 해서 2 대 3 하고 생각했던 게 X 대 8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비례식 써볼까요? 2 대 3이 X 대 8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3X가 16이니까 X는 3분의 16이라고 X값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X, Y 두 개 곱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죠. 괜찮죠? 자, 근데 우리 한 가지 풀이 방법 더 볼게요. X를 꼭 빨간색 삼각형에서만 볼 필요 있는 건 아니다. B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노란 삼각형에서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1대
3이라고 생각하니까 16cm에 3분의 1만큼이 X cm다라고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x가 3분의 16이다라는 얘기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xy 곱해봐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2 곱하기 3분의 16하고 쓸수 있고, 자, 약분해서 4 남으니까 4에다 16 곱하면 64라는 xy의 값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14번이었겠죠. 자, 이제 이 그림은 익숙해야 돼. 보자마자, 아, 나비 모양의 닮음에서 출발해서 곶갈 모양의 닮음으로 옮겨 타는 거구나. 근데 어떤 삼각형, 왼쪽, 오른쪽, 어디를 봐도 아무 상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익숙한 14번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자. 15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두점 G와 G프라임이 각각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G프라임 D의 길이를 구하래요. 아,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A라고 이야기하는 꼭지점에서부터 중점 D까지 이 전체 길이가 36cm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 비율이 2대1로 딱딱 쪼개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AG라는 선분은 36cm를 세 개로 쪼갠 것 중에 두 개만큼이고 GD라고 이야기하는 요 선분은 36cm를 세 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니까 GD라는 길이가 12cm야라는 걸 구하는 게 아무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아래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다시 G'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G'이 선분 GD의 길이를 2대 1로 쪼갤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12cm를 2대 1로 나누어 가지면 되는데 그중에 G'D는 1에 해당하는 거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선분 G'D의 길이를 생각해봐라라고 얘기하면 12의 3분의 1 곱해서 우리 4cm를 정답으로 써줄 수 있는 거겠죠. 별로 어렵지 않은 아주 쉬운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워지려면 어때요?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선분의 길이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처음부터 무게중심까지 이렇게 예쁘게 주어져 있지 않고 어떤 특정 이상한 부분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 수 있지. 예를 들어, G와 G'의 길이를 가르쳐주고 전체 길이 구해봐라라고 얘기하면 비율이 2대1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문자 활용해봐라. 제일 작은 길이 A라고 하면 너 2A이고, 그럼 여기 있는 이게 3A의 두 배에서 6A가 되는 거니까 충분히 방정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앞에서 몇번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 쉬운 문제고 어렵게 바뀌어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려봐요. 자, 16번으로 가죠. 오른쪽 그림에서 역시나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무게중심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 넓이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반드시 이 무게중심 기준으로 해서 중선 그려서 삼각형들 6개로 쪼개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3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선들을 전부 다 그리면 삼각형이 6조각이 나고 6조각 난 삼각형들의 넓이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게 무게중심에서 넓이에 관한 갖고 있는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색깔 칠해진 영역은 6조각 중에 하나가 몇 개? 2개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6분의 2만큼의 전체 삼각형 넓이의 비율을 전체 삼각형 넓이의 6분의 2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18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6분의 2만큼이다라고 사각형의 넓이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3분의 1인 거니까 우리 6제곱센티미터가 정답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색깔 칠해진 영역이 어느 곳에 있어도 실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가끔 문제 보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칠해져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좀 낯설게. 그리고 이렇게 칠해 놓으면 대각선 C, 지금 중선 CG를 그리기 좀 불편하게 일부러 그 자리를 다 채워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중심이 나타나면 중선 그려서 6조각 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야겠지. 자, 이게 16번이었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다음 17번으로 가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가 존재하고 그때 변의 길이들을 가지고 EF라는 선분의 길이 구해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여기 있는 EF가 봤더니 위쪽과 아래쪽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면서 사이에 겹쳐져 있는 부분이라는 느낌이 좀 드세요? 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BC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이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각 B가 각 D하고 각의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삼각형 ACD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려가지고 만나는 점 F, 요게 지금 왼쪽에 있는 주황색과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인데 위치만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계산을 해보면 반대쪽은 당연히 알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지. 자, 왼쪽에 있는 주황색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삼각형은 삼각형 ABC. 그런데 그때 각 B를 2등분해 놓은 각의 2등분선이 지금 2라는 점, 각의 2등분선이 AC랑 만나는 점이 2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각의 2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BC 대 BA가 CE 대 AE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이 옆으로 보던 것처럼, 평소에 보던 것처럼 있지 않고 옆으로 눕혀져 있지만 각의 2등분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너대 너는 너대너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 아니었어. 그치? 그래서 길이의 비를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선문 BC의 길이 모르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평행사 변형이니까 AD의 길이가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12cm 대 8cm가 CE 대 AE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12와 8은 3대 2의 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3대 2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는데 그게 10cm다라는 거지. 즉, 10cm를 쪼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선분 AE를 생각해 보면 너는 10cm를 다섯 조각 낸것 중에 두 조각, 즉, 2대 3에서 2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 4cm라고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선분 CE라는 것은 10 곱하기 5분의 3 하고 쓸수 있으니까 6cm라고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것과 동일한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위쪽에서 벌어지는 거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여기 있는 AF의 길이가 몇 cm? 6cm고 CF의 길이가 4cm라는 걸 따로 계산해 보지 않아도 알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6cm, 4cm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요렇게가 6cm 그리고 짧은 게 4cm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얘기한 겁니까? 선분 EF의 길이 구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빨간 6cm에서 4cm 빼내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선분 EF의 길이는 2cm라고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분 EF의 길이 2cm더라라고 정답 써주면 되는 문제. 이게 17번 문제였었죠. 자, 이거 어때요? 아래쪽에서 각의 2등분선의 정리를 적용을 하는데 이게 평소에 보던 삼각형의 모양이랑 다르게 뒤집혀져 있으니까 그게 좀 생소할 뿐이죠. 우리의 시각을 바꿔보면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됐나요? 선생님, 그럼 위에 있는 거 가지고 하시지 왜 아래에 있는 거 가지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항상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좀 생소해 할 거, 우리 친구들이 좀 낯설어 할 것들 중심으로 선생님이 일부러 풀고 있는 중이에요. 됐죠? 그래, 우리 친구들은 위쪽을 먼저 살펴보고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랫게 계산이 되어질 거야 라고 유추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뒤집혀 있는 걸 연습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럴 때 연습해야겠죠. 그치? 자, 다음 18번으로 가자.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가 있고요.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BAAD가 되도록 점 D를 잡고, 역시나 점 D와 AC의 중점 E를 이은 직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F라고 하면서 지금 FD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선분 CF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하는 문제네요. 자, 이 18번 문제 선생님이 뭐? 그렇지?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문제고 보조선 하나를 그려야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그림이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문제가 막상 풀려고 했을 때잘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보조선 하나 그려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시험 전에, 그럼 시험 직전에 이 문제는 꼭 별표 해놓고 바로 전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푸는데 그러다 보면 이 중요했던 것들이 옛날에 한번 보고 스쳐 지나가서 우리 기억 속에 저 어딘가 구석에 들어 있어서 시험 볼때 바로 안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아이디어가 중요한 문제들은 시험 직전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장 같은 거, 수첩 같은 거, 조그만 곳에다 메모해 놓고 시험 전에 쉬는 시간에 살펴보고 시험에 임해야 될 만큼 우리 아이디어가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 드려봐요. 그럼 어떤 아이디어가 중요하냐? A라는 점을 지나면서 밑에 있는 선분 BC와 평행인선을 하나 그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만나는 요점을 G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삼각형 AEG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CEF라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즉 선분 AG의 길이가 선분 CF의 길이와 완벽하게 같아집니다. 선생님,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런다면 자, 지금 분명히 우리가 AG를 그릴 때 AG와 BC가 서로 평행하도록 그려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각 GAE라는 각과 각 FCE라는 각이 서로 엇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너도 엇각으로 각의 크기 똑같은 거고요. 맞꼭지각도 서로 각의 크기 같은 거겠죠? 자, 세 개의 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 그러면 AA 닮음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변의 길이 하나 마저도, 변의 길이 하나 마저도 같아진다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변의 길이가 같은데 그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닮음을 넘어서 뭐까지 된다? 합동까지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합동이니까 대응변끼리 길이가 똑같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길이 써보자. 자, 이 얘기들을 가지고 선분 AG의 길이가 선분 FC의 길이하고 같아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길이를 우리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길이 A라고 하면 너 A가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고. 그때 삼각형 DBF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DAG라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역시 이두 개의 삼각형은 닮음이고요. 닮음비가 1대2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요. 중점에서 출발해서 밑변과 평행인선 그렸으니까 G도 선분 DF의 중점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선분 AG의 길이가 선분 BF의 길이의 절반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BF의 길이가 AG의 길이의 두 배다. 그래서 EA가 된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어때? 이제 해결됐나? EA와 A를 더해서 전체 15cm가 되는 거니까 3A가 15cm야, A는 5cm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CF의 길이 자체가 그냥 A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선분 CF의 길이가 그냥 5cm다라고 정답 써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선 하나가 그려져 있으면 삼각형의 합동도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아, 다음과 같이 닮아 있는 삼각형도 눈에 보이죠.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의 비에 관련된 이야기도 생각해 볼수 있는 네,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선분 AG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느냐, 낮추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잘안 떠올라서 문제죠. 그러니까 시험 전에 한번 꼭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할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자. 19번 갑시다. 자,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선분 2호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문제가 6cm, 10cm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다 평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나타나 있는 상태네요. 그럼 중간에 몇대몇 이런 게 없어, 그치? 그래서 문제를 풀기가 좀 난감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 이런 그림에서 반드시 뭘 발견해야 돼? 모래시계 하나 발견해 주어야겠죠.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우리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이거 생각한다면 위와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 6대 10이라는 닮음비가 있다라는 거알수 있지 않겠어요? 6대 10, 3대 5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 이야기할 수 있지. 그래서 OD 대 OB가 3대 5야 이야기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OA 대 CO가 3대 5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 있는 3대 5.

5가 어느 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 당연히 3대 5로 옮겨올 수 있다. 그래서 DF 대 FC가 3대 5라는 길이의 비를 갖는다라고 옮겨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3대 5 필요 없다, 이제.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AE 대 EB도 3대 5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가지면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분 2,5니까 2,5라는 선분이 있는 삼각형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 있는 삼각형 생각해 볼수 있고요. 아니면 똑바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 어느 방향으로 풀까요? 역시나 뒤집혀 있는 방향으로 풀게요. 우리 친구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 그럼 B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긴것대 전체의 비율을 생각하면 5대 8이 되는 거니까 선분 2,5 대 6도 몇대 몇? 5대 8이 된다. 그래서 선분 2,5 대 6이 5대 8이다라고씩 세워줄 수 있겠죠? 2,5의 길이 생각해 보면 8분의 30하고 쓰여지네요. 자, 8분의 30 나누면 4분의 15cm라고 선분 2,5의 길이 구해 볼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겠지. 자, 그래서 삼각형의 역시나 닮음을 생각하는 건데, 우리 중간에 가운데 있는 변의 길이의 비율을 옆으로 옮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도 봐야 되고요. 뒤집혀져 있는 삼각형의 닮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에서 G가 무게중심이고요. DE는 각각 변의 중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그랬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해봐라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선 하나 그리면 해결되는 문제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ABG가 전체 삼각형의 3분의 1만큼인데, 그 3분의 1만큼에 대한 절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삼각형 ADG가 전체 삼각형 ABC의 6분의 1만큼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각형 전체 넓이가 48제곱센티미터라서, 너는 8제곱센티미터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도 벌어져요? 오른쪽에서도 벌어져요. 오른쪽에서도 지금 빨갛게 표시된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인데 중점이니까 그것의 절반인, 즉 전체 삼각형 넓이의 6분의 1인 것이 삼각형 AGE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넓이가 뭐하고 똑같아? 삼각형 AGE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몇? 바로 8제곱센티미터다라는 생각 할수 있죠. 자, 이거 두개 더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16제곱센티미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괜찮지? 다음으로 갑시다. 21번 문제 보자. 자, 역시나 여기 있는 선분 MN의 길이 구해봐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빠르게 정리해 볼까? 지금 P가 무게중심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2대 1이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2대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2대 3이야라는 얘기 해야 되지. 그래서 선분 MN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너는 12cm라고 정답 쓸수 있는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연습을 정말 많이 했으니까 바로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문제다 생각할 수 있어. 됐습니까?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문제인데 연습했으니까 눈에 바로 보여야 되는 거라고요.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연습했으니까 바로 답이 눈에 보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색깔 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그런데 이거 어때요? 선 그리고서, 아, 무게중심이 둘다 PQ가 무게중심이야? 그렇다면 중선 그려서 삼각형 나눠야 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보세요. 전체 평행사 변형이 몇 조각 난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조각 난 겁니다. 그 열두 조각 중에 몇 조각? 네 조각. 즉, 평행사 변형의 넓이의 3분의 1만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 하나 그려주면 되죠. 그래서 전체 사각형의 넓이 36제곱센티미터의 3분의 1만큼 12제곱센티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가 배웠던 대각선 그리고 중선 가지고 삼각형 쪼갠다면 눈에 바로 보이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우리 중단원

0: 최고의 달걀.
1: 아하, 이걸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을꼬?
2: 꼬꼬닭 여왕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1: 닭상궁, 이 꼬꼬닭 왕국의 후계자를 찾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왕좌를 물려주면 좋을꼬? 첫째에게 물려주자니 둘째가 마음에 걸리고, 둘째에게 물려주자니 셋째가 눈에 밟히고, 셋째에게 물려주자니 첫째, 둘째가 서운해할 것 같고. 아,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2: 아, 그것이...
1: 좋은 방법 없을꼬?
0: 꼬꼬다!
1: 생각났습니다! 깜짝이다! 그래, 그 좋은 방법이 무엇일꼬?
2: 꼬꼬닭 여왕님, 무언가 결정하기 어려울 땐 오빠가 도와줘! 라고 외치면 된다 했습니다!
1: 그래! 오빠가 도와줘!
0: 우와! 삶은 달걀 맛있겠다!
3: 나도 빨리 먹어야지!
4: 오빠가 도와줘!
3: 수첩에서 소리가 나.
0: 응? 누나한테 도와달라는데.
3: 응? 어? 누구지? 무슨 일이지? 이야. 어? 달걀 딱지가 깜빡인다. 달걀에 무슨 일이 생겼나?
0: 맛있게 달걀 먹고 있는데 왜 달걀 딱지가 깜빡이는 건지? 맛있게 달걀 먹고 있는데 왜 달걀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3: 아이고, 입에 음식이 있을 땐 다 먹고 말해야지.
0: 어, 미안.
3: 오빠가 마저 먹고 있어. 내가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올게. 이야!
0: 맛있어. 근데 무슨 일이지?
1: 호빵이는 왜 아니올꼬?
2: 꼬꼬당 여왕님께서 부르셨으니 곧 올 것이옵니다.
3: 어? 여기가 어디지?
2: 꼬꼬당 여왕님, 호빵이가 왔사옵니다.
3: 누구세요?
2: 어서 꼬꼬당 여왕님께 예를 갖추어라.
0: 꼬꼬당!
3: 오, 이렇게요? 아, 꼬꼬당!
1: 꼬꼬당.
3: 저를 왜 부르신 거예요?
1: 아, 그게 내가 낳은 달걀들 중에 내 뒤를 이어 이 꼬꼬닭 왕국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찾고 있도다.
3: 아, 후계자요?
1: 누구에게 이 왕좌를 물려주면 좋을꼬?
3: 네? 그러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지.
2: 호빵이 너가 꼬꼬닭 여왕님께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들었다.
1: 호빵이 너라면 누굴 선택하겠는가?
3: 저라면 영양가 많고 몸에 좋은 달걀을 뽑죠.
1: 옳다. 아주 좋은 생각이다. 닭상궁, 어서 달걀들을 들라하라.
0: 꼬꼬라!
5: 오! 둘, 셋! 꼬꼬당 여왕님을 뵙습니다. 꼬꼬당!
1: 꼬꼬당. 그래, 다들 잘 왔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꼬꼬다.

0: 근데 정말 근육맨들이 달걀을 좋아하는가?
1: 하, 그거는 직접 확인해 보시미.
0: 아니, 그걸 어떻게?
1: 하, 호빵이가 확인해 줄 겁니다. 압류!
2: 예? 제가요? 고고다! 아, 그럼 제가 가서 근육맨들한테 확인해 올게요.
0: 좋다!
2: 이야! 고고다!
3: 고고다! 고고다! 고고다!
4: 헛 둘! 헛 둘! 근육을 만들자!
2: 어? 어? 아, 근육맨이다!
4: 합류점!
5: 아니, 호빵이 너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6: 부족해서 그래. 지금 그게 필요하거든.
2: 부족해? 필요해? 뭐가?
7: 우리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운동.
6: 또 하나는 단백질이 필요하지.
7: 운동은 했고 지금은 단백질이 필요하지.
2: 응? 단백질? 혹시?
7: 아, 이럴 때 달걀을 먹어주면
8: 딱인데.
2: 뭐? 달걀을?
6: 달걀 흰자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거든.
7: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2: 아, 그렇구나. 첫 번째 달걀 말이 맞았어. 고마워, 근육맨. 이야!
4: 헛 둘, 헛 둘, 헛 둘.
2: 달걀에는 단백질이 많아서 근육맨들이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9: 그것 보십시오. 그래서 근육맨들이 절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꼬꾸닥 여왕님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임명.
10: 단백질은 우리도 있다. 우리도 달걀이다.
0: 그건 맞는 말이다.
9: 힝, 꼬꾸닥.
11: 저에게는 뇌님이 좋아하시는 영양분도 있사옵니다.
12: 저에게는 눈의 여왕님이 좋아하시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10: 그러니 저를 꼬꾸닥 왕국의 후계자로.
11: 왜 자꾸 나 따라한다?
12: 네가 나 따라한다.
2: 잠깐! 너희들 말이 맞는지 확인부터 하는 게
0: 더다. 호빵이가 어서 가서 확인해 보거라.
2: 어, 어때? 꼬꾸닥 여왕님.
13: 뇌님, 들으셨으니 기억하시죠? 달걀 흰자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분이 무엇이옵니까?
1: 그게 뭐였지? 뭐였더라?
13: 왜 자꾸 깜빡깜빡 하십니까?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2: 맞네! 단백질!
13: 그럼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
1: 그게 누구였지? 누구였더라?
13: 왜 자꾸 깜빡깜빡 하십니까? 혹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1: 기억력에? 이럴 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였더라? 뭐였더라?
2: 뇌님 왜 저러시지?
1: 내가 깜빡깜빡 이럴 때 필요한 건
13: 정답 콜린.
1: 난 내 걸린. 뭘 먹어야 하지?
13: 정답 달걀.
1: 달걀! 딩동댕이로구나!
13: 야호! 맞췄다!
2: 우와! 그게 정말이에요? 뇌님이 기억력이 깜빡깜빡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13: 달걀을 먹어야지!
2: 오! 달걀이 뇌님의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니! 두 번째 달걀 말도 사실이었어. 그럼 뇌님을 위해서 달걀 꼭 먹어야겠네.
13: 제발 빨리 좀 먹어주겠니? 뇌님이 너무 깜빡깜빡하셔.
2: 네? 네, 그럴게요. 이야!
14: 잘 안 보여. 침침해서 잘 안 보여.
10: 네? 잘 안 보이신다고요? 어떻게?
2: 눈세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10: 눈의 여왕님이 잘 안 보이시대.

0: 달걀? 딩동댕! 달걀을 먹어야 루테인이 내게 오고.
1: 눈의 여왕님! 저는 달걀에 속은 루테인입니다. 제가 잘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덕!
0: 오! 잘 보인다, 잘 보여! 루테인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잘 볼 수 있게 해준다고.
2: 헛! 셋째 달걀 말도 사실이었어. 달걀, 진짜, 진짜, 진짜로 꼭 잘 챙겨 먹어야겠다.
3: 진짜, 진짜, 진짜로 약속!
2: 약속! 약! 달걀에는 루테인이란 영양분이 있어 눈의 여왕님을 건강하게 만들어 잘 볼 수 있게 해준답니다.
1: 하하, 그럼 꼬꼬닭 왕국의 후계자는 바로 나다!
2: 뇌님께도 다녀왔는데 달걀이 뇌님의 기억력을 좋게 만들어준답니다.
4: 그럼 꼬꼬닭 왕국의 후계자는 바로 나다!
5: 나도 루테인이 딱!
4: 나도 콜린이 딱!
1: 단백질이 딱!
5: 후계자는 나다!
6: 나다! 나다! 나다! 나다! 나다! 나다! 나다!
4: 꼬꼬다.
7: 꼬꼬다.
1: 꼬꼬다.
5: 어찌 이리 싸운단 말이다! 아, 이 달걀들 중에 누굴 후계자로 뽑는단 말인가?
2: 꼬꼬다 여왕님! 여기 모인 달걀들은 모두 근육을 만들고 뇌님을 똑똑하게 만들고 또 눈의 여왕님을 건강하게 만들어 잘 볼 수 있는 영양분을 만든다고 합니다.
5: 그러니 이들 중에 누굴 후계자로 뽑는다?
2: 왕국을 다스리려며 혼자서는 힘든 법. 달걀을 도와 왕국을 다스릴 친구를 데려오는 달걀에게 왕좌를 물려주심이 어떨까?
5: 친구라?
2: 꼬꼬당 여왕님께도 닭상공님이 있지 않습니까?
5: 그렇지. 닭상공은 내게 큰 힘이 되는 친구가 맞도다.
8: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호빵이 말대로 달걀들에게도 친구가 있으면 더 큰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5: 옳도다! 달걀들아! 너희들이 더 건강한 음식이 될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주는 친구를 데려오는 달걀에게 이 왕좌를 물려주겠도다!
3: 네? 네, 꼬꼬다 여왕님! 꼬꼬다! 꼬꼬다 꼬꼬다 꼬꼬다 꼬꼬다!
2: 우와! 달걀만으로도 영양분이 엄청 많은데 달걀을 도와줄 음식을 만난다면 건강이 얼마나 더 좋을까? 오! 달걀 최고 딱지다!
5: 어허, 잘 찾아올 수 있을까? 아휴,
8: 잘 찾을 겁니다. 믿습니다.
5: 그리 말해주니 위로가 되는군. 닭상공은 내게 좋은 친구다!

0: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이다랑 뿌기는 잘 지내나 궁금하네. 헤이, 전화 한번 해볼까?
1: 그린족 기구조대 바다본부입니다.
0: 안녕이다. 너희들 그린족 기구조대 활동 잘 하고 있는더더.
1: 그럼 오늘은 복순이라는 남방 큰 돌고래가 오기로 해서 기다리는 중이야.
0: 아, 알겠더더. 그럼 수고.
1: 수고. 에? 어? 그나저나 복순이는 언제 오는 거지?
2: 그러게, 올 때가 됐는데.
1: 어?
3: 안녕, 나왔어. 내가 남방 큰 돌고래 복순이야.
1: 앉아, 앉아.
2: 반가워.
3: 나도 반가워.
1: 근데 무슨 일로 우릴 찾아온 거야?
3: 그게 내 친구를 좀 찾아줘. 몇 달 전부터 보이질 않아.
1: 저런.
2: 그 친구 이름이 뭔데?
3: 응, 태산이. 남방 큰 돌고래 태산이.
0: 남방 큰 돌고래를 구해줘.
1: 자, 그럼 태산이가 어떤 친구인지 자세히 좀 얘기해 줄래?
3: 그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그날도 난 친구와 바다를 헤엄치면서 놀고 있었어.
4: 우리 저 섬까지 누가 더 빨리 가나 내기하자.
3: 좋아. 그러면 준비.
2: 야, 아, 시작도 안 해놓고 같이 가. 이렇게 하는 것도 반칙이야.
3: 반칙이
1: 그런데 그때.
2: 복순아, 괜찮아?
3: 그렇게 우린 어부의 그분에 걸리고 말았지.
5: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6: 여보세요, 거기 돌고래 쇼하는 회사죠? 예, 제가 지금 돌고래 두 마리를 잡았거든요. 값 좀 후하게 쳐주십시오.
3: 돌고래 쇼?
2: 그게 뭐지?
3: 그땐 몰랐어. 바다에 사는 돌고래들을 잡아다 훈련시켜서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돌고래 쇼라는 게 있다는 걸.
6: 자, 제돌이 복순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너희들은 지금부터 여기서 돌고래 쇼를 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잘한다면 사람들이 많은 박수를 쳐주고 또 내가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도 던져줄 거야. 제돌이 먼저 인사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7: 키키.
6: 아이고, 제돌이 잘한다. 자, 물고기 받아라. 쳐. 그렇지. 다음은 복순이. 안녕하세요. 복순이 너.
3: 키키, 난 안 할 거야. 난 안 할 거라고.
6: 아, 뭐라고? 복순이, 안 되겠어. 너 뒤쪽으로 나와.
2: 키키, 복순아.
3: 난 안 할 거라니까.
6: 자, 이제.
7: 그래서
2: 널 어디?

0: 데려갔는데?
1: 아주 좁고 냄새나는 수조. 거기에 날 가뒀어. 어,
0: 너무해.
1: 엄마 아빠 보고 싶어.
2: 복순아, 친구 왔다.
1: 친구?
2: 자, 혜산이도 말 안 들어서 데려왔다. 근데 너희들 말이야, 내가 돌고래 씌우려고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내 말 안 듣고 속 썩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3: 우리가 언제 돌고래 쇼하겠다고 했어?
1: 맞아! 우릴 왜 내려와? 왜?
2: 아이, 깜짝이야. 쟤네들이 화내는 게 왜 들리는 것 같지? 도망가자.
4: 나 앞으로도 돌고래 쇼 절대 안 할 거야.
1: 나도! 그러고 보니 너 부리 위쪽이 잘려있네.
4: 어? 너도 부리가 비뚤어졌네?
1: 그러고 보니 우리 닮은 점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렇게 나랑 혜산이 단짝이 됐어.
0: 그래도 혜산이가 있어서 그 좁은 방에서 견딜 수 있었겠네.
1: 맞아, 정말 그랬어.
5: 근데 그냥 돌고래쇼 하지 그랬어. 그럼 그런 방에 갇혀있지 않아도 되잖아.
1: 그치, 근데 돌고래쇼 하는 친구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어.
6: 돌고래쇼 하고 나면 정말 힘들어.
7: 보는 쪽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귀도 떨어져 나갈 것 같아.
8: 난 부리가 너무 아파.
9: 공연할 때 조련사가 부리 위에 올라타서 부리에 상처가 났나 봐.
8: 이제 돌고래쇼 그만하고 싶어.
0: 불쌍한 돌고래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돌고래쇼 보면서 좋아하잖아.
10: 이, 정말 사람들이 다 싫어지려고 한다.
1: 근데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돌고래의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사람들도 있었어.
11: 돌고래를 풀어줘라!
12: 풀어줘라! 풀어줘라!
11: 돌고래를 바다로
12: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2: 근데 돌고래들이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돌고래 쇼장 안에선 맛있는 물고기도 많이 먹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어서 좋아할 텐데요.
11: 그건 사람들 생각이죠!
13: 돌고래들은 지능이 높고 감정이 풍부해서 자기 가족들, 친구들이랑 어울려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동물이에요.
11: 그런 돌고래들을 사람들 재밌자고 그 좁은 공연장에 가둬놓고 돌고래 쇼를 시켰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12: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1: 돌고래를 바다로
12: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11: 돌고래를 풀어줘라!
12: 풀어줘라!
11: 풀어줘라!
1: 그런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결국 돌고래 쇼 회사에서는 우릴 바다로 돌려보내기로 했어.
8: 우와, 다행이다.
1: 그래서 내 친구들은 제주 앞바다로 돌아갔어.
0: 복순이, 너도 제주 앞바다로 같이 돌아간 거지?
1: 아니, 나랑 태산인 돌아가지 못했어.
0: 아니, 왜?
8: 우와, 신나.
1: 바다에 빨리 가고 싶다.
8: 집으로 갈 수 있다.
2: 자자자자, 삼팔이랑 춘삼이 바다에 갈 준비하자. 그래, 태산이랑 복순이는 다음에 가기로 했다. 너희들은 몸도 약하고 장애도 있잖아. 만약 지금 바다로 돌아간다면 바로 적응하기는 힘들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준비가 되면 그때 가도록 하자. 알았지? 자자, 삼팔이랑 춘삼이 가자.
8: 태산아, 복순아, 먼저 가서 미안.
6: 얘들아, 건강하게 잘 지내.

0: 바다에서 꼭 만나자.
1: 안녕. 잘 가. 잘 가.
0: 안녕.
2: 그렇게 제돌이, 춘삼이, 삼파리는 제주 앞바다로 돌아갔어.
3: 태산이랑 복순이도 언젠가 바다에서 지내려면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어야겠지? 자, 사냥해볼까? 아, 얘들아, 잡아먹어야지. 도망가면 어떡해요? 아유, 얘들아, 도망가면 어떡해? 잡아먹으라고!
2: 그때, 우리 정말 놀랐었어.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냥한 지가 진짜 오래됐으니까. 잡았다. 이제 먹어볼까?
4: 오, 그럼 나도.
3: 야, 잘했다, 잘했어. 너희들이 이제 바다에 가도 되겠구나.
2: 그리고 드디어 우리를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수송 작전이 시작됐지. 바다로 가는 동안 우리가 지치지 않게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서 우릴 보살폈고, 덕분에 우린 무사히 제주 앞바다에 도착할 수 있었어. 아, 이 바다 냄새. 태산아, 나 너무 행복해.
5: 나도 복순아.
2: 두 달의 적응 훈련 끝에 우린 드디어 자유를 찾았어. 바다로 돌아간 거야. 고마워요, 여러분.
5: 우리 잘 살게요.
6: 우와, 정말 다행이다.
2: 이게 나랑 태산이 이야기야.
7: 근데 요즘 태산이가 안 보인다고 했지. 태산이가 어디 갔을까?
6: 그게 태산이가 세상을 떠났어. 정말? 바다로 돌아간 지 7년 만에 태산이가 하늘나라로 갔대. 보통 돌고래는 40살 넘어서까지 사는데 태산이는 27살에 죽은 거지. 동물원에 갇혀있는 돌고래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금밖에 살지 못한대. 6년을 그 좁은 수저에만 갇혀있었던 태산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8: 미안해, 복순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2: 아니야. 앞으로 너희들이 우리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8: 그게 뭔데?
2: 아직도 세상에는 공연을 하느라 갇혀있는 돌고래들이 많아. 이 친구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줘.
7: 알았어. 친구들, 우리 앞으로 절대 돌고래쇼 보지 말자. 알았지?
2: 고마워. 그리고 혹시 바다에서 놀다가 돌고래를 보게 되면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서 지켜봐줘. 그래야 우리가 다치지 않으니까.
7: 그래, 알았어.
6: 꼭 멀리서 지켜볼게.
2: 고마워. 그럼 나 이제 갈게.
6: 잘 가, 복순아.
7: 건강하게 잘 살아.
2: 안녕.
5: 복순아, 난 잘 있어. 우리 나중에 만나자. 안녕.

오늘이요, 어느새 벌써 55번, 55번째 만남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우리 이런 걸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지금 우리 3학년 1학기 마지막 네 번째 단원, 생물의 한 사리 단원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아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대표 참고 활동 문제 한번 만나볼 거고요. 다음은 4단원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1번부터 18번 문제까지 싹싹 열심히 풀어볼 건데요. 우리 생물의 한 사리 단원에서 공부했던 열심히 배웠던 내용들 떠올리며 차근차근 이 대표 참고 활동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표 탐구 활동입니다. 자, 먼저 탐구 목표를 보니까요. 배추 흰나비 환사리를 관찰하고 특징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사육상자, 배추 흰나비 알, 돋보기, 스마트 기기, 자, 그림 도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탐구 과정을 보니까요. 배추 흰나비 알을 관찰하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배추 흰나비 알을 잘 보고요. 돋보기로 잘 관찰하고 그림으로도 이렇게 나타내 보는 겁니다. 표면에 줄무늬가 있어. 옥수수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음, 크기가 매우 작아 맨눈으로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돋보기를 꼭꼭 이용합니다. 돋보기. 다음, 배추 흰나비 애벌레를 관찰하고 글과 또 그림으로 표현해요. 아, 애벌레다. 알에서 나왔어. 움직여. 아주 많은 털이, 무수히 많은 털이 송송송 나 있고요. 다리도 되게 많죠. 그리고 몸이 이렇게 여러 개의 마디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림도 그려줍니다. 나 드디어 태어났다. 자, 싱싱한 먹이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배추 흰나비 번데기를 관찰하고 또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요. 번데기는 가만히 붙어서 움직이질 않네. 그리고 색이 주변 색과 비슷해져. 신기하다. 먹이도 안 먹어. 사육상자 안에 번데기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충격이 가해지면 에구멍이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4번. 배추 흰나비 어른벌레를 관찰하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관찰이 끝난 어른벌레는, 자, 우리 그동안 즐거웠다. 나에게 좋은 관찰 기회를 줘서 고마워. 날아가! 하고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변의 적당한 장소에서 날려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탐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배추 흰나비 알은 매우 작고 연한 노란색, 옥수수 모양처럼 보이고 표면에 줄무늬가 있지롱. 두 번째, 애벌레는 몸이 원통형이고 초록색이야. 여러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표면에 잔털이 있지. 다음 세 번째, 번데기는 가운데 부분은 볼록하고 양쪽 끝은 뾰족하며 움직임과 크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기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어른벌레는 몸이 머리, 가슴, 배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곤충의 특징이죠.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고요. 한 쌍의 더듬이도 있고 입이 긴 빨대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는 6개, 세 쌍, 이렇게 말이죠. 배추 흰나비 알과 번데기는 움직이지 않고 먹지도 않지만 애벌레와 어른벌레는 움직이기도 하고요. 먹이도 먹습니다. 자, 배추 흰나비는 알로 태어나 애벌레, 번데기 단계를 거쳐 날개도지 과정을 거쳐 드디어 어른벌레가 되어 날아갑니다. 이런 과정도 우리 알아보았었죠. 자, 그렇다면 대표 탐구활동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1번과 2번이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배추 흰나비 한 사리 과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배운 내용 떠올려 보죠.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예요. 움직임 살펴봤고요. 크기, 먹이, 색깔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 같은 경우에는요, 알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애벌레는 변해요. 갓 태어난 애벌레는 연한 노란색이지만요, 먹이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먹는 잎의 색깔, 초록빛으로 변하죠. 다음. 번데기도 이 천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색깔과 비슷해지고요. 하지만 어른벌레는 또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추 흰나비 한 사리 과정을 써보죠. 자, 기억은요. 먼저 한 글자로 같이 써볼까요? 이미 쓴 친구는요. 같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알. 좋아요.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벌레는 벌레인데 애벌레입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요. 같이 외쳐주고 집중하면요. 선생님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힘이 느껴져요. 점점 힘이 나요. 친구들이 보는데 딴짓하면요. 선생님도 이 강의를 하면서 점점 힘이 축 처지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해주고 써주고 집중하면 그 기운이 느껴져서 선생님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점점 힘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집중해서 써주고 말해주고 외쳐주세요. 자, 다음 애벌레를 지나 디귿은 뭘까요? 바로 세 글자로. 그래요. 한번 더. 맞아요. 번데기입니다. 아이고, 어떤 친구가 크게 외쳐줘서 선생님이 또 기운이 나네요. 자, 다음 리을은요. 바로 벌레는 벌레인데 이번에는요. 어른벌레. 어른벌레, 리을 어른벌레입니다.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 과정을 거치죠. 자, 이어지는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배추잎나비 한 사리 과정의 특징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1번, 알은 크기가 변하지 않으나 애벌레는 변하죠. 맞고요. 2번, 알은 색깔이 변하지 않으나 번데기는 변한다. 맞습니다. 보면 됐죠. 다음 3번. 애벌레는 움직이지만 번데기는 움직이지 않는다. 맞고요. 4번. 애벌레는 먹이를 먹지만 어른벌레는 먹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른벌레도 먹이를 먹습니다. 틀렸습니다. 5번. 번데기와 어른벌레는 모두 크기가 변하지 않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탐구 문제 1번부터 2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숨을 고르고 오늘의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풀어볼까요? 1번 문제부터 해결해 봅시다. 자, 1번은요, 한 사리를 관찰하기에 알맞은 생물의 조건 모두 골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모두 골라. 아, 답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구나 생각해야 되고요. 기호를 쓰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한 사리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어야 한다. 2년, 3년, 4년, 언제 관찰하고 있어요? 너무 길죠? 니은, 한 사리 기간이 1년 이내에 짧아야 한다. 좋아요. 적당한 게 좋죠. 자, 디귿, 주변에서 관찰하기 쉬워야 하고요. 주변에서 관찰하기 어려우면 그만큼 관찰하기 힘들겠죠? 따라서 모두 고르면 니은과 디귿이네. 니은, 디귿 두개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3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배추잎나비를 기를 때 필요한 사육상자를 꾸미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뭐, 색종이, 돌, 방충망, 풍선, 돋보기가 있는데요. 보죠. 자, 기억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이용해 사육상자를 꾸밉니다라고 했습니다. 색종이, 돌, 방충망, 풍선, 돋보기? 정답은 바로 방충망이죠. 방충망. 방충망을 이용해 사육상자를 꾸밉니다. 방, 충, 망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3번 문제 보죠. 자, 니은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육상자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깔고요. 사육상자 안에 알이 붙어 있는 무슨 화분을 넣어요. 이 화분이 시들지 않도록 꾸준히 물을 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화분에 있는 식물이 바로 누구의 먹이에요? 이 배추잎나비 애벌레 먹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택지에서 배추잎나비의 먹이가 아닌 것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배추잎나비가 좋아하는 것. 자,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은요,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떡볶이 생각만 하면은 막 입에서 군침이 돕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리면 어때요? 빨리 먹고 싶고 막 군침이 돌고 그러죠? 자, 만약에 이 배추잎나비 애벌레도 말을 할수 있다면 무! 좋아! 먹고 싶어! 배추! 아, 좋아. 양배추. 아, 군침 돈다. 라고 할 거예요. 또, 케일. 허, 너무 먹고 싶어.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당근은요,

아유,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고 배추잇나비 애벌레가 말할 거예요. 이 당근은 배추잇나비 애벌레가 잘 먹지 않는 먹이입니다. 따라서 들어갈 단어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2번 당근이라고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4번 문제 해보죠. 배추잇나비 한 사리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1번, 알의 모습을 돋보기로 관찰해요. 알은요, 약 1mm로 굉장히 작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기 힘들어요. 돋보기 관찰 좋고요. 2번, 애벌레의 크기 변화를 자로 재어봅니다. 좋아요. 3번, 번데기의 색깔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요. 오, 좋아요. 다음 4번, 애벌레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관찰하면 안 됩니다. 애벌레는요, 굉장히 작기도 하지만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생물을 막 만지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이 생물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올려두는 건안 돼요. 그냥 잎에 있는 애벌레를 잘 보는 겁니다. 5번, 애벌레가 허물을 벗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거 좋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고 다음 문제 가자고요. 5번은요, 배추잇나비 알을 관찰한 내용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기억. 색깔은 진한 초록색이고, 길쭉한 옷모양, 초록색이 아니라 연한 노란색 있죠. 니은, 표면에 잔털이 많이 나 있고, 연한 노란색이다. 잔털과 연한 노란색은요, 갓 태어난 애벌레죠. 들렸습니다. 자, 니, 비긋. 옥수수 열매처럼 생겼고요. 표면에 줄무늬가 있죠. 맞습니다. 알의 특징이고요. 리을, 1cm가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약 1mm 정도의 크기라서 돋보기로 관찰하기 좋아요. 맨눈이 아니죠.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만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볼까요? 자, 알에 있다가 이제 일어나 볼까라고 슉 나왔어요. 알 껍데기 밖으로 나온 배추잇나비 애벌레가 가장 먼저 하는 일로 옳은 것 물어보고 있는데요. 1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다. 다음, 2번, 안전한 곳을 찾아 기어다닌다. 3번, 자신이 나온 알 껍데기를 냠냠 갉아먹는다. 4번, 몸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허물을 벗는다. 5번, 초록색 잎을 먹고 몸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한다. 다 그럴싸하지만 중요한 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본능적으로 이 배추잇나비 애벌레는요. 알 껍데기를 갉아먹어요. 하나는 천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알 껍데기에 굉장히 좋은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이 알에서 깨어나오느라 애벌레가 많이 지쳐있잖아요. 이알 껍데기를 먹고 영양분을 보충하기도 한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하는 일,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배추잇나비 애벌레를 관찰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사진 볼까요? 여기 배추잇나비 애벌레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번, 이 애벌레가 아니라 번데기. 자, 배추잇나비 번데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1번, 이 번데기는요,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애벌레 때는 먹이를 잘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번데기 때는 먹이를 먹지 않고요. 가만히 붙어 있어요. 맞습니다. 2번, 몸에 여러 개의 마디가 있다. 그래요. 여기 자세히 보면요. 이 번데기는 몸에 여러 개의 마디가 이렇게 보입니다. 맞고요. 3번,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을 띤다. 그래요. 이 번데기는요, 신기하게도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을 띠어서 마찬가지로 이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요. 4번, 원하는 것으로 천천히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애벌레는 움직이죠. 하지만 번데기는 움직이지 않고요. 붙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얼음벌레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따라서 틀렸습니다. 5번, 몸이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되지 않아요. 맞아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기 때문에 7번에 4번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번과 9번 이어지는 문제 보죠. 달걀 한 사리 과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물의 한 사리에서 이 달걀 한 사리 배웠잖아요. 자, 보니까. 자, 가.

삐약삐약 병아리 병아리. 자, 먼저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지요. 알. 다음 나는요 다 자란다. 머리 위에 볕이 있고요, 붉은 살. 다음 긴 꼼지기도 아주 크게 잘 보입니다. 또 암컷과 수컷의 구분이 쉬워요. 다 자란다근. 하지만 병아리는 이것도 암컷 같고, 이것도 수컷 같고, 암컷과 수컷의 구분이 힘들죠. 다 자란다. 그리고 병아리는 뽀송뽀송 소음털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이 어린 닭부터는 이제 깃털이 나기 시작하죠. 다 자란 닭은 다 몸이 깃털로 덮여 있고요. 어린 닭. 따라서 순서에 맞게 기호를 적어보면, 먼저 알이 나오고요. 알. 다음은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가. 다음은 병아리가 자라 어린 닭이 되고요. 어린 닭이 자라서 다 자란 닭이 되죠. 따라서 다, 가, 라, 나 순으로 닭의 한 사리 과정을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9번입니다. 가, 병아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볼까요? 기억, 벽과 꼼지깃이 없다. 보세요. 없죠. 자, 다 자란 닭은 있지만 병아리는 볕도 없고 꼼지기도 없고 동그라미. 자, 다음. 암수를 구별하기 쉽다. 아니에요. 병아리는요, 암수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틀렸고요. 디귿. 몸이 솜털로 덮여 있지요. 맞고요. 리을. 날개가 있어 날지 못합니다. 날개가 있어도. 틀렸어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과 리을이기 때문에 기호. 니은과 리을 두개 찾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볼까요? 자, 10번은요, 씨가 싹 트는데 물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 과정입니다. 잘못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식물의 한 사리 공부할 때, 자, 먼저 식물의 한 사리는 뭐라고 했나요? 식물의 한 사리. 식물의 한 사리. 씨. 씨에서. 싹이 트고 시간이 지나면 잎과 줄기가 자라서 뭐가 피죠? 도움말 뭐가 피죠? 꽃이 피고 그 다음 꽃이 지면 열매를 맺고 뭐가 또 생기나요? 그래요. 씨가 생기는 그 과정을 바로 우리는 식물의 한 사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의 한 사리의 시작은 바로 이 싹이 트는 것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싹 트는데 물이 정말 중요할까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이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조건을 다르게 하고 다른 조건, 뭐 빛, 온도, 뭐 페트리 접시 크기 이런 다른 등등의 조건은 다 똑같이예요. 왜냐하면 물 말고 다른 조건도 만약에 다르게 했으면 이 싹이 트는데 정말 물이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니면 그 다른 조건이 영향을 미친 건지 잘알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조건만 다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역, 페트리 접시 두 개를 준비하고요. 니은, 페트리 접시 두 개에 각각 깨끗이 소독한 솜, 탈지면을 깔고 강낭콩을 올려 놓아요. 다음, 페트리 접시 두 개에 모두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물을 주고 하나는 물을 주지 않고 이 물을 다르게 조건을 둡니다. 틀렸네요. 자, 리을. 페트리 접시 두 개를 모두 상온에 두고 변화를 관찰해야 돼요. 그래요. 온도는 똑같이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잘못된 것은 디귿이기 때문에 디귿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부터 12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는 실험 과정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위 실험을 통해 알아보려는 내용 묻고 있는데요. 어떤 조건을 다르게 했는지를 잘 보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죠. 페트리 접시 두 개에 각각 탈지면 깔고요. 강낭콩 올려 놓고요. 물도 적당하게 줬어요. 아, 그러면 물은 다르게 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물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은 아니구나 라는 건알수 있죠. 자, 니은. 한쪽 페트리 접시는 상온, 실내 온도에 두고요. 다른 페트리 접시는 찬, 냉장고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0: 무엇을 온도를 다르게 했구나. 따라서 이 실험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그래요. 대답을 크게 해주면 선생님이 힘이 납니다. 무엇을 다르게 알아보는 실험? 그래요. 어떤 친구가 온도요라고 해줬네요. 맞아요. 온도를 다르게 해서 온도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따라서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3번 보세요. 시가 싹 트는데 적당한 온도가 필요한가? 이게 바로 이 실험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2번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로 옳은 것은 씨가 싹 트는데 물도 필요하지만 적당한 온도도 꼭꼭꼭 필요하죠. 따라서 상온에 둔 강낭콩은 싹이 튼다가 옳은 실험 결과겠지요. 2번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3번과 14번 문제도 풀어보죠. 자, 비슷한 크기로 자란 강낭콩 화분 두개 중에 한 화분만 어둠 상자로 햇빛을 가렸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두 화분에 물을 적당히 주었대요. 아, 물은 다 줬대요. 그러니까 이 물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은 아니다. 똑같이 다 줬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하나는 햇빛을 가리지 않았고요. 하나는 햇빛을 가렸어요. 뭘 다르게 했나요? 어떤 조건 다르겠죠? 그래요. 빛을 하나는 받게 했고요. 하나는 빛을 못 받게 했기 때문에 다르게 한 조건은 햇빛이구나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대신 뭐 물이라던가 온도 같은 것들은 똑같이 맞추어 주었기 때문에 이 실험은 식물이 자라는데 무엇이 꼭 필요할까 알아보는 실험이다. 무엇? 무엇이 필요한다고요? 필요하다고요? 그래요. 다르게 한 조건. 햇빛이 식물이 잘 자라는데 필요할까를 알아보는 실험이구나라는 것도 함께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의 결과를 보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햇빛이 꼭 필요해요. 따라서 햇빛을 가린 강낭콩은 잘 자라지 못하겠죠. 햇빛을 가리지 않은 강낭콩은 잘 자라겠죠. 3번. 햇빛을 가리지 않은 강낭콩은 잘 자라겠죠. 들렸고요. 다음 4번. 햇빛을 가린 강낭콩과 가리지 않은 강낭콩은 모두 잘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잘 자라겠죠. 햇빛을 받았으니까 5번. 둘다 모두 잘 자라지 못했다. 역시 틀렸죠. 이건 잘 자라고 햇빛을 가린다면 잘 자라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기 때문에 2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이번에는요, 감나무의 한 사리 과정을 보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배운 내용 빠르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식물의 한 사리는요, 한 해만 사는 한해 사리 식물이 있고요, 또 여러 해 동안 살아가는 여러 해 사리 식물이 있습니다. 이 감나무는요, 겨울을 견디고 또 봄에 새순이 돋고 여러 해 동안 살아가는 여러 해 사리 식물이죠. 우리 배운 것처럼 나무는요, 다 여러 해 사리 식물입니다. 자, 내용 떠올리며 보죠. 감씨, 씨에서 싹이 트고요. 싹이 튭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잎과 줄기가 자라고요. 나무로 자라요. 몇년 동안. 다음,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 죽지 않아! 겨울을 납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요. 드디어 새순이 돋고요. 잎과 줄기가 또 자라고요. 또 꽃이 펴요. 그 다음, 바로 열매를 맺고요. 또 씨를 만들어내지요. 이것을 여러 해 동안 반복하는 것이 바로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따라서 기역은 싹이라고 적어주고요. 니은은 열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싹과 열매 이렇게 말이죠. 자, 다음 16번부터 17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위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친구들이 대답할 차례예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볼까요? 자, 사과나무는요. 나무니까 무슨 사리 식물? 한해 사리? 여러 해 살이? 그래요. 바로 맞아요. 나무기 때문에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그런데 벼는요, 한해 살이 식물의 하나입니다. 자, 보죠. 1번. 기역은 한해 살이 식물 틀렸습니다. 여러 해 살이 식물이고요. 니은은 여러 해 살이 아니에요. 한해 살이 식물입니다. 자, 3번. 니은은 꽃이 지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바로 여러 해 살이 식물과 한해 살이 식물의 똑같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맞고요. 자, 4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추운 겨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과나무는요, 여러 해 동안 살아가기 때문에 추운 겨울 견딥니다. 틀렸고요. 자, 5번. 기역은 열매는 맺지만 꽃은 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둘다 꽃이 피고 열매도 맺지요.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3번. 여러 해 살이 식물과 한해 살이 식물의 공통점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7번인데요. 우리 니은처럼 한 살이 과정을 거치는 식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해 살이 식물 골라보세요라는 문제예요. 자, 같이 보죠. 자, 호박은요, 우리 벼처럼 한해 살이 식물 맞습니다. 바로 정답 나왔네요. 2번, 비비추, 뭐, 무궁화, 뭐, 민들레, 감나무 같은 식물은요, 다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특히, 이 감나무는 나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 해 살이 식물이고요. 자, 무궁화 역시 나무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하지만, 이 비비추와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요, 풀이지만 여러 해 살이 식물이에요. 따라서 풀은 무조건 한해 살이 식물이다가 아니라 풀은 경우에 따라 한해 살이 식물일 수도 있고 여러 해 살이 식물일 수도 있답니다. 이 비비추, 민들레처럼 말이죠. 따라서 17번 문제 정답 1번이겠네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 볼 건데요. 생물의 한 살이 소개자료 만들 때 주의해야 할점 묻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1번 전 과정 소개. 해주면 좋죠. 2번, 단계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정하고요. 4번, 알맞은 자료의 형태, 뭐 글과 그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각 단계가 잘 드러나도록 표현해야 되는데요. 최대한 예쁘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죠. 따라서 3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원 정리 평가 1회 18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열심히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2회 문제 풀어볼 거니까 미리미리 풀어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구하늘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 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인우입니다. 자, 오늘의 실전책 24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인수분해 중단원 실전 테스트 풀고 있었습니다. 남은 문제들 풀어보고 우리 서술이 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인수분해는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맞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때쯤 또 수학에 대해 조금 이제 멀어지는 거죠, 학생들이. 왜냐면 이게 너무 공식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노력이 많이 들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요거 많이 무너지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확실하게 열심히 해두시면 쭉쭉쭉 또 간단 얘기니까 반대로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또첫 내용으로 요게 이제 더 심화된 인수분해 공식이 나옵니다. 무려 3차, 무려 1차인 다항식 3개를 곱하는 걸 거꾸로 추론해내는 그런 것까지도 가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좀 연습을 해두셔야겠고요. 이왕 하는 김에 아주 그냥 제대로 해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하루 종일 써서라도 이 인수분해만 해도 좋아요. 그럴 정도로 확실하게 내 몸에 내 머리에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쪽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인수분해 화이팅! 네, 자, 그러면 문제 보죠. 43쪽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봤을 때, 자, 여러분들, 자, 또 제가 무슨 말 할지 예상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일단 보세요. 주어진 식을 봤을 때 어떤 학생들은 요거, 요거와 요거, 요거, 요거와 또 뒤에 요거 이렇게 인식을 보통은 하죠. 저걸 우리가 항이라고 보통은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봤을 때 각각 다항식의 항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 그림을 봤을 때는 그쵸? 너무 시야가 좁은 거죠, 그렇죠? 그럼 조금 시야를 넓혀 보면 어떻게 바뀌어요? 3x 더하기 y네. 3x 더하기 y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바뀌면 저걸 치환해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구하라는 것 또한 뭔가 관련이 있는 게 3x 더하기 y가 좀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아 인수분해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3x 더하기 y를 지금은 소문자 AB가 있으니까 그냥 안 겹치게 적당히 K 요 정도 해볼까요? 대문제 K라고 하자. 뭐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놓아보는 겁니다. 원래 문자는 아무렇게 놔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놔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상황이 k 곱하기 k 빼기 4 빼기 3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전개해 볼게요. 일단 k 제곱 빼기 4k 그다음에 빼기 3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해 보자 이건데, 자 곱해서 30인데 조금씩 이게 익숙해지면요. 곱해서 32, 32의 약수들을 한번 써보면 1 곱하기 32, 일단 양수 기준으로 2 곱하기 16, 그리고 또4 곱하기 8, 그쵸? 그리고 한요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일단 써서 확인하기보다는 차이가 대략 얼마만큼 나는, 4만큼 나는 약수를 떠올려주면 좋겠죠. 다시요. 한 번에 조금씩 생각하는 거죠. 좀 이렇게 2단계로 하는 게 아니라 곱해서 마이너스 32, 걔네가 더해서 마이너스 4인지 확인한다. 요게 어떻게 보면 순서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씩 한 번에 하면 곱해서 30인데 차이가 4? 4, 8에 32? 약간 요런 느낌. 조금씩. 근데 보통은 가운데 근처에 있는 걸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요렇게. 그죠? 그럼 주어진 식은 k 더하기 4와 K 빼기 8 이렇게 두 인수의 곱으로 분해가 되는 거고요. 이제 되돌려야겠죠. 되돌려야겠죠. 그러면 K는 3X 더하기 Y니까 3X 더하기 Y 더하기 4 곱하기 3X 더하기 Y 빼기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렇게 안 되돌려도 되긴 해요. 모양을 보시면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을 구하라는 문제라서 사실 여기서도 구할 순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렇지만 제대로 구해보면 A랑 B가 자연수거든요. 양수란 소리죠, 일단. 그러면 여기는 8, 여기는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오는 건데요. 그 합차 형태. 합차 형태. 루트 6은 똑같은데, 루트 3쪽은 부호가 반대죠? 얘네들은 계산이 간단해지는 게세 가지 있는데요. 보통은 x 더하기 y랑요, x 빼기 y랑요, x, y요. 이렇게. 요세 가지가 조금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구할 필요는 없고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그럼 얘는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x제곱 빼기 y제곱은 x 더하기 y 곱하기 x 빼기 y.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각각 구해보죠. 둘 더한 거, 2루트 6, 그죠? 둘뺀 거, 마이너스 빼면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은 필요 없고, 그러면 채워보면, 2루트 6 곱하기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계산 결과는, 뭐, 심플하게 하면, 마이너스 4, 루트 18인데, 루트 18은 또 3루트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루트 6, 루트 3 곱할 거예요. 그쵸? 근데, 루트 6에 이미 루트 3이 들어가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을 곱할 때,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잖아요? 그쵸? 그럼 3 꺼내줄게요. 마이너스 4 곱하기 3. 그 다음에 근호 안에 있는 건 루트 2,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2 루트 2가 되는 거죠. 됐죠? 22번의 답입니다. 비교적 그래도 뒤쪽 문제치고는 좀 간단한 것 같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도 이걸 딱 보고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그죠? 곱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간단하게 나오는 형태라는 걸 캐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23번. 2차식이 있고, 그게 저렇게 인수분해 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네요. 그럼 써보죠. ax제곱 빼기 30x 더하기 b는 5x 더하기 c의 제곱인데요. 얘를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면 25x제곱 더하기 자, OCX의 두 배니까 10CX, 그쵸? 그 다음에 C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25A, 그쵸? A 찾았다. A는 25. 자, 그리고 쭉쭉쭉 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10C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c는 얼마예요? c는 마이너스 3 그렇죠?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 c 제곱과 b가 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c 제곱 얼마죠? 여기 c 제곱 9가 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는 9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셋을 더하는 거니까 일단 뒤에 것끼리 더하면 6. 25 더하기 6, 답은 3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23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전개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당황할 필요 없다는 거죠. 생각보다.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아요. 자, 24번입니다. 자, 이거는, 그렇죠.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2차식이 있는데, 인수분해 하는데, 시윤이는 무엇을 잘못 봤어요? x의 계수를 잘못 봤어요. 그렇다면 뭘잘본 거예요? 그렇죠. 상수항.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시윤아, 괜찮아. 넌 상수항을 잘 봤잖아. 그쵸? 상수항 얼마죠? 10. 그쵸? 상수항은 10입니다. 자, 그리고 지수야. 상수항을 잘못 봤어? 괜찮아. 괜찮아. 어딘 제대로 본 거예요? 네, 1차 x의 계수는 제대로 본 거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9 더하기 2. 그러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쵸? x의 계수가요.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취합해서 우리는 완성. 자, 원래의 2차식은 x제곱 빼기 7x 더하기 10인 거고요. 이렇게 끝나진 않겠죠, 그쵸? 이걸 인수분해 하는 것까지. 자, 그러면 뭐 2, 5, 10, 그죠?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빼기 2 곱하기 x 빼기 5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이게 답이다. 그렇죠? 새삼 돌이켜보면 처음 인수분해 배웠을 때 되게 복잡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 이 식이 사실은 이거 곱하기 이거였구나를 찾고 있는 과정이죠.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 좀 멋있어요, 이제. 좀 뭔가 수학 같은 수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필수 지식이에요. 스스로를 조금씩 칭찬해 주세요. 알겠죠? 자꾸 틀린 거, 못푼 거,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래도 풀어온 거, 이해한 거, 그리고 이렇게 강의 듣고 있는 거 이런 거좀 칭찬 타임 갖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5번. 자, 도형이네요.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첫 번째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세로의 길이 x 더하기 2로 나와 있고요. 근데 가로의 길이 어디가 숨겨져 있어요? 네, A가 숨겨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이 정사각형은 또 어디가 숨겨져 있어요? 네, B 부분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랑 A, B는 서로 완전 다른 문자죠. 그렇죠? A랑 B는 상수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또 뭔가 관계식이 있을 텐데 첫 번째 가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래요?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얘가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2인 거죠. 그럼 a를 찾아줄 수 있죠? 자, 보세요. 2, 6에 12, 그죠? a는 6이네요. 8x인 것도 확인 가능하고요. 여기까지 왔고, 두 번째, 정사각형 라의 넓이는 직사각형 가의 넓이보다 4만큼 크대요. 그쵸? 여기에서 4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얼마? 16. 그죠? 애초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딱 이렇게 되니까 b는 얼마예요? b는 4가 되겠죠. 보이세요? 그죠? 4, 4, 16이니까. 그쵸? 그러면 a는 6, B는 4. 그래서 A 더하기 B는 네, 10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생각보다. 그죠? 다행히 X 더하기 얼마, X 더하기 얼마, X 더하기 얼마라서 조금 쉬워요. 근데 만약에 뭐 2X 더하기 얼마, 3X 더하기 얼마, 뭐 이런 거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중단원 서술형 대비로 넘어왔어요. 44쪽인데요. 인수분해 쪽은 여기도 곱셈 공식과 비슷합니다. 그 용어의 사용에 좀 주의를 할 것, 그리고 중요한 건 답을 구할 것. 사실 인수분해는 그냥 딱 보면 아는데요라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결국엔 뭐 곱하기 뭐인 걸 우연하게 찾아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풀이 과정을 너무 세세하게 쓸 필요는 없고 나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냈다. 이런 그 방향만 잘 보이면 될것 같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자 여기 밑줄을 쳐야겠죠. x 빼기 3과 x 빼기 3 그쵸? 이두 덩어리 입장에서 공통인 덩어리가 보이네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가 볼게요. 자, 그러면 공통인 덩어리를 제외한 2x와 빼기 3을 여기 그죠? 모아줬고요. 그럼 뒤에는 x 빼기 3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었다. 그럼 두 1차식의 합은 2x 빼기 3과 x 빼기 3을 더한 거라서 3x 빼기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통인수 추출하는 거를 놓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건데 자꾸 놓쳐요. 이거를 그냥 전개하고 풀어도 답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의도를 알아주셔야 되겠죠? 이게 훗날 아주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돼요. 지금부터 훈련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죠. 2번. 두 다항식이 있어요. 둘다 조금씩 가려져 있네. 상수항 가려져 있고 여기는 어디? 그쵸? x항의 계수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1차항의 계수. 모두 완전 제곱식이 된대요. 그러한 양수 AB. 뭔가 챙겨야 될 조건들이 좀 많죠? AB의 값을 구하시오.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자, 이 공식이죠, 공식. 기억나십니까? 자, X제곱의 개수.

수가 1일 때만 사용 가능한 공식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구할 때 아주 특수해요.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x의 개수는 알고 있을 때 상수항을 구할 때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한다 이거거든요.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엄청 많이 써요. 그때는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 즉 2차항의 개수가 1인 상황일 때를 많이 써서요. 계속 많이 쓰고요. 지금은 이거 외워도 아마 많이 못 써먹긴 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확인해 보면 이렇게 2분의 마이너스 16의 제곱이 되어서 64가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가 더 중요하죠. 여기서는 인수분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가 16x, 그쵸? 더하기 a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x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쵸? 여기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기가 얼마일까?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별과 x, 그럼 별 x의 두 배가 16x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빼고 생각하면, 즉 별의 두 배가 16이잖아요. 보이세요? 별의 두 배가 16이죠, 그쵸? 그리고 A는 별의 제곱이죠, 그쵸? 요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별은 8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건데, 저 공식 상황이 뭐냐면, 어쨌든 아는 것으로부터 구하는 것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2를 곱한다의 반대 방향은 뭐를 나누고, 그렇죠? 나누기 2. 2를 나누고, 그걸 뭐 한다? 제곱한다. 라서 반의 제곱이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단 이건 최고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1일 때만. 1이 아니면 이쪽도 이제 뭐 x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x가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지금 이럴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뭐 공식을 사용해도 맞는 거죠. 그렇죠? 채점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식 입장에서 서술돼 있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여기도 이번엔 가운데를 몰라요. 그렇죠? 가운데를 모르면 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외운다? 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요것도 똑같이 한번 상황을 좀 볼게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일단 써보고, 일단 x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이 가능하겠네요. 왜냐면 4분의 1의 제곱이 16분의 1이니까. 근데 누구도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4분의 1도 가능하죠. x 빼기 4분의 1.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 B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쵸? B가 양수이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풀이를 좀 이해를 해볼게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건데 잘 보세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 있는 것은, 보세요. 앞에 거 1, 그리고 여기는 4분의 1, 둘 곱한 것의 두 배다 이 소리예요. 일단 네모를 채우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다시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곱셈 공식으로부터 역과정인 걸 추론하는 건데, 1x 4분의 1 나올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x와 4분의 1이 나올 거다. 그죠? 그래서 둘 곱한 것의 두 배가 b잖아요. 그 소리입니다. 둘 곱한 것의 두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복잡하죠? 저라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자,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A는 64, 그리고 B는 2분의 1이죠? 그럼 답은 3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서술형 해설은 해설일 뿐,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서술을 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아마 혼자 풀었으면, 아,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하고 조금 힘들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그냥 제 버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지금 b는 양수이기 때문에,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b는 둘 곱한 거에 두 배. 그죠? 개수만 가져올게요. 4분의 1의 두 배. 2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서술해도 문제 없습니다. 네,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넘어갈게요. 3번. 자, 요거는 합차스럽네요. 그쵸? 일단 항이 두 갠데 서로 뭔가 빼기. 제곱. 그쵸? 공통인수가 안 보이는 그냥 제곱 합차네요. 자, 쭉쭉 따라가 볼게요. 81x 제곱은 9x의 제곱.
자, 120이

11은 11의 제곱. 그러면 합차공식 9x 더하기 11, 그리고 9x 빼기 1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두 일차식의 합을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9x 더하기 11과 9x 빼기 11을 더해라. 그러면 답은 18x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합차공식 사랑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번도 인수분해 문제이지만 어느 정도 전개의 방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자, 풀이 보세요. 자, 얘를 인수분해한 게 얘다. 그래서 x 더하기 4 곱하기 x 더하기 b는 x제곱 더하기 4 더하기 bx 더하기 4b. 곱셈공식 단원에서 하던 거랑 똑같죠? 그럼 비교하면 되는데, 요게 a다. 이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4b가 마이너스 36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끼리끼리 비교해주고, b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b는 마이너스 9. 그러면 a는 b에다 4를 더한 거니까 4에다 마이너스 9를 더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럼 a 빼기 b니까 a는 마이너스 5, 그리고 b는 마이너스 9. 둘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바꿔주고 4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단원이니까 꼭 인수분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개로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그렇게 제한하면 그렇게 하는 건데요. 뭐, 어때요? 그쵸? 인수분해의 정의를 알고 전개로 연결 지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 학교에서 제한하는 경우는 조심하세요. 문제에 단,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사용하여라. 이렇게 되면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레벨 2, 두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 해볼게요. 자, 다항식 이렇게 있어요. A가 가려져 있고, B가 가려져 있고, 요게, 아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구나. 그러면 요걸 전개해 볼까요? OX 더하기 C의 제곱은 25X 제곱 더하기 OCX의 두 배, 10CX, 그 다음 더하기 C 제곱인데요. 그것이 문제에서 AX 제곱 빼기 40X 더하기 B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끼리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일단 A는 얼마? A는 25. 그리고 C 구할 수 있겠죠? C. 10C가 마이너스 40이니까 C는 마이너스 4. 그냥 이렇게 순서 섞어서 적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C 제곱은 16이 되잖아요? 그래서 B는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은 A 빼기 B 더하기 C니까. 자, 먼저 A 빼기 B네요. 그쵸? 조심해야겠다. 그럼 25에서 16을 빼면 9. 9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답은 5가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43쪽에 23번. 우리 아까 풀었던 그 문제와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얘는 38쪽에 4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38쪽에 4번. 그 문제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 문제랑 관련이 있어요. 자, 이게 조금 근데 추가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여기. 자, 이거. 그리고 뭔가 A와 X에 대한 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주어진 상황을 A 입장에서 A는 어떻게 쓸 건지, X에 대한 식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X는 A에 대한 식둘 중에 하나로 정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관계식이 주어져 있죠? A와 X 사이에. 근데 식에는 둘다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적당히 대입하면 한 문자를 없앨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막 뭔가 이제 문자와 관련된 문제를 풀때 이상한 풀이법들이 있는데 보통 공통의 규칙이 뭐냐? 이렇게 문자가 많이 나오면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차수는 줄이는 방향으로. 뭐 3차가 있어? 2차, 1차로 줄여. 상수항을 줄여. 차수는 낮추고 문자의 개수는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아래 거 보세요. x 입장에서 쓰면 x는 루트 a 더하기 4거든요. 여기에 루트 a 더하기 4를 대입 살짝 해보는 순간 아주 끔찍한 미래가 벌어져요. 뭐냐면 루트 a 더하기 4 루트 a 더하기 16 빼기 10이라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얘도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우 루트 안에 루트 있는 건좀 뭔가 악몽 같은데 아직은 패스 지울게요.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얘를 A는 꼴로 바꾸자 이거죠. 그럼 좌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럼 우변도 제곱을 해보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풀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이렇게 바뀌죠? 를 대입해 볼게요. 주어진 식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준식 이렇게 써볼게요. 주어진 식은 루트. 자, A 대신에 들어갑니다. 그럼 X제곱 4X랑 마이너스 8X. 그럼 마이너스 4X. 상수항은 16 빼기 12. 그렇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완전 제곱식 형태가 보이고요. 더하기. 자, 두 번째 근호안 보면요. 얘 들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x 그럼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 그렇지. 너도 완전 제곱식. 그러면 얘는 루트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x 빼기 5의 제곱. 요렇게 돼요. 요 유형 우리 자주 보던 중요한 유형이죠. 그리고 바로 풀어도 되는데 조금 뽐내고 싶다. 선생님. 저좀 해요. 이렇게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무슨 기호? 그렇죠. 절대값 기호도 한번 여유 있으면, 그죠? 이래놓고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요렇게 적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그러면 x 빼기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면 되는데, x가 애초에 4보다 크니까 2를 빼봤자 양수죠?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오고요. 자, 이번엔 5를 뺐어요. 5보다 작은데, 그쵸? 애초 5보다 작은데 5를 빼면 음수가 되죠? 그러면 부호 반대. 요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뭔가 어떤 수려한 문장이 없어도 이런 문제가 서술에 나온다. 답만 잘 구해도, 그쵸? 답만 잘 구해도 되겠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X를 없애면 또 치환을 하면 풀수 있는데 아마 그런 과정이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해서 감점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한 환경으로 바꾸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번 좀 어려웠네요. 그렇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서술형 대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 복습 또 열심히 하시고 너무 또 궁금한 거 있거나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어필하고 싶으면 수강 후기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정답을 향해 떠나는 여행, 은혜쌤과 함께합니다. 우리 3단원의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표준어와 방언,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충청 지역의 방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은요, 제주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 주목하셔야 합니다. 잘 듣고,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지역의 방언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아, 제주에는 이런 방언이 있구나, 아, 제주에 여행 갔을 때 생각난다, 이렇게 재미있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낱말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빠가 사용하시는 이것이 평소와 달랐다. 어떤 소리의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평소에는 표준어를 사용하셨는데 방언을 사용하시면서 이것이 달랐습니다. 정답은 억양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반매니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반매니껴 하면 이제 소리의 높낮이 억양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예시

듣기로는요, 우리 학교에 계시는 원어민 선생님께서는 한국에 산지 10년이나 되셨다고 하시는데, 그래서인지 발음도 정확하시지만, 억양도 한국인처럼 자연스럽다,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 억양, 이런 것들이 같이 자주 나오는데, 발음은 소리 내는 것, 억양은 소리의 높낮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제주 지역에 방언이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그 전에, 왜 이렇게 방언을 사용하는 상황과 표준어를 사용하는 상황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먼저 살펴볼 거예요. 바로 오늘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는 61쪽이에요. 방언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전에 왜 표준어와 방언을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우리가 배웠어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방언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표준어가 생겨났는데, 그럼 이두 가지를 두고 어떨 때 표준어, 어떨 때 방언을 사용하는가 하는 거예요. 가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날씨, 일기예보를 알려주려고 기상캐스터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외출할 때 우산을 준비하시고 빗길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가지고 있던 한 300여 가지의 장래희망 중에 하나였어요. 기상캐스터요. 이렇게 날씨예보를 해주는 건데, 오늘의 날씨 정보를 알려주기 위함인 거잖아요. 공식적인 상황이죠. 정확한 정보, 또 어떤 예의도 갖춰야 하고 형식도 정해져 있고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야 이 일기예보를 보는 사람들이 아, 내일 날씨가 이렇구나. 우산 준비하고 빗길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바로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준이 되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우리나라 어디에 있든 공통으로 제대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나의 그림을 보니까 방언을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그 특정한 지역의 말을 사용하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보니까 배경이 지금 시장이에요, 시장. 그래서 오징어를 사고 파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징어 상태가 좋아 보이네. 이게 방언이에요. 경상 지역의 방언인데요. 오징어 상태가 좋아 보이네요라고 하지 않고 뭐뭐하네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네, 오늘 새벽에 들어와서 억수로 싱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 오늘 새벽에 들어와서 매우 많이 싱싱합니다로 이렇게 표준어로 바꿔 볼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읽을 때 네, 오늘 새벽에 들어와서 억수로 싱싱합니다. 이렇게 읽은 것이 아니라, 네, 오늘 새벽에 들어와서 억수로 싱싱합니다. 이렇게 억양이 달라졌었죠. 이것이 이제 방언의 특징이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앞서 가의 그림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같이, 같은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뭔가 친근하고 정답게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는 방언을 쓸 때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뭐 친구, 같은 지역이 고향인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났을 때도 친근하고 정답게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므로 그럴 때도 방언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조금 이제 구분이 되시죠? 문제 풀어볼까요? 29번. 가와 나의 내용을 알맞게 비교한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가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나는 방언을 사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번. 가와 나에서 사용하는 방언은 다르다. 가에서 방언 사용했어요? 아니죠. 표준어를 사용했으니까 1번은 아니고요. 가에서는 방언을, 나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 바뀌어야 하죠? 가에서 날씨를 알려줄 때 표준어를 사용했고, 나에서는 방언을 사용했잖아요. 3. 가에서는 표준어를, 나에서는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정답이 있네요. 30번. 중요한데요. 나와 같은 말로 이야기하면 좋은 점을 두 가지 고르시오 되어 있어요. 나와 같은 말이 무슨 말이었죠? 방언. 방언으로 이야기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누구나 잘 알아들을 수 있다. 누구나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정한 말은 표준어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다. 역시 표준어. 그래서 잘 전달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정한 거였고,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뭔가를 지시하는 말이 표준어일까요? 선생님의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할머니 댁에 갔더니 할머니께서 은혜야, 검은 봉다리 좀 가져와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봉다리? 봉다리가 뭐지? 잘 몰랐어요. 봉지를 나타내는 방언이었거든요. 그럼 방언을 사용하면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 바로 알아들었으면 아, 검은 봉지요 하고 가져왔을 텐데 어? 검은 봉다리가 뭐지? 잘 몰랐잖아요.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표준어에 대한 설명이지요. 서로 친근하고 정답게 이야기할 수 있다. 억수로 싱싱합니다. 아, 친근하고 정답잖아요. 지역만의 분위기를 실감나게 전달할 수도 있죠. 그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4번과 5번이 방언으로 이야기했을 때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은 표준어와 방언 가운데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상황 볼까요?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예요. 이것을 사용한 까닭은 많은 사람에게 발표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래요. 아, 그럼 뭔가 명확해야 되고, 정확해야 하고, 분명해야 하고, 내가 하는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한 거, 무엇을 사용해야 하죠? 표준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어느 지역에서 그것을 듣든 간에 잘 이해할 수 있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어야겠어요. 32번입니다. 가와 나의 상황과 관련해 새롭게 안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상황에 따라 표준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방언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어. 그쵸? 상황에 따라서. 이게 공식적인지,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인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지, 또는 친근하고 정답게 이야기하는 상황인지, 그것에 따라서 표준어 사용하기도 하고 방언을 사용하기도 하네. 평소에는 방언을 사용하다가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표준어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방언이 나오게 되죠. 그쵸? 평소에 표준어 사용하다가 명절이나 이럴 때 고향에 가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야기처럼 아버지께서 표준어를 사용하시다가 가족들을 만나니까 충청 지역에 방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뀌어야겠네요. 알맞게 말한 친구는 연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행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 기행문 5학년 1학기 때 배웠었잖아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서, 아, 여행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쓴 글을 우리가 기행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선생님이 질문을 해보면 이 글에서도 나오겠지만 처음에, 내가 여행을 가서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저기 갔다가, 그것을 뭐라고 했었죠? 두 글자. 초성으로는 이응 지읒입니다. 여정, 그쵸? 어디 어디 갔었다. 여정도 드러나고요.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이 드러납니다. 기역, 미음인데요. 그쵸? 견문도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거나 느낀 기역, 시옷, 감상.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는 글이 기행문이었는데요. 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서라는 기행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난 여름방학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아, 우리 그 기행문의 첫 부분에는 언제, 누구와 어디로 여행을 갔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나는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제주도를 보고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제주도를 여행으로 가면 비행기를 타고 주로 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가까워진다. 거의 도착했다 하면서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이지요? 아빠, 제주도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묻자 아빠는 웃으며 말씀하셨다. 제주도는 자연이 아름답고 독특한 언어와 문화가 있는 곳이야. 자연도 아름답지만 언어 문화가 독특하대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지 제주도만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가 생겼지. 이번 여행에서 민서가 그런 점을 잘 느껴보면 좋겠구나. 이 글을 쓴 제주도로 여행을 간 친구의 이름은 민서네요.
제주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지 독특한 언어와 문화가 생겼대요. 우리 표준어와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 읽었을 때 그런 지리적인 특성이 언어에 반영된다고 했었잖아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제주도만의

언어 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으로 향했다. 굉장히 여행지 이름 기네요. 그러면 첫 번째 여정, 첫 번째로 민서 가족이 간 장소가 여기 나오네요. 해설사 선생님께서는 제주도가 여러 차례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흘러내린 용암이 식으며 만들어진 화산 지형 위에 숲이 생겼으며 땅속에는 화산암과 화산재가 섞여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식물이 제주도에 많이 자란다고 설명해 주셨다. 그러면 제주도의 어떤 지형적 특성이 드러나네요. 처음에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 되게 긴데, 제주도 알겠고, 도립공원 그 도에서 만든 공원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곶자왈이 뭐지? 굉장히 생소하다. 뒤에 이제 곶자왈에 대한 설명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설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견문에 해당하네요. 그쵸? 뭘 보고 새로 알게 되었을까 보니까,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라서 용암이 식으면서 화산 지형 위에 숲이 생겼고 그러면서 또 화산의 영향으로 땅속에는 화산암과 화산재가 섞여 있어서 그래서 식물이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식물이 제주도에 자라는군요. 기억되실까요? 문제 만나볼게요. 33번. 이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이 글은 무슨 글이었죠? 기행문이었습니다. 민서가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적은 그런 글이에요.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글이다. 여러분, 1번 굉장히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서가 제주도에 여행을 갔잖아요.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행을 직접 가지 않고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해 봤을 수도 있는데 역사와 문화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행을 가서 적은 글이니까 1번은 아닙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쓴 글이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느낀 것을 쓴 글이죠. 바로 3번에 있네요.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글, 기행문의 특징이네요. 3번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도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34번.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제주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독특한 언어, 문화 같은 것이 나타난다고 하셨죠? 몇 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4번에 있네요. 자연이 아름답고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곳이다. 이번 여행에서 민서가 그런 점을 잘 느껴보면 좋겠구나라고 하셨어요. 뭐 바다라는 것도 있고 섬도 있고 뭐 독특한 문화유산, 독특한이라는 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다른 선지에서 이건가? 답이 이건가? 하셨을 수 있는데요. 바다가 있어서 뭐 세계로 뻗어나가기 좋다라는 내용 없었고요. 그리고 뭐 위치, 뭐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에 위치했다라는 내용 또는 독특한 문화유산을 한꺼번에 볼수 있다 이런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를 꼼꼼히 살펴본 후에 다시 선지로 돌아오면 4번이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을 거예요. 35번 여행지 가운데 우리 가족이 가장 먼저 간곳첫 번째 여정 어디로 갔었죠?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 꽤 깁니다. 그쵸? 곶자왈 할 때는 고의 지읒 받침이에요. 곶자왈 도립공원. 여기서 이제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도 들을 수가 있었죠? 36번.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식물이 제주도에 많이 자란다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어떤 지형과도 관련이 있었는데요.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그런 방향 안 나왔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지형이 섞여 있나요?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접근, 다른 나라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고요. 육지에서 많은 것을 가져온다? 아니에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기 때문에, 그쵸?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 땅 위에 숲이 만들어졌고, 땅 속에는 화산재, 화산암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식물이 제주도에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럼 기행문, 민서의 기행문 조금 더 읽어볼게요.
숲으로 들어가자 울퉁불퉁한 땅 위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었다. 빽빽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간격이 좁게 자라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긴 숲을 제주에서는 곶자왈이라고 부른다. 아, 우리가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 했을 때 조금 낯설었던 단어 이제 이야기를 해주려나 봐요. 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와를 합친 제주방언이다. 제주방언이어서 우리가 좀 낯설었군요. 나는 곶자왈이라는 낱말이 제주의 땅과 숲의 모습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 이런 자연 환경을 보니까 숲 그리고 덤불이 많은데 그것을 뜻하는 곶과 자와를 합쳐서 곶자왈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았네요. 다음 날에는 해녀 박물관에 갔다. 아, 두 번째 여정입니다. 다음 날에 해녀 박물관에 갔군요. 해녀 박물관에는 해녀들이 사용하던 도구와 바닷속에서 일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전시하고 있었다. 우리 박물관에 가면 어떤 유물이나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이 쭉 전시되어 있었죠. 보기 좋게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제주도에서는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잡거나 해초를 따는 일을 물회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물질의 제주방언이다. 아, 이것도 방언이에요.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잡거나 해초를 따는 일을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주방언으로는 물회질이라고 한대요. 예전에는 잠수복이나 물안경도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갔다는 설명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해녀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니까 지금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네요. 어떤 장치나 그런 것들 없이 맨몸으로 들어갔으니까 어우,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숨비소리에 대한 설명도 인상 깊었다. 영상 속 해녀들이 물 위로 올라올 때 호이 호이 하는 휘파람 같은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를 숨비소리라고 한다. 숨비소리는 해녀들이 숨을 고르려고 내는 소리이자 서로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다. 나는 숨비소리로 해녀들이 서로의 안전을 살피며 함께 일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아, 그럼 이제 해녀 박물관에서 알게 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숨비소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아, 숨을 고르려고 물속에서 오랫동안 잠수하다 올라오면 숨이 굉장히 차잖아요. 그래서 숨을 고르려고 내는 소리이자 서로가 무사히, 나 안전하게 잘 올라왔어. 이런 것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듣고, 아, 서로서로 안전한지 살피면서 공동체 문화. 반대말로는 뭐예요? 개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이러한 말을 통해서 알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생활 모습, 자연 환경, 이런 것을 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도 만나볼게요. 37번입니다. 곶자왈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다고 했어요.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합쳐졌으니까 숲, 덤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겠네요.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요. 나무와 덤불이 빽빽하게 자란 숲, 곶자왈의 뜻이었습니다. 38번.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쓰시오. 해녀들이 사용하던 도구와 바닷속에서 일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전시하는 곳. 우리 뭔가 전시된 거 박물관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해녀와 관련된 도구, 사진, 영상이니까 해녀 박물관. 다음 날에 갔었다. 두 번째 여정으로 기행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39번이에요. 제주도 방언 물회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 한번 봅시다. 물질의 제주 방언이다. 맞죠? 물질이라는 것은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 잡거나 해초 따는 일을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주 방언으로 물회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잠수하는 여자를 뜻하지는 않았고요. 서로 무사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 제주도 해녀가 숨을 고르려고 내는 소리. 3, 4번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숨비 소리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네요.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잡거나 해초를 따는 일을 말한다. 그래서 물질, 그리고 방언으로는 물회질이라고 하니까 1번과 5번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40번 서술형 문제예요. 나아가 기억의 내용으로 알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쓰시오.
해녀들이 숨을 고르려고 내는 소리이자 서로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 아, 그러면 서로가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했구나. 혼자 뭔가 일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공동체 문화가 있었다는 걸알수 있었다. 이렇게 내용이 있잖아.

0: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녀들이 서로의 무엇을 살폈나요? 안전. 서로의 안전을 살피며 무사히 올라왔나? 어디 다친 곳은 없나? 숨비 소리를 통해서 알수 있었잖아요. 함께 일하는 무슨 문화요? 공동체 문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선생님이 적는 띄어쓰기나 이런 것도 잘 보세요. 만들어 왔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해녀 박물관에 가서 물의 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숨비 소리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해녀 박물관을 나와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향토 음식점에 갔다. 세 번째로 이동한 여정, 세 번째 여정이 나오네요. 그곳은 제주 전통 음식을 파는 곳이었다. 맛있겠네요, 그쵸? 나는 식당 메뉴판에 돔베고기라고 쓴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고개를 갸웃했다는 건 뭐예요? 저거 뭐지? 잘 모를 때 이렇게 갸웃하잖아요? 알고 보니 돔베고기는 삶은 돼지고기였다. 엄마, 왜 삶은 돼지고기를 돔베고기라고 해요? 돔베란 도마를 가리키는 제주 방언이야. 아, 돔베는 도마를 가리키는 이것도 제주 방언이네요. 삶은 돼지고기를 나무 도마에 썰어내기 때문에 돔베고기라고 한데, 고기는 방언이 아니고 돔베가 도마를 가리키는 방언인 거죠? 같은 음식이라도 지역에 따라 부르는 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러면 이 음식은 민서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은 아니에요. 같은 음식 나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방언의 특성이죠. 어떤 그 표준어가 있으면 지역마다 부르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이번 여행으로 제주 방언에는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생활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행문을 마치고 있어요. 아, 자연 환경, 뭐, 곶자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숲, 덤불이 많구나도 알수 있었고요. 생활 모습, 그 숨비 소리에 대한 설명이나 물의 질을 통해서 서로서로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생활 모습 또는 물에서 생활하는 거알수 있었잖아요. 아, 많은 것을 느끼고 온 그런 여행이네요. 문제 볼게요. 41번. 돔베는 무엇을 가리키는 제주 방언일까요? 저 도마였죠. 삶은 돼지고기를 도마 위에 썰어내기 때문에 돔베고기라고 한다고 하셨어요. 42번. 나가 돔베고기를 보고 신기하게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먹어보는 그런 특별한 음식이라서 여기서만 만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같은 음식이라도 부르는 말이 다를 수 있어서였죠. 그러면 몇 번의 답이 있나요? 여기 5번에 있네요. 같은 음식이라도 지역에 따라 부르는 말이 다를 수 있었던 것이 신기했지. 어떤 특별한 음식,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래. 또는 같은 음식의 이름은 지역마다 다 같아서? 아니죠. 다 다르잖아요. 같은 재료지만 조리법, 만드는 방법이 달라서 신기한 것이 아니라 부르는 말이 다른 것이 신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3번. 이번 여행으로 나, 민서죠. 민서가 알게 된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제주 방언은 표준어와 비슷해서 알아듣기 쉽다. 알아듣기 쉬웠으면 엄마 돔베고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고개를 갸웃하지도 않았겠죠. 그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제주 방언에는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생활 모습이 담겨 있다. 기행문의 마지막 부분에 느낀 점으로 민서가 적었죠? 자, 맞는 설명이고요. 제주도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라서 주변에 현무암 돌담이 많다. 현무암에 대한 내용은 단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알게 된 것은 2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행문을 함께 읽으면서도 아, 방언이라는 것에는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생활 모습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구나를 알수 있어요. 꼭 제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양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생활 모습이나 자연 환경도 방언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국립국어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 단어를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부를까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44번 문제입니다. 방언의 가치를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이 방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쓸모 있고 할까? 가치를 알맞게 말한 친구요. 방언으로 우리나라 전체 문화를 더잘 이해할 수 있어. 전체 문화일까요? 공통으로 알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 지역, 제주에서만 알수 있는 거. 이 지문에서는 제주이지만 방언이라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지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방언은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말이야. 민서가 느낀 점이기도 하죠. 방언은 섬 지역에만 볼수 있는 독특한 자연 환경의 특징을 잘 담고 있는 소중한 말이야. 뒷부분만 보고, 오, 맞아. 독특한 자연 환경. 제주에 있었지. 그것을 잘 담고 있는 소중한 말이지. 동그라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섬 지역에서만 볼수 있어요? 섬이 아닌 지역에는 방언이 없나요? 아니죠. 맞게 고친다면 뭐섬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에만 볼수 있는이라고 고치면 맞았을 텐데 섬 지역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요? 지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행문을 통해서는 제주의 방언도 여러 가지를 알았지만 생활 모습이나 자연 환경, 지역의 문화 이런 것을 알수 있어서 방언이라는 것이 참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3단원 공부를 하면서요. 제주 말고 또 다른 지역의 방언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 쭉 재미있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는 낱말 퀴즈 한번 풀어봐야죠. 준비되셨나요? 선생님도 준비 좀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이 음식점에 갔다. 히읗, 히읗이 초성인데요. 이것의 뜻은 시골이나 고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땅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히읗, 히읗이라고 황토라고 적으면 안 돼요. 네. 발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초성도 같고요. 황토 음식 아닌데 무엇이 정답일까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오늘 배운 내용 잘 생각하면서 혹시 모르면 살짝 교재도 보면서 또는 사전을 찾아보면서 올바른 정답 적으러 와주세요. 선생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볼게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
1: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범준쌤이에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기 전에 우리 지난 강의 정리 활동 정답 먼저 보고 가실까요? 정답은 바로 서평이었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역시 정답을 잘 적어줬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만큼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잘한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까요? 자, 오늘 공부할 것은 바로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보고 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내용 먼저 예습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 풀어보았나요? 자, 이 강의는 문제를 선생님이 푸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용으로 우리 친구들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 만일 문제를 풀지 않았다면 우리 친구들 문제를 풀고 이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풀러 가볼까요? 자, 우리 1번, 2번 문제는요.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말에도 색깔이 있지 라고 하는 재미있는 시였었죠? 자, 말에도 색깔이 있지. 빨강말 들려주면 얼굴 빨개지고 노랑말 들려주면 누렇게 뜨고 파란말 들려주면 새파래지지. 말에도 빛깔이 있어. 하얀말 들려주면 얼굴 하얗게 질리고 검정말 들려주면 검은빛이 되고 이 말 저 말 섞으면 울긋불긋해지지. 말은 예쁜 얼굴 도화지에 소리로 그리는 크레파스. 조심조심 색칠해야 해. 자, 우리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질 수 있다.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빗대어서 표현한 아주 재밌는 시였어요. 자,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빗대어 표현했냐면 크레파스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얼굴을 우리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도화지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말, 색깔 있는 말을 들려주면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변화되는 것을 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말과 얼굴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하는지 보기에서 골라서 알맞은 기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 무엇이라고 했었죠? 소리가 나는 크레파스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말, 리을, 크레파스, 기호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얼굴은 뭐라고 했었죠? 얼굴은 도화지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였죠. 그래서 우리 도화지는 니은이에요. 그래서 2번 얼굴은 니은이라고 하는 기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상적인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찾느냐? 공감 가는 것을 찾는 것이죠. 자, 그것과 관련된 선택지 1번과 2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어떠한 그려지는 낱말이나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겠죠. 3번이 이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시의 주제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부분을 찾는 것 역시 우리가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나 5번 보면 말의 빠르기나 강약을 조절해서 읽을 부분을 찾는다. 이것은요,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상적인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더 재미있게 표현하는, 낭송할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지요. 따라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시를 읽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이 시는 똑똑이라고 하는 시였어요. 자, 이 시는 똑똑 이 소리를 통해서 이 말하는 이의 어떠한 감정을 아주 재미있게 잘 풀어낸 시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몰라주니까 눈물이 난다.
똑똑. 딱딱한 색상에 엎드려 애꿎은 샤프심만 부러뜨린다. 똑똑. 마음까지 부러지는 것 같다. 마음까지 작아지는 것 같다. 마음아, 괜찮니? 내 마음에 노크를 해본다. 똑똑.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시잘 알고 있지요? 관련된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3번. 똑똑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것과 우리 비슷한 문제 이전에 이미 한번 해결해 보았었는데요. 자, 그때는 똑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었는지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이번엔 그 반대의 문제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똑똑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제목을 제외하고 총 3번 등장하는데요. 먼저 눈물이 떨어질 때 났고요. 그 다음에 샤프심이 부러질 때,

속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떠올라서 재미있었어. 그렇죠. 어떠한 재미있는 표현.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상적인 부분을 혜원이가 아주 잘 찾아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는 혜원이가 될 텐데요. 진정한 우리 만점왕 친구들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왜 호준이는 정답이 되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호준이 보겠습니다. 실제로 마음에게 말을 걸수 없는데, 마음아, 괜찮니? 라고 하는 부분이 어색하게 느껴졌어. 자, 우리 호준이와 같은 이러한 대답의 형태가 지금 교재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거 우리 친구들 눈치채고 계신가요? 자,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 인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작품을 보고 비판적인 사고로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호준이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 5번 볼게요. 5번은요,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으로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 자, 모두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먼저 1번 보겠습니다. 글쓴이. 자, 시에서 우리 글쓴이가 인상적인 부분일까요? 물론 글쓴이의 이름이나 이런 것이 정말 특이하면 아,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니까 인상적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시 자체 내용만을 보고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다면 우리 글쓴이는 그것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아쉽게도 1번은 동그라미 할 수가 없고요. 2번 볼까요? 기억에 남는 부분. 그렇죠. 마치 인상적 도장을 찍는 것처럼 내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것, 그리고 감정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아직도 남아있는 도장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게 우리가 인상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따라서 우리 5번 문제는 2번과 3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6번, 7번, 8번. 역시 시를 읽고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이라고 하는 재밌는 시였었죠? 함께 볼까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월요일이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을 잠그고 달력이랑 시계를 서랍 속에 숨겨놓고 잠든 일요일이 깨지 않게 살금살금 내 방으로 가서 방문을 닫고 돌아섰는데 이런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책상 앞에서 시간표를 보며 가방을 싸는 월요일 아침. 자, 월요일을 그렇게 막았지만 결국 월요일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오고야 말았죠. 그러면 우리 6번 문제 볼까요? 이 시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1번, 말하는 이는 일요일에 깨지 않고 푹 잤다. 자,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일요일에 깨지 않고 푹 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푹잔것 같지는 않다는 건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죠? 막 현관문도 걸어 잠그고 막 살금살금 일요일에 자는 동안 이렇게 하려고 막 노력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 알맞지 않고요. 자, 2번. 말하는 이는 월요일이 오기를 기대했나요, 여러분들? 아니죠. 아, 제발 오지 마. 자,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것을. 3번. 말하는 이는 월요일 아침에 가방을 싸고 있다. 그렇죠. 마지막 연에서 결국 월요일은 와버렸고, 우리 말하는 이는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6번 문제, 알맞은 거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를 읽고 마음에 드는 표현을 인상적인 부분으로 찾은 친구입니다. 자, 마음에 드는 표현을 인상적인 부분으로 찾은 것이에요. 자, 조건 뭐예요?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아,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도연이부터 살펴볼까요? 잠든 일요일이 깨지 않게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 오, 표현이 인상적이었대요. 자, 그 까닭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요일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어. 아하, 우리 도현이는 어디에 여러분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는 표현을 인상적인 부분으로 찾은 친구, 누구? 그렇죠. 도현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나윤이는 왜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이 나윤이도 얼핏 보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월요일이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을 잠그고라는 표현.

표현이 인상적이야. 자, 이 부분만 보면, 오, 나윤이도 이 표현이 인상적이라고 했으니까, 오, 나윤이 정답 될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 뒤에 이유, 까닭을 살펴보면 말이 좀 달라집니다. 나도 계약이 다가오는 것이 싫었던 경험이 떠올라서 말하는 이의 마음에 공감했어. 자, 우리가 인상적인 부분을 찾을 때는요, 마음에 드는 표현을 찾아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을 수도 있지만, 내가 겪었던 경험에서 공감하는 부분을 찾아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을 수도 있죠. 자, 우리 나윤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찾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도연이가 되는 것이죠. 8번 볼까요?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쓰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그쵸. 월요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된 우리 친구들의 경험을 재미있게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선생님은 계약식 전날이 됐습니다. 아,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계약식이면 고통스럽겠지만, 선생님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답니다. 아, 새로운 학기 우리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계약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자, 이 마음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8번 문제 정답을 적어 보았습니다. 9번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이 사람마다 다른 까닭은 사람마다 관심사도 다르고요. 배경 지식도 다르고요. 자, 또 무엇이 다르다?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 기역, 히읗. 자, 힌트 나와 있네요. 무엇입니까? 경험. 자, 그래서 우리 괄호 안에 경험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을 살려서 시를 낭송하는 방법입니다. 자, 시 낭송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우리 빠르기 같은 것을 조절해서 할 수도 있고요. 감정을 넣어서, 그리고 강약이 있다면 그런 것을 조절해서 우리가 낭송을 하면 더 풍성하게 시를 우리가 음미하고 또 읽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것과 맞는 설명은 바로 2번이죠. 시의 느낌이 잘 살아나도록 말의 강약을 살려 읽는다. 자, 그런데 얼핏 보면 3번도 정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의 내용 잘 전달돼야지. 그러면 정확한 발음?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함정은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 빠른 속도로 읽는다. 여러분들, 빠른 속도가 능사가 아닙니다. 자, 우리 시를 낭송을 할 때는요, 빠르기를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조절해서 읽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 3번은 동그라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11번부터 14번까지는요, 전기문을 읽어보고 우리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자, 이 전기문 어떤 내용에 관련되었었나요? 바로 유관순에 관련된 전기문이었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유관순도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나갔다. 태극기를 든 남녀노소가 한 목소리로 독립 만세를 불렀다. 유관순의 마음도 뜨거워졌다. 유관순은 친구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독립만세를 불렀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자, 거리에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태극기의 물결은 온 장안을 뒤덮었는데요. 일본 헌병들은 닥치는 대로 몽둥이와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쏘아댔습니다. 많은 사람이 쓰러졌으나 만세 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자, 유관순과 친구들이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에는요, 이미 여러 선생님과 친구가 어떻게 되었다? 잡혀간 뒤였다. 자, 그러면 우리 이글 뒷부분도 다 같이 읽어봐야 되겠죠? 1919년 3월 10일, 일본은 학교를 강제로 닫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유관순도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 고향으로 돌아온 유관순은 무엇을 했지요? 바로 독립만세를 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유관순은 사촌 언니와 함께 동지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독립만세를 부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날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며 독립만세를 부르는 일에 함께 참여할 것을 부탁했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찬물에 발을 담그고 곧바로
또 어떤 일을 했나요? 가족과 함께 밤새워서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지혜와 용기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1번 문제 볼까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보면 1번, 유관순은 기숙사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보았다? 아니죠. 독립만세 운동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알맞지 않고요. 2번, 유관순은 서울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와서? 그렇죠. 고향에 내려와서 준비하였습니다. 3번, 유관순은 고향을 떠나 독립만세 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아니죠. 고향에서 독립만세 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3번도 아니고요. 4번. 유관순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녀 독립만세를 외쳤다? 자, 자칫 잘못하면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지만 외친 게 아니라 독립만세 운동을 부탁했죠. 참여해달라고. 5번. 유관순과 사촌 언니는 독립만세 운동을 위한 동지를 모았다. 자, 5번 선택지는 우리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11번 문제 정답 5번.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12번 보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를 밀고 나아갔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을 이 글에서 찾아서 쓰는 것입니다. 허,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까는 기역 히읗이라고 힌트를 줬는데 이건 힌트도 없이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맞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는요,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자의 의미를 찾아서 이 단어를 찾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찾는 건데, 그렇다면 그래서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되느냐? 자, 보시면 이 의미가 뭐예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일을 밀고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일, 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글 속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면 그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일을 뭐 했다라고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추진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갑시다.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루어진 낱말인데요. 추는 밀 추자예요. 진은 나아갈 진자예요. 즉,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밀고 나아간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12번 문제 정답은 추진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인물의 행동에 대하여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가 누구인지 보는 것인데요. 한결이 보면 일본 헌병의 진압으로 많은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고 유관순은 무서워서 고향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죠. 우리 한결이는 잘못 알고 있네요. 세별이 보니까 서울에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한 뒤에, 그렇죠. 유관순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면서 고향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던 걸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13번 문제 정답, 세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이 글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서 이야기 속 인물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서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먼저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인상적인 부분을 내가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어떻게 찾았더라? 자, 그 방법을 또 떠올려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오, 정답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역시 훌륭합니다. 설명을 아주 잘 들은 것 같아요. 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인상적인 부분 찾는 거 어떻게 한다? 자, 이야기의 주인공, 누구? 인물의 무엇을 여러분들 확인해 봐야 돼요? 말과 행동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 글을 전체 읽고, 아, 내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배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선생님은 어떤 부분을 찾아서 질문을 만들었냐면, 자, 우리 이야기에서는 독립만세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나와 있었어요. 사촌 언니와 함께 동지를 모으고, 또 그리고 막
가족들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자, 선생님은 그 중에서 과연 유관순은 무엇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내용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 중 인상 깊은 부분과 관련돼서 질문을 써주시면 14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면 좋은 점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잘 몰랐던 낱말의 뜻에 대해 알수 있게 된다? 아니죠. 자, 이야기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 세 가지의 좋은 점이 있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자, 어떤 점이 좋으냐? 첫 번째,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 내 생각 이렇구나. 내 생각을 확고하게 정리해서, 자, 두 번째, 무엇을 할수 있냐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 다른 친구들은 이러한 까닭으로, 아, 이런 인상적인 생각을 했구나. 인상적인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말한 이세 가지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몇 번에 있을까요? 그렇죠. 3번. 내 생각을 친구들에게 더 분명하게 전할 수 있다. 자, 이게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과 의견 나눌 때 좋은 점이겠죠? 그래서 우리 15번 문제 정답 3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요, 서평에, 서평하면 떠올리셔야 돼요. 책에 대한 무엇? 의견이나 평가가 들어가는 게 서평이었어요. 자, 서평에 제목을 붙이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모두 고르시오. 자, 서평의 제목은요, 여러분들, 심심하면 안 돼요. 재밌어야 돼요.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읽을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생님 이야기했었죠. 자, 2번. 우리 하나 찾았어요. 자, 다음으로. 그런데 이렇게 읽을 사람의 관심만 끌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 안에 제목은요,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책의 핵심적인 내용 잘 드러나게 쓰는 것 5번이죠. 그래서 우리 16번 문제 정답 2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서평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인데요. 서평은요, 책에 대한 평가 쓰는 것 맞죠? 자, 2번 볼게요. 책의 줄거리는 드러나지 않나요? 아닙니다. 우리 책의 줄거리 아주 잘 드러나서 책을 읽지 않았는데도, 아, 이거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거 함께 살펴봤었던 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2번 알맞지 않습니다. 3번, 책의 아쉬운 점 드러나지 않는다? 아니에요. 서평에선 아쉬운 점쓸수 있어요. 책을 읽고 느낀 점, 자유롭게 쓰는 것. 자, 이것은 여러분들 어떤 것에 더 가깝다? 그렇죠. 독서 감상문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5번, 책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기보다는 서평은 평가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알맞은 거 찾는 것이니까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별 그리기라고 하는 시로 오늘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점을 찍어 한 점에서 시작해 다섯 개의 선을 그리고 다시 점으로 돌아오면 별 그리기 성공이야. 처음 시작한 점만 잘 기억하면 너의 별을 완성할 수 있어. 빤듯빤듯해도 좋고 삐뚤빼뚤해도 좋아. 내가 그렸다는 게 중요해. 왜냐고? 너의 밤을 지켜줄 너의 별이니까. 다섯을 천천히 세면 큰 별이 되고, 빨리 세면 작은 별이 되는 거야. 내가 그리고 싶은 별을 그려봐. 어디에서 시작할래? 자, 우리 아주 재밌는 시였었죠. 그럼 이 시와 관련된 18번 문제 볼까요? 별을 그리는데 중요한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접 그려야 한다. 그렇죠. 이 별은 직접 그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1번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볼게요. 처음 시작한 점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다시 돌아와서 별이 완성되니까요.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다섯을 천천히 세서 큰 별을 그려야 한다. 자, 큰 별을 그릴 수는

0: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큰 별을 그릴 수도 있고, 또 작은 별을 그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18번 문제 정답은요. 1번과 2번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볼까요? 이 시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예요. 자신의 별을 그리는 방법 알려주고 있지요. 자, 우리 알맞은 것 벌써 여러분들 정답 나왔네요. 자신의 별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1번 정답 찾았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 왜안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반듯하게 별을 그리는 방법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삐뚤빼뚤해도 괜찮다고 했죠. 숫자를 세는 속도와 별의 크기 관련 있습니다. 빠르면 작고 느리면 컸죠. 별을 그릴 때는 삐뚤빼뚤하지 않게 그려야 하는 것 아니라고 방금 선생님 설명했어요. 별을 올바르게 그리면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같아야 된다는 거 우리 시에서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0번 문제 볼 건데요. 이 시에서 찾은 인상적인 부분과 그 까닭을 읽고 보기에서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서 기호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인상적인 부분은요. 빤듯빤듯해도 좋고 삐뚤빼뚤해도 좋아. 내가 그렸다는 게 중요한데, 자,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완벽하게 해내는 것보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 이 생각이 여러분들 이 시의 전체적인 무엇과 관련이 있나? 바로 주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문제 정답. 주제를 잘 보여준다고 느낀 디귿을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문제 해결해 보았어요. 자, 오늘의 정리 활동은요.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 문제 풀으셨죠? 이런 문제들처럼 한번 스스로 직접 만든 문제와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OX 퀴즈도 좋고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 친구들 꼭 정리하는 활동으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우리 친구들 꼭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찾아낸 정보에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1: 받아든 조언에
3: 에이, 그래. 보내지 말자.
1: 완성된 결과에
3: 다 했다.
1: 돌아온 설명에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런데 그 마침표가 내 생각에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3: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5: 네가 먼저 봐.
1: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6: AI에 물어봤거든. 괜찮다고 그러지.
1: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7: CC랑 전체적인 배치 거두기 마음에 들어.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오늘은 국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1단원 내에서 깊이 있게 감상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양한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해 봤는데요. 자, 우리 오늘 마무리하면서 대추 한 알이라는 시도 깊이 있게 감상해 봅시다. 이 글쓴이의 의도는 무엇일지 짐작하면서 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대추 한 알입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자, 친구들, 대추를 보면 대추 익으면 붉어지죠? 처음에는 붉은색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연두색이에요. 그랬다가 노란색이 되었다가 이제 조금 색깔이 변하면서 붉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대요. 자,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붉어진 것일까요? 저 안에, 그러니까 대추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 있어서

함께 익히는 것일게다. 자, 그러니까 대추가 자라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 자연 현상을 경험했죠. 태풍, 천둥, 벼락, 번개 같은 거. 자, 그런데 대추의 입장에서 이런 자연 현상들이 쉬운 것이었을까요?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태풍, 천둥, 벼락, 번개. 그렇죠. 되게 힘든 경험이었겠죠? 즉, 대추가 붉어지는 동안에 정말 많은 고난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절로 붉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붉어진 거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저게, 그러니까 대추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자, 우리 대추 보면은 붉기도 하고 모양은 둥글죠? 자, 그런데 그 대추가 혼자서 그렇게 둥글게 된게 아니래요.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둥글게 된 것일까요? 저 안에, 대추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자, 무서리라는 거는요, 우리 늦가을에 내리는 첫 번째 서리를 무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져서 생기는 얼음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대추는요, 무서리 내리는 몇 밤도 견뎌냈어요. 자, 이런 혹독한 추위도 오랫동안 견뎌낸 거죠. 그리고 저 안에, 대추 안에 땡볕도 두어 달. 자, 땡볕. 정말 뜨거운 거잖아요. 이것도 두어 달 견뎌냈어요. 아,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견뎌낸 거군요. 저 안에, 대추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자, 우리 밤에 달을 보면 달의 모양이 바뀌죠. 자, 초승달은요, 이런 달을 우리가 초승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초승달이 뜨고 지고, 또 뜨고 지고 할 동안, 즉, 오랜 시간 동안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그러니까요, 대추는요, 그냥 둥그러진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역경들을 오랜 시간 견뎌서 둥그러진 겁니다. 자,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대추가 붉어지고 둥그러지면서 세상의 다양한 경험들을 했죠? 즉, 대추 안에는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대추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대추처럼 성장하고 익으려면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 오랜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거죠. 작가의 의도를 짐작해 봤을 때 인간의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해 보자면 사람이 어떤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난, 고통,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선생님은 작가의 의도를 짐작해 보았습니다. 친구들도 작가의 의도가 잘 느껴지나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9번입니다. 이 시에서 대추 안에 들어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대추 안에 햇살 있다고 했어요? 햇살이라는 낱말 없었습니다. 땡볕이었죠. 햇살 아니고요. 자, 태풍 있었죠. 천둥 있었습니다. 벼락 있었어요. 번개도 있었죠. 따라서 들어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햇살이 되겠죠. 자, 이어서 50번입니다. 이 시에서 저 안에 몇 개? 라는 표현을 반복한 까닭을 쓰시오. 자, 지금 이 시를 보면은요.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 그리고 다음에도 저 안에 이제 뭐 초승달 몇 날? 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저 안에 몇 개? 이런 게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반복하니까 이 가운데 있는 낱말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지요? 즉, 이 시에서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까닭은 태풍, 천둥, 벼락, 번개 등 대추가 붉어지기까지 이런 고난들을, 역경들을 견뎌냈다. 오랜 시간을 견뎌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지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적을게요. 대추 한 알에 많은 시간과 시련이 담겨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반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5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를 감상하는 태도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시를 감상하는 태도입니다. 1번, 작가의 의도를 짐작한다. 작가의 의도 짐작하면서 시 읽으면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맞고요. 2번,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감상한다. 좋죠.
3번, 시의 분위기가 어떤지 생각한다? 좋아요. 자, 4번, 서론본론 결론을 나누며 감상한다? 자, 시의 서론본론 결론이 있나요? 자, 우리 1학기 때 서론본론 결론 공부했는데요. 주장하는 글에서 이런 게 있었죠. 아니죠. 자, 객관적인 자료로 근거를 제시했는지 확인한다. 주장 이유 근거할 때 공부했는데, 우리 시의 주장 이유 근거 이런 게 있나요? 아닙니다. 자, 따라서 알맞은 것 모두 고르시오. 1번, 2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51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는데요. 이어서 단원 정리 평가 1의 문제도 풀어 볼게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함께 해결합니다. 1번에서 6번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자, 가, 나, 우리가 공부했던 시조입니다. 가는 이방원이, 나는 정몽주가 읊은 시조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자, 그리고 이제 정몽주가 읊은 시조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우리가 다 공부했던 시조고요. 단은 고려 말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고려 말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고려를 개혁하기 위해 새로 등장한 정치 세력과 무인들이 있었죠. 자, 고려 사회 개혁하려고 했는데 정몽주와 이성계가 생각하는 개혁의 방법은 서로 달랐죠. 정몽주는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이성계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자 했다.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 역시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자 했는데요. 정몽주와 즉 서로 생각이 달랐죠. 자, 이방원은요, 하여가를 읊으며, 자, 이게 하여가죠. 상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이에 정몽주는 단신가로, 자, 이게 단신가죠. 고려에 대한 충성을 나타냈다고 전해진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가와 나의 제목을 다에서 찾아 쓰시오. 자, 우리 다 마지막 부분에 가, 나의 제목이 있었죠? 자, 가의 제목은 그렇죠. 하여가, 어찌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떠한가? 제안하는 이제 노래고요. 나의 제목은 단심가였죠. 변하지 않는 마음. 단심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을 이르는 말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나에서 찾아 쓰시오. 자, 나에서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일편단심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일편 단심, 변하지 않는 붉은 마음, 충성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시조 두 개예요. 시조이다, 맞죠? 상대를 설득하려고 했다? 자, 이거는 가만 해당되는 거지, 공통점 아니고요. 집단으로 부르던 노래 아니고, 각각, 정몽주와 이방원이 읊은 거죠? 아닙니다. 후대 사람들이 제목을 붙였다? 이거는 맞아요. 자, 우리 하여가 단심가가요. 후대 사람들이 나중에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방원과 정몽주가 읊었고,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후대 사람들이 하여가 단심가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고, 노동의 고됨을 덜고자 하였다. 이런 건 노동요 같은 것들이죠. 자, 따라서 알맞은 것두 가지는 1번, 4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억에 담긴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즉, 고려를 유지하든 저런들. 새로운 조선을 세우든 어떠하리 뭐가 중요하겠는가?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굳이 한 길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굳이 고려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자, 실력을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도 아닙니다. 자, 알맞은 것은 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니은이 의미하는 것을 바르게 떠올린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니은. 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은 그렇죠. 고려 왕을 뜻한다라고 했었죠. 우진 고려 말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임은 이방원을 의미할 것 같아? 아니죠. 경찬이 새로 등장한 무인들이 개혁하려고 하였으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임은 이성계를 의미할 것 같아? 아닙니다.
정우, 중누난이 있더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고려 사회 개혁의 상황을 생각하

하면 임은 고려나 고려 임금을 의미할 것 같아 맞죠? 알맞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따라서 바르게 떠올린 친구는 정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6번 문제도 풀어봅니다.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며 가와 나를 읽으면 좋은 점을 쓰래요. 친구들, 우리 왜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면서 시조를 읽자고 했죠? 우리 1단원의 제목이 뭐예요? 깊이 있게 감상해요입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를 짐작해서 읽으면 우리가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좋은 점,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7번에서 10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우리 원숭이 꽃신 이야기 읽었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읽었던 글이기 때문에 빠르게 흐름 짚으면서 읽어볼게요. 원숭이는 입을 벌리고 연달아 하품을 했습니다. 잣을 실토로 까먹고 이제 배가 부른 거죠. 그래서 코를 골기 시작했다. 이거 이야기 앞부분이잖아요. 그쵸? 원숭이 꼴에는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자, 어떤 먹을 것이 있냐면, 겨리삭은 만개열매도 있고요, 덩굴 딸기도 있고요, 머루, 다래, 으름도 있고요. 자, 그리고 가을이 들면 이제 잣도 연글어요. 이렇게 원숭이 꼴에는 먹이가 풍부합니다. 자, 원숭이 꼴에 먹을 것이 많다는 소문은 널리 짐승 세계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원숭이의 먹이를 홀딱 뺏는단 말이다. 누군가 얘기하죠. 굴 속의 오소리였습니다. 자, 오소리는요, 중얼거리고 이렇게 원숭이의 먹이를 빼앗을 계획을 세우지요. 자, 다음 부분입니다. 자, 얼마 후 원숭이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자, 원숭이 나으리 단잠을 깨워서 죄송합니다. 달게 자는 잠이에요. 자, 오소리와 원숭이가 인사를 합니다. 원숭이 겉으로는 반겼으나 속으로는 의심이 덜컥 났죠? 이놈이 아무래도 내 먹이를 뺏으려고 온 모양이다. 자,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그쵸? 이 작은 따옴표 원숭이가 속으로 하는 이 생각을 본다면 원숭이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계속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됐는데, 그죠? 원숭이 나으리 이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 선물은 알록달록 오색빛이 가득한 무엇이었죠? 뒷부분 읽으면 이건 꽃신이라는 겁니다. 자, 발에다 끼워 보십시오. 발이 폭신할 겁니다. 원숭이 꽃신 신었어요. 그리고 어리둥절했죠. 처음 신어봅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에요. 아, 이러고 보니 정말 점잖게 보입니다. 걸어보십시오. 이거는 선물로 드리는 것이니 조금도 걱정하시지 말고 신으십시오. 자, 칭찬 아양 떠니까 이제 원숭이는 우쭐해지네요. 자, 여기까지 글 읽었는데요. 문제 풀어볼게요. 7번입니다. 낱말의 뜻을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낱말은요, 글에 나와 있는 낱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뜻을 아는 낱말이겠네요. 글을 읽으면서 뜻다 생각해 봤으니까. 자, 칭찬과 이것에 원숭이는 우쭐해졌어요. 자, 귀여움 받으려고 알랑거리는 말 뭐예요? 아양 떤다라고 하죠? 칭찬과 아양에.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이것을 깨워서 죄송합니다. 오소리가 한 말이었는데요. 아주 달게 곤히 자는 잠, 이거 뭐예요? 아우, 달아. 단잠이죠. 단잠. 자, 이어서 8번 문제 풀어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기억 이 부분입니다. 원숭이가 하품을 했고요. 배부르게 먹고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어떤 표현 들어가면 좋을까요? 지금 되게 졸려요. 눈밖에 나고. 자, 눈밖에 났다라는 거는요, 이제 미움을 샀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눈시울이 무거워지고. 자, 우리 졸릴 때, 어우, 눈 무거워 하잖아요. 어때요? 지금 상황과 어울리죠?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자, 이거는요, 누군가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과 어울리지 않아요. 알맞은 것 골라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봅니다. 이야기 줄거리를요, 보기와 같이 간추리면 좋은 점을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방금 우리가 읽은 글을요, 이렇게 간추렸대요. 간추린 내용 봅시다. 잘 간추렸는지. 원숭이 꼴에 먹이를 빼앗아 먹으려는 오소리는 원숭이에게 선물로 꽃신을 주었고, 원숭이는 기뻐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을 정말 잘 간추렸네요? 아이니, 이야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그쵸? 찬경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이동한 장소를 차례대로 정리할 수 있어? 지금 이 간추린 내용에. 이제 인물들이 이동한 장소가 차례대로 나와요? 아니죠. 재하, 이야기에서 일어난 모든

오늘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나열할 수 있어? 자, 친구들, 우리가 간추릴 때는요, 모든 사건을 빠짐없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간추리는 거죠. 모든 사건을 빠짐없이 나열하면 이건 간추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 누구예요? 아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10번 문제 풀어봅니다. 원숭이가 자신을 찾아온 오소리를 겉으로만 반긴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처음에 딱 오소리가 찾아왔을 때요. 원숭이가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말을 보면은, 내 먹이를 빼앗으려고 온것 같다라는 의심을 했죠. 즉, 겉으로만 반긴 이유는 먹이를 뺏으려고 왔다고 의심이 났기 때문입니다. 원숭이의 마음을 알려주는 그 작은 따옴표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서 정답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11번에서 15번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할게요. 자, 이 글은요. 아빠의 희망 마라톤이라는 글인데요. 또 이제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었던 글이니까. 자, 아빠가 마라톤에 나간다는 건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두 다리가 없는 1급 장애인이기 때문이죠. 아빠는요, 전쟁 나가서 포탄 맞고 두 다리 잃었어요. 자, 하지만 아빠는 마라톤 얘기 계속합니다. 이미 참가 신청서를 냈다고. 자, 엄마는 아빠의 말을 믿어주는 척 했죠?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엄마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참가해 보세요. 기왕이면 좋은 성적 내시고요.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맞장구 쳐주자 막 동의해 주는 거예요. 아빠는 손가락으로 V자 만들어 보이며 웃었어요. 그러고는 꼭 마라톤에 출전해 완주하겠다고 끝까지 달리겠다고 이제 약속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낙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건 뒷부분이네요. 필립 아빠가 정말로 뉴욕 마라톤에 출전했대. 필립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궁금해서. 정말요? 그런데 뉴욕 마라톤 대회 이미 끝났잖아요. 4일 전에 마라톤에 참가한 아빠가 오늘까지 뛰고 있단다. 누군가 전화를 걸었대요. 아직 달리고 있는 선수가 있다고. 이게 아빠였죠? 자, 엄마는 센트럴파크 주차장에 여기가 이제 마라톤이 열린 장소였죠? 차를 세우고 이제 허겁지겁 뛰어갑니다. 조직위원회 사람들도요, 지금 결승 테이프를 다시 설치해 놓았죠? 그리고 이제 기자들도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때 저 멀리서 누군가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 누굽니까? 아빠죠. 자, 서서히 모습을 나타낸 사람은 정말 아빠였다. 아빠가 어떻게 걷고 있었어요? 양 주먹에 가죽 보호대를 찬채 힘겹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고요. 다리가 아니라 무엇의 힘으로? 양팔의 힘으로 아주 천천히 결승점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자, 이 부분 읽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1번이에요. 기역처럼 생각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 아빠가 마라톤에 나가는 건 사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 왜요? 뒤에 나오죠? 아빠는 두 다리가 없는 1급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 그럼 정답 뭐예요? 그렇죠. 2번. 1급 장애인이기 때문에. 딱 정답 나오네요.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니은과 디귿의 뜻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니은은 맞장구입니다. 막 상대방의 말에 이제 공감해주고, 동의해주고, 그러는 거죠. 대답해주고. 그리고 완주는 이제 끝까지 달리는 게 완주예요. 해내는 거. 자, 그러면 목표한 지점까지 다 달림. 이게 뭐예요? 완주죠? 이거. 남의 말에 덩달아 호응하거나 동의하는 거, 이게 바로 맞장구 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자, 13번입니다, 친구들. 리을은 누구인지 쓰시오. 아직 달리고 있는 선수가 있다고. 자, 이 선수가 누구예요? 4일째 달리고 있는 선수. 아빠죠. 필립의 아빠입니다. 정답. 아빠.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이어서 14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 인상 깊은 장면을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인상 깊은 장면. 자, 서진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결승점을 향해 달려오는 아빠의 모습이 인상 깊었어. 선생님도 그랬어요. 4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모습이, 달려오는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윤희. 아빠의 마라톤 참가 신청서를 보고 조직위원회에서 박수를 치며 응원해주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 자, 이런 장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글을 읽었을 때 나오지 않았죠. 아빠가 이미 조직위원회에 참가 신청서를 냈어. 이런 말은 했어.

있어도 아빠가 참가 신청서를 냈을 때 조직위원회에서 박수를 쳐주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직위원회는요, 이제 글에 나와서 뭐 했어요? 그래요. 아빠가 뛰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결승 테이프를 다시 설치했고, 이제 아빠가 기록을 물을 때 기록을 알려줬죠. 이런 행동은 조직위원회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따라서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는 서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빠가 마라톤 결승점을 향해 다가올 때 몸을 움직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우리가 읽었던 나 글의 뒷부분에서 아빠가 어떻게 마라톤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 방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었죠? 그렇죠. 주먹을 쥐고 가죽 보호대를 차고 힘겹게 두 팔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정답 쓸 때는요, 글에 있는 그 부분 보고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요. 양 주먹에 가죽 보호대를 차고 양팔의 힘으로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 적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어서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주어진 초성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지금 우리 아빠의 희망 마라톤 일부분인데요. 엄마는 아빠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치,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나가면 저는 월드컵에 나가 해트트릭을 하겠어요. 필립은 축구공을 발로 뻥 차는 신용을 하며 아빠의 말을 무시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우진이가 이 부분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해트트릭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대요. 자, 몰라서 축구에 골을 넣는 것과 관련된 낱말이라고 유추는 했어요. 오, 거기까지 생각해냈다니 대단해요. 왜냐하면 월드컵에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을 하고 필립은 축구공을 발로 뻥 차는 신용을 했죠. 그러니까 아, 이 해트트릭이 축구와 관련 있는 낱말일 것이다 라는 건 유추할 수 있었대요. 자, 그리고 실제 기역, 이응, 시옷, 지읒을 찾아서 낱말의 뜻을 알아보았대요. 자, 우리가 낱말의 뜻을 모를 때 어떤 것을 통해서 낱말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죠? 그렇죠. 국어 사전이죠. 따라서 정답은 국어 사전. 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추리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우리는 깊이 있게 감상하기 위해서 이야기 구조에 따라 이야기 줄거리 간추려 봤죠? 자, 그럼 1번.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건 파악하는 거 필요하죠. 그쵸? 2번. 이야기의 흐름상 중요한 내용을 삭제해요? 중요한 내용인데 왜 삭제해요? 아니죠. 자, 3번. 이야기의 구조에 따라 사건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한다. 맞아요. 즉, 중요한 사건 파악하고 이야기 구조에 따라 사건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됩니다. 이게 선생님이 알려준 두 가지 방법이었죠. 자, 이어서 18번에서 19번 문제는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 이 시는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대추 한 알이라는 시네요. 자, 우리 빠르게 읽어볼까요? 적의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의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자, 다시 읽으니까 작가의 의도가 더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러면 18번입니다. 이 시에서 표현하는 대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들, 이 시에서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어요? 시의 제목이 무엇이죠? 대추 한 알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에서 표현하는 건 대추죠. 정답은 2번, 대추가 되겠죠. 태풍, 천둥, 땡볕, 초승달 이런 낱말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 시에서 표현하는 건 어떻게 대추가 붉어지고 둥그러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대상은 대추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시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지 짐작하여 쓰시오.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서 적어라라는 거죠. 자, 지금 대추는요, 혼자 붉어지고 혼자 둥그러진 게 아니라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태풍.

천둥, 번개, 아주 힘든 고난, 역경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도 다 견뎌냈고요. 그리고 이제 무서리 내리는 몇 날, 그리고 이제 땡볕 두어 달. 그런 고난들을 오랜 시간 견뎌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결국 뭐다? 대추처럼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디고 역경을 견디고 오랜 시간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내용 이렇게 적어볼게요.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려는 것 같다. 어떤 삶?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려는 것 같다. 자, 이건 똑같이 적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를 읽고 느낀 그 생각, 작가의 의도라고 생각한 문장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0번 문제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시를 읽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시를 읽는 방법입니다. 1번, 반복되는 표현에 주목하며 읽는다. 맞아요. 시에는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운율을 드러내기 위해서,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반복되기도 하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데요. 반복되는 표현에 주목하면 좋아요. 그리고 2번, 시어들이, 나오는 그 낱말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짐작하며 읽으면 시의 내용 더잘 파악할 수 있겠죠. 3번,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읽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시 읽고 이제 시화를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쵸? 자, 4번, 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연결지어 읽는다. 자, 관련지어서 읽는 것도 너무 좋죠. 5번, 시에 대한 감상은 모두 같으므로 공유하지 않는다. 자, 그럴까요, 친구들? 친구들, 우리가요, 똑같은 문학 작품을 읽어도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감상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감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떤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되지요. 따라서 시에 대한 감상은 모두 같으므로 공유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이 좋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몇 번이에요? 5번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단원 정리평가 1회까지 풀어보았는데요. 단원 정리평가 2회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해결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국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포텐 수학 19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부터 2차 방정식에 대한 고민 시작해 볼 겁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해가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의 미션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배워야 될 개념은 2차 방정식이 무엇일까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란 세상수 ABC에 대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꼴로 정리할 수 있는 방정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바로 A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죠. 왜냐하면 A가 0이라면 0x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2차항이 사라지면서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꼴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2차항의 계수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 필요하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아래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 이퀄 마이너스 3x는 2차 방정식이다 이야기했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3x를 좌변으로 이항하죠. 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쓰여지면서 2차식은 0의 꼴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아래에 있는 것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2차식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문제가 하나 있죠. 방정식이려면 좌변과 우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요. equal 0이라는 이 조건이 빠져있죠.

그래서 우리 저식은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2차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예제 한번 볼까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는 x와 x 플러스 1을 곱한 것과 같다. 얼핏 보기에 2차 방정식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변을 전개해 본다면 x제곱 더하기 x가 우변이 되고요. 그 우변에 있는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변에 있는 x제곱과 좌변에 있는 x제곱이 사라지면서 2차 항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결국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한다면 4x 플러스 2는 0이다 하고 쓰여지면서 2차 항이 없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음 분모에 2차씩 들어있는 거, 분모가 2차인 건요, 2차 방정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첫 번째 싱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은 2차 방정식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0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으로 쓰여져 있는 방정식은 x제곱의 계수가 0이기 때문에 절대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에서 2차 방정식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수 있어야 합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 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에 그 해를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x equal 1은 2차 방정식의 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x equal 1을 2차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대입하면 1의 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1 플러스 12가 0이다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 식이 거짓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x는 1은 2차 방정식의 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다음 볼까요? x equal 3은 2차 방정식의 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대입해 보면 3의 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3 그리고 플러스 12가 0이다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그럼 어때? 그렇지. 주어져 있는 식이 좌변 계산하면 0 나오기 때문에 0은 0하고 쓰여지면서 참이 된다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x는 3은 2차 방정식의 해다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x equal 4를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4의 제곱 16에서 4, 7에 28 빼고요. 12를 더해주니까 이 값도 역시 0이 되면서 주어져 있는 식을 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x는 3, x는 4, 둘다 2차 방정식의 해가 되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대입해야 해를 다 찾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다면 우리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은 2차 방정식의 해에 최대의 개수가 몇 개인가 고민해 보는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은 해를 하나도 가지지 않을 때, 하나 가질 때, 최대로 두개 가질 때까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 x는 p고, 자, 아래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은 x는 q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이 복잡한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쯤에서 선생님, 저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는데요.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아직 공부하지 않았죠. 다음 시간부터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못 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하지만 x는 p가 하나의 근이다, 하나의 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 해의 성질, 근의 성질을 활용하면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 있습니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져 있는 x equal p를 2차 방정식에 대입합시다. 그럼 어떤 일 벌어집니까? p제곱 더하기 2p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식, 이 식이 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저 식이 참이라면 어때요? 우리는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p제곱 플러스 2p의 값이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지금 p제곱 플러스 2p라는 값을 우리가 구했다라는 건 위에서 계산하고 싶어 하는 값 중에서 왼쪽에 있는 괄호를 찾아낼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근이 대입하면 그 식을 참으로 만든다라는

그러니까 Q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3이 우변에 3 더해줘서 6이다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왼쪽에 있는 괄호의 값은 1이고 오른쪽에 있는 괄호의 값은 6이야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식의 값을 정리해서 구해보자면 1과 6을 곱해서 정답은 6이라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요,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근이라는 말이 보이면 우리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대입해야 된다. 해라는 말이 보이면 뭐부터 해야 된다? 대입부터 해야 된다라는 사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 2차방 정식이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2차방 정식이 가지고 있는 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두 가지 사실 절대 잊지 않고 우리 다음 시간까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한줄 확인하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KBS 친구들과 즐겁게 수학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수학을 단순히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문제를 풀면서 그 해결의 과정을 찾는 즐거운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를 해결하고 교과서 속 응용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육면체의 전개도, 직육면체의 전개도 맞습니다. 그 전개도에 관련한 내용들을 준비해 보았거든요. 어떤 문제 있는지 만나봐요. 1번,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육면체의 전개도는요. 정사각형이 모두 6개 나와야 하는데 그 정사각형 6개는요. 모두 그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한답니다.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이 새싹 나오도록 그려 표현해 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자 이건 어떤 형태로 그 전개도를 그려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잘리지 않은 모서리를 점선으로 따라서 여기에 점선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큼 그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조를 보세요. 2, 3, 1 구조로 그려서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접었을 때 지금 보면 이 두 면이 마주보고 이 두 면이 마주보고 이 두 면이 마주 보는 거예요. 마주 보는 면끼리 지금 보면 접었을 때 평행한 면이 되는 거죠. 당연히 정육면체의 전개도이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고요. 이와 같이 그려 나타내 주게 되면 접었을 때 겹치는 면도 없게 된다.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완성해 봤습니다.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모두 찾아볼까요? 그러면

반은 정육면체 전개도 아니죠. 접었을 때 겹쳐지는 면이 생기면 안 되니까. 나는 1, 4, 1 구조로 표현된 전개도가 맞습니다. 다는 어때요? 다를 살펴보니까 2, 3, 1 구조로 표현된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맞습니다. 라를 보니까 4개를 일렬로, 그 다음에 위에 하나, 접었을 때 마주 보는 곳에,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마주 보는 위치인데, 자, 여기에 이렇게 정사각형인 면 하나를 표현해 주었군요. 1, 4, 1 구조로 표현이 된 거예요. 따라서 전개도를 모두 찾아서 나, 다, 라, 이렇게 기호를 써서 표현해 줍니다.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우리 지난 시간에 모두 11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 모양들을 잘 기억해 두면 돼요. 3번. 전개도를 접어서 정육면체를 만들었을 때면 가와 평행한 면을 써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면 나하고 면 바가 평행하죠? 그리고 면 다와 면 마가 평행하죠. 그리고 면 가와 면 라가 평행하죠. 서로 평행한 면은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접었을 때 이렇게 겹치는 선분을 찾게 되면 면 가하고 평행한 면이 면 라가 된다라는 거 확실히 찾을 수 있겠군요. 이제 우리 정육면체를 준비하고요. 그 모서리를 잘라서 정육면체 전개도를 만들었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기호를 써놓어 볼 겁니다. 그러면 접었을 때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 볼게요. 이게 뭘까요? 맞아요. 이두 점이 지금 만나는 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같은 기호를 써서 여기에는 기역을 써서 나타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둘이 만나는 점이 되죠. 따라서 같은 기호를 써서 리을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접었을 때 이렇게 만나는 점이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위에는 우리 아까 기역을 썼고 여기는 리을을 썼죠? 여기에 써야 할 거는 미음을 써서 나타내야 하고요. 또 이것도 접었을 때 만나는 점 같은 기호를 쓰자. 이응을 쓰는 것으로 알맞게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접었을 때 만나는 점 같은 기호를 써서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이제 문항 5번을 보면 한 모서리 길이가 5cm인 정육면체 모서리를 잘라서 전개도를 만들었습니다. 빨간색 선분의 길이의 합은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전개도를 만들었을 때 빨간색 선분의 길이의 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원래 이 전개도를 접어서 만든 정육면체는 모서리가 12개고 그 길이가 다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5 곱하기 12를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이 전개도 상에서 빨간색 선분의 길이의 합인데 여기서 이 선분은 접었을 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cm가 되는 것이고요. 빨간색 선분이니까 5cm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따라서 5 곱하기 14를 통해서 빨간색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 답은 70cm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 문항 6번을 볼게요. 전개도를 접어서 정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면, 바와 수직인 면을 모두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전개도를 보니까 위에 3개, 아래 3개, 3, 3 구조로 정사각형을 그려 표현한 정육면체의 전개도지요. 그러면 면, 바와 수직인 면을 찾아줄 건데요. 자, 쉽게 찾는 방법은요? 맞습니다.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 면 라는 면, 바와 평행한 면이고, 그럼 평행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이 바로 면바와 만나는 면으로 수직인 면이 된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면, 가, 면, 나, 그리고 면, 다, 면, 마를 써서 면바와 수직인 면을 모두 찾아주면 되지요. 문제 해결됐죠? 자, 이제 다음 문제는 전개도를 접어서 정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서로 평행한 면에 같은 그림을 그려 넣으려고 해요. 빈칸에 알맞은 그림을 그려 넣으세요.
서로 평행한 면의 같은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평행한 면은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하트가 그려진 면과 접었을 때 평행한 면은 그와 마주 보는 면으로 같은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편의상 이걸 다이아몬드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 다이아몬드 모양, 마주 보는 면, 즉 평행한 면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요. 그 면에 같은 그림을 그려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은, 즉 평행한 면은 접었을 때이 선분과 이 선분이 그렇지 겹치는 선분이잖아요. 따라서 생각해보면 이 면과 여기 있는 이 면이 서로 평행한 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평행한 면에 같은 그림 이렇게 그려서 나타내 볼수 있는 거죠. 서로 평행한 면은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이다라는 것을 익혀두면 되겠어요. 이어서 전개도를 접어서 주사위를 만들었을 때 우리 주사위 모양을 떠올려 보세요. 정육면체 모양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준비하고 각각의 면에 눈을 그려서 표현했어요. 그 일부를 나타내 줬군요. 그럼 이런 전개도를 접어서 주사위를 만들었을 때 마주 보는 면에 눈의 수의 합은 7입니다. 눈의 수가 6인 면과 수직인 모든 면의 눈의 수의 합을 구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 볼게요. 여기 눈의 수가 지금 5예요. 그럼 이 5하고 마주 보는 면, 평행한 면에는 눈의 수가 7에서 5를 뺀 2, 그래서 눈이 하나, 둘만큼 그려져야 한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6이 있는데요. 눈의 수가 6이잖아요. 그럼 접었을 때 그것과 마주 보는 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접었을 때 겹치는 선분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그럼 7에서 6을 빼니까 눈은 1, 한 개를 그려 나타내야죠. 그럼 여기 눈의 수가 4니까 여기는 눈의 수가 하나, 둘, 셋만큼 이렇게 표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눈의 수가 6인 면은 여기에 있고요. 그것과 수직인 면은 접었을 때 이것과 만나는 면이 되는데, 그러면 서로 만나지 않는 것, 평행한 면. 여기에는 지금 1이 있으니까 그 1을 제외한 나머지 눈의 수의 합을 구해주는 거랑 같습니다. 즉, 2, 3, 4, 5를 더하는 거랑 같으니까 이때 그 수의 합은 14입니다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이렇게 일일이 그리지 않아도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데요. 주사위의 눈의 수는 1, 2, 3, 4, 5, 6이에요. 그런데 눈의 수가 6인 면과 마주 보는 면에 있는 눈의 수는 마주 보는 면의 눈의 수의 합이 7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1을 제외한 나머지 2, 3, 4, 5를 더해서 눈의 수가 6인 면과 수직인 모든 면의 눈의 수의 합을 바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개도에 일일이 그리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이 문제의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개도를 접어서 직육면체를 만듭니다. 점 기억과 만나는 점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써보세요. 점 기억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접었을 때 만나는 점이죠. 자, 이렇게 연결된 화살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무엇과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접었을 때이점 기억과 이렇게 점 지읒이 만나는 점이 됩니다. 라고 표현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점 기억과 만나는 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점 지읒 그리고 점 피읖. 이렇게 두 개를 찾아서 문제의 답이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접었을 때 만나는 점을 찾을 때 이렇게 연결하여 연결된 화살표로 표현을 해보면 또는 선으로 이렇게 이어보면 만나는 점을 조금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답니다. 만나는 점을 잘 찾으면은요, 결국은 접었을 때 겹치는 선분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도전 문제가 주어졌어요.

전개도가 다음과 같은 정육면체를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개도를 접었을 때 어떤 면끼리가 마주 본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평행한 면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면 가와 그리고 면 라. 우리는 그냥 가와라 이렇게 편의상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면 나와 면 파, 면 다와 면 마. 이렇게 서로 평행한 면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서로 평행한 면이 세 쌍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접었을 때 지금 보이는 면을 볼게요. 면, 가, 다, 바가 보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니까 면, 나, 바, 라가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바는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평행하다라는 건 서로 마주 본다. 즉, 한 면이 보이면 다른 한 면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랑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면 나와 면 바가 보이는 면이기 때문에 전개도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개도가 다음과 같은 정육면체를 찾아라. 그럼 이둘 중에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것에 동그라미 표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도를 접었을 때 서로 평행한 면들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답니다. 또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렸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서로 다른 모서리의 길이를 살펴보세요. 3cm, 4cm, 5cm인 모서리가 각각 4개씩 있는 직육면체이고요. 이것의 전개도를 이와 같이 그려 표현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길이는요. 3cm, 4cm, 5cm 중에서 바로 5cm가 된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요두 선분의 길이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길이와 여기 있는 이 선분은 그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 뒤꿈친 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와 같이 찾아볼 수 있겠죠. 3cm, 4cm 각각의 길이가 표현되어 있으므로 바로 이 길이가 3cm가 되고 여기는 4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접었을 때 겹치는 선분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3cm, 3을 써서 표현해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네모 안에 알맞게 그 수를 써서 표현해 볼수 있답니다. 이어서 전개도를 접어서 직육면체를 만들 겁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문제의 중요 표시가 되어 있군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 자, 선분 기역 히읗과 겹치는 선분을 찾아 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만나는 점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요렇게 두 점이 만나죠? 선으로 이어보세요.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해도 좋아요. 요렇게 두 점이 만나죠? 그런데 다시 이렇게 두 점이 만난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점, 기역과 어떤 점이 만난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요렇게 두 점, 요렇게 두 점이 만나면 점 히읗과 점 치읓이 만나는 점이 되므로 그렇다면 점 기역과 점 치읓, 요렇게 만나는 점을 찾아볼 수 있겠구나.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 선분, 기역, 히읗, 이것과 겹치는 선분을 찾아보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죠. 선분, 치읓, 치읓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접었을 때 만나는 점을 찾으면서 겹치는 선분까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또 하나, 점 티읕과 만나는 점을 모두 찾아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찾지요? 자, 요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된 화살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점 히읗 그리고 점 치읓 요렇게 두 개의 점을 골라 답할 수 있게 되네요. 자,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문항 13번은 전개도를 접어서 직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접게 되면은요. 4cm인 모서리, 6cm인 모서리, 8cm인 모서리가 각각 4개씩 생기게 되는 거죠. 즉, 서로 다른 세 모서리 길이의 합의 4배로 직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을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 18에다가 4를 곱해서 72,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을 구하여 72cm로 표현해요. 이번엔 직육면체의 전개도 완성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접었을 때 마주보는 면 길이는 그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죠. 그 다음에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에 마주보는 면을 그리는데 잘리지 않은 모서리들을 우리는 점선으로 표현해 가면서 그럼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이와 같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실선. 여기도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점선이 여기에 필요하군요.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면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끼리 그 모양과 크기가 같은 형태가 되면서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완성된 것이랍니다. 또 마주 보는 면에 같은 그림이 그려진 직육면체가 있어요. 직육면체의 전개도에 알맞은 그림을 그려 넣어 봅시다.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을 찾습니다. 그럼 여기 클로버, 여기도 이렇게 클로버 그려서 나타내 주면 되겠죠? 여기 별이니까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 여기에도 똑같이 별을 그려서 나타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하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이 하트가 될 거고요. 마주 보는 면에 역시 이렇게 하트를 그려서 나타내 볼수 있겠죠? 전개도에 알맞은 그림을 그려 보았어요.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보고 전개도를 그려주는 문제가 나왔군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해 볼수 있을까요? 전개도는 다양한 형태로 그려볼 수 있는데요. 모서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서 별친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나타내 볼수 있겠죠? 자, 여기가 2cm예요. 그리고 이렇게 4cm이고요. 다시 2cm, 4cm만큼을 표현하고 이 길이, 이 모서리의 길이가 5cm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만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현을 해줄 건데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점선이 될 거고요. 여기도 점선이 되고요. 여기도 이와 같이 점선으로 그려서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모서리를 잘랐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전개도가 나올 수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모서리를 잘라 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전개도로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잘못 그려진 직육면체의 전개도입니다. 잘못 그린 면한 개를 가위표하고 바른 전개도 완성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기 있는 이 면, 잘못 그렸어. 그래서 여기를 실선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접었을 때 이렇게 마주 보는 면이 되죠. 또 접었을 때 이렇게 마주 보는 면이 되죠. 얘네들끼리는 그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그럼 접었을 때이 면과 마주 보는 면, 이와 같이 모양과 크기가 같게 그려주고요. 여기를 이와 같이 점선으로 바꿔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전개도가 완성된 거랍니다. 이어서 만나볼 건 전개도를 접어서 직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면가와 수직인 모든 면의 넓이의 합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면가하고 평행한 면은 바로 이 빗금 친 면이 되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이 직사각형 4개의 넓이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데요. 이 길이가 3cm, 그럼 이 선분이 3cm, 3cm, 여기도 3cm가 되겠죠. 자, 이렇게 3cm입니다. 라고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면의 넓이의 합이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7cm로 나타내면 결국은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으니까 20에 6을 곱해서 120제곱

cm로 표현해 줄게요. 이번에는 교과서 속 응용 문제로 전개도에 수를 써넣는 유형입니다. 마주보는 면에 적힌 수압이 같은 주사위가 있어요. 보이는 면의 수를 보고 전개도의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8, 9, 7이 보입니다. 8, 9, 7. 그런데 9하고 11이 쓰여진 면이 마주보는 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수의 합이 지금 얼마가 되죠? 20. 7하고 마주보는 면은 그럼 13이 되하고 8하고 마주보는 면에는 이렇게 12를 써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연습해봐요. 마주보는 면에 적힌 수의합이 같은 주사위가 있고 주사위와 전개도를 보고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5, 6, 7이 보이고요. 6과 9가 접었을 때 마주보는 면으로 두 수의합이 15입니다. 그럼 7과 기억이 접었을 때 마주보는 면으로 기억에 알맞은 수는 이렇게 8로 나타내야죠. 또 여기서는 지금 5, 6, 7이 보이네요. 접었을 때 11과 7이 마주보는 면에 쓰여진 두 수니까 더하면 18이잖아요. 그러면 기억은 5하고 마주보니까 18에서 5를 빼면 기억에 알맞은 수는 13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역시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할 건데요. 마주보는 면에 적힌 수의 합이 27인 주사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1과 접었을 때 마주보는 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죠? 27에서 11을 뺀 16이 들어가는 거예요. 12하고 마주보는 면, 바로 여기가 기억이 되죠? 우린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할 거니까 그러면 이럴 땐 27에서 12만큼을 뺀 것으로 기억에는 15가 들어갑니다. 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 부분을 보고 직육면체의 전개도 그리는 유형, 직육면체를 앞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을 보고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리자.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이 이와 같을 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되는 것과 같을까요? 앞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옆에서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것과 같잖아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전개도를 그려서 한 칸, 세 칸, 한 칸, 세 칸, 한 칸, 세 칸, 한 칸, 세 칸, 그리고 여기로는 두 칸, 이렇게 표현하고 나머지 면들까지 그려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면 앞과 그리고 옆에서 본 모양이 있을 때그 전개도를 그려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바라봤어요. 그리고 옆에서 바라봤어요. 지금 보면 여기는 두 칸이고요. 여기가 세 칸이고요. 앞에서 본걸 보면,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칸? 맞아요. 두 칸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었나요? 옆에서 바라봤더니 여기가 두 칸이고 여기는 세 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려 표현을 할 때에는요, 이렇게 두 칸, 두칸 나타내 볼게요. 두 칸에 여기를 점선으로 해볼까요? 두 칸, 두 칸, 두 칸. 그리고 여기는 세 칸, 요렇게. 여기는 점선. 이와 같이 표현해서 점선, 점선 나타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표현돼야 돼요? 두 칸에, 여기도 두 칸. 요렇게 표현되는 형태로 나타내 볼수 있겠죠. 이와 같이 그려서 그 전개도를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점선까지. 요렇게 빠지면 안 돼요. 여기까지 써서 나타내 주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23번. 다음은 직육면체를 앞에서 본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이다. 이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려보자. 앞에서 바라봤을 때 이와 같이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되는 걸까요? 앞에서 바라봤더니 여기가 세 칸이야. 그리고 여기는 한 칸.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와 같은 모양이 되려면, 자,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네 칸으로 표현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한 칸,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칸, 한 칸, 네 칸만큼을 그려주고요. 높이로는 세 칸만큼을 그려서 이와 같이 예를 들어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점선, 그리고 또 여기도 이와 같이

점선으로 표현해 줄 거고요. 여기도 점선으로 나타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면두 개를 그려서 표현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전개도를 완성한 것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부분을 보고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려서 나타내 볼수 있는 것이랍니다. 전개도는 다양한 형태로 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번 시간 배운 거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도를 접어 만든 주사 위에 마주 보는 면의 눈의 수압이 7일 때 주사 위의 전개도를 완성해 볼수 있죠. 그럼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을 일단 찾아주고요. 그 면의 눈의 수압이 7이 돼야 하니까 여기는 7에서 6을 뺀 1, 한 개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또 접었을 때 이렇게 마주 보는 면을 찾아서 여기 눈의 수가 5니까 7에서 5를 빼면 여기는 눈두 개를 그려 표현해 주자. 그리고 나머지 이두 개의 면이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이 되고요. 눈의 수의 합이 7이 돼야 하니까 거기서 4를 빼면 여기는 3만큼을 그려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면 여기서 활용되는 다양한 응용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한번더 확인해 보았어요. 이번 시간 학습 모두 끝났어요. 전개도를 직접 그리는 것들 많았으니까 한번더꼭 그려두세요. 우린 다음 시간에 함께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상큼하니 강한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싹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챔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어리막이부터 직접 방법을 구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요, 원의 넓이 어떻게 어림했어요? 정사각형 안 바깥쪽에 그려봤고, 또 정육각형도 그릴 수 있었고, 또 모는 종이 위에 원을 그리는 방법도 있었죠. 그래서 자, 구하는 방법은 직접 잘게 잘라 직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으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계산해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복잡한 도형이라고 하더라도 원의 넓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공부했으니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은 7번부터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신 있다라는 친구들은 쭉 풀고 오고요. 그리고 또 계산이 많아요. 원주처럼 그러다 보니까 연습장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저기 푸는 거 금지. 우리 친구들 계산이 많을 때는요, 이렇게 연습장을 4칸이나 6칸, 뭐 8칸으로 나눠도 좋아요. 한 칸에 한 문제씩 정리해 가면서 연습하는 것도 아주 좋은 수학 공부 습관을 기르는 방법이니까 요 시간만큼이라도 지켜주세요. 자, 7번 갑니다. 원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뭐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반지름을 몇 번? 그래요, 두 번 곱합니다. 그래서 둘레를 구할 때는 지름이 필요한데 넓이를 구할 때는 반지름이 필요하다. 거기에다가 원주율 3.14를 곱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7번의 원은 반지름이 2cm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14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4 곱하기 3.14 계산해보죠. 4, 4, 16, 4, 1은 4, 4, 3, 12. 소수 두 자릿수 찍어줘서 단위까지 깔끔하게 제곱 센티미터로 완성. 따라서 12.56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8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8번은 7번하고 다른 점이 있다. 바로 지름의 길이가 주어졌거든요. 자, 지름이 12cm라고 하지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반지름을 체크. 자, 지름의 반. 아, 그래서 6cm구나. 자, 넓이 구합니다. 6 곱하기 6 곱하기 원주율 3.14. 그럼 36 곱하기 3.14니까 우리 또 연습장에다가 계산 갑니다. 3.14 곱하기 36. 순서 바꿔서 해도 돼요. 내가 편한 대로. 그러면 4, 6, 24. 8에다가 18에다가 4, 3,

12, 4, 9 더합니다. 4, 10, 그 다음에 13, 11, 113.04가 되겠구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네. 따라서 정답은 113.04 제곱 센티미터로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간단하게 이제 반지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해보는 연습했습니다. 자, 9번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주어진 원의 반지름을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반지름이 5cm, 8cm로 주어졌을 때 바로 계산하지 말고 넓이를 구하는 식을 써보래요. 그럼 첫 번째 칸에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3.14. 그럼 계산해 볼까요? 5, 5, 25이기 때문에 3.14 곱하기 25 계산해 볼게요. 4, 5, 20, 5에다 2 더하면 7, 3, 5, 15, 그 다음에 4, 2, 8, 2, 6, 더합니다. 15, 그 다음에 6 더하기이니까 8, 1 더하기 6은 7. 소수 두 자릿수에다가 끝자리 0 지워주면요. 78.5. 자, 단이 있으니까 그냥 수만 쓰면 되겠어요. 반지름이 8일 때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8 곱하기 3.14가 식이죠. 계산하면 3.14 곱하기 88 64 계산해 볼게요. 4, 4, 16, 4, 1은 4, 3, 4, 12에다가 4, 6, 24, 8, 18. 더해보면 6, 9, 10, 12. 그래서 200.96. 자, 200.96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식까지 쓰고 계산한 문제였고요. 자, 우리 10번은요. 원모양의 분수가 있는데 분수의 지름이 14m래요. 분수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네요. 자, 이렇게 원모양,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원모양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살짝 꾸며봤습니다. 지름이 14m라면 반지름은 7m가 되겠죠? 그러니까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14. 계산 갑니다. 자, 연습장 준비하고요. 3.14 곱하기 7, 7에 49 갑니다. 4, 9, 36. 9에다가 3 더하니까 12. 3, 9, 27, 4, 4, 16, 5, 12. 그럼 더합니다. 6, 8, 13, 5, 1. 그래서 153.86으로 계산이 됐어요. 자, 이때 단위 조심. 지금 지름이 미터로 나왔으니까 넓이는 제곱미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53.86 제곱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11번. 자,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잘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네요. 아니, 그러면 주어진 직사각형이 딱내 앞에 있다라고 해보세요. 얘를 자를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요만한 원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만한 원도 만들 수 있는데, 다양한 크기의 원을 내가 자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가장 큰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26cm가 세로라면 얘를 지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지금 가장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좀더긴 40cm를 기준으로 지름을 만들 수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 안 되겠죠? 왜냐면 40cm인 걸 지름으로 한다면 이쪽이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사각형 안에 가장 큰 원을 그릴 때는요, 가로, 세로 중에 짧은 변을 기준으로 바로 여기에 딱 맞춰갖고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40cm를 지름으로 한다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이 원의 지름이 26cm다. 그럼 반지름은 그거의 반인 13cm네? 좋아.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14. 그럼 13 곱하기 13을 또한번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거 169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14 계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3.14 곱하기 169. 자, 연습장 준비하시고 갑니다. 4, 9, 36. 9에다가 12. 3, 9, 27. 4, 6, 24. 8. 그 다음에 18. 314 곱하기 1이니까 그대로 그냥 314 써주면 되겠죠? 더합니다. 6, 6. 자, 16에다가 4 더하니까 20이에요. 2가 받아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3. 5. 그래서 5.

530.66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530.66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530.66 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죠. 두 원의 넓이의 차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는데, 왼쪽 원은 반지름이 9cm로 나왔고, 오른쪽은 지금 원의 중심끼리 연결한 선분이 15cm라면, 이 15cm에서도 큰 원의 반지름 9cm를 뺀 나머지 6cm가 작은 원의 반지름이 될 거예요. 그럼 먼저 큰 원의 넓이부터 구해 볼게요. 반지름 곱하기 원줄. 9 곱하기 9는 81이니까 여기다가 3.14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연습장 준비, 계산. 3.14 곱하기 81. 거꾸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314에다가 48, 32, 11, 38, 24. 4, 3, 4, 5, 2. 소수 두 자릿수 찍어주면 254.34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고요. 이제 작은 원의 넓이 구해 봅니다. 반지름이 6cm니까요. 자, 바로 6 곱하기 6 곱하기 3.14. 그럼 36 곱하기 3.14 계산하면 되겠죠? 연습장 갑니다. 3.14 곱하기 36. 4, 6, 24, 8에다가 18에다가 3, 4, 12, 4, 9, 4, 10. 그럼 얘는 얼마? 13, 11, 113.04. 113.04 제곱 센티미터가 되니 이제 차를 구할 준비가 됐네요. 더큰 수가 254.34죠? 여기에서 113.04를 뺍니다. 4 빼기 4는 0이니까 사라지고 3, 1, 4, 1. 그래서 141.3으로 계산이 되겠어요. 따라서 141.3, 그 다음에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의 계산을 통해 문제 해결해 봤고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면 중요한 문제인데 왜 중요할까? 아, 원의 넓이가 거꾸로 이렇게 나왔구나. 78.5 제곱 센티미터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는데요. 아니, 네모 안에는 이 원의 지름이 와야 되네요. 그럼 여러분,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줄을 계산한 값이니 우리가 먼저 반지름을 구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반지름을 세모 센티미터라고 해볼게요. 그럼 78.5cm는 반지름 곱하기 원줄 이 계산한 결과가 78.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반지름을 두번 곱한 값은 78.5 나누기 3.14 아니겠어요? 계산해 볼게요. 78.5 나누기 3.14. 3.14 자연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각각 이제 100배를 하면 자, 이렇게 0 하나 붙어야 되는 겁니다. 785 안에는 314가 몇 번? 두번 들어갈까요? 628에다가 빼줍니다. 7, 5. 그럼 570이니까 다섯 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겠어요. 아, 그래서 25구나. 그럼 같은 수를 두번 곱해서 25가 되는 건5 곱하기 5일 때 25니까 반지름은 5cm가 되겠다. 따라서 이 길이가 이제 5cm라면 지름은 5의 두 배인 10. 그래서 네모 안에는 10이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이를 통해서 거꾸로 우리가 반지름이나 또는 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자, 14번은요, 길이가 94.2cm인 철사를 남김없이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의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네요. 아니,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철사를 남김없이 사용해서 이렇게 원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94.2가 결국, 그렇죠. 원의 둘레인 원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을 알려면, 자, 넓이를 알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를 통해서 뭘 구해요? 그래요. 지름을 구하고, 이 원주를 통해서 지름을 구하고, 거꾸로, 지름을 통해 반지름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이 반지름을 통해서 원의 넓이까지 구하는 문제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 가볼게요. 이 원의 지름부터 구해 봅시다. 이거는 우리 지난 개념에서 배웠었죠? 원주 94.2 나누기 원주율 3.14를 계산하면 돼요.

계산해 보면 94.2 나누기 3.14네. 자, 100 곱합니다. 그럼 942 안에 3번 들어가니까 바로 32 지름이 되겠다. 자, 따라서 지름이 30cm니까 반지름은 30cm의 반, 즉 15cm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넓이 구할 준비 다 됐네요. 따라서 이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줄 계산합니다. 15 곱하기 15. 자, 계산하면 225예요. 여기다가 3.14 한 번만 더 곱해볼게요. 자, 3.14 곱하기 225 계산해보면 4, 5, 20, 7, 15, 8, 2, 6인데 또 8, 2, 6이죠. 0, 15. 자, 6에다가 2 더하면 8. 8 더하기 8은 16. 2에다가, 자, 이게 10이네요. 그럼 7. 이렇게 돼서 소수 두 자릿수 찍어주고 끝자리 0 지워주면 706.5로 계산이 됩니다. 넓이니까요. 제곱 센티미터 붙여주고요. 따라서 706.5 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5번은요, 넓이가 넓은 원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넓이가 넓다라는 거는 크기가 이제 큰 순서대로 쓰다라는 얘기죠. 지난 원줄을 공부할 때도 원줄가 긴 것부터라는 거는 반지름을 비교해도 되고, 지름을 비교해도 되고, 원줄을 비교해도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제 넓이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넓이를 구해서 넓이로 비교해 볼게요. 기억은 지름이 14cm인 원이니까 기억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얼마죠? 7이죠. 자, 7 곱하기 7 곱하기 원줄 3.14를 계산해 봐요. 자, 아래다가 계산해 볼게요. 3.14 곱하기 7, 7에 49 계산하면 되겠죠? 4, 9, 36, 9에다가 12, 3, 9, 27에다가 4, 4, 16, 5, 12. 더해보면 6, 8, 13, 5, 1. 소수 두 자릿수. 그래서 153.86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원주가 주어졌네요?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 일단 지름을 구해볼게요. 지름은 원주 50.24 나누기 3.14를 계산해요. 그럼, 50.24 나누기 3.14는 둘다 100을 곱해가지고요. 한번 들어가니까 314. 빼주고 내려주고. 자, 9에서 1을 빼면 8이 되겠죠? 그래서 1884니까 6번 들어가겠다. 그러면 마무리. 지름이 16cm가 되므로 반지름은 뭐가 된다? 반지름은 16cm의 반인 8cm가 되겠고, 그러면 넓이는 8 곱하기 8 곱하기 원줄 3.14를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럼 3.14 곱하기 8, 8, 64 계산해 볼까요? 자, 4, 4, 16, 5, 12에다가 6, 4, 24, 8, 18이니까 더해보면 9, 0, 0, 2. 200.96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다. 이제 비교해 볼게요. 디귿은 넓이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디귿은 넓이가 254.34. 그 다음으로 넓은 건 200.96, 그 다음은 153.86 순서가 되겠죠. 따라서 디귿, 그 다음 니은, 기역 순서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름을 비교해도 되고요. 반지름을 비교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6번. 원의 반지름과 넓이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원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지금 가나다 반지름이 나왔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은 3cm. 두 번째 원은 두 배가 됐어요, 반지름이. 세 번째 원은 세 배가 돼서 9cm예요. 그러면, 가의 넓이는 3 곱하기 3 곱하기 3.14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요? 9 곱하기 3.14. 자, 28.26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의 넓이는 6 곱하기 6 곱하기 3.14입니다. 24 곱하기 3.14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113.04. 그 다음, 다의 넓이는 9 곱하기 9 곱하기 3.14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81 곱하기 3.14 계산을 해왔습니다. 254.3.

4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두 번째 괄호 2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반지름이 3이었을 때 넓이를 구하기 위한 식과 두 배를 했을 때 지금 보세요. 반지름이 6인데 6은 3의 두 배입니다. 6, 3의 두 배예요. 그러면 두 배를 한 길이가 두번 곱해졌으니까 결국 어때요?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14라는 거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니까 여기에 4배가 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9라는 거는 3의 3배죠? 여기도 3의 3배입니다. 반지름을 3배를 하면 넓이는 3 곱하기 3 곱하기 3.14에다가 곱하기 3 곱하기 3. 바로 9배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시간에서 알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 113.04 나누기 28.26을 해보세요. 4. 254.34 나누기 28.26 해보면 9가 나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원의 반지름과 1번에서 구한 넓이를 보고 네모한 알맞은 수를 써 넣으면 반지름이 2배 된다? 넓이는 그 2배 된 반지름이 2번 곱해졌기 때문에 4배. 반지름 3배 된다? 3배 곱하기 3배가 돼서 9배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럼 4배 되면요? 그렇죠. 16배가 되는 겁니다, 넓이는. 자, 그 다음 17번.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얘는 어떻게 구해요? 원 전체가 있을 때 4등분이 된 거니까, 반지름이 12인 원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3.14에다가 나누기 4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4 곱하기 3.14 나누기 4를 계산을 해주면요. 먼저 3.14 곱하기 144 계산해줄게요. 4, 4, 16, 5, 12. 똑같죠? 여기다가 314. 그럼 6, 11. 자, 3에다가 5 더하면 8. 8 더하기 4는 12에다가. 자, 그 다음 5, 4. 452.16인데, 여기다 나누기 4를 한번더 해볼게요. 그럼 4 나누기 4는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12니까 3, 0,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113.04 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은, 이건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지금 아래쪽에 반원 보이나요? 반지름이 20cm인 반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반지름 20은 작은 원의 지름이기도 하죠. 근데 얘랑 얘랑 붙이면 원 하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하트는 반지름이 20cm인 원의 반에다가 그 다음 작은 원두 개를 붙이면 지름이 20cm인 원 하나의 넓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구하는 식은 자, 20 곱하기 20 곱하기 3.14에다가 나누기 2를 해줍니다. 여기에 반지름이 10cm가 되는 거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0 곱하기 3.14 나누기 2해주면 되겠어요. 자, 3.14 곱하기 400이니까 그냥 여기 4만 곱해볼까요? 4, 4, 16, 5, 12.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나? 200, 628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314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942 제곱 센티미터로 나오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942 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어요. 자, 19번에서 20번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건데, 아니,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 일단 색칠한 부분을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자, 바로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경우에는 색칠을 안한 부분을 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색칠하는 부분이 원의 4등분이 된 건데, 이게 4개 있으니까, 이렇게 4개를 모아보면 원 하나의 넓이예요.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한 변의 길이가 18cm인 정사각형의 넓이에다가, 지금 이 원의 넓이, 즉, 반지름이 9cm가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9cm인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계획 세웠으니까 식은 18 곱하기 18에서 9 곱하기 9 곱하기 3.14를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18 곱하기 18 계산해 볼게요. 18은 8, 8에 64, 144에다가 계산하면 324가 되겠고요. 324. 그 다음, 9981이니까 3.14 곱하기 81. 그럼 314에다가 48, 32, 11, 24니까 5, 4, 3, 4, 5, 2.

그 소수점 찍어주면 254.34가 되겠습니다. 이거 뺄 셈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때요? 6에다가 얼마? 6, 그 다음에 9,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69.66. 69.66 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부분으로 잘라서 구해주면 되겠어요.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 넓이는 반지름이 6cm인 원의 4등분이죠? 그러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3.14에다가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습니다. 2번은 삼각형의 넓이인데, 여기 직각이고 이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6cm로 같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계산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자, 36 곱하기 3.14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6, 4, 24, 8, 18에다가 3, 4, 12, 4, 9, 4, 10, 3에다가 그 다음 여기 올라가죠? 그러니까 11, 113.04, 그 다음 113.04 나누기 4를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두번 들어가니까 8에다가 그 다음에 33이니까 8번 들어가서 32. 자, 10이니까 두번 들어가면서 8. 24니까 6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8.26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고,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는 6, 6에 36에다가 나누기이니까 18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어요. 그럼 이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46.26제곱 센티미터로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46.26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21번은 도전 문제인데요. 관역 그림을 보고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파란색 도넛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럼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은 2226 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홍색과 노란색 부분까지 반지름이 4 센티미터인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세우면 반지름 곱하기 원줄, 여기다가 4 곱하기 4 곱하기 3.14 얘만 계산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요거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요거 계산하면 62.8로 계산이 돼요. 따라서 62.8 제곱 센티미터. 이런 문제는 우리 앞에서 좀 풀어봤어요. 몇 번.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도전 문제 여기까지 하고 응용 문제로 넘어갈게요. 원의 넓이가 주어질 때 반지름과 지름을 거꾸로 구하는 겁니다. 먼저 넓이가 314제곱센티미터인 원의 지름은 얼마냐? 만약에 반지름을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3.14가 314가 나왔다라는 뜻이니까, 자, 어때요? 100 곱하기 3.14가 314죠? 그러므로 10 곱하기 10이 100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10cm예요. 아, 그래서 반지름이 10cm라면 문제에서 지름은 얼마? 그렇죠. 두 배인 20cm가 되겠구나. 이렇게 넓이를 통해서 지름이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컴퍼스로 그린 원의 넓이가 113.04제곱센티미터일 때 컴퍼스의 침과 연필심 사이의 길이는 벌린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을 구하세요 라는 거죠. 그럼 얘도 반지름을 만약에 네모센티미터라고 한다면 식이 네모 곱하기 3.14. 얘가 이제 113.04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모 곱하기 네모는 우리 친구들 113.04 나누기 3.14는, 자, 둘다 각각 100을 곱해갖고 계산을 해보면 이 안에 3번, 그 다음에 6번 들어가서 36이에요. 그렇다면 같은 수를 두번 곱해 36이 나오는 건 6으로 6cm가 반지름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잘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을 만들었는데, 만든 원의 넓이가 706.5제곱센티미터래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냐? 보세요. 우리가 정사각형 안에 잘라갖고 가장 큰 원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 말은 지름이 한 변의 길이가 될 겁니다. 이때 반지름을 네모센티미터라고 한다면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3.14. 이것이 706.5제곱센티미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네모 곱하기 네모는 706.5 나누기

제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죠? 여기서 반원의 넓이, 색칠이 안된 부분 빼주면 됩니다. 이때 직사각형의 가로는 지름과 같고, 세로는 반지름과 같다라는 것도 체크해 볼수 있겠어요. 자, 물론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잘라 옮겨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우리 마지막 하나의 유형이 남았는데요.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 응용력 키우기에 앞서서 함께 풀어 볼게요. 오늘 함께한 문제들 꼼꼼히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인수분해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여기 네 번째의 공식, 그죠? 인수분해 공식 네 번째가 좀 어려웠죠? 요것은 우리가 또 다음 강에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립니다. 다음 강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쭉 풀어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 개념 5번 인수분해 공식 세 번째가 되겠어요. 일단 교재 62쪽입니다. 일단 예제 3번부터 볼 건데요. 완전 제곱식입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 뭐였죠? 그렇죠. 완전 제곱이다인 겁니다. 어떤 다항식의 제곱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적당히 수가 곱해져 있다. 핵심은 무언가의 제곱이거든요. 한번 문제 볼게요. 다음 두 식이 모두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양수 AB에 대하여 A 빼기 B를 구하라. 그럼 A랑 B를 찾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X제곱 빼기 12X 더하기 A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 X와 무언가의 제곱이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가운데가 마이너스 12X인 거 보니 여기가 마이너스겠죠. 그죠? 근데 뒤에 뭐가 들어갈까? 이겁니다. 이걸 바로바로 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 어떤 값을 두 배한 게 12잖아요. 그쵸? 그럼 12의 절반이 되니까 6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A는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는 거죠. A는 얼마입니까? 네, 3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아래쪽에 있는 공식이 이겁니다. 이거 반의 제곱이야. 그럼 바로 A가 나와. 이건데요. 이것은 네, 제가 푼 대로 할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 빨리 풀기 위해서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만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부터 하고 딱 나머지 상수항을 구하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두 번째 거는 가운데가 비어져 있네. 그쵸? 1차 항이 비어져 있어요. 얘는 어쨌든 얘는 무언가의 제곱인데. 그죠? 일단 25니까 5의 제곱이겠죠,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 됐어요. 근데 포인트는 가운데가 플러스인가 아니면 마이너스인가 이런 얘기인데요. 자, 무엇일까 이겁니다. 무엇일까? 그죠? 그럼 고민을 해보면 문제에서 보세요. b는 양수거든요.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럼 b가 얼마가 나옵니까? b는 10이 되는 거죠. 10, 그죠? 이것의 두 배, 5x의 두 배가 10x니까요. 그러면 B는 10 나왔습니다. 그럼 A 빼기 B는 얼마입니까? 네, 26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을까요? 자, 넘어갈게요.

완전 제곱식 감각을 키우는 기준입니다. 자, 이거 뭐냐면 x 더하기 하트 또는 x 빼기 하트의 제곱의 형태는 전개하면 저렇게 생겼어요. 저 모양을 익숙해지자 이건데 요 위에 있는 표현을 막 외운다는 건 아니고요. 아래에 있는 걸좀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자, 볼게요. x 더하기 1의 제곱은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요 그림을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이 다항식을 봤을 때 이것의 제곱이네라고 그냥 빨리 떠올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x 더하기 2의 제곱도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거든요. 그래서 얘를 봤을 때 거꾸로 이건데? 라고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x 더하기 3, x 더하기 4, x 더하기 5, x 더하기 6 정도까지는 한번 직접 전개를 해보고요. 다시 한번 문제에 나오면 좀 이렇게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에 문제를 다시 보면, 다시 봤을 때, 그냥 여기만 보면 바로 떠오르면 좋다 이거죠. x제곱 빼기 12x 더하기 36. 이렇게. 여기도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 이렇게요. 충분히 노력하면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유제 5번입니다. 공식을 외우면 안 된다라고 한게 이제 여기부터 좀 뚝딱거려요. 앞에 있는 요 공식은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1일 때만. 어떻게 보면 특수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도 아무 생각 없이 마이너스 1을 2로 나누고 마이너스 1이죠? 제곱하면 1이네. k가 1이다. 답은 5번?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유제 5번 같은 경우는 4x제곱 빼기 2x 더하기 k.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니까 뭐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4로 묶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복잡하고 그냥 앞에 4x제곱이니까 2x라고 쓰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더하기 무언가의 제곱이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2x죠? 그럼 우변에서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 두개 곱하면 2 네모 x죠? 2 네모 x? 그거의 두 배잖아요. 2 네모 x의 두 배. 그것이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개수만 좀 볼게요. 2 네모에 2 곱한 4 네모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네모가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4분의 2.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K를 구해보자.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K는 4분의 1이 되겠죠. 답은요, 3번이죠.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무작정 공식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 요것을 연습하자. 이것이 인수분해 공부입니다. 넘어갈게요. 유제 6번입니다. 자, 똑같죠? 9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가 완전 제곱식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겁먹지 말고 9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가 무언가의 제곱이 되어야 해. 근데 앞에 9x제곱이네. 그럼 일단 3x를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뒤에가 4네요. 그러면 2를 쓰는 거죠. 끝? 이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쓰면 끝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제곱해서 4 되는 게, 플러스 2 말고 누구도 있어요? 마이너스 2도 있죠? 그럼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예요. 3x 빼기 2의 제곱. 둘다 보시면, 앞에는 9x제곱 나오죠? 뒤에는 4가 나오잖아요, 그쵸? 둘다 가능해요. 그래서 a 값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에 a는 얼마죠? 6의 2배니까 12. 아래쪽은요? 마이너스 6의 2배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골라보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유제 6번. 1번과 5번. 이렇게 되겠죠? 됐죠? 네, 유제 6번의 답은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이 은근히, 그렇죠. 함정이 많은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나열하면서 확인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해하면 좀 무섭지 않아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그리고 예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 두 번째, 사랑해요 합차 공식입니다. 자, 볼게요. 18a제곱 빼기 8b제곱을 인수분해하면 입니다. 근데, 뭔가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합차 공식 같은데. 합차 공식, 그쵸? 아래에 있죠? 합차 공식 같은데, 제곱? 18은 제곱인 자연수가 아니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쵸? 기억나세요? 그렇죠. 일단은 공통 인수를 추출합니다. 그럼 지금 수잖아요, 수. 그죠? 수는 공통 인수가 최대 공약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18과 8의 최대 공약수. 2. 그죠? 2. 일단 2로 묶어볼까요? 2로 묶어보면 9a 제곱 빼기 4b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괄호 안이 편안해졌죠. 그죠? 그러면 얘는 2 괄호 열고, 자, 앞에는 9a 제곱, 뒤에는 4b 제곱이기 때문에 3a 더하기 2b와 그다음 3a 빼기 2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제 4번의 답은 3번이네요. 3번. 그쵸?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넘어갈게요. 유제 7번인데요. 합차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너무 좀 상대적으로 쉬운 모양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통 인수를 좀 넣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번 하게 만들어요. 자, 이제 볼게요. x4제곱 빼기 16. 어머나. 4제곱이네. 당황하면 안 되고요. 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보세요. x제곱을 대문자 x로 써볼게요. 라지 x. 이렇게 두고 치환이라고 하죠. 그쵸? 라 하자. 바꿔치기입니다. 바꿔치기. 그럼 주어진 식은 라지 x의 제곱 빼기 16인데 16은 4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아하, 합차 공식이 적용이 되는구나. 라지 x 더하기 4 곱하기 라지 x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라지 x 자리에 다시 되돌려 놔야겠죠? 얘를 다시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쭉 다시 써보면, small x제곱 더하기 4 곱하기 스몰 x제곱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인수분해 끝이 아니고 인수분해는 할수 있을 때까지 해야 돼요. 최대한. 근데 앞에 건 모르겠지만 뒤에 게 어떻게 됩니까? 또 합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해줍니다. x제곱 더하기 4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인수분해는 완료됐는데 답은 구하라는 것은 인수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인수가 아닌 것은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 보세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인수 하나 찾았고, 그다음에 4번, 5번이 쭈루룩 여기 있죠. 그렇죠? 쭈루룩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럼 1번 아니면 2번인데 저 중에 우리가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게? 요거 있죠. 요거. 보세요. 이거 두개 곱한 것도 인수로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인수인 거예요. 인수. 그래서 x제곱 빼기 4도 가능하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네, 2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유제 7번의 답은 2번이고요. 유제 8번 보겠습니다. 자, 합차, 인수분해 할수 있니? 쭉쭉쭉 해봐. 이런 문제잖아요. 자, x제곱 빼기 81. x 더하기 9, x 빼기 9. 맞죠? 1번 맞고요. 그다음 2번. 뭔가 특이할 땐 공통 인수를 뽑아내라 이건데 3a. 그죠? 그럼 3a로 묶어내 보면 b제곱 마이너스 9가 되니까요. 3a 곱하기 b 더하기 3, b 빼기 3.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3번 보겠습니다. 16분의 1인데 8분의 1 잘못됐죠? 여기가 4분의 1이어야 되네. 비교적 형태가 잘 보이는 답이네요. 답은 3번이고요. 4번, 5번도 볼게요. 9x제곱, 16y제곱이니까 3x, 4y, 3x, 4y. 합차 적용한 거 맞고요. 자, 여기도, 이상하네. 그쵸? 그럼 얼마로 묶어보느냐? 지금은 이게 분수가 있기 때문에 4분의 5로 묶어내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변을 보면서 풀어야 돼요. 5로 묶었네요. 그쵸? 5만 쑥 뽑아내 볼게요. 5. 그럼 4분의 x제곱 빼기 4분의 9y제곱이죠. 그쵸?
좀 복잡한

형태이긴 하지만 앞에 있는 것은 2분의 x의 제곱. 그죠? 뒤에 있는 것은 2분의 3y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됐죠? 유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오케이. 조금 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데. 자, 제가 이전 시간에 다뤘었던 인수분해 공식 세 번째 감각을 키우는 기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냐? 또 문제 풀어야 되니까요. 자,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어디를 본다? 상수항을 본다. 상수항. 이제 얘를 인수분해 할 거니까 곱해서 얘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상수항을 봤을 때 상수항이 양수네. 그러면 둘의 부호는 같은 거고요. 뿔뿔 마마 둘 중에 하나. 근데 상수항의 부호가 음수면 뿔마 아니면 마플 서로 부호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이제 인수분해 할 때는 상수항을 뿅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색칠을 넣어놨죠. 색을 넣어놨죠. 색칠해 놨어요. 양수면 파란색, 음수면 빨간색 뭐 이런 느낌으로 서로 구분을 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시를 다시 보면요. 상수가 양수네. 뿔뿔 아니면 마마네. 그쵸? 그럼 둘다 고려해 봐야 되는데 옆에 살짝 보니까 더한 게 양수네. 그죠? 그럼 뿔뿔만 가능해요? 마마만 가능해요? 뿔뿔만 가능해요. 그죠? 근데 곱해서 15 되는 거? 3, 5, 15 아니면 1 곱하기 15 더해서 8 되는 거? 여기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x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이것도 인수분해 공식 네 번째의 형식에 한번 끼워 맞춰서 연습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x제곱이니까 xx가 될 거고요. 가로로 두 다항식을 적는 거예요. 근데 15가 또 곱해서 15, 그럼 뿔뿔 아닌 마마인데 더한 게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3, 5, 15인데 마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각선끼리 곱한 거의 합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x와 마이너스 5x잖아요. 그죠? 둘을 더한 것 마이너스 8x죠. 그쵸? 맞네. 그죠? 그러니까 답은 요걸 가로로 적으면 된다 이거죠.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5.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의 부호가 음수라면 다시 기존 방식대로 한번 해보면 뿔마 아니면 맞뿔인데 일단 적당히 2, 3을 써보세요. 근데 더해서 양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작은 쪽, 절대값이 작은 쪽에 붙이고 더해서 1 되는 거 맞죠? 그렇게 답을 찾아주는 거였다 이거죠. 좀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 3은 6,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더해서 음수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곱해서 10. 근데 2, 5, 10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를 붙여도 9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빠르게 지워야죠. 지우고 1, 10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해서 9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여기 붙이면 답이다. 그렇죠? x 빼기 1, 그다음 x 더하기 10 이렇게 됐던 거였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곱해서 마이너스 10인데 일단 12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2, 6에 12. 근데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야 되는데 더해서 음수니까 절대값이 큰 쪽에 붙여야겠다. 그러면 x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됐을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기준, 상수항의 약수가 좀 많을 땐 학생들이 많이 당황한다 했죠? 차근차근 하라고 했는데 약수를 다 써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죠? 정말 당황스러우면 다 써보면 돼요. 근데 일단은 그쵸, 뭔가 콕 집어보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떠오르는 게 보통 가운데 있는 걸 많이 해요. 66에 36부터. 근데 66이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거 말고 예를 들어 3 곱하기 12 이렇게 했을 때는 여전히 나오진 않죠, 그쵸? 그럼 다음 거 바꾸면 되죠. 바꿔. 그죠? 또뭐 있어요? 그럼 2 곱하기 18. 이렇게 되는데, 마가 돼야 되잖아요?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당황스럽다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헷갈린다면 약수를 처음에 다 써버려라.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로 적용을 해볼게요. 1, 24 있고요. 2, 12 있고요. 3, 8에 24, 4, 6에 24. 이렇게까지 있죠. 이네 덩어리가 있는데 상수항이 음수니까, 상수항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한쪽에 붙여줘야 돼요. 근데 더해서 양수니까 절대값이 작은 쪽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더해서 10 되는 거 찾아보면 여기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x 빼기 2 곱하기 x 더하기 1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것도 한번 해보면 30, 1 곱하기 30, 2 곱하기 15, 3 곱하기 10, 6, 5 곱하기 6 이렇게 적을게요. 5 곱하기 6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일단 여기도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근데 더해서 음수가 돼야 되니까 절대값이 큰 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다 이거죠. 그죠? 그 답을 내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세 번째 공식에 대한 부분은 마스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좀 볼까요? 예제 5번입니다. 예제 5번.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6을 인수분해하면 저렇게 된대요. 그죠? 그게 방금까지 하던 거예요. a랑 b 곱해서 16 돼야 되죠? 곱해서 16 되는 거 1, 16, 2, 8에 16, 뭐 4, 4, 16. 요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상수항이 양수니까 뿔뿔 아니면 마만데 합이 양수죠? 그러니까 다 플러스. 더해서 10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러면 x 더하기 2, x 더하기 8인데 지금 a와 b의 조건을 줬어요. b가 더 크니까 앞에 작은 거, 뒤에 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a는 2, b는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b 빼기 a는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제 5번의 답은 3번인 거예요. 어때요? 인수분해 공식 3 조금씩 감이 오세요? 조금씩?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한 번에 다 알려드리면 사실 앞에 게 어려운데 뒤에 건더 어렵거든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공식 3 하고요. 다음 강의선 4를 좀할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만 충분히 할수 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유제 9번이에요. 유제 9번. 자, 보시면 다음 중 저것의 인수인 것은? 이죠? 그럼 인수분해를 또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상수항 곱해서 마이너스 40이니까 둘의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르겠죠? 뿔마 아니면 마플. 그죠? 그러면 일단 40에 약수를 적당히 써주는 거죠. 처음에 막 써보는 게 좋아요. 뭐 40이니까 4 곱하기 10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아요. 알겠죠? 점점 이렇게 툭 던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한번 다 나열을 해보자 이거죠. 나열을 해보면 40의 약수는 좀 많은데. 그쵸? 1 곱하기 40. 근데 사실 얘는 아니잖아요. 그쵸? 아무리 부호 바꿔 더해도 30 얼마 하잖아요. 그쵸? 40 얼마나? 6은 아니니까. 마이너스 6 아니니까 애초에 그쵸? 탈락이지만 지금은 써보는 거예요. 2 곱하기 20. 여기도 그쵸? 애초에 좀 멀어 보이죠? 관계가. 그 다음에 4 곱하기 10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디 있습니까? 5 곱하기 8 이렇게 있죠. 그쵸? 이 정도 이렇게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더해서 음수니까 절대값이 큰 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 중에 더해서 마이너스 6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쵸?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얘네 둘을 골라주면 되니까 x 더하기 4 곱하기 x 빼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인수를 찾아라. 그러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1번이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게 처음 공부할 때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시험 때 이렇게 풀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죠? 그럼 이제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느냐? 자, 이거 기존의 풀이 남겨놓고 x제곱 빼기 6x 빼기 40. 이것의 인수인 것은인데 어쨌든 곱해서 마이너스 4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는 잠시 잊고 40의 약수를 떠올립니다. 양수로. 그러면 적당히 뭐 40,
이 정도 가운데.

이제 떠오르는 거. 근데 여섯 칸 차이 나는지 확인하면 돼요. 적당히 부호를 막 하나 조작해 줄 거잖아요. 근데 여섯 칸 차이 나죠? 여섯 칸 차이 나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6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쓰는 과정 자체가 다음 인수분해 공식인 그네 번째 X자로 막 하던 거 있죠? 그거랑 이제 비슷하다 이거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유제 10번입니다. 자, 유제 10번도 어떻게 보면 인수분해 문제는 아니에요. 인수분해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그 개념 이해 문제인 거예요. 개념 이해. 보세요.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했다 이거죠. 근데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선생님, 곱해서 마이너스 21인데 더해서 a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방법을 고수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지금은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됐네? 힌트를 준 거예요. 전개와 인수분해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보세요. 마이너스 3이랑 b를 곱했더니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1이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21이 되는 거기 때문에 b는 얼마이다? b는 7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또 a를 찾아볼까요? a는 마이너스 3x와 7x를 더한 거니까 몇 x가 된다? 4x가 되는 거니까 a는 4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a는 4, b는 7이니까 b에서 a를 빼면 얼마입니까? 네, 3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요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꼭 뭔가 그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들도 있으니까 당황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곱셈 공식 4를 좀더 본격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리마인드 복습을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마지막 얘기가 뭐였냐? 자, 보세요. 자, 2x제곱 더하기 11x 더하기 5라는 2차식이 있는 거예요. 이젠 얘를 인수분해하는 건데요. 지금 위에 있는 문제들과 다르게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복잡함이 있냐면 상수항도 봐야 되는데 2차항도 봐야 돼요. 곱해서 2 되는 거, 곱해서 5 되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얘를 막 X자 이렇게 나오기 전에 원래도 똑같이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아, 얘도 적당히 2X 더하기 무엇과, 그죠? X 더하기 무엇이 있을 거야. 왜냐? 2X제곱이니까. 그죠? 근데 상수항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5랑 1로 채워봤어요. 1로 채워봤더니 5X와 2X니까 7X죠. 11x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랑 1을 지우고 다른 곱해서 5 되는 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xx였기 때문에 5, 1이나 1, 5나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앞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 5 이러면 서로 곱한 1차항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달라지니까 계산을 해보면 1x와 10x라서 11x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건데 계속 썼다 지웠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기호화한 게그 X자 공식이거든요. 이 과정을 다시 읊어볼게요. 아, 요 다항식 두 개를 가로로 두 줄로 써야겠다. 뚝뚝 이렇게. 그러면은 EX, X 앞에를 먼저 써주는 거죠. 지금 네모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곱해서 5가 되는 거니까 5랑 1을 써볼까?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2x제곱과 5는 만족한 거예요. 2x 더하기 5와 x 더하기 1이면. 근데 1차항의 개수가 11x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확인을 해보면. 근데 여기서 곱할 때 대각선끼리 곱했잖아요. 그게 뭐였냐? 서로 반대쪽에 있는 다항식에 엇갈리게 곱해주는 과정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5x, 이렇게 곱하면 2x, 둘을 더해보면 7x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잘못됐네?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위에다가 하는 것보단 요 정도의 과정이 좀 간편하다 이거죠. 사실 나중엔 더하는 건 적지도 않아요. 좀더 간편해지거든요. 그래서 1이랑 5로 했을 때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

안다라고 하면 1x와 10x를 더하니까 11x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답이다라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인수분해의 기본 활동을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간소화해서 하는 작업이다라는 걸 먼저 알아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건 잠깐 잊으시고 우리는 인수분해 공식 세 번째에 초점을 맞추고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에이요, 친구들, 단원 평가를 책임질 만점왕 단원 평가 5학년 2학기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국어가 끝나고 수학, mathematics 시간이 왔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수학이라는 과목을 좀 좋아해요. 뭐 친구들 좀 놀랐나요? 안 그렇게 생겼나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학창 시절부터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수학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 그래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만큼은 친구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실제 단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그래도 친구들이 그간은 수학이 싫었더라도 좀 수학에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친구들이 오늘도 선생님의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겠죠? 선생님도 열심히 수업해 볼 테니까 친구들도 귀를 쫑긋 세워서 선생님의 강의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하기에 앞서 항상 했던 우리 그 이벤트입니다. 뭐가 있었죠? 그쵸. 학습 목표 도달 체크. 정답 확인해야죠. 자, 극본의 요소 세 가지입니다. 뭐였죠? 해대지라고 했죠? 해설, 대사, 지문. 친구들이 지난 강의 열심히 들었다 하면은 어렵지 않게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수학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는 법을 한번 배워볼 거고요. 자, 핵심 정리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단원 평가 1회까지만 한번 이번 시간에는 풀어보겠습니다. 친구들 준비됐어요? 좋아요. 그럼 수업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개념입니다. 이상과 이하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7, 8, 9, 10.3 등과 같이 지금 이 숫자들은 어때요? 7과 같거나 큰 수죠. 우리는 이거를 이상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7 이상은 7을 포함하잖아요. 자, 한번 선생님이 수직선의 표현을 할 건데 7 이상은 7을 포함하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색칠해 주고요. 쭉, 여기까지는 다, 계속 이어지는 여기까지가 7의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12와 3분의 1, 14, 16등처럼, 자, 16과 같거나 혹은 작은 수는 뭐라고 하냐? 16 이하라고 합니다. 16 이하. 이상은, 7 이상은 7을 포함했죠. 그쵸? 16 이하도 16을 포함하되, 작은 수예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16을 포함하니까 또 색칠을 이렇게 해줘야겠죠. 색칠을 하면서 그거보다 작은 수쭉 가는 거예요. 작은 수 가라!

쭉 가는 이거를 우리는 16 이하를 수직선으로 나타냈다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는 초과와 미만입니다. 56, 57과 7분의 3, 58 등처럼 지금 이거는 어때요? 55보다 그냥 크죠? 55를 포함했나요? 안 했죠. 이러한 수를 55에 초과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55를 포함하지 않고 55보다 큰 수는 초과다. 그래서 55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동그라미에 색칠을 안 해주고 쭉 뻗어갑니다. 이렇게 달려! 자, 이렇게 뻗어가는 걸55 초과가 됐다. 이걸 수직선에 표현한 거죠. 그러면 97, 98.3, 99 등처럼 100보다 작은 수, 근데 100은 포함이 안된 수, 이거를 우리는 100 미만인 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상 이하는 그 숫자가 포함이 됐고요. 초과 미만은 그 숫자가 포함이 안 됐다. 이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가 안 됐기 때문에 숫자 색, 이 동그라미에 색칠 안 해주고요. 쭉 뻗어나갑니다. 자, 작은 수로 뻗어나가는 이걸 100 미만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알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올림, 그리고 버림. 마지막으로 반올림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올림은 뭐냐? 구하려는 자리에 아래 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는 걸 우리는 올림이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 자,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자리 여기죠? 그 아래 수들은 올려버리는 겁니다. 위로. 업해주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 420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래 수들을 슝! 위로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100의 자리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그 아래 수들을 어떻게 한다? 쭉 올려준다. 그래서 500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은, 자, 10의 자리, 자, 100의 자리로 볼게요. 100의 자리 아래 수들은 다 0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의 숫자를 더하기 1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쵸? 18은 없어지고 다 0으로 바뀌고 4에다가 1을 더한 500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버림은요, 구하려는 자리에 아래 수를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버림이라고 한다. 그래서 버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자, 10의 자리 여기입니다. 그 아래 수는 다 그냥 갖다 버리면 돼요. 그래서 110이 되고요. 자, 이거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니까 100의 자리 아래 수는 다 버린다. 그래서 100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반올림이에요. 자, 반올림은 뭐예요?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림을 하는 거고요. 5, 6, 7, 8, 9면 올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올림이에요. 절반만 올리고 절반은 버림을 한다 해서 반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9죠? 9니까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1,030이 되는 거고요. 그쵸? 자,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이거는 그전 숫자가 2예요. 2.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버림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단원 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85 이하인 수가 모두 몇 개인지 써보라고 하네요. 자, 85 이하면은 85를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볼게요. 10. 85보다 작죠. 92는 안 되고요. 47, 85보다 작고요. 82.9 가능하고요. 307안 되고요. 그쵸? 11과 9분의 8 가능하고요. 85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5개가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5개. 2번입니다. 네모 안에 초과, 미만 중 알맞은 말을 쓰면 돼요. 10보다 큰 수는 10 초과. 당연하죠? 25보다 작은 수를 25 미만이라고 한다. 이거는 정말 쉬웠습니다. 그쵸? 3번입니다. 무게가 300 이하. 300 이하면은 300을 포함하죠. 그쵸? 그런 걸 모두 찾아 기호를 쓰면 됩니다. 300을 포함하되 30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쵸? 자, 250g인 기역 가능하고요. 그쵸?

350g인 니은 안 돼요. 310g 디귿 안 되고요. 리을 가능합니다. 240g이라서. 그래서 기역 리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어리만 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부등호 중 알맞은 것을 써 넣으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895를 버림에서 여기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예요. 그럼 그 아래 수는 싹 버리면 됩니다. 그쵸? 그럼 얼마가 나오냐? 892 나오는 것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895를 버림에서 얼마?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 수는 다 버려지는 거죠? 그럼 80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892 당연히 더 크겠죠. 그쵸? 자, 두 번째입니다. 38.12를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 숫자가 2잖아요? 그러면 버려줘야겠죠? 자, 38.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37.15를 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겁니다. 올림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기가 더 크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 구름 위로 날아간 수학공책. 실제 이런 영화가 있지는 않겠죠, 그쵸? 자, 이 포스터를 참고해서 영화를 볼수 있는 사람 모두 몇 명인지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쵸? 자, 구름 위로 날아간 수학공책. 지금 보니까 12세 이상 관람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12살이 포함돼요, 안 돼요? 돼요. 12살부터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까지, 선생님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미는 안 되고요. 산이 되고요. 윤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명. 자, 두 명이라고 적어줄게요. 6번입니다.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그 범위에 포함되는 자연수를 모두 쓰라고 하네요. 자, 25 이상입니다. 이상이니까 동그라미 색칠해 주고요. 95 미만이에요. 아, 29. 29 미만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동그라미를 색칠하면 안 되죠? 그러고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여기에 포함되는 자연수 25 포함되죠? 25. 26은요? 포함됩니다. 26. 27도 포함이 돼요. 28도 포함이 되죠. 근데 29는 어때요? 29 포함돼요? 29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적으면 되겠다. 7번입니다. 음료수 254병을 한 상자에 10병씩 포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대 몇 상자까지 포장할 수 있는지를 한번 구하는 겁니다. 자, 254병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254를 10으로 일단 나눠야지 최대 몇 상자까지 포장이 가능한지 알것 같아요. 자, 한번 나눠봅시다. 자, 254 나누기 10입니다. 25 안에 10이 몇번 들어가죠? 두번 들어갑니다. 그쵸? 자, 적어주고요. 그럼 25에서 20을 빼니까 5 내려가고 4도 내려갑니다. 맞나요? 자, 54 안에 10은 몇 번? 다섯 번 들어가요. 그쵸? 자, 그러면 4병이 이렇게 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상자에 10병씩 포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25상자는 포장이 가능하고요. 이 4병은 포장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25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25상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8번입니다. 조건에 만족하는 수를 모두 적으라고 하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388 미만인 자연수입니다. 자, 388 미만인 자연수 뭐가 있을까요? 387, 뭐386, 385 등등. 388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쵸? 자, 버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80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380부터 389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은 380이 되잖아요. 자,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90이 된대요, 이번에. 그 말은 뭐냐? 자, 385부터 394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공통으로 충족하는 숫자를 우리가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뭐가 있나요? 385 가능하고요. 그쵸? 385. 그 다음, 386 가능하죠? 386. 387 가능합니다. 387. 자, 388 가능한가요? 388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 3개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설악산과 한라산의 높이를 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의 차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거예요. 올림해서. 그러면은 설악산은 올림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180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800. 그쵸? 한라산은요, 한라산은 올림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자, 한라산은 올림해주면 2000이 되겠죠? 2000. 2000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 뭐예요? 2000에서 1800을 빼주면 된다. 자, 2000에서 1800 빼는 건 쉽죠? 얼마 나옵니까? 20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다. 어려웠나요? 아닙니다. 자, 10번입니다. 45를 포함하는 수의 범위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면 돼요. 자, 봅시다. 35 초과 45 미만이면은 지금 45가 포함이 되나요? 미만이니까 이거는 안 되겠죠. 그 다음, 44 초과 52 하면은, 자, 44보다는 무조건 크니까 45는 들어가 집니다. 맞죠? 40 이상 45 이하. 자, 45 이하예요. 그러면 45가 포함? 되죠. 자, 동그라미 치고요. 45 초과 60 미만인데, 45 초과하면 45가 포함 안 돼요. 그쵸? 그 다음, 40 이상 45 미만입니다. 45 미만도 45 포함이 안 되고요. 그럼 정답은 2번과 3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11번입니다.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 7개래요. 기억에 알맞은 자연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어떤 숫자 이상이고 71 미만입니다. 그쵸? 자, 그럼 되는 숫자 한번 그냥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으면서 해도 됩니다. 70 가능하고요. 69 가능합니다. 68 가능하고요. 67. 자, 지금 숫자 4개 적었죠? 7개니까 3개만 더 적으면 돼요. 66 가능하고요. 65도 가능하고요. 64도 가능한데, 자, 보세요. 63은 안 돼요. 왜일까요? 이 수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64 이상, 71 미만, 이렇게 돼야 64부터 70까지, 7가지의 자연수가 들어가지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6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안내장을 보고서 12살인 지수가 12살이에요. 여러분들이랑 동갑이에요.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기호를 모두 적어보라고 합니다. 한번 그러면 볼게요. 체험 수업 안내장 해서 드론 채용 드론 체험은 9세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9살부터 10살, 11살 뭐 해서 심지어 선생님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어때요? 참여 가능합니다. 자, 참여 가능 적어볼게요. 자, 코딩 교실은 어때요? 10세 초과 12세 미만이에요. 자, 10세도 안 되고 10살도 안 되고 12살도 안 돼요. 오로지 되는 건? 11살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참여가 불가능이에요. 자, 참여 불가능.
디귿입니다. 베이킹 수업이에요. 7살부터 12살까지예요. 7살 가능하고요. 12살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건 참여 가능하네요. 자, 재봉틀 교실은 11살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살부터 가능합니다. 그쵸? 자, 이렇게 적어 보니까 기호는 기역, 디귿, 리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나요? 아니죠. 13번입니다. 자, 도로 안내판을 보고 이 도로를 지나갈 수 없는 차량을 모두 골라 쓰라고 하네요. 봅시다. 통과 높이 제한 이런 거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도로 지나가다 보면 통과가 안 되는 차량의 높이를 이렇게 딱 알려줘요. 그쵸? 3.2m 초과 차량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3.2m까지는 출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넘어간다? 이러면은 이 도로를 지나가면 안 된다. 자, 보세요. 종류별 차의 높이, 오토바이는 지나갈 수 있어요. 경찰차 1.45m 지나갈 수 있어요. 이삿짐 차 지나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소방차는 안 되고요. 대형 트럭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소방차와 대형 트럭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자,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초과, 미만, 이상, 이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그다음부터 뭐 그냥 숫자 찾기죠, 그쵸? 자, 좋습니다. 14번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가장 큰 수를 찾아 기호를 쓰라고 하네요. 자, 볼게요. 1189를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예요. 지금 올렸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가 될까요? 그쵸. 2000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2000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2070을 올림해서 이번엔 어디?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어요. 100의 자리 여기까지. 자, 그럼 10의 자리까지는 다 0으로 만든 다음에 100의 자리를 더하기 1 해주면 된다고 했죠. 얼마가 나오나요? 210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1870을 이번엔 반올림합니다. 해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요. 그러면은 그 이전의 숫자가 8이니까 이거는 올려줄까요? 버려줄까요? 올림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200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근데 2100으로 썼죠. 자, 200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2195를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이번에 나타내는 겁니다. 2195를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데, 자, 2000 다음에 숫자가 100의 자리가 1이기 때문에 이거는 버려줘야 합니다. 그쵸? 이것 또한 200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미음입니다. 2055를 버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깡그리 버리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2000이 나옵니다. 해에서 가장 큰 숫자 뭐가 나오죠? 니은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쵸? 15번입니다. 자, 표지판을 보고 한말중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돼요. 그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선생님도 한두번 가본 것 같은데 엄청 크죠? 좌석 수가 65,600석입니다. 그쵸? 자, 효영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좌석 수는 65,000석 미만이야? 지금 65,600석인데? 이거 잘못됐죠? 초과라고 얘기했으면 맞는 말이겠죠? 지산, 좌석 수는 65,600석 이상이야. 그쵸? 65,600석을 포함한 거죠. 이상이기 때문에. 날이, 7만 명 초과 인원 모두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어. 7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좌석 수는 65,600석밖에 없는데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연석이, 자, 좌석수를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66,000석이 돼. 자, 1000의 자리 여기까지
반올림을 해주면 66,000석 되고요.

진압, 좌속수를 반올림해서 만의 자리까지 이번에는 이제 나타내면 7만석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3번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16번이에요. 혜인이와 태영이는 유기견 센터에서 후원 물품을 보냈고요. 혜인이와 태영이의 대화를 보고 둘의 택배 요금의 합을 구해볼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강아지 사료 6kg와 간식 3kg를 함께 보냈고요. 태영이는 강아지 옷 1.3kg를 보냈다고 하네요. 풀이부터 한번 볼까요? 혜인이는 지금 얼마를 보냈어요? 총 6kg 더하기 3kg 해서 9kg를 보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 이 표를 보자니 7kg 초과 그리고 10kg 이하에 해당하는 요금 얼마예요? 3,100원. 3,100원. 태영이는 1.3kg만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자, 3kg 이하에 해당하는 요금만 내면 되겠네요. 맞죠? 그게 얼마예요? 2,100원입니다. 둘의 요금의 합은 그러면은 3,100 더하기 2,100을 해주면 돼요. 맞죠? 자, 3,100 더하기 2,100 해서 얼마? 5,200이 되겠네요. 5,200. 자, 한번 답을 아래다가 깔끔하게 써볼게요. 5,200원이 정답이 되는구나. 알수 있었습니다. 5,200원 적어봤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수를 반올림해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자, 그리고 버림에서 천의 자리 나타낸 수가 같대요. 자, 반올림을 하나, 버림을 하나, 같은 수가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반올림해도 버려지는 숫자가 되어야겠죠. 그런 숫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뭐가 있어요? 0, 1, 2, 3, 4까지만 가능하겠죠. 5는 안 되겠죠. 자, 풀이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버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같다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5보다는 작은 수여야 한다. 5 미만의 수여야 한다. 그래서 0부터 4까지의 수가 가능할 거고요. 모든 수의 합은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 얼마 나와요? 10이 나오겠죠. 자, 10이 나온다 해서 답은 10.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4장의 수카드 중 2장을 골라서 한 번씩만 사용한 다음에 만들 수 있는 수 중에서 50 초과인 수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10의 자리가 5인 경우부터 볼게요. 10의 자리가 5인 경우에는 57, 58이 있겠고요. 맞죠? 자, 7인 경우는 몇 개가 있을까요? 7인 경우엔 70, 75, 그리고 78이 있겠습니다. 그쵸? 자, 8인 경우는요? 8인 경우엔 80, 85, 자, 87이 있겠네요.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쵸? 그러면 총몇 개? 8개가 되겠습니다. 8개.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19번. 할인이는 돼지 저금통에 모은 동전 65,780원을, 오, 많이 모았네요. 지폐로 바꾸려고 하는데, 1,000원짜리로 바꿀 때, 10,000원짜리로 바꿀 때, 얼마가 되는지. 자, 이거는 65,780원을 1,000원짜리로 바꾼다면 이 780원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버려줘야 합니다. 그쵸? 65,000원밖에 못 바꿔요. 그래서 1,000원짜리로는 65장 바꿀 수가 있고요. 10,000원짜리면은 친구들 어때요? 5,780원 이거 10,000원으로 바꿀 수 있어요?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6장만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는 뭐 친구들이 조금의 경제관념이 있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아라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이제 놀이공원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갔어요. 그쵸? 한 번에 10번씩 탈수 있는 이런 바이킹이 이제 5학년 학생 143명 모두가 한 번씩 탄다면 미니 바이킹은 적어도 몇번 운행해야 하냐? 10명씩 탈수 있습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0: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랑 첫 번째 수학 강의 해봤고요. 오늘 학습 목표 도달 체크. 1125를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 한번 친구들이 해보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웠나요? 아니었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한거 복습 꼼꼼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단원평가 2회랑 수행평가를 풀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다 했다.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대비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오늘부터는 국어 5단원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5단원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5단원은 언어와 소통인데요. 매체 자료에서 언어의 표현 효과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독자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방법을 익혀볼 겁니다. 또 우리 5단원에서는요. 기사문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기사문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기사문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오늘은 5단원 핵심 정리 내용 먼저 만나보고 그다음 단원 평가 문제 만나볼게요. 먼저 5단원 핵심 정리입니다.

우리 5단원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여기 있는 말풍선을 볼 거예요. 여러분, 매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나 소식을 널리 알리는데 또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수단을 우리가 매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매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느냐? 뭐 인쇄 매체도 있고요, 음성 매체도 있고요, 또 영상 매체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인쇄 매체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책 같은 것 또는 신문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음성 매체 같은 경우에는 뭐 라디오 같은 거 있겠고요. 영상 매체는 여러분 알고 있는 동영상 같은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매체에는 어떤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볼 거거든요. 매체에는요, 음성 언어나 또는 문자 언어가 사용됩니다. 그럼 음성 언어랑 문자 언어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념은 바로 문자 언어입니다. 자, 문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글자로 나타내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성 언어랑 문자 언어 두 가지를 알아볼 텐데 둘다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 언어는 글자로 나타내는 거고요. 음성 언어는요,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이 소리 있죠? 이걸로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문자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바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글자로 나타내다 보니까 책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겨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제시된 내용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일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수업을 해요.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음성으로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판서 내용 하나도 없이 그냥 말로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 내용을 완벽하게 다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한번 듣고 한 귀로 듣고 반대쪽 귀로 나가버리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이 말한 내용이 글로 정리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나서 기억이 안 나. 그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반복해서 확인할 수가 있더라.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공유해야 돼? 그러면 문자 언어를 사용하면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초대장을 준다거나 할 때, 우리 몇월 며칠 어디에서 몇 시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잠시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문자 언어로 전달이 된다면 그렇죠. 정확하게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글자의 크기 또는 굵기 같은 것들도 변화를 줄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다르게 하거나 또는 문장 보호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이렇게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면서 밑줄을 치기도 하고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잘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문자 언어는 다양한 색, 크기, 모양으로 내용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를 유독 더 두껍게 하거나 크게 하면, 오, 저게 중요한 내용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으니까요. 또 예를 들어, 공지문, 안내문, 제품 설명서, 표지판 등이 바로 문자 언어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음성 언어입니다. 음성 언어는요, 음성으로 나타내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음성 언어의 특징은 사용하는 즉시 사라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보편화되어서 음성 메모 같이 음성 언어도 역시 기록으로 남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문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즉시 사라진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목소리의 크기나 억양 등으로 감정과 의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고 또는 작게 하고 아니면 목소리를 약간 노래하듯이 하거나 아니면 나의 감정을 담아서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내용을 실감나게 전달할 수도 있겠죠. 또 음성 언어는 음악이나 소리를 함께 사용해서 내용을 강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오디오북이나 전화통화, 라디오 같은 것들이 음성 언어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독자를 고려하며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독자라는 건 누구일까요? 그렇죠. 독자는요, 바로 글을 읽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독자를 고려해서 글을 쓴다는 건 읽는 사람을 고려해서 글을 쓴다는 거죠? 아,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목적이 그냥 내가 혼자 보려고 쓰는 글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글 중에는 남들이 읽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쓰는 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독자를 고려하며 글을 쓰는 과정 진짜 진짜 중요하겠죠. 그럼 글을 쓸때 제일 처음 뭘 해야 하냐? 바로 글을 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글을 쓰기 전에 독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미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수 있는 주제를 정하고, 또 독자를 고려해서 글을 쓸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자, 어떤 내용이 됐을까? 아, 누가 읽을까? 어떤 주제를 담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용 생성 및 조직하기입니다. 자, 내용을 떠올리고 이걸 어떻게 배치할지 고민하는 거예요.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해서 내용을 선정합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가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끌수 있는 자료도 적절히 배치합니다. 자, 여기다 그림을 넣을까? 아니면 여기에 그래프를 넣을까? 이렇게 자료를 배치하는 것도 내용 생성 및 조직하기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할 것은요.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글을 쓰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쳐 쓰기까지 합니다.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겠죠? 글을 쓴 다음에는 독자가 오해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글로 완성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바로 독자를 고려하며 글을 쓰는 과정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네 번째는 독자를 고려하며 글을 쓰는 방법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글을 쓰기 전에 독자의 흥미나 관심사, 겪고 있는 문제 같은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하시고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수 있는 주제 그리고 내용을 선정해야겠죠. 글을 쓰고 고쳤을 때에는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지 또는 오해할 만한 표현은 없는지 생각하면 독자를 고려하며 글을 쓸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 다섯 번째는요, 바로 기사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사문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기사문? 저 기사라는 말 들어봤죠? 기사라는 것은요, 어떤 사실을 전달하려고 글 직접 보고 듣고 조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쓴 것을 말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사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쓴 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요. 일단 이 기사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사진이나 그림, 그래프와 같은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이 글에서는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기사 글에는요, 대부분이 사실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여기에 물론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생각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것의 핵심이 되는 것은 사실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사문을 쓸 때에는 보도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또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만한 내용 그런 것들을 써야 우리가 좋은 기사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우리 집에 있는 숟가락의 개수는 몇 개일까? 자, 이런 걸로 기사를 쓰는 것보다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로 쓰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기사문의 구성은요. 먼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목, 전문, 그리고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제목은요, 표제랑 그 다음 부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표제는요, 제일 처음 위에서 볼수 있는 가장 간단한 제목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 부제는 이 제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한줄 정도 되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사문의 제목은 기사 내용을 간결하게 드러내야 하는 거고요. 제목은 너무 긴 것보단 짧아서 독자들이 딱 봤을 때, 아, 이렇게 재밌는 내용이구나 라는 걸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기 기사문에서 전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전문이라고 하는 건 기사문의 내용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와 같은 육하원칙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제시한 것을 우리가 전문이라고 해요. 바로 기사문의 특징인데요. 제목 아래에 뭐 표제와 부제가 있죠? 그럼 그 아래에 전문이 나와서 내용을 살짝 요약해 줍니다. 그 다음 본문 내용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 개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확인 문제 만나볼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이것 언어란 음성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어떤 언어예요? 그렇죠. 바로 음성 언어죠. 다음, 문자 언어는 이것으로 나타내는 말이래요. 무엇으로 나타내나요? 문자. 그렇죠. 바로 글자로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죠. 다음, 이번 음성 언어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반복해서 확인하기 쉬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언어의 특징이죠. 2번, 목소리의 크기로 강조할 수 있나요? 네, 목소리의 크기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방금 목소리의 크기를 조금 다르게 했죠? 이런 식으로 음성 언어는 강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은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기에 가장 알맞나요? 아닙니다. 자, 이것은 바로 문자 언어의 특징이 되겠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똑같이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할 때에는 문자 언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3번. 음성 언어로 감정과 의도를 전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감정과 의도를 전달한다고 했어요. 억양을 다르게 말하는 것 도움이 되고요. 말하는 표정을 만드는 것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목소리의 크기를 키우는 것도 좋고 말의 빠르기를 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글자의 크기나 굵기를 바꾼다? 이건 음성 언어를 전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문자 언어를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이죠.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 4번. 문자 언어로 중요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문자 언어로 중요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뭘쓸수 있을까? 목소리의 크기는 아니죠. 이건 음성 언어니까. 문장 부호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큰 따옴표를 해서 다음과 같이, 만점왕!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벌써 문장 부호를 쓰니까 강조되는 느낌이 되죠. 자, 그다음 글씨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줄거리 쭉 쓰다가 이거 글씨체만 크게 바꿨어요. 그러면 강조할 수 있죠. 중요한 내용 시각적으로 글자의 굵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굵게 표현하면 눈에 잘 보이죠. 억양과 속도는 음성 언어로 표현할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문장 부호, 글씨체, 글자의 굵기입니다. 다음 5번 매체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표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문자 언어랑 음성 언어 나누어서 생각해 보세요. 음성 언어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보존된다? 아니죠. 이건 바로 문자 언어의 특징이죠. 문자 언어는 오디오북 전화 통화 등이 있다? 아닙니다. 이건 음성 언어에 해당되죠. 문자 언어는 내용을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다? 자, 문자 언어로 실감나게 전달할 수도 있지만 음성 언어와 비교해 본다면 음성 언어가 훨씬 더 내용을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 중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 아닙니다.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를 함께 사용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조금 더잘 전달할 수 있어요.
5번 동영상을 볼때 음성 언어의 내용을 요약해서 문자 언어로 말려주면 이해하기 쉽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볼때 이렇게 음성 언어만 사용하는 것보다 또는 문자 언어만 사용하는 것보다 이둘 다를 함께 사용했을 때 이해하기 훨씬 쉽잖아요.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다음은 곡자를 고려하여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누구의 흥미를 끌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 할까요? 그렇죠. 독자를 고려해서 글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독자의 흥미를 끌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겠죠. 독자가 평소에 이것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을 떠올려 주제를 정합니다. 자, 독자가 평소 뭐가 있거나? 그렇죠. 관심이 있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는 일을 떠올려 주제로 정해주면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쓸수 있겠네요. 다음 7번. 글을 쓸때 글을 쓸 계획 세우기 단계에서 하는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글을 쓸때 글을 쓸 계획 세우는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글씨 크기 정하는 것 어때요? 글씨의 크기는 여기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글의 주제 정하기? 그렇죠. 글의 주제를 정하는 것이 바로 계획 세우기 단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완성한 글을 다시 읽고 고치는 거, 이건 고쳐쓰기 단계죠.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한다? 이것도 고쳐쓰기 단계. 쓸 내용을 고르고 순서를 정하는 것은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단계에서 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8번. 글을 쓸때 내용 생성 및 조직하기 단계에서 하는 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글을 쓸 장소를 정하는 것, 내용 생성 및 조직하기랑 관련이 없죠. 최대한 어려운 자료를 찾는 거? 아니죠. 어려운 자료를 찾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자, 우리 내용에 적합한 자료를 찾아야겠죠. 흥미를 끌수 있는 자료를 배치한다? 그렇죠. 우리 내용을 생성할 때에는 이 독자의 흥미를 끌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배치해야 합니다. 다음 9번. 독자를 고려해 글을 쓰는 과정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독자를 고려해서 글을 쓰는 과정, 글을 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무엇을 하고 글을 쓰고 고쳐쓰기를 해야 한다 라고 했죠? 여기에 들어갈 말은 바로 내용, 생성 및, 그렇죠. 바로 조직하기죠. 우리 조금 전에도 문제를 풀어봤어요. 바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다음 10번. 글을 쓸때 고쳐쓰기 단계에서 하는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고쳐쓰기는요, 글을 쓴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더 보완할 내용은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글을 쓰는 거거든요. 1번, 글을 읽을 대상을 정한다? 이건 고쳐쓰기 단계가 아니라, 그렇죠. 계획 세우기 단계에서 해야겠죠. 쓴 글에 틀린 낱말만 고치나요? 아니요. 틀린 낱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고쳐줘야겠죠.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워도 괜찮다? 아닙니다. 어려워도 괜찮지 않아요. 어려우면 고쳐야죠. 다음 4번. 독자가 평소 쓰지 않는 단어로 바꾸나요? 아니요. 독자가 익숙한 단어로 바꾸어야 좋은 고쳐쓰기죠. 5번. 독자가 오해할 만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그렇죠. 독자가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어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문제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1회입니다. 1번부터 2번은 여기 있는 이 글을 보고, 그리고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아, 아마 동영상인 것 같죠? 동영상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런 장면들이 보이고요. 당연히 소리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아래에는 자막도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볼때 이것을 같이 보면 어때? 말하는 이의 말을 정리해서 보여주니까 장면을 이해하기 쉬워. 자, 이것을 읽으면서 동시에 음성으로 들으니까 내용을 잘 알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가 알맞은 말을 두 글자로 쓰시오 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동영상을 볼때 이걸 같이 보면 어때? 자, 이걸 읽으면서 동시에 음성으로 들으니까 내용을 잘 알겠어. 자,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림에서 무엇이 아래에 나오고 있었죠? 맞아요. 바로 문자, 즉 자막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자막을 읽으면서 동시에 음성으로 들으니까 내용을 잘 알겠죠? 여러분들도 영상을 볼때 이렇게 자막과 함께 본다면 여러분들이 놓치는 낱말이 없을 겁니다. 다음 이번 중요한 문제, 친구들이 보고 있는 매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1번, 친구들은 영상 매체를 보고 있나요? 네, 영상 매체를 보고 있습니다. 2번,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막도 함께 나오고 있나요? 네, 자막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3번, 심폐소생술에 대해 음성으로 설명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음성으로도 설명하고 있었죠. 4번, 심폐소생술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보고 있나요? 네,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장면을. 5번, 심폐소생술과 어울리는 긴장감이 있는 음악이 나오나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5번이 되는 거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작가와의 만남 행사 안내라는 이런 제목이 나와 있고요. 일시 11월 무슨 일, 그다음 수요일 3교시, 장소는 1층 시청각실이고 주제는 꿈으로 책 쓰기 작가 김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어서 자리 안내가 나옵니다. 6학년 하늘반은 시청각실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앉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조금 두꺼운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죠? 다른 반과 이동하는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3교시 시작 5분 전까지 자리에 앉아주세요. 역시 여기에도 더 두꺼운 글씨체를 볼수 있어요. 자, 준비할 일입니다. 작가님의 책이 학교 도서관 이달의 추천 도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굵은 글씨.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을 미리 생각해 오세요. 역시 굵은 글씨. 작가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학교에서 예정되어 있는 이 행사를 안내하는 글을 볼수 있었네요. 3번 볼게요. 이 글에서 안내하고 있는 행사의 주제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글을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요. 작가와의 만남 행사 안내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아래에 보면 주제가 나와 있어요. 바로 꿈으로 책 쓰기죠. 그럼 여기에는 그대로 찾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써줍니다. 꿈으로, 그렇죠. 책 쓰기. 이렇게 주제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다음 4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시청각실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앉는다? 그렇죠. 그렇게 앉으라고 굵은 글씨로 표현돼 있었잖아요. 3교시 시작 시간에 맞춰서 자리에 앉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시작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5분 전까지 앉아야 된다고 했죠. 3번, 1층에 있는 학교 도서관에서 행사를 진행하나요? 자, 아닙니다. 자, 우리 1층에 있는 학교 도서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고요. 바로 1번만 동그라미를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이 글의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표현 방법은 바로 문자 언어였습니다. 문자 언어였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문자 언어는 천천히 다시 읽어볼 수 있으니까요. 2번, 많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여러 번볼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 문자 언어의 특징이에요. 한번 써두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번볼수 있습니다. 3번, 목소리의 크기나 억양으로 중요한 내용을 강조했나요? 아닙니다. 이건 음성 언어의 특징인데, 우리 여기에 있는 이 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4번, 문장 보호를 이용해 중요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나타냈나요? 네, 중요한 내용 시각적으로 나타냈죠. 5번,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다르게 해서 중요한 내용을 강조했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뭐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이렇게 뭐 질문이라는 중요한 표현들에는 굵은 글씨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에 찾아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6번부터 10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기억 부분은 비워져 있고요. 아래에 다양한 예술 직업의 세계를 탐구하고 꿈을 키워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사실 이 글은 기사글이고요. 기사문이고요. 바로 이 부분이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표제라고 부르고요. 이 아래에 이 표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바로 부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전문이 됩니다. 전문은요, 전체적인 기사의 내용을 짧게 요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희망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은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예술 진로 캠프에 참여했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예술과 관련 있는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최되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희망초등학교 미술실, 시청각실, 실과실습실과 같은 여러 곳에서 그림작가, 성우, 특수분장과 관련 있는 예술 직업을 경험했다. 자, 이것이 사실은 전체적인 이 기사문의 요약본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전문이라고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11월 8일 1, 2학년 학생들은 미술실에서 그림작가 체험을 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에 예쁜 그림을 그리는 그림작가 선생님이 오셔서 이야기 속 주인공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작업 과정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동화책 주인공을

그림으로 그려 직접 그려보면서 그림작가라는 직업을 재미있게 이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요, 1, 2학년 학생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다음 3, 4학년, 5, 6학년에 대한 내용도 원래 교과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문제 볼게요. 다음을 참고하여 이 글의 종류는 무엇인지 세 글자로 쓰시오. 자, 어떤 사실을 전달하려고 직접 보고 듣고 조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쓴 글이에요. 제목과 전문,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을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 희망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쓴 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글의 종류는요, 바로 기사문이 되는 거죠. 기사문에는 제목, 전문, 본문이 있더라. 다음 7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글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글가의 내용은 바로 기사문의 전문이었어요. 그러면 이 글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 희망초등학교 학생들이 바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예술 진로 캠프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되겠죠. 바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니까요. 한 문장으로 쓴다면 희망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예술 진로 캠프에 참여해서 다양한 예술 직업을 체험하고 꿈을 키웠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중심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비슷하게 적었으면 모두 다 정답입니다. 다음 8번 중요한 문제, 글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1번, 기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주나요? 네, 간단하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뒤에 본문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2번, 기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나요? 아니죠. 우리 한 문장으로 정리하진 않았죠. 여러 문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본문보다는 훨씬 간단했다. 3번, 사건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나요? 아닙니다. 우리 전문은요,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아니에요. 4번, 기사 내용을 자세하고 길게 설명하는 거 당연히 아니죠. 제목을 보충하여 내용을 더 알려주는 것은 바로 부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알맞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9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기억 제일 위에 비어 있었던 자리 있죠. 여기에 바로 제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제목으로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아, 희망초등학교 학생들이 뭔가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1번, 희망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멋진 공연 발표? 아니죠. 우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예술 진로 캠프를 했으니까요. 2번, 희망초등학교 1, 2학년 동화책 만들기 대회? 자, 이것은 본문만 보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전문 내용을 보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참여했다고 했죠. 그런데 다만 우리 교재에서는 이 뒤에 있는 본문 내용이 잘려있을 뿐이거든요. 자, 제목이라고 하는 건 이 내용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알맞지 않고요. 3번, 희망초등학교 전문가와 함께하는 예술 진로 캠프 개최, 바로 이것이 제목으로 알맞은 것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도 3번 정답으로 잘 찾았을 겁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글 나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있는 글 나를 보면서 위아래를 확인해 보면서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그림 작가 선생님께서 오셨다? 어때요? 그렇죠. 우리 그림 작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림 작가 선생님께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알맞습니다. 자신이 쓴 이야기를 발표했나요? 자, 이 글에서 친구들이 발표했다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미술실에서 그림 작가 체험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미술실에서 그림 작가 체험을 했다라고 했죠. 동화책 주인공을 직접 그려봤나요? 네, 맞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동화책 주인공을 직접 그려보았다. 동화책에 그림 그리는 과정을 배웠나요? 네, 맞습니다. 그림 작가 선생님이 오셔서 자, 주인공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작업 과정을 알려주셨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옳습니다. 따라서 글 나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2번을 골라줘야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기억에 의존해서 풀다 보면 가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글 나에서 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왼손가락 준비해서 글 나를 쭉 따라가면서 옳지 않은 내용을 정확하게 찾아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단원평가 문제 만나봤고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당 퀴즈입니다. 음성 언어는 음성으로 나타내는 말이고 이것은 글자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국어 5단원 내용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0: 오늘 1교시에 민들레를 관찰했어. 민들레 관찰한 일을 일기로 쓸 거야.
1: 나는 오늘 일기로 쓸 내용이 없어.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없었거든. 꼭 특별한 일만 일기로 쓸 수 있을까?
0: 일기는 겪은 일과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써야 해. 또 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야옹! 친구들이 일기를 쓰려고 하나 봐요. 일기는 날마다 겪은 일을 생각과 느낌을 함께 적은 글이에요. 야옹이는 일기 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꼭 특별한 일만 일기로 쓸 수 있는 걸까요? 야옹이는 일기를 진짜 잘 쓰는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일기를 아주 아주 잘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하나요? 그래요. 바로 우리 꾸며주는 말에 대해서 배워봤죠? 오늘은 우리 야옹이가 원하는 대로 일기 쓰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먼저 겪은 일에서 일기 글감 정하기. 일기 글감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엔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일기를 한번 써볼 거예요. 어때요? 정말 재밌겠죠?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일기 써본 적 있나요? 일기 써본 적 있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정말 많네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일기를 써봤을 거예요. 그럼 일기란 무엇일까? 일기는요, 날마다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같은 것들을 적은 어떤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글인 거죠. 그럼 많은 친구들이 일기를 써보긴 했는데 일기 쓰기 진짜 자신 있어요 하는 친구는 얼마나 될까요? 네, 많지 않더라고요. 친구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 선생님이 만난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생님, 일기에 쓸 내용이 없어요. 아니면, 선생님, 전 어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밥 먹고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서 잤는데요.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하는 일이 매일 똑같아요. 매일 태권도 학원 가고요. 매일 학교 가고요. 똑같은데 일기도 그럼 맨날 똑같은 내용 써야 하나요? 또 어떤 친구는 일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이런 고민이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일기 쓰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자, 일기 쓰는 순서는요, 크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겪은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본 것, 들은 것, 한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겪은 일이거든요. 이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일을 골라서 일기

글감으로 정해요. 여러분, 글감이라고 하는 건요, 글의 주제가 되는, 글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엇에 대해서 일기를 쓸지 정하는 게 일기 글감 정하기죠. 일기 글감을 정할 때에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함께 떠올리는 게 좋아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은 어땠는지 함께 떠올려 보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일기를 쓰면 됩니다. 어때요? 보니까 간단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겪은 일에서 일기 글감 정하기를 먼저 알아볼 거예요. 여기 소율이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았거든요. 소율이의 하루를 함께 볼게요. 소율이는 먼저 아침에 창밖을 봤어요. 그랬더니 해가 쨍쨍하죠. 이때 소율이의 기분이 어땠나 보니까 기분이 좋았대요.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았다. 그 다음 소율이가 학교에 갔나 봐요. 학교 가는 길에 교통봉사를 해주시는 분께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있죠. 아, 소율이는 아침에 기분이 좋았고 학교 가는 길에 인사도 드렸어요. 그 다음 학교에 가서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화단에서 봄철 식물을 관찰했어요. 와, 정말 재밌었겠죠?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민들레를 관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선생님, 이거요, 저도 해봤어요. 무엇인가요? 바로 달리기죠.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어요. 누구와? 친구들과 함께. 그 다음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와, 여기 보니까 학교에서 나오고 있어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하고 안녕, 내일 봐 하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저녁이 되었네요. 소율이는 저녁에 옆에 귀여운 동생 보이죠? 저녁을 먹고 도서관에 가서 동생과 그림책을 읽었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했네요. 아, 소율이가 이런 하루를 보냈구나. 여러분, 이렇게 소율이처럼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머릿속으로 쓱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을 일기 글감으로 정하면 된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24번 문제부터 풀어봅니다. 소율이가 겪은 일 중 그림 1의 내용을 바르게 정리한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림 1은 어떤 그림이었죠? 그래요, 소율이가 학교를 가기 전에 창밖으로 어때요? 태양이 쨍쨍한 것, 해가 쨍쨍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율이는 기분이 좋았다고 했죠? 날씨가 흐려서 우울했다? 바르게 정리한 것 아니고요. 비가 와서 걱정이 되었다도 옳지 않죠. 해가 쨍쨍이었어요.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았다. 그래요. 어울리는 설명은 바로 3번이었네요. 다음 25번 볼게요. 그림 1을 보고 소율이가 겪은 일을 정리하여 빈칸에 알맞게 쓰세요. 그림 2는 바로 이 그림이었어요. 소율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정지선을 지킵시다. 녹색 어머니 회. 이렇게 깃발에 쓰여 있어요. 그래요. 학교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네, 학교 가는 길에 교통봉사를 해주시는 분께 무엇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있죠. 인사.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쁜 글씨를 써보세요. 26번이에요. 소율이가 학교에서 겪은 일을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소율이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3번과 4번이 소율이가 학교에서 겪은 일이에요. 소율이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식물을 관찰하고 있었죠. 식물 관찰을 했고 또 수업 시간에 달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보기에서 이 두 가지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1번 달리기.

정답 바로 찾았어요. 2번 공놀이? 공놀이를 했다고 하지는 않았죠. 3번 식물 관찰. 그래요. 정답 여기 있었네요. 4번 악기 연주? 악기 연주하고 관련 있는 그림은 없었어요. 노래 부르기도 역시 우리가 알수 없는 것이었죠. 소율이가 학교에서 겪은 일두 가지는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7번이에요. 소율이가 저녁에 한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소율이 저녁에 무엇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래요. 소율이가 동생과 함께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갔어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그림책을 읽었었죠?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피아노 치기? 아니었고요. 동생과 여기까진 맞아요. 블록 쌓기? 틀렸네요. 3번 강아지와 산책하기? 강아지와 산책했단 이야기는 없었죠? 동생과 그림책 읽기? 그래요. 정답 여기 있었네요. 5번 동생과 집안일 돕기?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소율이가 저녁에 한 일은 동생과 그림책 읽기였어요. 바로 정답은 4번이 되죠. 28번 중요한 문제네요. 소율이가 겪은 일과 소율이가 느꼈을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라고 합니다. 소율이가 겪은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총 6가지 있었죠? 각각의 일에서 소율이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어떤 느낌이 있었을지,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1번, 화창하게 맑은 하늘을 봄. 아침에 화창하게 맑은 하늘을 봤을 때 우리 소율이 기분 어땠다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반갑고 기분이 좋았다고 했어요. 햇님을 보니까 반갑죠. 또는 기분 좋음. 행복함, 신남,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답이 될수 있죠? 2번,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달리기를 함. 달리기를 할때 여러분 어때요? 출발할 때 굉장히 긴장되죠? 긴장되고 또는 떨리기도 해요. 긴장됨, 떨림,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될수 있죠. 이렇게 이어주세요. 자, 그러면 소율이에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것을 일기 글감으로 골랐을까요? 여러분, 일기의 글감을 정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먼저 하루에 겪은 일 가운데서 한 것, 본 것, 들은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떠올린 것 가운데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 같은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을 골라서 일기로 씁니다. 그러니 일기의 글감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일이 되는 거죠. 자, 교재 50쪽을 볼게요. 우리 소율이가 쓴 일기예요. 2000몇 년 4월 23일 수요일. 날씨 화창하게 맑은 날. 그리고 제목이라고 쓰여 있죠. 그 다음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언제 일어난 일인지 날짜 써야 하고요. 그 다음, 날씨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제목을 쓰고, 마지막에는 내용을 적는데요. 이 내용에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겪은 일을 적으면 돼요. 겪은 일만 적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까지 함께 적어보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수업 시간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다. 선생님께서 출발하는 방법과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달리기를 좋아해서 열심히 연습했다. 연습이 끝나고 세 명씩 달리기를 했다. 출발선에 서 있는데 너무 긴장되고 떨렸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끝까지 달렸다. 반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달리기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다. 기분이 참 좋았다라고 합니다. 자, 소율이가 쓴 일기 잘 읽어보았죠? 여러분들이 이 일기 읽어보니까 소율이가 어떤 것을 글감으로 정했는지 알수 있겠죠? 그래요. 소율이가 떠올렸던 여러 가지 글감 중에서 바로 네 번째, 수업 시간에 운동장에서 달리기 했던 것을 글감으로 정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생각 그리고 느낌이 드러난 부분이에요. 일기에는 생각과 느낌까지 잘 써줘야 잘쓴 일기가 되는 거예요.

거니까 여러분도 이 내용 놓치지 말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9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소율이는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을 일기로 썼나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일기 읽어보면 바로 알수 있죠. 언제? 오늘 수업 시간에. 어디에서? 운동장에서. 뭘 했어요? 달리기를 한 거죠. 그러면 1번,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아니죠. 점심 시간에 급식실에서? 아니죠. 3번, 수업 시간에 운동장에서 무엇을? 달리기 한 것을 일기로 쓴 거죠. 학교의 집 근처 공원에서도 아니고 학교 후에 집 근처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쓴 것도 아니었어요.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30번 문제도 볼게요. 소율이가 겪은 일을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친구들, 선생님, 달리기 한거딱한 가지 아니에요. 일기를 자세히 보면요. 소율이가 달리기를 그냥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를 거쳐서 했다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다. 선생님께서 출발하는 방법과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달리기를 좋아해서 열심히 연습했다. 연습이 끝나고 세 명씩 달리기를 했다. 어때요? 꽤나 많은 걸 했죠. 이제 우리 소율이가 겪은 일 찾아보는 거예요. 1번 즐겁게 체조를 함. 체조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세 명씩 달리기를 함? 그렇죠. 세 명씩 달리기 했다라고 했죠? 3번, 재미있는 노래를 배워? 노래 배웠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배워? 그렇죠.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배운 거죠. 5번, 다양한 술래잡기 놀이를 배워? 그렇지 않아요. 술래잡기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소율이가 겪은 일두 가지? 바로 2번과 4번을 골라주면 여러분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31번이에요. 겪은 일에 대한 소율이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일기를 읽으면서 밑줄 쳤던 부분 기억하나요? 그래요. 출발선에 서 있는데 너무 긴장되고 떨렸다. 여기에 밑줄 쳤고요. 그 다음 기분이 참 좋았다. 여기에도 밑줄 쳤어요. 소율이의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난 부분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서도 찾아보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그런가요? 네, 기분이 좋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칭찬을 해주었으니까. 그다음 긴장되고 떨림? 긴장되고 떨렸죠. 왜냐하면 출발선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 달리기 하기 전에 출발선 앞에 서 있으면 혹시 내가 꼴등하면 어떡하지? 나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나 신발 벗겨지면 어떡하지?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되고 떨림? 맞아요.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맞죠? 3번 기분이 나쁘고 속상함? 기분이 나쁘고 속상할 일은 없었죠. 그러면 알맞은 것 모두 찾아라. 1번과 2번을 찾아주면 정답이 되는 거겠죠. 다음 32번입니다. 서술형 문제죠. 소율이의 일기에 어떤 제목을 붙이면 좋을지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소율이의 일기를 보니까 다른 내용은 다잘 적혀 있는데 제목만 비어 있었어요. 자, 제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제목은 일기의 내용을 대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잘 드러나도록 정하거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도 드러나는 것이 좋겠죠. 자, 우리가 일기를 쓸 때요. 제목을 가장 먼저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일기를 다쓴 다음에 내가 쓴 내용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쏙쏙 뽑아서 제목으로 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제목을 가장 마지막에 적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소율이가 겪은 일 읽어보고 나서 생각과 느낌까지 다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낱말 하나 고르라면 뭐 고를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은요, 일단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낱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달리기예요, 달리기. 달리기가 빠지면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달리기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율이의 생각과 느낌이 드러나게 쓰는 거예요. 자, 소율이가 너무 긴장되고 떨렸다라고 하죠. 여러분 떨려요. 그럼 가슴이 어때요? 그렇죠. 두근두근하죠. 그래서 두근두근 어떤 떨리는 달리기 시합.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적어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겪은 일중 중요한 일은 달리기 시합이고, 그때 마음이 두근두근 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100점 만점짜리 서술형 답안이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도 잘 적을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개념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겪은 일이 잘 드러나는 일기를 쓰기 위해서 글감을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알아보았어요. 이번에는 직접 겪은 일이 잘 드러나도록 일기를 써볼 텐데요. 소일이처럼 일기를 잘 쓰기 위해서는요, 내가 겪은 일을 조금 자세하게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자세하게 떠올리냐면요, 바로 언제 있었던 일인지,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를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소율이가 수업 시간에 운동장에서 달리기 한 것을 가지고 일기를 썼죠. 그럼 아마 이런 내용을 떠올렸을 거예요. 자, 언제 있었던 일이야? 수업 시간에. 그럼 누구와 있었던 일이야? 친구들이랑 그리고 선생님이랑 있었던 일이야. 그 다음 또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 달리기 했어. 달리기 시합도 했어. 연습도 하고. 그 다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어? 아, 우리는 조금 떨렸어. 떨렸고, 그 다음 기분도 좋았어. 이런 식으로 떠올려 보는 거죠. 이렇게 떠올렸다면 소율이처럼 다음과 같이 멋진 일기를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겪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느낌과 함께 겪은 일을 조금 자세하게 떠올려 보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를 하나 적고 겪은 일을 자세하게 떠올려서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3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기의 글감을 정하는 방법에 맞도록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일기의 글감을 정하는 방법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려 볼까요? 그래요, 일단 겪은 일을 떠올린다. 겪은 일은 내가 하루 동안 한 것, 본 것, 들은 것. 이것들 중에서 내가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 긴장됐던 일 모두 한번 떠올려 보고 그 중에서 인상 깊은 일을 골라 일기 글감으로 정한다. 기억나죠? 자, 보기는 슬펐던 일, 들은 것, 인상 깊은 이네요. 하루에 겪은 일 가운데에서 한 것, 본 것, 들은 것을 떠올려 봅니다. 떠올린 것 가운데에서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 따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을 골라 일기로 씁니다. 이렇게 고르면 일기의 글감 아주 잘 고를 수 있어요. 34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자신이 어제 하루 동안 겪은 일을 떠올려 간단히 쓰세요. 여러분이 어제 하루 종일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을 떠올려서 간단하게 써봅니다. 항상 겪는 일보다는 특별하게 기억나는 일을 적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어제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학교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것도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난 거죠. 또 낮에는요, 수업 시간에 꽃 화분을 만들었어요. 또 저녁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선생님, 오빠와 함께 자전거를 탔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그 다음 가장 인상 깊은 일을 골라 일기를 쓸수 있겠죠? 35번이에요. 34에서 떠올린 일중 어떤 일을 골라 일기의 글감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와, 선생님이 방금 쓱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는데? 무슨 일? 그래요. 바로 인상 깊은 일이죠. 1번 인상 깊은 일을 골라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요. 평소에 자주 하는 일을 고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평소에 자주 하는 일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오늘따라 특별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그 일을 써도 돼요. 매일매일 내가 학교를 가는 일은 하지만 학교 가는 중에 친구를 만나서 특별히 기분이 좋았다면 그것도 일기의 주제가 될수 있겠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일은 일기로 쓰기 어렵고요.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일은요. 내가 일기에 써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이에요. 일기의 글감을 정하고 내용을 정리하려고 할때 생각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일기의 글감을 정하고 내용을 정리할 때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그 겪은 일을 떠올려 보는 게 좋다고 했죠. 자, 일단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은 어땠는지 함께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1번, 무슨 일이 있었나? 당연히 떠올려야겠죠. 2번, 언제 있었던 일인가? 당연히 필요하죠. 만약 오늘 일기를 써야 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일기를 쓴다면, 그것도 알맞지 않습니다. 3번,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 이것도 써주면 좋죠. 달리기를 학교 운동장에서 했는지, 공원에서 했는지. 4번,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나?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일기에 생각이나 느낌이 없다면 많이 심심해요. 여러분이 달리기를 했다면 달리기를 할때 기분이 어땠는지 꼭 함께 떠올려 보는 거예요. 5번,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생일은 언제인가? 응?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생일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일기에 글감을 정하고 내용을 정리할 땐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 5번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37번 중요한 내용이죠? 겪은 일에 알맞은 제목을 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문제 살펴보았을 때 소유리가 쓴 일기에 제목 붙여보았죠? 선생님은 두근두근 달리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목을 붙이는 데에도 방법이 있어요. 자, 겪은 일에 알맞은 제목 정하는 방법. 제목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일단,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을 생각하며 정해야 해요. 제일 중요한 일 가지고 우리가 일기 글감 골랐으니까 제목도 당연히 중요한 일을 생각하며 정해야겠죠. 겪은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떠올려 정합니다. 달리기를 할때 떨렸으니까 선생님이 두근두근이라고 적어보았죠? 그것과 똑같아요. 겪은 일을 간단히 줄여서 나타냅니다. 제목이 너무 길어도 알맞지 않아요. 제목으로 두 문장, 세 문장을 쓰면, 오, 이건 거의 일기의 내용을 쓰는 것과 같죠? 겪은 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물건의 제목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겪은 일을 간단히 줄여서 나타냅니다. 제목을 정하는 방법으로 알맞아요. 2번, 그날 있었던 중요한 일을 생각하며 정합니다. 좋아요. 3번, 그날 있었던 일을 알수 없게 제목을 정합니다. 알수 없게? 아니죠. 알수 있게 제목을 정해야겠죠? 4번. 겪은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떠올려 정합니다. 생각 느낌 중요해요. 겪은 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물건으로 제목을 정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네요. 38번이에요. 떠올린 글감과 그 제목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그림을 그린 일, 공원에서 산책한 일. 자, 우리 이 글감에 알맞은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어떤 경험을 했을지, 생각, 느낌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즐거운 산책길은? 와, 좋아요. 공원에서 산책한 일과 아주 잘 어울리죠? 힘들지만 재미있는 색칠하기? 그림을 그린 일과 어울리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어서 제목을 멋지게 지어보세요.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일기 쓰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만점한 퀴즈 준비되어 있죠? 다음 중 일기 글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이불을 정리한 일.
2번, 점심에 급식에서 내가 카츠바게티를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사회 시간에 대단원, 이단원 새롭게 시작했죠. 우리 지난 사회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어서 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 학습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중단원의 이름이 민주주의와 선거였습니다. 친구들, 민주주의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그 권리를 국민이 갖는 정치 제도를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우리 선거에 대해서 공부한 것들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선거를 공부할 때에 어떤 것을 공부했냐면요. 크게 네 가지를 공부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거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선거는 왜 필요하다고 했죠? 자, 국민 주권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데, 나라의 모든 일을 국민이 항상 매번 모여서 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을 대신할 대표가 필요하고 그 대표를 뽑는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선거의 의미 공부했었습니다. 선거는 무슨 의미가 있었죠? 국민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는 선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선거의 역할을 공부했었습니다. 선거는 어떤 역할을 하나? 일단 첫 번째로 우리의 뜻을,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대표로 뽑음으로써 우리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 운영에, 지역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대표의 권력을 견제하기도 하고요. 또 선거를 통해서 우리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선거의 역할 우리 공부해 봤고, 자, 네 번째로는 선거가 왜 중요한지 선거의 중요성도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선거라는 것은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그런 전반적인 상황,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거는 중요하다라고 했죠. 반드시 우리 친구들 성인이 되면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한 것이 선거 과정이었습니다. 자,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여섯 개의 단계 기억나나요?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요. 그것을 선거인 명부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대표가 되고 싶은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후보자 여러 명이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선거 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표하는 날 투표를 하고요. 투표가 끝나면 개표를 하고요. 이제 선거 결과 확인해 보면, 개표하면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사람이 당선자가 되죠. 당선자가 결정이 되고 그 사람에게 당선증이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선거 과정은 우리가 그냥 암기한다기보다는 그 이해를 통해서 흐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선거 원칙을 공부했습니다. 선거 원칙은 왜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네 가지의 원칙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얘기해요. 보통 선거, 직접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선거. 이네 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거에 대해서 이런 흐름으로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후보자는 선거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인지, 후보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알아볼 거예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권자는 선거에서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유권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알아볼게요. 그래서 일단 후보자라는 것은 내가 대표가 되겠다고 선거에 나온 사람을 후보자라고 하죠. 자, 후보자는요, 선거에 임할 때 선거 규칙을 지키면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당선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다른 후보를 이유 없이 비방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거 규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공약을 세워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내가 당선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냥 좋은 공약들을 다 가져다가 내가 이거 다 하겠습니다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표가 되면 정말로 실현할 수 있는 공약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은요, 국민들 전체와 약속한 그런 공공의 약속이잖아요. 따라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세우면서 선거 규칙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후보자의 바람직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권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자, 유권자라고 하면 선생님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권자라고 합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 있죠. 자, 유권자는요, 일단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자, 지금 이것이 선거 공보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선거하는 그 때가 오면은 집에 우편함에 이렇게 선거 공보물이 옵니다. 이 선거 공보물을 열어보면은요,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가 있어요. 기호 1번, 이름, 그리고 뭐 공약,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리고 그 사람의 뭐 학력이라든지 그 사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이 선거 공보물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선거에 참여하기 전에 이 선거 공보 등을 참고하여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비교하여 어떤 사람을 내가 대표로 뽑을지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자를 뽑을까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공약을 살펴봐야 됩니다. 공약.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봐야 돼요. 됨됨이, 사람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둘 중에 한 가지만 보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만약에 공약만 막 내가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 공약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뽑았는데 공약만 얘기하고 됨됨이가 별로인 사람이 대표가 되면 이제 그 공약을 지킬지 의문인 사람이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자, 댐댐이만 보고 내가 뽑았어요.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너무 좋아. 그래서 뽑았어요. 자, 그런데 공약 이런 것들은 내세우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 사람을 대표로 뽑는다면 사람은 좋지만 대표가 되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대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서 대표를 뽑아야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세우는지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이제 지역을 나라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지 그런 정보들을 보고 내가 투표할 때 참고할 수 있겠어요. 관심을 가져라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거가 끝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대표자가 그때 얘기했던 공약들을 잘 실천해 나가는지 그 실천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국민 주권을 실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후보자와 유권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 알아봤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중단원의 내용 다 공부한 것인데 우리가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실전 문제 12문제 오늘 함께 풀어볼게요. 자,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아래 문장 볼게요. 선거는 국민이 이것을 직접 행사하여 대표를 뽑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선거는요, 국민이 무엇을 직접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국민 주권. 주인된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뭐예요? 주권이 되겠습니다. 주인된 권리, 주권. 너무나 중요한 낱말이에요. 국민 주권, 주권 꼭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2번입니다, 친구들. 선거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선거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 떠올리면서 한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맞지 않은 것 골라야 돼요. 1번, 대표자의 권력을 견제할 수 없나요? 아니죠. 우리 선거의 역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어떤 지역 대표가 4년 동안 지역의 대표로서 그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지역을 운영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지방선거 때그 사람이 대표로 또 나와도 그 지역 주민들이 뽑아주겠습니까? 뽑아주지 않겠죠? 즉,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대표자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틀린 거,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근데 2번부터 5번까지 보기 또 살펴볼게요. 자, 2번입니다. 정치가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맞아요. 이것도 선거의 역할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선거는요, 국민들이 대표를 뽑는 거예요. 따라서 대표가 된 사람은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있게 정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과정이 선거가 맞죠. 선거의 의미에서 공부했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과정이 선거예요. 자, 그리고 4번,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맞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선거는. 그리고 5번, 국민이 국가의 일을 직접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 맞죠? 우리 선거의 필요성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국민이 중요한 일을,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매번 국민들이 모여서 결정하기 어렵죠. 따라서 국민을 대신할 대표가 필요하고 그 대표를 뽑는 선거가 필요하다라는 맥락이었습니다. 자, 알맞지 않은 건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중 선거를 통해 뽑는 대표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세 개의 선거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 두 번째는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선거. 이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감을 뽑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자가 아닌 사람 골라볼게요. 자, 시장, 지방자치 단체장이에요. 그래서 대표자 맞고요. 대통령, 대표자죠. 우리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맞죠? 자, 도지사. 도를 대표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이죠. 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뽑습니다. 자, 주민센터 직원? 주민센터 직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표자인가요? 아니죠. 주민센터 직원이 되려면 뭐그 직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4번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중 선거에 해당하는 모습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선거의 의미 생각하면서 그림 봐주면 됩니다. 자, 선거란 무엇이라고 했죠? 대표를 뽑는 과정이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 중에서 어떤 것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거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학급 회장을 투표로 뽑습니다. 선거? 맞죠? 학급 회장은요, 학급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선거? 맞고요. 나,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투표로 뽑습니다. 자,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 맞아요. 그래서 선거가 맞습니다. 자, 다 볼게요. 주민들이 힘을 모아 공원을 청소합니다. 이건 그냥 공원을 청소하는 거예요. 대표를 뽑는 과정은 아니죠? 자, 따라서 선거라고 볼 수가 없고요. 라 볼게요. 주민들이 모두 모여, 아니, 모두 모인 건 아니고, 모여라고만 적혀 있네요. 주민들이 모여 마을 축제 일정을 결정합니다. 지역의 일을 지역 주민들이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이지요. 자, 이것은 대표를 뽑는 선거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선거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은 가와 나가 됩니다. 가, 나, 정답 몇 번? 1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5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 그림에 나타난 선거의 역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선거의 역할 세 가지 공부했는데, 뭐그 외에도 다양한 선거의 역할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선거를 생각하면서 고민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아마도 선거를 통해 대표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낡은 놀이터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대표가 된 다음에 어떤 정책을 실천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낡은 놀이터를 안전한 놀이 공간으로 바꿨대요. 근데 이 말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친구들? 정말 중요한 부분. 바로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반영했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알수 있는 선거의 역할이 무엇이죠? 자, 우리 선거 역할 중에요.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의 뜻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맥락이었죠? 예를 들어, 내가 어린이 안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공약을 펼친 후보자를 투표함으로써 나의 생각을 우리나라 정치에, 우리 지역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대표가 되면 이렇게 공약을 실천해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안전하게 바꾸잖아요. 자, 이런 맥락을 우리 보기에서 골라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선거로 국민은 직접 법을 만들 수 있다? 자, 선거는요, 대표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법은요, 국민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에 배울 건데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아니고요. 자, 2번. 선거를 통해 정부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겠지만 선거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거 아니죠. 선거는 대표를 뽑는 과정이에요. 아니고. 자, 3번. 선거로 후보자끼리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뭐 후보자끼리 선거를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림과 관련 있나요? 이 그림과 관련 있는 내용 아니죠. 4번. 선거로 국민이 대표를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대표를 뽑을 순 있죠.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지만 직접 국민이 임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자, 5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 맞죠?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즉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거의 역할이죠. 정답 몇 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자, 예린이, 서연이가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린이, 후보자가 당선된 뒤 실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계획이야. 자, 국민에게 약속한 거예요. 어떤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무엇일까요? 자, 서연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살펴보는 기준이 돼. 뭘까요? 공공의 약속, 국민에게 한 약속, 바로 공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선거 과정을 순서대로 알맞게 배열하시오. 자, 아래 선거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쭉 읽어보고 순서대로 배열해 볼게요. 자, 기억은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즉,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을 만드는 거죠. 선생님이 이거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니은은 개표 및 당선자 결정이네요. 그럼 투표하고 나서 개표해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거니까 마지막 부분에 와줘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투표가 있고요. 선거 운동이 있네요. 자, 후보자 등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번호 매겨볼까요? 일단 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이 명단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대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투표하는 날 전까지 뭐를 해요? 선거 운동을 하죠. 자, 그리고 투표하는 날 이제 투표를 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개표하고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사람이 당선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선거의 과정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겠어요. 자, 가장 먼저 선거인 명부 작성 기억이 되겠고요. 2번은 뭐예요? 미음.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3번 선거운동 리을. 자, 그리고 4번 투표죠. 디귿. 그리고 5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했어요. 자, 그럼 이어서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설명과 관련이 깊은 선거의 원칙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지금 투표하는 날 여기 들어가서 투표하고 있어요.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네 가지의 선거 원칙 공부했는데요. 자, 그 중에 이 그림과 이 내용과 관련 있는 선거 원칙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비밀로 내가 투표를 해야 되겠죠? 바로 무슨 선거? 비밀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비밀 선거는요, 국민이 자유롭게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선거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비밀 선거 이어서 9번 문제도 풀어봅니다. 다음 중 민주주의 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민주주의 선거 원칙 네 가지 함께 얘기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보통 선거. 두 번째, 직접 선거. 세 번째, 평등 선거. 네 번째, 비밀 선거죠. 자, 그러면 어긋나는 행동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18세 이상이 되어 직접 투표를 한다. 자, 이거 어떤 선거 원칙이 들어간 것인가요? 자, 일단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거니까 뭐예요? 그렇죠. 보통 선거의 원칙도 들어가 있고요. 자, 직접 투표한대요. 자, 그럼 뭐예요? 직접 선거의 원칙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긋나는 거 아니고 맞죠? 자, 2번. 모든 유권자가 한 표씩만 행사한다. 자, 똑같이 한 표. 이거 뭐예요? 평등 선거죠. 자, 그래서 어긋나는 행동 아니에요. 맞고. 자, 3번. 친구가 대신 투표용지를 받아 대신 투표해요? 이럴 수 없어요. 직접 선거해야 하죠? 자, 이것은 선거 원칙에 어긋나요. 자, 4번.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자, 이거 뭐예요? 비밀 선거의 원칙입니다. 그쵸? 그래서 맞고. 자, 5번.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보고 스스로 결정해 내가 직접 투표한대요. 자, 이거 뭐예요? 직접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긋나는 행동 몇 번?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친구들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나타난 선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있어요. 자, 후보자 토론회라는 것은요,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출마한 후보자들이 나와서 함께 자신의 공약을 얘기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죠? 맞아요. 바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유권자들은요, 이런 것에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어떤 후보가 대표가 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선거 과정은 이제 선거 운동 과정이다. 자, 그러면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1번, 비공개로 진행한다? 자, 후보자 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면 국민들이 알수 있나요? 정보를 알 수가 없죠. 비공개로 진행하면 안 되고,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을 해줍니다. 자, 이것이 미디어가 민주주의에서 하는 역할인데, 이 미디어 부분은 우리가 세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2번, 선거 후에 진행한다? 선거 후에 진행하면 안 되죠.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이거를 진행을 해야 정보를 알고 괜찮은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후에 진행하면 안 돼요? 자, 3번, 한 명의 후보자만 참여한다? 한 명의 후보자만 참여하면 안 되죠. 후보자 여러 명이 참여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 되고요. 4번,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송 아니죠. 자,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송은 개표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5번, 후보자의 생각과 공약을 알수 있다. 맞아요.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생각, 공약 알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공정한 선거를 위한 바람직한 태도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공정한 선거라고 했습니다. 공정한 선거로 뽑힌 사람이 국민들의 진짜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바람직한 태도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상대 후보를 비난하면 되나요? 자, 비난과 비판은 다릅니다. 우리가 비판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냥 아무 이유 없는 비난, 헐뜯는 비난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공정한 선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2번 투표 결과를 조작한다? 공정한 선거 아니죠. 자, 3번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다? 뇌물을 준다? 공정한 선거 아닙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도 공부했죠. 3.15 부정선거. 자, 그것을 왜 부정선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돈이나 물건을 주고 뇌물을 주고 어떤 사람을 투표하게끔 하고 또 투표용지를 바꾸고 자, 그러한 공정하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4번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세운다. 자, 이것은 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죠? 그렇죠. 후보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예요. 당선되기 위해서 그냥 좋은 공약 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대표가 됐을 때 실현 가능한 공약만을 내세워서 이제 국민들과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람직한 태도 맞겠죠? 자, 5번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자, 이것은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 공정한 선거가 아니죠. 이런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맞은 건 몇 번?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바람직한 태도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유권자라는 것은 이 유가요, 있을 유예요. 즉,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권자라고 해요. 자, 어떤 태도로 선거에 참여해야 할까요? 자, 1번, 친구가 추천하는 후보에게 투표해요? 아니죠.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대표가 되면 진짜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고요. 2번, 선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재투표를 요구한다? 어우, 내가 찍은 사람이 대표가 안 됐어. 이거 무효야. 이거 아니죠. 우리 투표에서는요, 최다 득표를 받은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내 뜻과 달라도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3번, 선거가 끝난 뒤 당선자의 공약 실천 여부를 지켜본다. 맞아요. 끝까지 선거가 끝난 뒤에도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민 주권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나와 관계없는 일로 여기며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아니요.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국민 주권을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자, 5번 후보의 공약을 보지 않고 가장 유명한 사람에게 투표해요? 아니죠. 우리 후보를 볼 때 그 사람의 공약, 됨됨이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첫 번째 중단원 공부했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 꼭 기억해 주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세 글자였죠.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친구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 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자, 친구의 친구가 궁금해. 라고 해서 동네에서 친구의 친구를 뭐 아는 그런 situation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약간 관심이 생기는 건가요?
0: 약간 로맨틱하게 변할
1: 이성으로서?
0: 수도 있고요. 아, 뭐 그러기에는 지금 뭐 초등학교 때 알던 친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1: 예.
0: 이러다가 친구끼리 오히려 더 친해질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0: 그렇지 않아요?
1: 네. 잠깐만,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네.
0: 맞아요.
1: 너네 둘이 이렇게 친해졌다고 하면서 약간 또 질투도
0: 약간
1: 나요.
0: 약간 질투도 생기거든요.
1: 맞아요.
0: 자, 이런 시츄에이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할게요.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은요.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라고 할 겁니다. 어디에 다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초등학교는 당연히 스펠링도 알아야 되겠죠. 그쵸?
1: 그쵸, 그쵸.
0: 아이. 두 번째 미션은요.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요때까지는 둘이 친해질지 몰랐던
1: 그렇죠, 그렇죠.
0: 거예요.
1: 예, 어쨌든 뭐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면 좋으니까라는
0: That's right.
1: 의미로 그냥 이렇게 소개시켜준 거죠.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친구의 친구를 더 깊게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2: 짜잔! How do you know that guy?
1: 아, 그 때깔? You know?
2: How do you know that
1: How do
2: guy?
1: you? 아, 내가 어떻게 아냐고?
2: How?
1: 이렇게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우리 같은 초등학교.
2: Sorry.
1: When we were young,
2: Young.
1: same school.
2: Oh,
1: Yeah.
2: elementary.
1: Hmm.
2: 어,
1: 그거.
2: same
1: Yeah, same
2: school.
1: school.
2: When you were young,
1: Yeah.
2: I think I've seen him around.
1: 뭐? Around?
2: Yeah, I think I've seen him around here and
1: 아,
2: there
1: 둥글게
2: sometimes.
1: 둥글게 둥글게
2: Sorry?
1: around? 둥글게
2: Here
1: 둥글.
2: and there,
1: Ah, here and there. You
2: sometimes,
1: see?
2: maybe
1: 아.
2: last week, 2 weeks
1: 아.
2: ago. Yeah.
1: 너는 둘도 되게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2: 응?
1: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아.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2: Fighting.
1: No. 그 저기 him, you and close.
2: Close?
1: Be
2: I
1: close.
2: don't know him.
1: 아니 앞으로. Future. In the future.
2: In the future?
1: 응.
2: Really?
1: 응. 친구해. Let's be friend.
2: Me? Oh, you think so? 오, 오케이.
0: 네, 원래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1: 네네.
0: 아차 잘못하면 진짜 약간 로맨틱한 스토리로 발전할 수도 있다.
1: 그쵸. 저또 그런 거
0: 아,
1: 좋아하거든요.
0: 그렇군요. 네. 자, 어찌됐든 내용 자체에 우리가 쓸수 있는 패턴들이 너무나 많이 오늘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흡수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do you know that guy?
4: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3: I think I've seen him around.
4: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우리 첫 문장 볼게요. 너저 남자애 어떻게 알아?
1: 그쵸.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 너?
0: 어떻게? 넌
1: 너 알아?
0: 아니.
1: 저 남자애네요. 그럼
0: 남자애를.
1: 남자애, that a boy 할게요. 저 소년, 남자. Yes.
0: Okay, 자. How, 어떻게, do you know, 너는 아니, that boy를, boy도 가능하네요. 자, 그런데, guy로
1: 아,
0: 가겠습니다.
1: guy.
0: 이게 boy하고 guy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쵸? 근데
1: 예.
0: 진짜 우리는 왜 boy 하면 소년, 이런 느낌 있잖아요.
1: 조금 어린 친구에게?
0: 맞아요. That's right. 그래서, 근데 꼭 그게 boy가

0: 무조건 자기보다 한참 어려야 된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통
1: 네.
0: 또래들끼리 얘기할 때는 guy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의문문이 나왔죠. 의문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1: How?
0: 자, how라고 하는 거뭐 물어보는 거라고 했었죠?
1: 어떻게?
0: 어떻게? So, 방법이 될 수도 있고
1: 네.
0: 뭐 상태를 물어보는 게될 수도 있고 그거는 맥락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 어떻게 알아? 어떤 식으로 알게 된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의문사 뒤에는 어순 항상 뭐라고 그랬죠?
1: 의문문.
0: 의문문 뒤에는 질문이
1: 의문문.
0: 가야 돼요. 질문,
1: 질문.
0: right? 평소문이 가면 안 됩니다.
1: 네,
0: 그렇죠? right? So
1: 그쵸.
0: You know 이런 평소문이 가는 게 아니라 Do you know 이렇게
1: 아하.
0: 질문이 항상 어순이 완성이 돼야 돼요. So
1: 네.
0: 우리 how 뒤에 질문 어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왕초보 영어에서 의문사로 시작을 해서 문장을 이어가는 걸 엄청 많이 해봤기 때문에
1: 아마 단련이 좀 되계실 것
0: 꽤나 많이
1: 같아요.
0: 트레이닝이 되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 아시죠?
1: 그럼요.
0: 반복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자, how, 어떻게, 뭐뭐뭐야 정도의 느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거
1: 소프트웨어.
0: 설치하는 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설치하다?
1: 설치하다? 픽스.
0: 아, 그거는
1: 아.
0: 고치는 겁니다.
1: 고치는 것도 설치
0: 아, 그거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아.
0: install이라고 해요.
1: 워.
0: install.
1: 인스톨?
0: 예.
1: 그거 어디 브랜드 이름 아닌가요?
0: 아닙니다.
1: 인스톨?
0: install, install. 자, 그러면은 제가 그거 어떻게 설치해요?
1: 에?
0: 제가 어떻게 그거 설치해요? 인데요.
1: How do I install
0: 그것.
1: it?
0: it. Oh, very nice. Oh, not bad, not bad, right?
1: 오.
0: So, how do I install it, right? So, do I install it? 이거 질문 어순이죠.
1: 네.
0: 제가 그걸 install 하나요? 이기 때문에 그 앞에 how만 붙인 겁니다. Very nice. 자, 이번에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뭔가를 알아내는 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알아내다.
0: 물건 찾아내는 건 뭐예요?
1: 물건 찾아내는 거는 find.
0: find, right?
1: 예.
0: 그런데 그 뒤에 뭔가를 붙이면 사실을 알아내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1: look into?
0: 아,
1: look?
0: find 뒤에 뭐만 넣으면 돼요?
1: find
0: find.
1: out.
0: 오,
1: 오.
0: 나이스.
1: 다
0: 오케이.
1: 갖다 붙여봐요.
0: 아, 다 붙여봐요. 자, find out이 알아내답니다.
1: 네.
0: 너 그거 어떻게 알아냈어?
1: 응?
0: 비밀로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아냈어?
1: How did you find out it?
0: 오케이. 요거는 find out만 해도 되고요. find it out.
1: Find
0: 뭔가
1: it out.
0: 목적을 넣어도 되고요.
1: 아, 가운데에
0: 괜찮아요?
1: 들어가야겠군요.
0: 괜찮아요. Right. 자, let me show you. So, 이왕이면
1: Did you find
0: 오늘
1: out?
0: install 설치하다
1: 네.
0: 그리고 find out 사실을 알아내다까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알아두면
1: Yes.
0: 그런데 이것을 알더라도 이걸 질문 어순으로 쓸수 없으면 안 되겠죠.
1: 네.
0: Right? So you found out이 아니에요. 평소문이 아니라 did you find out? 넌 알아냈니? 라는 질문으로 이어가 줬습니다.
1: 네.
0: You guys 같이 읽어볼게요. How do I install it?
1: How do I install it?
0: How did you find out?
1: How did you find
0: 자,
1: out?
0: 이번에는 너 어떻게 알아? 저 남자애를. 자, 볼게요. How do you know that guy?
1: How do you know that guy?
0: Alright.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션 문장인데요. 아,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 We went to the same 초등학교. 그쵸?
0: 우리는 갔죠.
1: 우리는 갔다 같은
0: 아하.
1: 초등학교를.
0: Yes.
1: 예. 여기 초등학교 나와야 되는데.
0: 초등학교 여러분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아, 제가
0: 스펠링.
1: 초등학교를 알긴 알아요. 예.
0: 오케이.
1: 킨덜가튼이 저기 유치원. 예.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가 저기 엘리멘터리.
0: 오호.
1: 엘리멘터리. 그다음에 스쿨까지죠.
0: 오호호.
1: 예. 여기까지입니다.
0: 긴 것을 뭔가 느낌을 받았어요. 어때요?
1: 아,
0: 좋아요.
1: 힘드네요.
0: 자, elementary school.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잠깐만, 저게 맞나? 내가 쓴
1: 그러게요.
0: 게 맞나? 엄청 고민이 되실 것
1: 아, 이렇게
0: 같은데요.
1: 긴 거는 솔직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0: 자, 95% 맞았습니다. T A
1: ARY예요?
0: R Y예요. 터리가
1: 아,
0: 아니라 그죠?
1: 엘리멘터리.
0: 예, elementary school이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아마. 뭐 많이는 들어봤지만 스펠링이 너무 길다 보니까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Elementary
1: 맞아요.
0: school. 사실 그런데 이 elementary school이라고 하는 게또 나라에 따라 부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무슨 어떤 지역의 몇번 school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elementary school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나온 김에 슬기 씨가 방금 초등학교 가기 전에
1: 네.
0: 어디 간다고요?

0: 유치원.
1: 유치원 얘기를 했죠.
0: 네.
1: 이거 제가 점검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0: 아.
1: 유치원 이거 많이들 실수합니다.
0: 어린이집은 왜 안 나와요?
1: 아, 그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 이거 너무 힘들어 이럴 것
0: 없어요.
1: 같아서.
0: 네. 킨 킨더예요. 킨더. 킨더.
1: 아하.
0: 갈든 아니거든요. 갈튼 아니에요, 이거?
1: 오.
0: 갈튼.
1: 잠깐 허다. 단어 두 개입니까?
0: 두 개.
1: 두 개.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답. 아.
0: 아.
1: 원 워드입니다.
0: 다 왔는데.
1: 원 워드인데. 그런데 저는 지금 높게 사고 싶은 게 벌써 느낌 왔을 것 같아요.
0: 네.
1: 많은 분들이 garden이라고 잘못
0: 나도
1: 써요.
0: 나도 garden이라고
1: 맞아요.
0: 써버렸어요.
1: 대부분 왜냐하면 garden이 정원이란 뜻의 단어가 있다 보니까
0: 네.
1: 어? 킨더가든 킨더가든 이건 마치 원래 옷 입을 때 cardigan인데
0: 네.
1: 가디건이라고 읽는
0: 맞아.
1: 경우 많죠. 실수예요. 그래서
0: 아.
1: 이것도 garden이 맞습니다. kindergarten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요 garden 발음할 때 T 사운드를 거의 안 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kindergarten처럼 은처럼 발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기는 해요.
0: 네네.
1: So kindergarten or kindergarten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0: 네.
1: 여기 지금 보면 보세요. Elementary school 다녔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0: The same.
1: Mm-hmm. Right? Same이 뭐죠?
0: 같은.
1: Right. 뭔가 쌤쌤, right?
0: 네.
1: So, the same. 이거 항상 제가 알려드릴 때 얘 같이 넣어요, 일부러.
0: 아.
1: 네. 그래서 same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은 딱 한정돼 있잖아요. 정해져
0: 네.
1: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강조하고 한정하기 위해서 더를 넣는 거.
0: 그 같은 초등학교 이런
1: 거. 맞아요. 느낌. 그래서 이거를 항상 그냥 same 뭐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The same 뭐뭐.
0: 네.
1: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색이 뭐 1번 색이 있고 2번 색이 있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 색들은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색들이 뭐예요?
0: 이 색들?
1: Mm-hmm.
0: These colors.
1: 복수니까 these colors, right?
0: 예.
1: 근데 같다. These colors are
0: These colors are same. At the same.
1: 그렇죠. 지금
0: 아,
1: 또 놓칠 뻔했죠.
0: 맞아요.
1: Right. So these colors are the same. 자, same은 다른 형용사처럼 그냥 명사 앞에 놓을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시계. 그럼 어때요?
0: The same watches.
1: Watch.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Okay? So, 나도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어때요?
0: I have the same watch.
1: Watch.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Alright. So,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일반 다른 형용사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단독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냥 they're the same.
0: 네.
1: 그걸 끝날 수도 있고 the same 뭐뭐야.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밀 수도 있고 얘도 지금 보면은 명사 앞에서 꾸민 거죠. 그렇죠?
0: 네.
1: The same 한 elementary school이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0: Yes.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se colors are the same.
0: These colors are the same.
1: Oh, I have the same watch.
0: I have the same watch.
1: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만약에 비슷한 뭐뭐가 있다.
0: 아,
1: 그럼 어떻게 할까요?
0: 이거 지난번에 했잖아요.
1: Oh, yeah.
0: 네, 비슷한 거는 제가 그 옷을 또 비슷하게 맞춰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때 그때 이제 스펠링이 근데 좀 헷갈리네요. Similar.
1: 맞아요. 그때
0: 네.
1: similar look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0: 맞아요.
1: 것 같아요. 그렇죠? Alright, similar. 맞습니다.
0: Yes.
1: 어떻게 보면은 the same, similar, different 이런 것들 친구로 같이 가져가 줘야겠죠. 그렇죠? Right? 자, 그리고 어디에 간다라고 할 때 지금 뭘 썼어요?
0: Went.
1: Went, right? So 현재형은 go to 어디예요?
0: 네.
1: 이게 여러분들 복잡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가는 것도 go to 어디라고 하지만 나 학교 다녔어라고 흔히 말할 때
0: 그것도 went가 돼요?
1: 개념도 go to 어디, went to 어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0: 아, 그러면 여긴 지금 과거지만 나 초등학교 다녀 뭐
1: 네.
0: 이러면은 I go to.
1: I go to.
0: 그러면
1: 나 다닌다. 현재형으로 쓸 수 있겠고요. attend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0: 그쵸?
1: 다니다. 근데 그거 조금 격식이에요.
0: 아,
1: 그래서 그냥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0: 편하게.
1: Right. 읽어볼게요.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1: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o you know that guy? How do you know that guy?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1: 네, 다음 볼게요. 동네에서 본

0: 적 있는 것 같아. 우리 어디
1: 오,
0: 거의 살지 않아? 막
1: 이제 나
0: 이러면서.
1: 직접,
0: 네.
1: 예. I've seen him around. 나 그를 본적 있어? 주변에, 주위에서. 근데 더 들어갈 게 없는데요?
0: 말투가 약간 본 적이 있어?
1: 아,
0: 아니야.
1: 있는 것
0: 그런
1: 같아.
0: 것 같아. 네.
1: 아, 나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I think. 나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0: 너무 좋아요. 네.
1: 오.
0: 아, 뭐뭐인 것 같아. 뭐뭐인 것 같아. Right?
1: 네.
0: 자, 정답. 맞습니다. I think, 뭐, 직역을 하면 뭐라고 생각해? 이건데 좀 자연스럽게 하면 뭐인 것 같은데? 나의 생각을 얘기를 할 수가
1: 저
0: 있겠죠, 그죠?
1: 솔직히 I guess랑 조금 헷갈렸어요.
0: I guess. 그런가 보네. 그거는 꽤나 확신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Right.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좀 중립적이죠, 얘는.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뭐 줄인 거죠?
1: Have.
0: Have. 그리고 C는 현재형이 아니라 PP
1: PP.
0: 형태입니다.
1: 네.
0: Have PP가 여기 지금 나왔어요. Have
1: 오.
0: PP는 사실 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가 더 많이 쓰는 거가 바로 경험을 얘기를 할때 Have
1: 네.
0: PP를 씁니다. 뭐 해본 적 있다. Right? So 여기서는 과거에 한순간 봤다라는 거 강조가 아니라 그냥 본적
1: 있다.
0: 있다.
1: 에.
0: 그겁니다. So Have PP 썼고요. 얘는 그냥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주 나오니까.
1: Yes.
0: 혹시 하마 영어로 뭔지 아세요? 하마?
1: Hippo.
0: Hippo,
1: 네.
0: right? 자, Hippo를 나본 적이 있어. 라고 친구에게 얘기를 한다면 나 하마 본적 있다? 그러면
1: I've seen hippo.
0: 하나니까
1: I've seen a hippo.
0: 그렇죠. I've seen a hippo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I saw라고 해도 안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 네.
0: 그거는 단순하게 과거에 한번 봤다라는
1: 봤었어.
0: 느낌이라 뭐뭐 한적 있어 할 때는 have PP 쓸 거고요. 자,
1: 네.
0: 오늘은 간단하게 요거는 짚어볼게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병작을 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바로 see him around예요.
1: 네.
0: 여기선 PP 형태를 썼을 뿐이지만, 자, see someone이라고 하면 누가 보이는 거죠?
1: 그쵸.
0: 근데 around가 저번에,
1: 예.
0: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느낌?
1: Walk
0: Walk,
1: around.
0: yeah, walk around, jump around,
1: Run
0: right?
1: around.
0: Yes. 그래서
1: Yes.
0: see someone이 아니라 see someone around 하면, 주위에서 나 봤는데? 나 주위에서 뭐가 보여. 이런 느낌을 더 강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So, 예를 들어서 have PP 이대로 그대로 써서, 나 그녀를 본 적이 있어. 나
1: 오.
0: 주위에서 본 적이 있어, 그녀를.
1: I've seen her around.
0: 그쵸? I've seen her around. 그러면
1: Yes.
0: 오며 가며 본 적이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그쵸?
1: 그쵸.
0: 자, 매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1: Every time.
0: Every time도 나쁘진 않은데,
1: 네.
0: all the time 써볼게요.
1: All
0: All
1: the
0: the time.
1: time. All the time.
0: 매번. 오케이. 나는 그를 매번 주위에서 봐. 오고 가면서
1: 오.
0: 이상하게 커피숍 가면 걔가 있고, 뭐, You know, 문방구를 가면
1: 예.
0: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럼 현재형으로 그냥 쓰면 되겠죠. 나 보인다.
1: 네.
0: 현재형으로.
1: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0: All the time.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이러면서 I see him around까지면 또 문장이 돼요. 그렇죠?
1: 네.
0: 나는 그가 주위에서 보인다. 근데 언제? All
1: All
0: the
1: the
0: time.
1: time.
0: 매번.
1: 아, 그렇게 주변에 보인다는 거는 이제 서로 마음이
0: 거기까지 생각을 못
1: 어느
0: 했네요.
1: 정도,
0: 이게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약간 나를
1: 에.
0: 따라다니는 게될
1: 그래서
0: 수도
1: 우연을
0: 있다.
1: 가장한 필연.
0: 그렇군요. 아, 또
1: 에.
0: 드라마로.
1: 네.
0: Okay, 읽어볼게요. I have seen her around.
1: I have seen her around.
0: Oh,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1: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0: Alright,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I think I've seen him around.
1: I think I've seen him around.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우리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1: 네.
0: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1: 그쵸. 이게 둘다 아는 입장에서, 얘네들 성향이 비슷하니까,
0: 맞아요.
1: 친하게 지낼 수
0: 근데
1: 있을 것
0: 약간 그럴 때
1: 같은데?
0: 뿌듯하지 않아요? 소개를 해줬는데 그
1: 그쵸.
0: 친구들끼리 또 친해지면, 또
1: 맞아요.
0: 괜찮은 거 있죠.
1: 그리고 또 셋이 어울려서 놀러 다니면 또 재밌거든요.
0: 재밌어요.
1: 둘보다 재밌습니다.
0: 아유.
1: I think, we'll get along well. 자, 나는 생각해. 아까랑 똑같네요. 그럼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좋아요.
1: 나는 너희 둘도, 여기 주어가 너희 둘이네요.
0: 네.
1: We'll get along.
0: 뒤에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1: 이거는
0: 같아요.
1: 뭐잘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0: 뭐 이렇게 된다.
1: 네. 그럼 너희 둘이니까
0: 너희 둘입니다.
1: 그러면 너희 일단 너희 써요.
0: You.
1: 너희 둘다 보스. You boss will get along.
0: Okay. You both.
1: You boss.
0: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1: 네.
0: 엄청 사실 간단해요.
1: 그래요?
0: 둘이 뭐죠?
1: Two. You
0: You
1: too?
0: too.
1: 아.
0: 이거

0: 이렇게 쓰면 유투 뭔가 어색한데? 너도 마찬가지 할때 TOO랑 헷갈릴 것 같은,
1: 맞아요.
0: 그렇죠?
1: Me too, you too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1: 예.
0: 영어에서는 너희 둘이라고 할 때, you both라고 하면 너희 둘이 같은 다른 것을 한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너희 둘,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너희 둘, you two, 뭐 you
1: Yes.
0: three 이런 것도 돼요. 너희 셋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뒤에를 아예 통째로 모르겠죠, 그렇죠?
1: Maybe. 맞아요.
0: Get along well.
1: 너무나
0: 왜냐하면
1: 썰어요.
0: 덩어리여서 그래요. 얘는
1: 아.
0: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자, 사실 get along 자체가 이거 자체가
1: 네.
0: 어울려서 지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사실 well 잘이라는 게안 붙어도 나름대로 get along 하면 별 문제가 없구나라는
1: 네.
0: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get along well 하면 아주 잘 어울려서 지내는 거예요. 말도 잘 통하고
1: 통하고.
0: 싸우지도 않고 아주
1: 네.
0: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이렇게 할때 get along well. 과거형은 get이 아니라
1: 갓.
0: got along well
1: 예스.
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형으로 그냥 팩트를 전달해 볼게요.
1: 네.
0: 우리는 잘 어울려. 우리는 잘 어울려 지내.
1: 오. We get along
0: We get along well,
1: well.
0: al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러면 좋겠어. 그러길 바라.
1: 네.
0: 하면 우리 어떻게 출발했죠?
1: I hope.
0: I hope. 자, 나는 바란대요. 내가 잘 어울려 지내기를. 누구랑? 그녀와. 자,
1: 아하.
0: 그러면 난 바래.
1: I hope
0: I hope 해. 내가 잘 어울리기를.
1: you
0: 내가.
1: I get along we get along
0: Well,
1: well
0: kunyowa
1: with her.
0: with her.
1: Oh.
0: So 여기서는 with를 안 썼지만
1: 네.
0: 누구와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할 수 있는 거야.
1: 그쵸,
0: With
1: 그쵸.
0: her, with my brother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So 첫 번째 거는 정말 난이도 zero에 가까워요.
1: 그죠.
0: 우린 get along well 해.
1: 주어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됐네요.
0: 맞아요. 두
1: 네.
0: 번째는 얘가 들어가서 조금 헷갈리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구나. Right? 아, I hope 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바라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좋겠어. I hope I get along well. But with who? With her.
1: Her.
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단체를 주어로 쓰면은 뭐 with가 필요 없겠죠. 그렇죠?
1: 그쵸.
0: Right? 그래서 we 이건 상관없는데 내가 잘 어울리는 거니까 누구와 잘 어울리는지를 쓰는 게 맞겠죠. So
1: 구체적으로,
0: with her 추가해
1: yes.
0: 줍니다. 자, 읽어볼게요. We get along well.
1: We get along well.
0: I hope I get along well with her.
1: I hope I get along well with her.
0: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아주 잘 어울리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well 대신에 fine을 쓰면요. 뉘앙스가 조금 달라져요.
1: Fine도 근데 좋다라는
0: 이것도
1: 건데?
0: 결국 잘 어울리긴 하지만
1: 네.
0: 얘는,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 이 정도 느낌이에요.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느낌으로 좀 약해져요.
1: 뉘앙스가 좀 많이 차이 나는데요?
0: 네,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1: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I think I've seen him around. I think I've seen him around. 네, 미션 정리할게요.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1: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Alright, 두 번째는요.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1: You too will.
0: I think.
1: I think you too will get along well.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How do you know that guy? How do you know that guy?
2: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I think I've seen him around. I think I've seen him around.
2: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the same 하고 명사하면은

0: 같은 명사. 물론 the same을 그냥 단독으로 써도 됩니다. 자, 가볼게요.
1: 네.
0: 나 똑같은 시계 있어. 나도 같은 시계 있어.
1: 오, I have the same watch.
0: Alright. 두 번째, 이것들은 같은 색이야. 이 색들은 같아. 이렇게 쓰시면 돼요.
1: These colors are the same.
0: 그렇죠? Very nice. 자, 세 번째,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우리는 같다? 같은 초등학교에.
1: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Very,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I have the same watch. These colors are the same.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다음은요. Get along well. 아예
1: Yes.
0: 붙여서요. 가봅니다. 우리 잘 어울려 지내.
1: We get along well.
0: That's it. 그녀랑 잘 어울려 지내면 좋겠네. 난 봐라.
1: I hope
0: 내가 잘 어울리길.
1: I get along well with her.
0: with her까지. Very nice. 자, 세 번째.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자, 난 생각해.
1: I think
0: 너희 둘이 잘 어울릴 거라고.
1: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Very nice. Alright. 자, 그렇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 get along well. I hope I get along well with her.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Alright, very nice.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How do you know that guy?
3: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2: I think I've seen him around.
3: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How do you know that guy?
1: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4: I think I've seen him around.
1: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4: Really?
1: Yeah.
4: Me and him?
1: Yeah, it's good.
4: Okay.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작 퀴즈 정답 지난 시간 거 알려드릴게요.
1: 너몇 시에 학교 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time did you go to school?
0: What time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 the same 명사 이거 사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나 똑같은 문제 있어. 나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 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입영작 하실 때 항상 제가 잔소리하지만 목소리 키우는 거 그리고
1: 네.
0: 처음에는 좀 목소리 키우는 거로 시작을 하시다가요. 나중에는 약간 자연스러움이
1: 그쵸, 연기하듯.
0: 중요합니다. 꼭 그것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찾아낸 정보에
1: 이 정도면 충분하지.
0: 받아든 조언에
2: 에이, 그래. 보내지 말자.
0: 완성된 결과에
3: 다 했다.
0: 돌아온 설명에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0: 그런데 그 마침표가 내 생각

0: 이 중에서도 볼록 렌즈는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여요. 어디서 쓰이죠? 맞아요. 돋보기에서 볼록 렌즈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친숙한데요. 돋보기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작은 글씨가 크게 보입니다. 그 모습 상상하면서 먼저 리얼리티 체크 해볼까요? 왜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볼록 렌즈를 사용하면 상이 거꾸로 보일까?
1: 볼록 렌즈는 빛을 한 곳으로 모으기 때문에 렌즈를 통과한 빛이 서로 뒤섞이면서 물체의 위쪽과 아래쪽이 바뀌어 보인다.
0: 정말 그럴까? 볼록 렌즈로 보면 항상 크게 보일까? 렌즈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하면 볼록 렌즈라고 했고요. 가운데가 오목하면 오목 렌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는데 내 눈으로 확인하거나 뭔가 만져봤을 때는 구별이 힘든 이런 렌즈 그리고 또 이런 렌즈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런 렌즈에 의한 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볼록 렌즈인데요. 볼록 렌즈는 빛을 통과시키면서 한 점으로 모아주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좀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이렇게 나란한 가상의 선을 광축이라고 할 때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이 굴절되어서 한 점에 모이게 돼요. 이걸 초점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초점이 있다는 거 알겠고 내 눈이 이쪽에서 이 렌즈를 통해서 저쪽 세상을 보고 있다면 이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어떤지에 따라서 도대체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정답부터 알려드리자면 물체가 렌즈에서 멀어지면 어느 순간 물체보다 크고 거꾸로 선 상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돋보기로 어떤 글자를 볼 때는 물체보다 더 큰 상이 보이고 그대로 바로 선 상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돋보기를 책에서 글자에서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거꾸로 된 그런 글자가 보일 겁니다. 주변에 이런 돋보기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왜 그럴까 하는 것을 보기 전에 이렇게 이슬을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살면서 이슬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지도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좀 보자면 그런 멀리 있을 때 거꾸로 보이는 세상이 이 이슬로 보는 세상과 같아요. 이슬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풍경을 볼 때 뒤집어서 보인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이고요. 자, 실제로 물체가 렌즈 가까이 있을 때와 멀리 있을 때 어떤 상이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상에 빛이 나아가는 물체에서 나온 빛이 나아가서 상에 맺어지는 이런 그림을 볼 겁니다. 일단 이 그림에서 선생님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렌즈를 통해 여기 있는 물체를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 보라색 물체가 실제로는 요만한데 이 여기서 나온 빛이 꺾여서 굴절돼서 초점을 지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죠. 그럼 내 눈에서는 이 초점의 연장선이 되는 이러한 곳에서 이 물체의 빛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실제 물체보다 이 연장선을 그어보면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 눈에는 크고 바로선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멀어질 때는 어떨까? 지금 초점보다 더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 물체에서 나온 빛이 꺾여서 굴절돼서 상이 맺어지게 되는데 꺾어서 이렇게 초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뒤집혀서 아래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물체를 볼 때는 이 물체의 윗부분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 뒤집어진 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록 렌즈에서 물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뒤집어진 상, 그리고 실제보다 더 작은 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 렌즈를 볼 때는 가까울 때랑 멀 때랑 다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볼록 렌즈를 활용하는 돋보기 안경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돋보기 안경은 원시 교정 안경으로 쓰

0: 상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근시는 이렇게 상이 요 앞쪽에 맺혀서 근시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시는 뒤쪽에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원시는 근시랑 다르게 가까이 있는 게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보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걸 멀리 이렇게 해서 보시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멀리 보는 이유는 이렇게 뒤쪽에 가까운 게 들어오면 뒤쪽에 상이 맺혀서 그런 것인데 이 앞에 볼록 렌즈를 대서 조금 모아줘서 다시 수정체라는 요곳에서 굴절이 일어나면 요 상이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는 망막 쪽에 맺힐 수 있어서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망원경 중에 케플러식 굴절 망원경이라는 것도 볼록 렌즈를 사용해요. 이렇게 빛을 볼록 렌즈가 모아주고 또 요거를 다시 내 눈으로 볼수 있게 딱 퍼뜨려주는, 확대해주는 걸로 저 멀리 있는 별빛을 모아서 볼수 있는 이런 원리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오목렌즈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목렌즈는 반대죠? 반대예요. 빛을 퍼지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에는 관계없이 항상 크기가 작고 발호선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물체가 렌즈에서 더 멀어질수록 내 눈에는 더 그게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근시용 안경, 거의 다 근시용 안경을 주로 쓰잖아요. 청소년기에 안경을 쓴다면. 자, 근시용 안경을 쓴 사람들은 이렇게 근시용 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면을 봤을 때 실제 얼굴보다 더 이렇게 작아져 있는 이런 경계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목렌즈의 특징 때문이거든요. 오목렌즈는 항상 실제보다 작고 발호선상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목렌즈에 의한 상의 특징을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이렇게 오목렌즈를 두고 오른쪽에서 저기 있는 보라색 물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 보라색 물체에서 나온 빛이 렌즈에서 굴절돼서 나아가죠. 퍼진다라고 했어요. 이 퍼지는 빛의 연장선에 이렇게 물체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은 이렇게 실제보다 작고 발호선상이 생기는 겁니다. 오목렌즈 그리고 볼록렌즈를 활용한 여러 가지 렌즈의 이용의 예를 보자면 빔 프로젝트 있습니다. 빛을 퍼지게 해줘야 되죠? 볼록과 오목렌즈 또 같이 쓰이고요. 스마트폰의 카메라도 광각렌즈도 있고 그리고 망원렌즈도 있거든요. 줌 이렇게 막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볼록과 오목을 사용한 거고요. VR 기기도 아주 눈앞에 있는 게저 멀리 있는 화면처럼 느껴져야 하니까 이것도 렌즈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복사기와 스캐너 안에도 볼록렌즈 이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빛을 모아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볼록렌즈와 오목렌즈의 그런 예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우리 팩트체크 해볼까요? 볼록렌즈를 지나간 빛은 굴절되어 한 점으로 모이게 된다. 이때 물체 위쪽에서 나온 빛은 렌즈 뒤쪽에서 아래쪽으로, 아래쪽에서 나온 빛은 위쪽으로 모이면서 거꾸로 된 상이 나타난다.
1: 빛이 안에서 제멋대로 뒤섞여서 거꾸로 보이는 줄 알았는데 제 상상력이 너무 지나쳤군요. 렌즈를 통과한 빛들이 초점을 지나 서로 교차하면서 위아래가 정교하게 뒤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물체 위쪽 빛은 아래로, 아래쪽 빛은 위로 굴절되어 엇갈리는 원리를 듣고 나니 제 엉터리 답변이 쏙 들어갑니다.
0: 이렇게 렌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포텐 정리 보면서 선생님은 다음에 만나요. 안녕!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레벨 3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29강입니다. Unit 22, 이 투부정사를 공부해 볼 시간인데요. 자, 우리 오늘 투부정사 개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있는 단어들은 중학교에 갔을 때 정말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외워보는 걸로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읽어볼까요? Important, important, 중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강세는 for 이 부분에 들어가게 돼요. 발음해볼까요? Important, 중요한이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이거 진짜 중요해. 이런 뜻이죠? 이 단어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두 번째 단어는 pleasure. pleasure.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읽어볼게요. pleasure. 네, 좋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 볼 텐데요. habit. habit 하면 습관이죠. 이 단어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hallenge. challenge. 네, challenge 하면 도전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일을 말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hallenge. 네, 좋아요. 다음 단어는 rule입니다. rule 하면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학교 혹은 학급에도 규칙이 있을 수 있잖아요. class rules 하면 수업 규칙들 혹은 학급 규칙들이라는 의미입니다. rule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중요한 추가 어휘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exercise인데요. exercise 하면 운동하다 라는 뜻입니다. exercise. 읽어볼게요. 시작! exercise. 네, 운동하다 라는 단어고요. 이어서 regularly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떤 단어 뒤에 ly를 붙이면 뭐뭐 하게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regular 하면 일반적인, 규칙적인 이라는 뜻이거든요. regularly, ly를 붙이면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exercise regularly 하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단어 또 나오고 있습니다. practice. practice 하면 연습하다죠. practice soccer, 축구하는 걸 연습하다. practice piano, 피아노 치는 걸 연습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어서 laugh at 입니다. 우리 laugh 하면 웃다, 막 소리내어 웃다 이런 뜻인데 뒤에 at이라는 전치사를 붙이게 되면 의미가 뭐뭐를 비웃다 라는 뜻이 돼요. Don't laugh at me. 날 보고 비웃지 마. 이런 뜻이에요. Laugh at 누구를 비웃다 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impossible입니다. 우리 possible 하면 가능한인데 앞에 반대말을 나타내는 I am을 붙여서 impossible, 불가능한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단어들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개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오늘은요, Chapter 8, 투부정사와 동명사 중에서도 이 투부정사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투부정사 구문은 중학교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고 또 시험에도 잘 나오는 개념인데요. 오늘은 투부정사 중에서도 이 투부정사 구문에 대해서 한번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개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주어진 문장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It is important to exercise regularly.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단어 공부했으니까 이 문장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 근데 뭐 하는 게 중요해요? To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투부정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투부정사는 만점왕 레벨 2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넘어왔겠지만 다시 한번 떠올린다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복습해봐요. 자, 여러분, 투부정사는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인 형태를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to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 형태를 우리 투부정사라고 해요. 자, to 동사 원형은 문장 안에서 더 이상 동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 진짜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명사, 형용사 혹은 부사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to 부정사 자체가 문장 안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To play soccer is fun. 축구하는 것은 재미있다. 여기서 to 부정사는 누구죠? To play. 얘가 바로 to 부정사인 거예요. 이 문장에서 to 부정사는요, 마치 명사처럼 쓰입니다. 마치 명사처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to play soccer is fun을 해석해 보면 축구하는 것은 재미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까요? I like to play soccer. 여기서도 to 부정사는 to play가 되겠죠? 여기서도 to 부정사는 마치 명사처럼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나는 좋아하는데 무엇을 좋아해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와 같이 to 부정사라는 것은 to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문장 안에서 명사 등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It is important to exercise regularly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to 부정사가 쓰였습니다. to 부정사 어디 있어요? To exercise인 것이죠. 해석할 때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투부정사 개념 기억하셨나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사실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To exercise regularly is important.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보시면 주어 자리에 지금 투부정사가 나와 있죠. 비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이 투부정사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긴 주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주어가 이렇게 긴 투부정사구다? 그러면 이렇게 뒤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투부정사구를 뒤로 보냈더니 비동사 앞이 너무 휑해요. 비어 있어요. 영어에서 주어 자리는 비워두면 안 되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형식상의 주어 is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형식상의 주어이고 진짜 주어는 누구일까요? 원래 주어 역할을 했던 투부정사구가 진짜 주어, 즉 내용상의 주어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어도 되긴 하지만 보통은 이긴 주어인 투부정사를 문장의 뒤로 보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투부정사가 뒤로 갔을 때 주어 자리를 비워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아무 의미도 없는 형식상의 주어 is을 이 자리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이때의 is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했죠? 따라서 그것이라고 해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자리만 지키는 주어인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에 가게 되면요, 이 형식상의 주어를 보통 가짜 주어라고 해서 가주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러면 진짜 주어, 진주어도 있겠죠? 네, 투부정사구가 바로 진짜 주어, 진주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정리를 해보면

문장 안에서 이 투부정사구가 주어 역할을 할 때는 보통 주어 자리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디로 보낸다? 뒤로 이렇게 보내준다. 그러면 주어 자리가 빌때 얘를 그냥 남겨두면 안 되고 반드시 형식상의 주어 혹은 가주어인 it을 넣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진짜 주어는 누구다? 뒤로 넘어간 to 부정사구인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긍정문일 때고요. 부정문일 때는 비동사 뒤에 난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형식상의 주어, 그리고 내용상의 주어, it, to 부정사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투부정사에 있는 투부정사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is a pleasure to meet you. 무슨 뜻이죠? Pleasure 하면 기쁨이잖아요? 당신을 만나는 것은 기쁨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방금 봤던 it, to 부정사 구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it은 해석하지 않는 가짜 주어 혹은 형식상의 주어고요. 뒤에 있는 이 to 부정사구가 진짜 주어 혹은 내용상의 주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원래는 이렇게 생겼겠죠. To meet you is a pleasure. 그런데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구가 기니까 어디로 보내? 뒤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주어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형식상의 주어인 it을 그냥 넣어둔 것이죠. 해석할 때는 it을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너를 만나는 것은 기쁨이다. 이렇게 to 부정사를 주어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주어 자리에 있던 to 부정사구가 뒤로 가면서 마치 명사처럼 쓰이게 됩니다. 우리 투부정사가 마치 명사처럼 쓰이면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뭐뭐 하는 것이라고 명사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를 만나는 것은 기쁨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또한 이 투부정사 문장에서 뒤로 간 투부정사 부분이 문장의 내용상의 주어 혹은 진주어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 우리 이 투부정사 구분을 바로 문장 속에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텝 1 골라쓰기 해 보겠습니다. 우리말에 맞는 표현을 골라 보세요. A를 보시면 축구 하는 것은 재밌대요. 자, 여러분, 그냥 play soccer 하면요. 축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축구하는 것, 명사적 용법이 필요하니까 투부정사를 골라 주어야 하는 겁니다. 투부정사는 명사처럼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수 있어요. 자, 이 문장 보시면요. 앞에 있는 it은 형식상의 주어고요. 뒤에 있는 이 투부정사구가 진짜 주어. 내용상의 주어입니다. 따라서 해석할 때는 축구하는 것은 재미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B를 보시면 네 숙제를 끝내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to 부정사 써볼 건데 문제는 finishes는 to 부정사가 될수 없죠. to finish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t to 부정사구가 완성되는 것이죠. 너의 숙제를 끝내는 것은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C를 보시면 당신을 만나서 반가워요. 당신을 만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거잖아요. 따라서 it, to 부정사 구문을 활용하여 to meet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제로 it is nice to meet you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그래서 to 부정사가 쓰였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D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To skip, to skipped가 나와 있는데 우리 투부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ed 형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to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to 부정사가 됩니다. It is not a good idea.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뭐 하는 것이 to skip breakfast?
아침 식사를 skip, 거르는 것이. 이를 보면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가 바른 것이다. It is polite. 예의가 바른 거다.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이 to say가 되겠죠?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투부정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투부정사 구문의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2번으로 갈게요. 문맥에 맞게 적절한 투부정사를 고르고 따라 써보세요. A를 보시면 it 투부정사 구문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투부정사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to watch를 골라 주어야겠죠. 그럼 우리는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문장 똑같이 따라 써볼게요. It is scary.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있는 it은 형식상의 주어죠. 진짜 주어는 뒤에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이 무서워요?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To watch horror movies.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B 가보겠습니다. It is helpful. 도움이 됩니다. 근데 뭐 하는 것이? 질문하는 것이. 이때 투부정사는 당연히 to 동사 원형을 써줘야지. 이렇게 s가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써볼게요. It is helpful. 도움이 된다. 혹은 유용하다. 뭐 하는 것이? To ask questions. 질문을 하는 것이. 자, 이어서 C를 보시면 나쁜 일이래요. 근데 뭐 하는 게? 거짓말 하는 게. 투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 나와야 하니까 to tell 골라줄게요. 써보면 it is bad. 나쁜 일이다. 근데 뭐 하는 것이 나쁜 일이죠? 진짜 주어는 뒤에 나옵니다. To tell a lie.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네, 이렇게 써주셨죠? 이어서 뒤로 가겠습니다. It is healthy. 건강하대요. 근데 뭐 하는 게?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따라서 투부정사의 형태는 to drink가 되겠죠? ing를 붙인 형태가 아니라 앞에 to를 붙인 형태가 투부정사. 써보면요. It is healthy. 건강하다. 뭐 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To drink. 마시는 것이. A lot of water. 많은 물을.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It is a good habit. 좋은 습관인데요. 이를 닦는 것이 좋은 습관이래요.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지 ed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쵸? 써볼게요. It is a good habit. 좋은 습관이야. 근데 뭐 하는 게? To brush your teeth. 이를 닦는 게. 근데 언제? After meals. 식사 후에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3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A를 보시면 다른 사람들을 비웃는 것은 못된 일이다. 비웃다라는 표현은 laugh at인데 비웃는 것이라고 해서 진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to 부정사로 만들게요. 그래서 to laugh at others가 되겠죠. 이어서 B를 보시면 영어로 말하는 것은 도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it은 가짜 주어고요. 뒤에 진짜 주어 투부정사구를 넣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speak의 투부정사 형태인 to speak를 써주면 됩니다. It is a challenge to speak in English. 영어로 말하는 것은 도전이다란 뜻이죠. 이어서 C를 보시면 지도를 잊은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잊다는 forget인데 우리 투부정사 형태가 되니까 to forget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it was foolish, 어리석은 일이었다. to forget the map, 지도를 잊은 것은 이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뒤를 보면 집에 하루 종일 머무는 것은 지루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머물다는 우리 stay를 쓰면 되는데 투부정사 형태니까 to stay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It is boring, 지루한 일이다. To stay at home all day,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것은. 이를 보면 피아노를 정기적으로 연습하는 게 좋다잖아요. It is good. 뒤에는 연습하다 practice의 투부정사 형태인 to practice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It is good to practice piano regularly. 정기적으로 피아노를 연습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통적으로 맨 앞에 있는 it을 그것이라고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냐하면 형식상의 주어, 가짜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어는 누구예요? 투부정사구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우리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투부정사 구문이 나와야 합니다.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매일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read books의 투부정사 형태의 to read books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중요하다, to read books every day, 매일 책을 읽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를 보면 친절한 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하였고요. kind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It is good to be kind.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함정에 많이 빠지는 게 It is good to kind.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투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지 이렇게 형용사가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to 뒤에 형용사를 쓰고 싶다? 그러면 to be 뒤에 형용사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먼저 나오니까 이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C를 보면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그의 목표이다. It is his goal 나와주고 그 뒤에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니까 to win the race 해주시면 되겠네요. D 가겠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유용하다. 유용한이라고 할 때는 useful 써주시면 되겠고요. It is useful 뒤에는 투부정사 나와야겠죠. To learn English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어서 E입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먼저 건강에 좋다가 나오고 뒤로 간 투부정사구가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건강에 좋다라는 표현은 be good for health. 그래서 it is good for health 써주고 그 뒤에 투부정사구가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운동하는 것은 영어로 to exercise in the morning 혹은 to work out in the morning이라고 해도 아침에 운동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앞에는 형식상의 주어인 it을 넣어주고 뒤로 간 주어인 투부정사구가 이렇게 알맞게 나와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5번으로 가볼게요. 우리말에 맞게 주어진 문장을 고쳐 써보세요. A를 보시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재미있다. 자,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다. 뒤에 있는 투부정사구가 안 보입니다. 그냥 동사 원형만 나와 있네요. 자, 따라서 make 앞에 to를 붙여 주어야겠죠? 그래야 it 투부정사 구문이 되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재미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어서 B를 보시면 헬멧을 쓰는 것이 규칙이다라고 했어요. 자, it 투부정사구를 쓰려고 한것 같은데 문제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를 붙인 형태가 나와 주었다라는 겁니다.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함을 잊지 마세요. 따라서 it is a rule to wear a helmet 이렇게 바꿔주시면 헬멧을 쓰는 것은 규칙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를 보면 밖에서 기다린 것은 현명한 일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it was to wait twice outside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색한 부분 찾으셨나요? 자, 이런 문장을 쓸 때요. It was 뒤에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구를 써야

0: 합니다. 이렇게요. It was wise to wait outside. 이렇게 해야 밖에서 기다린 것이 현명한 일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용사의 위치는 to 부정사 앞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D 보겠습니다. 요리를 하는 것은 쉽다. 쉽다인데 쉽게라는 의미의 easily를 썼어요. 그러면 안 되죠. It is와 to 사이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부사는 안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써야 요리하는 것은 쉽다라는 의미의 it to 부정사구가 완성됩니다. 이를 보시면 밤늦게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도 틀린 거 찾으셨죠? 이 뒤에는 to 부정사구가 나오는데 to ing 아니고 to 동사 원형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it is hard to study late at night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이에요. 자, 이어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의 틀린 부분을 찾아 고쳐 써보세요. 자, 우리 A에서 틀린 것 찾아봅시다. to 뒤에 동사의 형태가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요?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지 이렇게 S 형태 나오면 안 됩니다. 따라서 It is bad to talk behind others' backs 가 되겠고요. talk behind others' backs 하면 다른 사람의 등 뒤에서 험담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욕하는 것은 나쁜 일이야 이런 뜻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B를 보면 It is my dream to being a doctor 이라고 했는데 역시 to 뒤에 있는 동사의 형태가 원형이 아니네요. B의 원형은 그냥 B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꿈은 뭐예요? 의사가 되는 것이죠. 의사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C를 보시면 It is impossibly가 나왔는데 얘는 불가능하게 라는 의미의 부사잖아요. 형용사로 바꿔줘야겠죠. It is impossible to reach the top shelf. 맨 꼭대기 칸에 닿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D를 보시면 It is childish cry to over a game.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의 앞에 to를 써야 하기 때문에 둘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childish 하면 유치한 거예요. 게임 가지고 우는 거 유치한 일이야 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이를 보시면 to 부정사가 없습니다. takes를 to 부정사구로 바꿔주면 it is a good idea to take a break가 되겠습니다. 의미는 휴식을 취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오늘 본 핵심 표현은 it to 부정사 구문입니다. 만드는 방법과 의미 그리고 역할까지 살펴보았으니까 여러분 다양한 문장 속에서 꼭 직접 한번 연습해보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PSC 대처법.
2: 너 대박 치킨!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너! 너 뭐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내미하니?
1: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5: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영어 선수 치킨이! 하자!
3: 응?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34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구타 왕조의 성립과 힌두교의 발전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굽타 왕조의 성립과 힌두교의 발전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다시 북인도가 통일되었고 굽타 왕조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힌두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힌두교는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하여 불교와 민간신앙 등이 융합된 종교입니다. 특히 카스트제를 옹호하였고 이때 등장한 만우법전은 힌두교인들의 생활 규범의 지침이 되는데요. 이 내용을 교환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환을 함께 볼게요. 굽타 왕조는 4세기경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북인도를 통일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찬드라굽타 2세는 북인도의 대부분을 장악해 나가며 최대 영토를 확보했죠. 이후 경제적인 번영과 교류의 모습을 볼게요. 특히나 활발한 해상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산왕조 페르시아나 동남아시아 중국과 교류했죠. 하지만 이민족이 침입하고 안에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면서 6세기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굽타 왕조 때는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힌두교의 발전인데요. 힌두교에서 이 힌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힌두교는 인도인들의 종교라는 의미인 것이죠. 힌두교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불교와 민간신앙이 융합되었습니다. 힌두교의 특징은요, 신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등 다양한 신을 숭배합니다. 각각의 신에도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브라흐마는 창조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비슈누는요, 세상을 구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모습을 조금 다르게 하고 나타난다고 해요.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화신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부처도 바로 이 비슈누의 화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이 신은 파괴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 하면 딱 떠오르는 강 있지 않나요? 갠지스강 있잖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갠지스강의 수질이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누군가는 거기서 빨래를 하고 누군가는 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갠지스강을 정말 신성하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도 힌두교 신화에 따르면 이 갠지스 강물이 어디에서 이어져 오냐면 그들이 사랑하는 이 비슈누 신의 발에서부터 이어져 온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카스트제에 따른 신분차별을 인정한 것이 힌두교의 특징입니다. 카스트제는 인도의 신분제인데요. 특히나 브라만이 가장 위의 계층에 있고요. 크샤트리아라는 왕족과 무사, 즉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바이샤라고 하는 서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수드라라고 하는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 자체가 이 카스트제에 따른 신분차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 힌두교의 발전으로 브라만의 지위가 상승하는데요. 브라만은 종교나 재산 등을 주관해 나가면서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켜 나갔습니다. 또 중요한 특징은 만우법전이 정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우법전에서는 힌두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 생활 규범 등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만우법전의 내용을 보면요, 카스트제를 옹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을 잠깐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나는 존재는 이 모든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각각 타고난 의무를 정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브라만에게 준 거는 배달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과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맡겼고 또 크샤트리아에게는

백성을 지키는 일을 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바이샤의 일은 무엇이냐면요. 가축을 보호하고 농사 짓는 일, 상업, 금융업 등을 바이샤의 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이 수드라, 노예 있잖아요. 이들에게는 억울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앞선 세 신분의 사람들에게 봉사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만우법전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힌두교 자체가 이 카스트 제도를 옹호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 힌두교는 왕실의 보호를 받아 더욱더 발전합니다. 특히나 이 힌두교에서 이 왕을 뭐라고 했냐면요. 사실 그 비슈누의 화신이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왕이라도 너 사실 비슈누의 화신이야, 너 사실 신이야 라고 하면 싫어할 왕이 있을까요? 실제로 굽타 왕조의 왕들은 자신을 수호신인 비슈누에 비유하면서 자신들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키워드로 앞선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굽타 왕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굽타 왕조는 북인도를 통일해 나갔었죠. 특히나 찬드라굽타 2세 때는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굽타 왕조의 최대 영토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핵심, 바로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에서 힌두 자체가 인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인도인들의 종교였는데요. 힌두교의 특징은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하여 민간 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딱한 명의 신, 즉 유일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신교였죠. 다신교로서 비슈누, 시바, 브라흐마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카스트제를 옹호해 나갔어요. 특히 힌두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생활규범인 만우법전을 정비해 나갔는데요. 특히나 굽타 왕조에서 왕들은 내가 사실 비슈누의 화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왕실의 보호를 받고 힌두교는 더욱더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럼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힌두교는 괄호교를 바탕으로 불교와 민간신앙이 융합되어 성립되었는데요.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브라만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힌두교는 괄호에 따른 신분차별을 인정하였습니다.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카스트제입니다. 여기까지 굽타 왕조와 힌두교를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와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유라시아, 즉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교역과 문화 교류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구체적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송나라와 북방민족의 성장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게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유라시아, 즉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교역이 확대되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송의 경제와 해상교역의 발전이 교과서의 변화상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역사 선생님 입장에서 좀 정치사, 중국의 정치사를 좀 가르쳐야 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송나라가 어떻게 건국되고 발전했는지, 이 과정에서 북방민족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해상교육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송나라와 북방민족을 몰아내고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이 몽골 제국은 세계사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여러 제국들이 나오지만 그 제국들이 강하긴 했지만 해당 지역에서 강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몽골 제국은 해당 지역, 한 지역에서만 강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거의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문명 국가들의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몽골 제국의 성립과 발전은 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유라시아 인도양 교역권의 발달과 그 과정에서 동서가 어떻게 문화교류를 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중국과 이제 그 서아시아 유럽 간의 그런 교역로를 우리가 뭐라 불렀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원길도 있고요. 비단길, 즉 사막을 이용하는 비단길이 있고요. 바닷길, 세 가지가 있는데 비단길 같은 경우는 뭐 한나라라든지 당나라와 같은 강한 이제 중국 왕조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해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나 이 상인들을 노리는 도적들이 존재했거든요. 혹은 바닷길에서는 해적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들로 인해서 상인들이 언제나 좀 불안에 떨고 위협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몽골 제국이 되면서 그러한 걱정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중국 왕조처럼 실크로드의 일부분만 차지한 것도 아니고 거의 그 실크로드에 있는 모든 종착지를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고 이 시기 때 자유롭게 동서 교류가 발생하게 되면서 문화의 이제 발전이 더 빠르게 된다. 융합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보면 되게 신나게 가고 있죠. 도적들이 아 상인들 공격해서 내가 돈벌수 있는 좋은 시절 다 갔다. 몽골군은 칸께서 그대들을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배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사를 배우기 전에는 언제나 흐름부터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헷갈려요. 왜 왔다 갔다 하니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한부터 갈 건데, 후한 시기 때 황건적외란이 발생했었죠. 농민 반란인데, 이 농민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서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 영웅들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라고 하는 삼국을 건국하게 되는데 이게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삼국시대라고 했었죠. 그러한 삼국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진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군현제가 아니라 봉건제를 실시했다고 했죠. 그래서 분봉받은 왕들 혹은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틈이 타서 만리장성 북쪽에 사는 다섯 개의 북방민족 오호가 침략하게 되면서 진나라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진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되는 동진시대가 열리게 되고 다섯 개의 북방민족은 만리장성 남쪽에 16개의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오호십육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대가 남북조 시대로 이어지게 되고 남북조 시대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거 부귀, 효문제 기억해야 됩니다. 한화 정책을 하면서 선비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를 융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국가가 수나라였습니다. 수나라는 대운하와 무리한 고구려 원정을 통해서 멸망했고 그 뒤에 등장했던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자, 당나라는요. 주변 국가들을 잘 제압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세계적인 대제국이 됐는데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을 바탕으로 절도사 세력이 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군인 계층들이에요. 이제 각지에 있었던 군인들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고 결국에 이 당나라도 절도사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당나라에 이어서 다섯 개의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들을 5대라고 부릅니다. 다섯 개의 왕조를. 그리고 그 주변 지역들, 중원이랑 화북 지역은 다섯 개의 왕조가 등장하는데 주변 지역에는 또 10개의 지방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시대를 십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5대 십국 시대라고 하는데 또 혼란스러운 시기가 온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 이어서 5대 십국 시대라고 한세 번째 혼란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혼란을 극복했던 나라가 송나라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의 건국 부분을 보면 조강윤이라고 한 사람이 카이펑을 수도로 건국하게 됩니다. 이 카이펑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강남과 화북 지역에 연결하는 대운하가 있죠. 그 대운하의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건국을 했는데 5대 19개 분열을 수습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제 공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가 그 조강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세계를 통일하고 중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약간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내가 이제 열심히 나와 전쟁해줬던 공신들 이들이 오래 가고 싶은데 이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반란 일으킬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중국 역사상 통일하고 나서 그런 공신들의 반란이 꽤 있었기 때문에 조강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왕조들은 그 공신들을 제거하면서 성장했거나 혹은 제거하는 과정에서 역풍을 맞아서 멸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강윤은 어떻게 했냐면 정면 돌파합니다. 자기가 이제 열심히 전쟁했던 공신들을 불러 모아서 술을 한잔 합니다. 술 한잔 하면서 내가 그대들 덕분에 중국을 재통일하면서 황제, 천자가 되었다. 그대들 덕이다. 근데 오히려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잠이 안 온다. 그래서 공신들이 무슨 일 있으십니까? 하니까 너네들이 이제 군사력이 강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된다. 내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마음의 평화와 돈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공신들이 그 말을 바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자신들의 군사권을 다음날 이제 황제한테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신들을 제거하지 않고 여러 이제 돈과 부귀영화를 주면서 서로 이제 상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문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절도사로 인해서 당나라에 혼란이 발생했고 급기야 당나라가 멸망했죠. 그래서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군인들, 즉 무신들이 아니라 문인 관료를 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송나라의 가장 큰 특징, 문치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앙군을 주력 부대를 좀 유력한 장군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황제 직속으로 두게 되고요. 과거제를 개혁해서 전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때 황제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면서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사대부 계층이 형성되게 되고요. 중요한 한계점은요. 이렇게 이제 무신들, 절도사의 힘이 약해졌으니까 반란의 위험은 없는데 군사력이 약해집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북방민족이 이때 많이 침입하게 되고, 송나라는 군사력이 약하지만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평화 유지를 위해서 많은 비단과 은을 제공하고, 군사비용이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영향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나라 문치주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계속 북방민족과의 평화를 위해서 재정이 악화되니까, 왕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을 시도합니다. 자, 이 개혁에서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가 되는데 어떤 개혁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체크해 볼게요. 농민과 상인에게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줄 것, 상품의 유통을 국가가 관리할 것, 그 다음에 농민을 군에 편성하여 훈련을 시키거나 치안을 유지할 것, 이러한 정책들을 썼는데 당시 보수파들이 이거를 반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개혁이 실패하면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고,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를 뺏기고요. 남쪽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 송나라를 이전의 송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수도를 이만, 지금의 항저우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남송시대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한석의 개혁도 의미가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문치주의와 왕한석의 개혁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밑줄친 개혁이 추진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왕한석이란 인물은 송나라의 관리인데, 1021년에 태어나서 1086년에 죽었습니다. 뭐, 주요 활동은 여러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1번, 황건적의 난으로 정치가 혼란해졌다. 시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황건적의 난, 후한 때죠. 틀렸습니다. 금나라의 공격으로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다. 헷갈릴 것 같은데 왕한석의 개혁을 실패하고 나서의 일이니까 틀렸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갑자기 서양사 왜 나왔죠? 틀렸죠. 고조선 등과의 전쟁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였다. 이거는 한나라 무제 때 일이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매제도 실시했습니다. 5번 북방민족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비 지출이 증가했다. 이게 정답이죠. 자, 그래서 북방민족 어떻게 침략했는지 하나씩 볼게요. 일단 거란족이 대표적입니다. 거란족

만리장성 남쪽의 영토까지, 특히나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까지 지배하면서 금나라가 발전하게 되는데, 금나라가 발전하면서 수도를 카이펑에서 이만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이 시대를 남송이라고 합니다. 금나라 보면 아구다가 여진종을 통일하고 건국합니다. 처음에는 송나라와 연합해서 거란을 멸망시켰어요. 송나라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거란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금나라, 여진족과 힘을 합쳐서 없애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금나라가 힘이 더 셌던 거죠. 그래서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을 함락하면서 화북 지방을 차지했다. 만리장성 남쪽까지 엄청나게 많은 차지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송나라는 이때 군사적으로는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약했지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거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농업이 발달했는데 새로운 품종의 벼가 이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농사법이 보편화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됩니다. 농업 생산력이 향상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갖다 팔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작물들을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데, 상품 작물이 재배되면서 상업이 발전했다라고 할수 있고요. 바로 나오죠. 상공업 발달. 수공업,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게 됐고요. 특히 비단 같은 그런 기술들이 이때 엄청나게 발전하게 돼요. 이때 등장했던 게 상업에 좀 원활하게 교환을 하기 위해서 지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자라고 부릅니다. 이 교자는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세계 최초의 지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동전을 사용하면서 상품화폐 경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게 됐고요. 이때 대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대도시는 카이펑, 항저우와 같은 송나라 남송의 수도였습니다. 해상무역의 발달,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왜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조선수유가 항해술이 발달하고 나침반을 이용하면서 고려, 일본, 인도양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국제적인 무역항이 성장하게 되는데, 바로 항저우와 치안저우와 같은 도시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두 도시가 의미가 있는 거는 항저우 같은 경우는 남송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치안저우는 그 이후로도 계속 국제적인 무역항이거든요. 명칭 정도 기억하면 될것 같고요. 국가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박사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금과 교역을 관리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 한나라,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의 동서교류의 차이점을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답을 했다면 정말 잘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한나라와 당나라는 비단길이라고 하는 육로교통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송나라 때는 서하와 뭐 요나라, 금나라와 같은 북방민족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비단길에 좀 주도를 하지 못했거든요. 이때는 바닷길을 이용해서 동서교류가 활발해졌다라고 한 차이점도 있으니까 함께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리학과 서민문화가 발달했는데 사대부가 성장합니다. 사대부는요, 사와 대부를 쪼개서 보셔야 돼요. 사는요, 선비라는 뜻이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는 간직에 나아간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들이 이제 유교적인 소양을 갖추면서 사회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발전했던 유학의 종류가 바로 성리학입니다. 주의라고 하는 사람, 즉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성했고요. 이러한 성리학이 동아시아 각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뭐 한반도라든지 일본에 있는 여러 정치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민문화도 발달하게 되는데 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합니다. 왜? 경제력으로 발전했으니까. 그래서 구어체 소설이라든지 수필, 도시 공연장에서 오락 등이 성행하게 되면서 서민들이 즐기는 그런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요. 과학기술도 발전합니다. 화약, 나침반, 할판 인쇄술과 같은 좀 소위 말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 송나라 시대 때 이제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실용화까지 됐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나옵니다.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건데, 송대 상업 활동의 발달로 여러 곳에서 도시가 발전했대요. 특히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청명상하도를 통해서 카이펑의 청명절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그림에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 등 당시 대도시의 모습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서민문화가 발달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도 이런 청명상하도를 활용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청명상하도의 내용은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제 송나라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상품

식작물 재배가 확대되었다. 맞고요. 서민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맞고요. 농업에서 모내기법 보편화된 거 맞습니다.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교자가 사용되었다. 맞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등장하는 게 바로 몽골제국입니다. 몽골제국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금나라와 남宋이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금나라 입장에서는 또 외적, 그 외부의 적들이 강해지면 안 되니까 몽골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이간질하면서 그들이 세력이 확장되는 걸 견제했습니다. 그런 견제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태무친입니다. 이 태무친이 여러 어릴 때부터 되게 힘든 게 많았는데 그런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몽골 부족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칭기스칸으로 추대가 되면서 몽골 제국을 건설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때부터 이제 몽골 제국의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서하와 우리를 계속해서 이간질하면서 견제했던 금나라를 공격합니다. 또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칭기스칸이 죽은 후에는 울루스들의 느슨한 연합체라고 이제 이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울루스라고 하는 게좀 낯설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몽골 제국도 뭐 여러 국가, 단 정치체가 이제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정치체가 느슨하게 연합되어 있다. 같은 제국이긴 한데, 약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울루스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제국을 건설했던 거는 칭기스칸과 그들의 후손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할수 있는데, 칭기스칸의 후손들이 금나라를 결국 정복하는데 성공하고요. 러시아와 동유럽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아시아에 있었던 아바스 왕조까지 정복하면서 뭔가 이때까지 등장했던 여러 왕국들을, 여러 제국들을 다 지배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인물이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 칸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쿠빌라이 칸은요, 되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칸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즉위하기 전부터 막 대립이 많았어. 그거를 극복하고 칸이 되고 나서 수도를 중국이었던 대도로 옮깁니다. 이 대도가 지금은 베이징이거든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 중에서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울루스를 이제 원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원나라의 가장 큰 과제가 뭐였냐면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던 남송을 제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 남송을 공격해서 결국에 남송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나라는 이민족으로서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이죠. 요 나라, 금나라가 하지 못했던 거를 하게 됐던 겁니다. 아무튼 중국 전역을 지배하긴 했지만 여전히 몽골인은 소수고 한족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를 활용해야 되고 이제 파스파 문자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쿠빌라이 칸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몽골 제국에서 기억해야 되는 이름 두 개, 칭기스칸과 쿠빌라이 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원나라가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느냐,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민족의 지배 방식은 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족들은 보면 알겠지만 소수고요. 지배를 받는 그런 피지배 민족은 언제나 다수거든요. 이거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몽골은 어떤 방법을 썼냐? 바로 몽골 제일주의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자, 촉이 딱이라고 하는 거에서 알수 있겠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몽골인이 고위관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몽골인 여기 있죠. 그리고 제국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종들,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약간 구분하는 거죠. 몽골인 바로 밑에 있었던 계층이 생목인이라고 하는 계층인데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일대에 있었던 그런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행정이라든지 재정 업무들을 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보장받았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 밑에는 한인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한인은 좀 여러 민족입니다. 어떤 거냐면 거란족, 그 다음에 여진족, 그 다음에 금나라 지배 아래에 있었던 중국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려인들, 그러한 민족들을 한인이라고 불렀고요. 마지막으로 이 남인이 누구냐면 이름에서도 볼수 있겠지만 남송, 끝까지 원나라, 즉 몽골 제국에 저항했던 남송에 살고 있었던 중국인들을 남인이라 불렀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제로 한인과 남인은 몽골인과 생목인에 비해서 좀그 간직 진출 어려움이 있었다,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원나라 경제와 사회 부분인데, 경제는요, 남송의 발전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되고 목화 생산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면진업과 상공업 등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때도 지폐가 사용되는데 명칭은 교초라고 부릅니다. 송나라 때는 교자, 원나라 때는 교초. 그리고 서민 문화도 발달하게 됐고 구어체 소설, 희곡, 잡극 등이 유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교촉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가 어떻게 쇠퇴하게 됐냐면, 몽골은 좀 왕위, 이제 황제, 이제 관의 자리를 계승하는 게 일반적인 중국 왕조나 우리 한반도에 있는 왕조처럼 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혈통으로 계승되는 게좀 부족했기 때문에 왕위 계승 분쟁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다른 왕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분쟁이 발생하면서 혼란스러웠고, 지폐를 남발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혼란이 발생하게 됐고, 자연재해와 뭐 이러한 혼란들이 발생하면서 결국에 이런 원나라의 지배 아래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던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의 반란을 빨간 색깔 두건을 썼다라고 해서 홍건적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황건적의 난도 있고 홍건적의 난도 있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후한 때, 홍건적의 난은 원나라 때. 자, 이 홍건적의 난으로 쇠퇴하게 됐고요. 결국에 그들로 인해서 북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교과서의 흐름상 중요했던 포인트가 유라시아 인도양 교역권의 발달 부분입니다. 자, 여기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체크를 할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중앙과 각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에 역참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습니다. 이 역참은 쉽게 말하면 휴게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가 있고, 이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역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제국 차원에서 역참을 설치했고, 상인들 혹은 사신들이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내륙의 대운하를 정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상인들이 안전하게 많은 물자를 운송하게 되면서 물자 교류가 제국 내에서 엄청 활발하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저우와 치안저우 등의 항구 도시가 성장합니다. 남송 때 발전했던 그 항구 도시가 여전히 발전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전에 흉노족, 초원길만 썼고요. 한나라, 당나라, 비단길이 메인이었습니다. 송나라, 남송, 바닷길이 메인이었는데, 몽골 제국 이걸 다 합니다. 왜? 유목민족으로서 초원길 이미 장악하고 있고, 금나라와 송나라 남송 장악했으니까 비단길 장악할 수 있죠. 남송까지 장악했으니까 인도양 바닷길까지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원길, 비단길, 바단길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인도양 교역권의 발달이 발생하게 됐던 겁니다. 역참을 이용하기 위한 통행증 패자였고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도인 대도. 그 초원길을 바탕으로 쭉 가기도 하고, 그 비단길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저우와 치안저우를 바탕으로 바닷길도 발달합니다. 이 바닷길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좀 지리적 이제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몽골 제국이 지금 역사상 존재하는 가장 큰 제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유를 알수 있겠죠. 이제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인들이 중국 왕조, 중앙아시아의 국가, 서아시아의 국가까지, 그다음 유럽까지, 동유럽과 러시아까지 차지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 대제국 건설하면서 도로망 정비를 잘했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해졌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서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몽골 제국은 관용적인 간대한 태도를 취하게 됐는데, 티베트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마니교 등의 다양한 종교가 공존할 수 있게 됐고요. 원거리 여행이 활발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여행가가 누구냐면 마르코 폴로예요.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 상인인데, 이제 몽골 제국에 와서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몽골에서 관리로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뭐 몽골에서 봤던 거, 들었던 거, 그런 것들이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책이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동양에는 금으로 이제 집이 완전 금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게 됐고, 이게 신항로 개척 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븐 바투타는

아랍인이에요. 이제 그 서아시아 사람인데 여행기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선교사 카르피니 등이 몽골 제국을 방문하면서 이런 원거리 여행이 굉장히 활발해졌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때 뭐 유럽에 있는 사람들,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몽골 제국 들어오면서 이제 몽골에도 되게 국제적인 모습, 당나라의 장안도 국제적이었지만 더 국제적인 모습이 띄었던 게 몽골 제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이슬람의 천문학과 역법을 참고하여서 곽수경이 수시력을 제작했고요. 중국의 화약 무기, 나침반, 활판 인쇄술 등이 서양에 전파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 입장에서는 좀 근대 문화에서 좀 중요한 몇 가지 발전들이 나침반, 그 다음에 화약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몽골 제국 시기 때 넘어오게 되면서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좀 단점 같은 것도 있는데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 같은 것도 원래는 이제 지역 간의 교류가 적다 보니까 전염병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좀 확산이 덜 됐는데 몽골 제국 때는 전염병의 확산이 이전보다 넓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인이 마르코 폴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전 세계 가장 진귀한 물건들이 모여든다. 인도에서 나는 보석, 진주, 향신료 등을 볼수 있으며 비단을 실은 술에는 1000대가 넘게 들어온다. 라고 하는 기록이 전해지면서 유럽인들의 환상을 깨워줬던 것이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원나라에서 나올 거 이제 첫 번째가 몽골 제1주의이고 두 번째가 동서교류인데 첫 번째 몽골 제1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몽골인과 한인 사이에 있었던 것, 생목인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원대에 가장 많은 차별을 받았다. 남인이고요. 대부분 여진인, 거란인으로 구성되었다. 한인, 바이샤는 인도죠. 피지배 계층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1번이고요. 자, 밑줄 친 이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제국 내부에 광대한 도로망을 통해 카르피니 같은 서양의 선교사가 방문했다. 이제국에는 남중국에서 인도양을 거쳐서 아라비아해까지 이르는 바닷길을 이용한 무역도 번성하였다. 이러면서 유라시아 인도양 교역권이 형성되었는데 몽골 제국이죠. 역참에 설치하였다? 맞고요.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다? 맞습니다. 디귿, 룽먼 등의 석굴 사원은 남북조 시대고요. 유교 견전의 옛 글자를 해석하는 한 훈고학이 등장하였다? 한나라 때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강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그 집에서 꿈꾸던 부부가 됐나요?
1: 시골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이런 공간에서 윤미랑 같이 이렇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평화롭게 여생을 이제 그 끝까지.
2: 지금 저에게 집은 저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1: 제가 있는 그 머물고 있는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으면 좋겠는 공간이에요.
2: 이것도 너무 다르셨나요? 네.
0: 이 집 부부도 동상이몽 달라도 너무 다르답니다.
3: 거기서 오지 마. 피곤해.
4: 뭐 다를 게 없네.
3: 달러 칠해놓고 오면.

0: 생각하세요?
1: 안 맞아. 아, 왜 맞아야 돼, 부부가.
2: 오늘은 안 맞아도 종일 붙어 살아야 하는 은퇴 부부들의 집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집인가요? 어우, 지붕 색깔 참 이쁘다. 엄마야, 결혼사진을 문에 걸어두고 사시는구나. 아직도 깨가 쏟아지시나 보네. 요리하는 남자라 깨소금 냄새 진동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3: 지금은 이별 연습 중입니다.
2: 이별 연습 중이라니, 그게 뭔 소리래요? 응? 혼밥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내분은요? 아, 한마당 두째 집 이별제 아내분이 계시는군요. 아, 왜 신랑을 독수공방 시켜요? 자고로 한 솥밥을 먹어야 식구죠. 아, 나는 솔로도 아니고 부부가 왜 세트로 혼밥이야, 이건?
4: 이게 음식이 남이 해주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2: 남편이 계란말이 해놨던데 한 살에 마주 앉으면 될 것을. 이 부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장님, 빨리 좀 와보셔. 이 부부 두채 사리가 예사롭지 않아요. 얼른 와서 탐구해보자고요.
5: 아, 저기 건축탐구지 표말이 있네요. 아, 이 집인 것 같은데. 아, 본체랑 이 별채가 나뉘어 있는 거 보니까 부부유별. 저 계십니까?
2: 맞아요, 부부유별이에요. 내가 딴 채 사는 건 확인했거든요.
6: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5: 아, 예, 예. 오, 오, 집이 예뻐요.
4: 그런가요?
2: 자그마치 1886년에 지어진 집. 오래된 걸 좋아하는 부부가 5년 전에 고쳐서 이사 왔대요.
5: 어, 근데 아까 나오실 때 보니까 두 분이 각각 다른 채에서 나오시더라고요?
3: 네, 따로 살고 있습니다.
5: 따로 살고 계시다고요?
3: 예.
4: 안녕하세요.
3: 본채에 사는 김주영입니다.
4: 별채에 사는 이은미입니다.
0: 부부 맞으신 거죠?
3: 아닙니다. 지금은 이혼했습니다.
0: 아니, 근데 도장까지 찍었는데 굳이 이 집 사실 이유가 어떻게 있나요?
3: 저도 이 관계가 되게 좀, 좀 이상한 관계 같긴 한데.
4: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천천히 서로가 지냈던 시간이 있던 만큼 누군가 같이 살다가도 떠나고 싶으면 그때는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살다가 지금 형태가 뭐 괜찮다 하면은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5: 제가 이제 각채 쓰시는 부분은 참 많이 소개를 했는데 서류 정리까지 하는 부분은 처음이라.
3: 네.
5: 예. 보통 서류 정리가 되면 이제 빠이빠이를 하는 게 보통인데.
4: 처음에는 본체에서 저희가 이사를 와서 본체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지냈었어요. 근데 같이 네. 지내다가 별채가 있고 별채가 비어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나오게 되면서 아,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평화롭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은 거죠.
5: 평화와 자유를 거기서 느끼셨구나. 네. 야,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 관계로 들어와서 집을 이렇게 고치고 같이 살다가 집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살짝 바꾼 것 같거든요. 제가 받는 느낌은. 두 분의 관계를 바꾼 집. 흥미진진한데요. 뒤에 있는 본체부터 한번 집중 탐구해볼까요?
3: 예, 예.
5: 구조가 독특하네요.
3: 예, 한번 보시죠.
5: 아, 네네네. 어? 두 분이에요?
3: 네. 예, 맞습니다.
4: 저희 11년 전 사진입니다.
5: 아, 이 사진 아직도 붙이고 계시는구나. 보통들 서류 정리하면 딱 떼시던데.
3: 너무 예쁘잖아요.
4: 네, 굳이 뭐, 저도, 네.
5: 아, 그래요?
2: 쿨하다고 해야 하나, 할리우드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본체부터 구경해 봅시다.
5: 와, 내부는 완전히 현대식으로 싹 바꾸셨네요.
7: 네.
5: 와, 근데 이거 정말 석가래고. 와, 완전 예술인데요?
2: 깜장 그을림이 남아있다.

0: 한건 부엌 자리였다는 이야기인데 원래는 어떻게 생겼었어요?
1: 원래는 요 지금 석가래가 없는 그 공간이 뚫려 있었어요, 천정에. 그래서 그쪽으로 햇빛이 막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0: 아니, 천장이 훤히 뚫린 집을 사신 거예요? 이분들 이거 보통 분들은 아니다 했어, 내가.
2: 근데 이제 유독 또 펜던트 등들이 많아요. 선생님 댁에. 뭔가 미녀와 야수 컨셉? 네, 촛불도 있고. 네, 혹시 뭐 선생님 취향이셨나요?
1: 아, 여기 등은 다 아내가.
3: 그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조명들을 했는데 저는 뭔가 석가래 이런 등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등으로 부엌에다가 달았습니다.
2: 그래요?
3: 네.
2: 남편은 동의하신?
3: 스타일은 거의 다제 마음대로.
2: 하거나 말거나. 뭐 저쪽에 이렇게 사진도 하나 걸려있고 한걸 보니까 혹시 아직 마음에서 못 떠나 보내신 거 아니에요?
1: 그건 아니고 어쨌든 과거에 아름다웠던 순간이니까 그 순간을 그냥 간직하고 있는 거는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 과거.
0: 이젠 남남인데 집안 곳곳에는 미련이 한가득. 어떻게 만난 사이였길래 이래요?
1: 그러니까 여가 좋아하는 사람들 커뮤니티를 이루는 그런 그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신입회원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때 들어왔을 때 제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캠핑 이런 거를 되게 좀 하는 걸좀그 무서워하는 편이었거든요. 해외여행 갈 때도 배낭여행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겁나서 그런 걸잘 못하는데 저하고 다른 면이 발견돼서 좀 그런 거에 끌렸던 것 같아요.
3: 사람이 만나면은 본인이 원하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상에 이 사람이 좀 변하거나 아니면 맞춰주기를 원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저가 하는 대로 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받아줘서 그 모습 때문에 아, 같이 살아도 되겠다.
0: 달라서 좋았던 둘은 사랑에 빠졌고 청주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답니다. 주영 씨의 꿈은 윤미 씨랑 은퇴 후에 시골에서 사는 거였대요. 덕분에 주말마다 시골집 임장은 필수 데이트 코스. 그러다가 140살 다된이 집을 만났는데 이 퇴마루 풍경에 홀딱 반한 거죠. 딱 배가던데 뭐가 좋았대?
3: 제가 처음 이 집을 보러 왔을 때는 온갖 나무와 풀과 그리고 구멍난 지붕과 너무나 해야 될게 많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을 좀 둘러보고 여기 텐마루에서 그냥 앉아서 잠깐 앉아있는데 그런 일순간에 그런 어떤 걱정이든지 그런 산만함이 그냥 싹 사라지는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평화롭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 텐마루에 앉아있을 때.
0: 윤미 씨도 주영 씨도 이집 퇴마루에 앉아서 멍때리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시공업자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퇴마루를 없애지 않은 것도 그 때문. 이 집이 마음에 들었던 이후에 8알은 바로 이 풍경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봐도 좋긴 좋다. 나비야, 네 팔자가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상팔자란다. 그런데 시골집 노래를 부른 주영 씨는 이런 좋은 집이 좋았던 기억이라도 있었나 봐요.
1: 제가 이제 그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두 동생을 제가 좀 돌보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동생들 챙겨주고 막그 행복한 기억은 많지는 않아요.
4: 그럼 언제 처음으로 아, 집이란 게 이런 공간처럼 좋은 공간이었구나 그걸 언제 느끼셨어요?
1: 아무래도 그 윤미랑 같이 동거하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기댈 수도 있고 내가 도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그 집을 더좀 안락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0: 첫 신혼집이 청주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요. 둘이 취향껏 고친 집이 주영 씨한테 내내 꿈꿔왔던 그 집이었대요. 반백살이 오기 전까지.

0: 는요.
1: 단백살을 딱 지나고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몸으로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
2: 제가 3년을 더 버텼으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액수가 좀 많아요.
1: 저는 그게 그 액수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더 아파질 수 있고 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도 있고 그거와 맞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2: 저는 되게 고마웠어요. 제가 이렇게 보통은 말릴걸요? 보통은 좀 더 참아라. 뭐 정년까지 해야 된다. 뭐 이 좋은 직장을 왜 때려치우냐. 보통은 이렇게 말리잖아요. 근데 선뜻 동의해 주더라고요.

0: 이 자리가 여기가 딱 이번에
1: 지정석?
0: 지정석? 네.
1: 제 하루 일과를 이 통천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
2: 근데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가부장의 자리예요. 누가 돌아다니고 누가 오고 가는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거의 관제탁 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사실 아내분이 움직이고 어딜 가고 하는 게 다 여기서 보이긴 하시는 거죠.
1: 네. 뭐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되네요, 이 장소가.
3: 이 집 가부장 주영 씨의 통창 전망은 더도 말고 돌도 말고 그녀가 있는 풍경. 이렇게 해바라기인데 유미 씨는 왜 별세로 간 거래요?
1: 자기 이제 평소 읽던 책들을 딱 빼가지고 옮겨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눈치를 챘죠. 별채로 가위 모양이구나라고 눈치를 챘죠.
4: 네, 별채로 옮기신 이유는 뭐예요?
0: 일단 서로의 그 생활 리듬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잠이 들어야 되고.
3: 일찍 자는 유은미 씨가 행여 화장실이라도 갈라치면은 주영 씨가 책 보는 거실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 공간에 대한 묘한 심리전이 시작된 거죠. 인꼬 부부도 밤낮으로 붙어 있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은퇴가 문제였네.
0: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출퇴근 없이 서로가 같이 계속 있다 보니까 같은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주영은 이제 본체에 있을 때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그럴 때는 나는 또 그거에 방해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좀 조심하게 되고
3: 아 그러다 윤미 씨가 별채로 아예 짐을 싸서 살림을 나신 거구나.
2: 그럼 여기가 우리 아내분이 쓰시는 별채인가요?
0: 네, 맞습니다.
2: 와, 여기 뭐 석가래 예술이네요.
0: 너무 아름답죠.
2: 와, 야, 근데 이건 정말 목수가 정말 솜씨를 많이 내셨다. 와, 이건 거의 아티스트 집인데요.
3: 주영 씨 사는 본체랑은 전혀 다른 분위기다. 뭔가 몽환적인 것 같으면서도 생명력이 있달까? 식물들이 이쁜 거 봐요. 본체는 꽃그림이 전부던데.
0: 이 공간은 제가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생활도 하는 저만의 우주입니다.
2: 와, 너무 밝아지시네. 아까 무슨 본체에서 이렇게 웃는 모습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와,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1: 근데 여기도 처음에는 되게 좀 이렇게 굉장히 상황이 좀 심각했거든요.
3: 엄마야, 이건 구둘 침대 맞죠? 아, 별채도 천장이 뚫린 거는 본체랑 마찬가지. 거기다가 성면 슬레이트가 지붕이었대요.
2: 그럼 여기가 혹시 화장실인가요?
0: 네, 화장실입니다.
2: 오, 눈치 한번 볼까요? 오, 깨끗하다, 예쁘고. 와, 잘 고치셨다.
3: 화장실도 없어서 새로 만들었대요.
2: 아, 그리고 여기는 부엌. 와, 혼자 지내시기 딱 좋네요.
0: 그런가요?
2: 부럽다. 나도 부럽네.
3: 저도요.
2: 야, 어떻게 보면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공간 같아요. 네. 보면 또 석가래도 이렇게 막 천장에 떠 있는 것도 있고.
0: 네, 맞아요.
2: 와, 마치 한국의 가우디가 지은 것 같은 곡선이 살아있는
0: 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원래 온통 다 황토색이었어요.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천장 작업만 했어요.
2: 아, 그래요?
0: 네네네.
2: 같이
1: 둘이 같이 사다이 놓은

0: 천장 바라보면서 이렇게.
1: 그리고 같이 고치셨는데 이렇게 혼자 차지하신 건가요?
2: 차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뭔가 자연스럽게 공간 분리가 되었다. 혼자 있으면 그냥 온전한 나의 것 그대로 그냥 자유로운 상태로 그냥 머무를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3: 저도 혼자 있다 보니까 진짜 나 혼자와 대면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4: 그냥 포르노까지 안 하고 그냥 따로 사셔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2: 집안일을 전혀 내가 본체로 넘어가서 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이제 청소하고 뭐 집안일들을 다 먹고 치우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거죠. 부부라고 했을 때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내로서의 그래도 해야 되는 역할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 구석에는 그게 있었어요. 항상. 그리고 아내로서의 해야 될 거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소리 하나 때문에.
3: 이혼 얘기를 딱 꺼내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이제 되물었죠. 나를 이해하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혹시 다른 사람이 생겼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다 뭉뚱답이었어요. 굉장히 좀 슬펐고 마음이 아팠고 굉장히 오랜 시간 그 몇 달 정도 굉장히 괴로웠어요.
1: 그리고 아까 보니까 마치 명언?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2: 아, 네, 그럼요.
1: 나에게 필요한 건 보살핌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2: 이 공간에 오시는 분들이 또 특이하게 저 문장에 대해서 많이들 꽂혀하시더라고요.
3: 저도 여기 들어와서 저 문구를 볼 때마다 제가 괜히 뜨끔뜨끔하게 있네요. 저
1: 나한테 하는 얘기
3: 나 들으라고 한 말인가?
1: 맞죠, 그게?
2: 결혼을 하는 거는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고 뭐 결혼하고 이거는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또 이혼하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3: 왜냐면은 그 켜켜이 쌓아온 세월과 그 감정과 뭔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죠, 이혼을 사실.
5: 함께 보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해인데요. 그럴 밖에요.
1: 와, 이 통창 되게 풍경이 너무 좋은데요?
2: 그쵸, 너무 좋죠. 환기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그냥 풍창을 넓게 해서 밖에 하늘과 나무와 이런 꽃 같은 것들을 좀 더 온전히 더 느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 특이한 거는 이제 양쪽 본체 또 별채 각각 그 통창이 있잖아요. 네, 본체에서의 통창은 별채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별채에서의 통창은 전혀 본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마치 없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3: 그래서 저쪽 그 본체 통장에서 이쪽을 예, 내다봐요, 이렇게.
1: 잘 있나? 예.
5: 그러고 보니까 이 집 창은 집주인 마음의 방향으로 뚫려 있는 거였구만요. 집 탐구를 하고 있는데 부부 탐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아유, 저만의 느낌인가요? 윤미 씨는 결정적으로 안 되겠구나 마음이 돌아선 게 언제였어요?
2: 저희가 본체에서 같이 둘이 생활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삐삐라고 하는 친구가 뒤에 캣타워에 있었어요. 앉아 있었고 저희가 앞에 상에서 회를 먹고 있었어요. 회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삐삐가 상으로 날아오면서 온통 난장판이 된 거죠. 빨간 초장에 막 여기저기 튀고 그리고 주영은 기분이 그때 너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막 회도 맛있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근데 그 분위기를 일순간에 탁 깨버린 거죠. 근데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재밌고 웃긴 거예요.
3: 근데 저는 기분이 확 상했죠. 그래가지고 저는 기분이 상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윤미는 계속 웃고 있고 그러면서 아, 이게 같은 상황을 놓고도 이렇게 반응이 다르구나 하는 거를 그때 느꼈죠.
2: 저는 이제 온전히 그냥 뭐 짐이 그렇게 있다고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짐을 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좀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네.
5: 분명 달라서 좋았는데 그 다름이 불편해지는 순간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이 힘들었겠어요. 아유.
2: 그렇습니다.
3: 서로 그 한 철을 잘 산다가 잘 떠나보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간에 딱 정리, 칼 자르듯이 정리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 뭐 아쉬움, 뭐 그리움, 뭐 그리고 또 뭐 그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기억들 등등등 그런 것들이 그 앙금처럼 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련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뭐 서서히 빠지는 중인 것 같아요.
5: 두 분은 지금 헤어지는 중인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마지막 공간입니다.
1: 와, 여긴 또 완전히 황토로 탁 마감을 하셨네.
2: 그 이게 질이 섞여 있는 황토라서 또 옛날 티카고 너무 좋아요.
1: 어, 그렇네요. 야.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게 아마 사랑책 역할을 좀 하는 곳이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랑채에 딸린 이 퇴마루니까 항상 이제 길거리를 보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본체가 사실 안채니까 이제 마당하고 요 바깥채를 보게 돼 있고. 바꿔 사시니까. 우리 전 아내분이 세상을 보며 사시는 거고. 우리 전 남편분은 아내와 마당을 보며 지내시는 거죠.
5: 퇴마루는 그러니까 지금 유은미 씨 마음의 방향. 유은미 씨, 이곳에서는 좀 편안해지셨나요?
2: 과거에 저는 지금 현재 제 모습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의 모습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거는 이 공간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의 저의 모습을 좀 찾은 것 같아요.
1: 사람이 건물을 만들지만 건물이 다시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집에 살 때는 갈라지려면 확실하게 갈라져야 되거든요. 집은 나눌 수 없고 오늘 본 부부의 집은 참 재밌는 게 공간은 옛날 공간이었지만 좀 느슨했던 가족 공동체의 집에 살아보는 거죠. 이렇게 채나눔을 통해서 두 분은 약간의 어떤 해결책을 찾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우리가 좋지만 약간은 좀 자유를 갖고 각자의 삶도 영위하고 싶다. 그러면서 선택적으로 모이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미래의 어떤 가족 공동체 과연 어떻게 해체되고 어떻게 더 커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이 그거에 대한 좀 힌트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 집이 먹고 자는 공간만은 아닌 줄 알았죠. 그런데 공간과 부부의 세계가 이렇게 깊고 오묘하게 관계 맺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네요.
0: 거기서 오지 마. 피곤해.
6: 뭐 다를 게 없네.
0: 달러 칠해놓고 보면 됐지, 연하게. 응?
5: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티키타카. 폭풍전야인 건가요?
0: 안 사람이 없어, 우리는. 다 바깥 사람이 안, 밖 다 해.
7: 두 분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6: 안 맞아. 아, 왜 맞아야 돼, 부부가.
5: 이분들도 심상치 않네. 오늘 집들 잘 골랐다. 심상치 않던 그분들 만나러 충남 보령으로 왔습니다. 소장님, 이번 집은 동상 이몽집이래요. 잘 찾으실 수 있겠어요? 아, 기억이랑 니은이 만나 미음이 됐네요.
1: 아, 미음자 한옥이 참 예쁘게 잘 지어졌네요. 건축단구집, 표말도 있고 이 집 맞네. 저, 계십니까?
8: 예, 어서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 반갑습니다.
1: 활짝 열고 받아주시네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오, 예쁘다. 와.
5: 나무대문 지나 왼편이 사랑채, 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채까지 있는 미음자 집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집도 한마당 두채 집인데요?
9: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동상이몽 부부라고 들었거든요.
1: 우리도 몰랐어요.
0: 근데 바로 떨어지시네요.
2: 안녕하세요.
3: 저는 지중해 시 2층 집을 짓고 싶었던 남편 안영기입니다.
2: 한옥에 반해서 땅부터 구입한 아내 김상경입니다.
3: 난 집 질라고 땅을 좀 사라고 그랬고.
2: 땅만 샀어요. 집은 그냥 생긴 거예요. 집값은 안 줬어요. 황당했지. 공차 집이 생겼어.
3: 아, 황당했지. 난 집을 질라고 설계까지 다 빼고 다 했는데, 아, 이 집이 딱 있는데.
2: 얼마나 고마워.
3: 황당했다니까. 뭐가 고마워.
4: 이게 바로 이 집 허물고 짓고 싶었던지. 근데 이미 아내 맘 사로잡은 115살 한옥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거죠.
3: 빨리 부셔야 되겠다 생각했어.
2: 지저분하다 이런 낡음 같은 게
3: 엄청 낡았었어.
2: 근데 이제 내 눈에 볼 때는 안 그랬어요.
3: 이 사람은 오래 세월이 오래 묻은 그런 걸 좋아했고, 나는 무조건 새 거가 좋아.
0: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내분께 땅을 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네. 땅이, 그러니까 땅에 집이 있는 땅을 사오신 거고.
1: 아니, 저도 그냥 땅 고른 건데 집이 있었어요.
0: 아, 땅을 골랐는데 그냥 우연히 집이 있었다?
1: 네.
0: 아.
1: 근데 그 집이 나한테 네. 너무 좋았던 거지.
3: 계속 그냥 뭐 다 포기하고 이 사람 말대로 이제 내려와서 이거를 수리를 했는데, 아, 이 사람이 이삿짐을 싣고 딱 들어왔는데 막 우는 거야.
1: 조금 불편하다 그럴까?
0: 어디에요?
1: 저는 부엌.
0: 거기 가서 한번 집중적으로 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이쪽인가요?
1: 아, 옛날에는 여기 부엌 문이었고요.
3: 아, 여기 부엌, 원래 부엌 문이었고.
1: 지금은 저희가 좀 막았어요.
0: 아, 이쪽이에요?
1: 네.
0: 오, 야, 이렇게 들어가는 한옥 부엌은 처음 봤다.
4: 한옥인데 부엌부터 구경해보긴 또 처음인데요. 영기 씨가 어떻게 고쳤길래 선경 씨가 눈물바람이었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3: 원래 벽이었는데.
0: 오, 이걸 뚫어버리셨구나. 네. 와, 과감하시다.
4: 부엌은 부엌인데 무언가 현대랑 과거가 묘하게 섞였다.
0: 아니 근데 잘 고쳐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불만이셨어요?
2: 남자분들 볼 땐 그럴 수 있는데 여자가 네. 볼 땐 너무 작아요.
3: 콘도 부엌이라 네. 실패.
2: 제가 그래서 여기 별명을 지어준 게 콘도 네. 부엌이라고.
3: 제 무덤을 제가 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엌이 이러니까 일을 안 해.
2: 그래서 부엌 일을 거의 안 해요.
0: 아까 정말 기세등등 하시던 우리 아내분의 표정이.
2: 변명의 여지가 없어.
0: 이 부엌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천장부터 봤어요. 와, 이 석가래가 너무 멋있고, 또 이 참 특이한 게 이 보도 멋있거든요. 이 보호의 제 오른편, 왼편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3: 여기가 아궁이어서 불을 떼니까 끓음이 일로 다 올라붙었는데, 여기는 다락이라 천장에 있어갖고 끓음이 안 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대로 노출돼갖고 새큼했어요.
4: 지킬린 하이드도 아니고 완전 두 얼굴. 근데 이 석가래 호피 문양 같지 않아요? 이야, 멋지다.
3: 이거 까내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더 이상 안 까져요, 저게.
0: 그럼요. 근데 그 아내분이 힘든 거 알아주시던가요?
3: 모르죠. 서울이 있었으니까.
2: 인부가 있는데 뭐가 힘들어. 뭐. 아니, 인부가 있는데.
3: 나도 깎거든.
2: 아유, 그 몇 개나 깎겠어, 아유.
3: 아니, 그, 얼마나 목이 아픈데 이거 깔라고.
2: 가끔 가다 그 CCTV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 비싼 인부님들을 모시고 계집을 짓고 있더라고. 아유.
3: 계집이 멋있었잖아, 그래서.
2: 아휴, 계집을 2층으로.
3: 2층 집으로 내쳤거든. 2층 집을 쳐야지.
2: 창문도 달고.
3: 계집도 2층.
2: 시계도 달고.
3: 창문도 있었어.
4: 영규 씨는 2층 집이 좋고, 선경 씨는 앤틱 가구가 좋고. 근데 그중 발굴은 천장에 달아놨답니다.
0: 아니, 펜던트 좀도 상당히 예쁘네요.
2: 예, 예쁘죠.
3: 나는 사실 이거 달기 전에 요새 왜 그저 한지 공방으로 해서 둥그런 공 같이 된 등
0: 달처럼
3: 그걸 달라고 그랬거든.
2: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우리 집은 한옥이에요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고. 네. 저는 그냥
3: 한옥이니까 그것도 어울리잖아요.
0: 근데 아내분 자꾸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부부로 나와요.
2: 아, 왜 자꾸.

0: 가게 되네요. 젊으셔서.
1: 저랑 동상이몽 찍어야 돼요. 어.
2: 그릇만 엔트 이런 것만 좋아하지 말고 사람도 엔트를 좋아해봐. 젊은 걸 자꾸 설마.
3: 바리스타의 1급 자격증을 가진 남자 영규 씨가 아내를 위해서 커피를 내리는 중입니다.
0: 오늘 왜 이렇게 소리가 나?
2: 높이 하니까. 높이 해야 좋거든.
0: 방송을 의식하시나 했어.
2: 아니거든요. 똑같거든요.
0: 사랑 내지 마. 그냥 내려. 아유.
2: 저 사람 사랑 싫어해.
0: 사랑 내지 말고 그냥 내려. 담백한 커피를 원해.
3: 사랑으로 내린 커피가요.
0: 잘 내렸네.
2: 맛있어?
0: 맛있네.
4: 커피 마실 때는 그래도 사이좋게 드시네요.
2: 아, 우리 사이 좋아. 뭐 커피 마실 때만이야. 우리 항상 좋아. 왜 그래요?
4: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0: 우리는 소개로 만났어요.
2: 그때는 너무 순진했고
0: 지금도 순진해.
2: 착했고
0: 착해.
2: 정말 내 앞에서 숨도 못 쉬었어.
0: 숨 쉬었어. 아니면 죽었게.
3: 소개팅하고 결혼할 때까지 매일 만났대요. 그럼 뭐 사랑이었네. 물론 사연이 없진 않죠.
0: 우리 시어머니한테 한 말이 있잖아. 어머니, 이 사람이 나한테 솔직히 말한 거는 나이하고 이름밖에 없다고 그랬어.
2: 근데 속았어. 속았어. 엄청 착한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게.
0: 서로 속였네.
2: 원래 결혼은 다 속여서 하는 거야. 이렇게.
5: 어, 여기가 그럼 안방인가요?
2: 예, 여기가 안방이에요.
5: 와, 여기도 예쁘네.
3: 아궁이가 있던 부엌에 단차가 있구나. 근데 여기도 침대가 두 개? 역시 동상이몽인 건가요?
2: 여긴 내 침대. 여기는 이 사람 침대.
5: 이야, 역시 우리 이제 남편분이 아내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가장 상석에 딱 아내분.
2: 아, 이게 상석이에요?
5: 어, 이거 안 좋은
2: 상석. 착각했네. 내가 절로 가야 되는데. 어쩐지 여기 바람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원래 저희가 여기 올 때 우리 어머니가 이 킹사이즈 침대에 쓰시던 게 있어. 그거를 우리 보고 가져가서 쓰라는 거야. 근데 또 거역할 수가 없어서.
0: 거역하고 싶었어.
2: 한 4, 5년 썼어요. 쓰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우리 저기 각방 쓰는 건 안 되고 한 방에서 침대를 따로따로 놓고 쓰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섭섭했어요.
3: 부부는 싸워도 한 침대에서 자야 한다는 게 영규 씨 지론. 근데 종일 붙어 있고 보니 잠잘 때만이라도 이별이 필요하더래요.
2: 어,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완전히 별천지야. 이 한 침대에서 이렇게 살부딪히고 이렇게 자다가 내 공간이 나 혼자 이렇게 자니까, 야, 그거 진짜 좋대.
5: 이거 미닫이 문 열면 거실이겠네요?
0: 네.
5: 오! 와. 야, 다 예쁘네요, 뭐. 선생님 때. 와, 대청마루가 또 이렇게 아담할 수가 있구나. 와.
0: 아담하죠.
5: 예, 네, 근데 너무 예쁜 가구처럼 잘 만들었다.
3: 원래는 안방에 대청, 그리고 건너방까지 이어지는 네 칸 한옥이었답니다. 대청에 가구 놓고 입식으로 꾸미니까는, 어머, 이거 너무 괜찮다.
5: 이, 특히나 이 마루의 대청이 이게 전통식은 아니에요. 전통은 저희가 이 판재들이 좀 작으니까, 원목이.
2: 아, 원래 전통이었는데, 여기가 그 막 밑에가 흙이었어요. 그게 보기 싫고 뭐 벌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공구리를 쳐갖고 엑셀을 깔았어요.
5: 아, 온돌 때문에.
2: 네. 여기다 번호 매겨서 그대로 붙이니까 이렇게 붙더라고.
3: 퇴마루랑 대청마루를 이어놓은 거실에서 가장 눈이 가는 거는, 어우, 나는 이 창호더라고요.
5: 창호가 이 목창호의 유리, 이게 참 어렵거든요.
2: 아, 이거는 제가 그 논산에 가면 뭐 이런 문짝 짜는 그 무형문화재 분이 계시다 그래서 거기서 이걸 짜왔어요. 근데 이게 홍송이래요.
0: 비싸게 주고 했어요.
5: 이게 비싸요. 비싸고 이거 보면 아주 저

0: 색감도 좋잖아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아, 우리 또 아내분을 위해서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또 창호 바꿔주신 거 아니에요?
1: 저를 위해서 바꿨어요.
0: 아니, 그래도 위한다고 해주시지.
2: 그분은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3: 직장 생활이죠. 이 사람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역삼동에서 고깃집 했죠. 그것 고깃집만 해도 벌써 한 20년 했으니까.
1: 잘 됐어요. 잘 너무 잘 됐는데 잘 됐는데 사람이 그 일을 너무 그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일에 치인 거야. 일에 치여갖고 일하다 죽을 것 같아.
4: 등갈비로 특허된 앨범만큼 유명해져서 원 없이 돈을 번 영규 씨. 그를 멈춰서게 한 거는 아내 성경 씨였답니다.
3: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돈 쓸 일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 어디 여행 가거나 아프거나. 근데 굳이 여행 가려고 돈 번다? 그거보다는 그냥 돈 벌지 말고 여행지 가서 살자. 그래서 내려온 거야, 내가. 그 그렇게 얘기했어. 설득을 했어.
2: 그렇게 안 맞는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그런 마음은 좀 읽으셨나 봐요.
3: 마음을 항상 읽으니까 안 맞는 걸 알지.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르면 안 맞을 것도 없지.
0: 근데 이거 뭐예요? 팁인가?
3: 아, 이거는 턴테이블.
0: 이게 턴테이블이에요?
1: 예, 옛날 전축.
3: 옛날 전축.
1: 옛날 말로 전축.
0: 이쪽이 라디오고, 그 다음에
3: 여기 라디오고, LP. 여기가 이제 LP.
0: 아, 여기 이렇게 달려있구나. 예, 예. 와.
4: 인마야, 놀래라. 옛날 물건이 요새 말로 신박하네요.

0: LP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1: 많이 좋아하죠.
0: 아, 그래요?
1: 그래갖고 지금은 그 포터블 움직일 수 있는 그걸로 네. 해서 턴테이블을 듣거든요. 근데 이것만 음질이 못해요.
2: 근데요, 원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음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LP를 제가 많이 모았어요. 몇천 장 모았는데.
0: 몇천 장?
2: 그냥 아주 헐값에.
1: 200만 원.
2: 이 비싼 거를 봉고차로 한 차를 200에 다 팔아버렸어. 그거, 난 그게 너무너무 지금 속상해.
1: 그래도 그분은 행복하셨어.
2: 그 사람 내가 행복해야지 그 사람이 행복한 게 뭔 상관이야.
1: 누구든 행복하면 됐어.
2: 수천 장을 갖다가. 전용록이. 전용록이하고 고등학교 동창이.
0: 가수자 배우?
2: 예. 네. 근데 이제 부산서 음악 하다가 우리 이제 부친한테 붙잡혀갖고 부모로 인해가지고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한이라는 게 있어요. 한이라는 게. 그래서 젊었을 때는 TV 자체를 안 봤어. 고 여기 내려와서 어느 날 갑자기 기타를 봤는데 치고 싶더라고.
3: 그런 남편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채린 선경 씨가 최근에는 아예 별채로 영규 씨 음악방을 내줬답니다. 젊은 날에는 가수 전용록 씨랑 듀엣으로 데뷔까지 했던 영규 씨는 군대도 군악대로 갔다 왔대요. 웬만한 악기는 다 다루는 천상 음악하는 남자지요.
0: 야, 역시 들어오니까 악기들이 꽤 있는데요? 아, 기타랑 피아노 혹시 다 하세요?
4: 네.
0: 아니, 근데 그럼 이 공간은 설마 직접 하셨어요? 아니면 두 분이 같이?
2: 벽돌 조족하는 것만 사람이 와서 했고, 나머지는 이제.
3: 특히 창에 공을 들였는데요. 창에는 영규 씨보다 한 수 위인 선경 씨의 남편 조율하는 내공이 담겨 있죠.
2: 여기 이제 집 드셨을 때 나온 창을 모아놨었어요. 모아놨다가 저거 하면서 다 이제 빼빠질하고 칠 새로 해가지고 재활용해서 쓰는 거죠.
1: 내가 여보 우리 창 이걸로 해서 이렇게 달자 그랬더니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래갖고 한번 해보기나 하자 그래갖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다 안 돼야 안 돼! 그러면 기다려 그리고 쫙

0: 아니, 우리 조상들도 저런 들창을 많이 했잖아요. 아, 이런 아이디어를 또 내니까 또 만들기도 좀 수월하고요.
1: 봄, 가을로는 다 열어놓으면
0: 좋겠다. 요즘 같은 날씨 아주 정말 너무 좋다.
2: 다시 돌아보면
3: 도움으로 영규 씨 노래 한 곡까지 얹어주면은

0: 꿈은 접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이제 기타 잡고 노래하고 하다 보니까 길거리 버스킹을 좀 하고 싶었어요, 내가. 근데 이제 대중음악은 아니고, 내가 이제 종교가 있으니까.
1: 말할 수 없어. 예배 시간에나 열심히 찬송하라 그랬어.
0: 아, 내가 교회에 가면 찬송을 안 불러요. 왜냐면 목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왜목 관리를 해야 되는데?
2: 텐마루가 아주 기가 막힌 데 있긴 하네요. 아, 좋다.
3: 야, 이 집은 마루가 다 예술이다.
2: 야, 이 텐마루 진짜 매력적인데요? 야!
3: 퇴마루까지 달린 이 방은 뭐에 쓰는 방이에요?
2: 아, 여기가 소위 건넌방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방이거든요.
1: 아, 우리는 찜질방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밑에서 구조를 떼니까.
0: 근데 여기가 원래 한지 장판이었는데 불을 처음 떼보니까 무식하게 떼가지고 다 타는 거야. 몇 번을 깔았는지
1: 이불도 태워먹고.
0: 내가 이 황토 대리석을 내가 직접 깔았어요. 근데 이거 깔고 이거 볼 때마다 욕먹어.
2: 왜요? 잘
0: 편하게 못
2: 따지는데?
1: 아니야, 아니야. 이게 꿀렁꿀렁하고 일단은 기술이 필요한 거는 사람을 사서 해야 돼.
2: 아, 제일 중요한 건요.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혼자는 의미가 없어요.
1: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을 해. 혼자도 의미
0: 그래도 같이 살아야
1: 있어요.
0: 돼.
1: 혼자도 의미 있고 둘도 의미 있고.
2: 아,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혼자 못 있거든요.
0: 맞아요.
2: 근데 여성분들은 진짜 별로 상관없나 봐요.
0: 그런 것 같아요.
2: 아, 여기 대화가 이룰 거면 안 되는데.
3: 안 되기는 뭘. 성경 씨가 한수위라니까는. 찜질방은 영규 씨가 아내를 위해 만들어준 취미방이래요. 서울에서 내려와 10년째 종일 붙어 있을 수 있는 비법은 적당한 거리 두기. 동굴방은 필수죠.
4: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랑 결혼하실 거예요?
1: 요즘도 그런 촌스런 질문을 해?
4: 다시 태어나면 엄마랑 결혼하실 거예요?
0: 당연히 하지. 이 사람은 안 한다 그럴 걸 아마? 근데 난 해.
1: 자기가 한 짓이 있나 보네.
0: 아, 뭐라 그래도 그거 뭐 나쁜 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1: 여보, 우찌개 좀 내려놔 주시면 안 돼요?
0: 이거요?
1: 예. 네.
0: 이것도 내 자존심이야. 이런 거를 자꾸.
1: 살아온 세월로 인해서 닮아진 것 같아. 닮아지다 보니까, 응. 그냥,
5: 완전 정
1: 나를 싫어할 수 없으니까 상대를 좋아하는 것 같아.
3: 어느새 나랑 똑 닮아진 그를 미워할 수 없어 사랑하게 됐노라. 뜨겁게 불태워본 부부다운 인생 조언이네요.
2: 근데 부부의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전체 가족 중에서 이 서로 피가 그리고 DNA가 섞이지 않은 유일한 두 사람이긴 해요. 근데 오늘 본집 한옥은 참 재밌는 게 이게 전체적인 미음자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 닫힌 미음자는 아니에요. 여유가 있는 미음자죠. 기억과 니은이 만나서 틈이 있는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운데 또 하나의 마당을 두는 마치 부부를 닮아 있지 않나요?
3: 무천이라는 부부가 1년 365일 한 집에서 공존하는 밀당의 기술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6: 평생을 꿈꿔왔던 그 숲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타지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0: 같죠? 이게 현실인가?
1: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더라고요.
2: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농촌에 와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0: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1: 이 정도면 충분하지.
2: 다 했다.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0: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반갑습니다. 중학수학률원 3학년 1학기 강의 오셨습니다. 저는 최은진이고요. 우리 실전편 강의 오늘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목표 같이 확인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한번 같이 달려볼까요? 자, 오늘 목표는요. 2차 방정식을 공부를 하는 중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도 소단어 실전 테스트가 아직 끝나기 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단어 실전 테스트에서 요 네 번째 단원 있죠? 요 네 번째 단원인 근의 공식 관련된 내용들로 일단 문제 풀이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넘어가서 2차 방정식 활용 다섯 번째 단원까지 해서 오늘은 소단어 테스트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9번 문항부터 볼 거거든요. 보실까요? 자, 다음 보기에 2차 방정식 중에서 근이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요 단어는요. 사실상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더불어서 근의 공식 안에 그 루트, 제곱근기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있죠. 그 부분을 판별식이라고 해서 근의 개수, 근이 누군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근이 몇 개인지만 아주 쉽게 판단한 그런 식을 판별식이라고 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판별식이란 말은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요. 교육과정상에, 교과서상에는요. 요 식이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식이야. 왜냐하면 이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0보다 크면 2개, 서로 다른 2개, 0이면 1개.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개념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요. 더불어 다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과 단기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대신에 짝수일 때 공식 있죠. b-제곱 마이너스 ac. 그걸 이용해도 좋다.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이제 저랑은 그렇게 두 가지로 짝수일 때나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요 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다 하시면요. 그렇죠. 기억 같은 경우는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3이니까 근은 없다 하시면 되고요. 니은 볼게요. 2x제곱 3x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니까 이렇게 연달아 곱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렇게 다 곱하시면 플러스 8이죠. 따라서 9에다 8을 더하니 0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근의 개수는 2개, 서로 다른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2개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D급 같은 경우는요. 요거 짝수잖아요. 그렇죠? 짝수 공식 써서 B-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 되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0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근의 개수는 1개라고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리을 같은 경우는 B-제곱 할 때 그 가운데 그 B제곱 혹은 B-제곱 할 때 가운데가 3x제곱에 더하기 0x란 말이죠. 따라서 이때는 b를 0으로 보고 하셔도 괜찮고요. 그쵸?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요. 4, 3, 5 어떻게 하든 0보다 작죠. 그쵸? 따라서 이때는 근의 개수가 이제 0개다. 없다. 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근이 없는 것은요. 기역과 리을 해서 여러분 교재에서 정답은요.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물론 당연히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이나 제곱근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한 다음에 몇 개인지를 따져보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근의 개수만 딱 근이 있다. 있다면 한 개냐 두 개냐 서로 다른 두 개냐 아니면 근이 없다. 요것만 판단하려면 방금 전에 했던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0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면 설명을 한번 맞는 걸 골라볼게요. 옳은 걸 고르는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고요. 같으면 하나만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이 있는 거네요. 이거는 맞는 얘기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0인 근을 갖는다는 아니고요. 그냥 근을 갖는데 한 개를 갖겠죠. 근데 그 근이 0이다 아니다는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요. 근은 한 개를 갖는다라고 해서 이 말은 0이라고는 완전히 딱 그렇게만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한 개라고만 할 수 있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근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해를 음수인 걸 갖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요. b가 0이면 그랬어요. b가 0이라면 이 부분이 0이거든요. 그럼 ax제곱 더하기 c는 0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근을 갖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근을 가진다면 이렇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근을 가진다가 맞는데요. 문제는 아예 근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방금 전에 9번 문제의 요 리을처럼 근을 아예 안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무조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을 안 갖는 경우도 있어서. 자, 그 다음 볼게요. 5번. C가 0이면, 그랬습니다. C가 0이면 중근을 갖는다고요? 그것도, 그쵸. B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고 확답할 수는 없죠. 따라서 정답은요, 맞는 걸 고르는 거니까 1번이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넘어갈게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면 되는데, 우리는 앞에 1차항의 개수가 작으니까 b 다시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의 부호를 따져볼게요. 그렇다면 4, 4, 16에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에 ac 하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3에다가 k 더하기 1 자체가 c거든요. 그래서 그걸 뒤에다 이렇게 같이 붙여서 곱해서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괄호가 꼭 필요하겠죠. 됐어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거니까 0보다 크면 되거든요. 따라서 그때 k 값을 범위를 구하러 가볼게요. 그럼 3k는요, 정리해주면 13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k는 3분의 13보다 작다가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대략적으로 4를 넘는 값이기 때문에, 4가 조금 넘어가는 값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때 정수 k 중에서도 가장 큰걸 고르라고 했으니 그때 k 값 중에 가장 큰건 4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조 안에다가 k 값을 넣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의 근을

부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더해서 8이 되면서 곱해서 5가 되는 친구니까요. 둘 다 마이너스를 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x값은요.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 3분의 5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니까 1과 이렇게 두 개, 3분의 5 또는 1이야. 이렇게 두 가지를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는 이제 주관식이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요거 하나랑 K값 4 정리해서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진대요. 자, 그럼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진다고 하니 B 다시 제곱을 쓸게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해서 요 식의 값을 구해 보시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A가 요 통째로 A입니다. 그리고 C 하시면 되죠. 그래서 2와 요걸 곱하게 되니 괄호를 예쁘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K의 범위를 구해 가시면 되는데요. 이건 꼭 이렇게 근의 개수를 따지는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2차 방정식 혹은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몇 차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에서든 항상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x제곱항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x제곱항 앞에 있는 개수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항이 사라지니까요. 따라서 요 개수는 0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k가 절대로 1이 아니야라는 말이 여기서 구한 조건에다가 요것까지 고려를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정말 많이 나오기도 하는 부분이고, 놓치기도 쉬운 부분이고, 고등학생이 돼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서 x제곱의 개수가 0은 아니다. 요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거 이제 정리를 해서, 맞아. 제가 부등식을, k에 대해서 이제 범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을 정리해서 이걸 넘겨주시고 이쪽은 11이 되죠. K는요, 2분의 11보다 작은 거니까 5.5보다 작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5부터 시작하겠죠. 거꾸로 쭉. 그래서 K가 될수 있는 것은 5, 4, 3, 2, 1이고 자연수니까 여기서 끝내시면 돼요. 그런데 방금 제가 강조드렸듯이 1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안 되니까. 따라서 정답은요. 4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물론 이건 문제에서 이렇게 K가 1이 아니라고 주긴 했습니다만 보통은요, 이걸 안 주더라도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K가 1이 아니라는 걸 문제에서 전제에 깔고 갔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친절하게 준 문제이기 때문에 1이 아니라는 걸준 거지, 안 줘도 문제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1이 아니니까 이걸 제외시켜서 4개다라고 하셔야 된다. 13번 보겠습니다. 두 군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제곱의 개수가 6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근을 알때 2차 방정식을 완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근을 직접 구해내는 방법들을 알아봤죠. 근의 공식을 쓰기도 했고 인수분해를 이용하기도 했고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꾸로 근을 알 때죠. 그러니까 인수분해한 상황이 x 더하기 2분의 1에 x 더하기 3분의 1, 이 마지막 단계가 요거는 0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근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 그전 단계는 뭐였을까를 보시는 거예요. 그전 단계는 제곱의 개수가 6이었으니까 여기에 6이 있어서 요렇게 있던 게 사실은 근을 구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 6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X는 뭐 또는 뭐가 돼야 0이 되는지를 찾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제곱의 개수가 6인 게 원래의 2차 방정식이었을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원복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원상복귀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요거를 잘 예쁘게 정리하면 선지 중에 답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걸 정리하는 방법도 사실 약간의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어차피 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6은요, 2 곱하기 3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을 가지고 한 번에 곱한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사실은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를 없애려면 2가 있으면 참 좋겠거든요. 뒷부분은 오히려 3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를 요,
앞에다 곱하시고 요 3을 뒤에다 곱하는 식으로 쪼개서 흩어져서 곱셈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차피 6을 곱할 거니까. 그래서 앞엔 2를 곱해주시면 2x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뒤에는 3을 곱해주시면 3x 더하기 1이 되어서 이 6이 찢어져서 예쁘게 잘 곱해졌고, 능년까지 해주시고 나면 완전히 똑같은 식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면 분모가 사라지면서 이제 예쁜 정수 계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개해 주시면요. 6x 제곱에 3x, 2x, 5x에 더하기 1은요. 해서 정답은요. 4번이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뭐 전개를 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할수 있지만 조금 요령을 이제 좀 요런 요령을 알고 있으면 조금은 수월하게 계산 실수도 좀 줄이고 할수 있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4번으로 갑니다. 2차 방정식의 x는 2를 중근으로 가진다. 자, 요것도 봐봐요, 얘들아. 중근으로 가진다고 했어. 그러니까 근으로 가진다고 하면 원래는 대입하면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근으로 가진다는 건 대입만 해서만이 아니라 아예 2차 방정식의 포맷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강력한 조건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2차 방정식이 요렇게 인수분해 된 꼴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 지금 최고창의 계수가 a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게 그전 단계에서 요런 단계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차피 근을 구하는 상황이니까 a는 상관없이 x는 2야, 중근이야 갈수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참고해서 원상복귀를 시키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요 2차식 좌변을 전개한 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좌변과 일치한다고 보고 b와 c의 값을 c는 없네요. b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a의 값도 8을 기준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a의 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고요. ax 제곱에 전개 다 할게요. 마이너스 4ax에 더하기 4a가 되겠네요. 이렇게 전개해 놓은 2차식이 위에 있는 것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요, 8과 4a를 비교해서 a는 4a가 8이니까 a는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4a가 이 위에 있는 b와 같아지겠죠. 1차항의 계수니까. 그래서 a 자리에 2를 넣어주면 b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8, a는 2 해서 그들을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6이야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A가 2차 방정식이라 0은 아니거든요. 2차 방정식이라고 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0이 아니라고 이제 괄호하고 언급을 해준 겁니다. 이해됐죠? 그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15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 또는 3이다. 그러면 이제 근을 알때 2차 방정식을 거꾸로 완성해 갈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움직여 볼게요. x-2와 x-3을 곱한 꼴이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근을 통해서 역추적할 수 있고요. 이때 주어진 2차 방정식은 2차항의 계수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더하기 6은 0.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원상복귀 시키고요. 이걸 토대로 mn의 값을 추론해낼 수 있겠죠. m의 값이 마이너스 5고요. n의 값은 6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 방정식을 새로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풀고 싶은 방정식은요. m의 값은 마이너스 5니까 그 자리에 넣어주시고요. n의 값은 6이라고 했으니 결국 요 2차 방정식을 다시 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2차 방정식에 x 대신에 요 x 플러스만 사실은 들어간 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해를 구하는 건데요. 전개를 하셔도 좋지만 애초에 있던 요 x 더하기 1이 지금 두 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금방 인수분해가 보이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저것처럼 인수분해가 돼요. a-2와 a-3 이렇게. 맞잖아요. 원래 식이 저거였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a가 사실은 x 더하기 1이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x 더하기 1에
빼기 2 이렇게 되고요. x 더하기 1에 빼기 3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걸 예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x 빼기 1과 이 친구들을 정리하면 또

x 빼기 2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곱한 게 0이 되니 이때 그는 x는 1 또는 2가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 또는 2가 이제 요 2차 새로운 방정식의 해가 된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5번 문항이었고요. 사실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은 여기서 2, 3이 헤엿기 때문에 1, 2를 이렇게 하나씩 이제 빼가지고 답으로 구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냥 대충 보기에는 x 더하고 1이니까 답이 1을 뺀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친구들이야 요게 와닿 그렇게 바로 갈수 있지만 그래서 실수하는 것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치환을 해서 한번더 고민해주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바로도 알수 있게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16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놓치기 쉬운 조건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조건을 제가 문제를 풀때좀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첫 번째로 주어진 AX 더하기 B, X제곱에 요거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6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 PX 더하기 Q, X제곱 PX 더하기 Q, 요거의 두 근은 절대값, 요 앞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두 근이 있었잖아요. 그두 근을 절대값을 붙인 거랑 각각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의 두 근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근이 절대값을 붙인 건 마이너스 2랑 6의 절대값이니까 2랑 6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근이 나올 수 있는 후보가 2랑 6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마이너스 2랑 6일 수도 있고요. 2랑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절대값이 2랑 6이라는 거니까. 이해됐죠? 맞아요. 그래서 요네 가지로 후보를 추릴 수 있느냐. 이게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일단은 다조건에서 Q가 0보다 작다고 했어요. Q라는 것은 여기 뒤에 와 있는 상수항인데 이게 0보다 작다는 건 여기는 사실상 만약에 근이 이렇게 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근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이 마지막 뒤에 Q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인수분해하면서 많이 연습했겠지만 이 Q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두 근이 부호가 같다는 거죠. 맞아요. 곱이니까 곱. 그쵸. 따라서 두 근의 부호가 같다는 걸 다해서, 0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0보다 크다고 한다면 두 근의 부호가 같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다에서는 Q가 0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선생님이 원하는 게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길 원하는 거네요. 맞아요. 요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면 이 중에 탈락되는 후보들이 있죠. 이런 건두 근이 부호가 같으니까 다조건에 맞지 않아요. 여기도 요것도 두 근의 부호가 서로 같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요중 하나란 말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런데 제가 아까 강조하고 강제했던 서로 다른 2차 방정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2차 방정식이면 근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근이 애초에 있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은 마이너스 2랑 6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 px 더하기 q로 되어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친구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2랑 마이너스 6이 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의 두 근이다. 그래서 요 2랑 마이너스 6으로 근을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PQ를 다 구하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X-2와 X 더하기 6,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전개 예쁘게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6X니까 더하기 4X가 되고요. 마이너스 12는요.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요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요. 그대로 일치하죠. 따라서 P의 값은 4가 되고요. Q의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P와 Q를 더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6이다라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8이다.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이다라고 해서 정답은 5번이야.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좀 인수분해 과정도 좀 이해하고 있는지도 물어볼 수 있고, 또 전반적으로 인수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수 있는 근들도 조금 어떻게 배합이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또 근을 할때 2차 방정식을 완성하는 것까지도 할수 있는지도 물어보고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서 좋은 문제, 연습하기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16번까지 마무리하고 우리는 이제 단원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초단원 실전 테스트 마지막이고요. 자, 1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3보다 큰 어떤 수에서 3을 빼서 제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3을 빼서 두 배를 했대요. 그랬더니 결과가 똑같이 나왔대요. 이때 이 수를 구하래요. 이 수를 x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3보다 큰그 어떤 수를 x라고 하면 그 x에서 원칙은 3을 빼가지고 요거를 내가 제곱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잘못해서 여기서 3을 뺀 다음에 그걸 두 배를 했대네요. 맞죠? 그랬는데 결과는 같게 나왔대요. 그럴 때 x를 구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제가 푸는 요 소단원에서는요, 이렇게 미지수를 직접 설정하고 여러분이 줄글로 되어 있는 문제를 통해서 식을 세워서 2차 방정식을 풀어가는 2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풀어주면 답이 나오겠죠? 넘겨줘도 되고요. 사실상 이거는 제곱하고 전개해서 정리해 주셔도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 저는 이제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넘겨서 인수분해를 바로 시도해 볼게요. x-3을 치환하셔도 좋고요. 뭐 치환을 하면 바로 보이긴 하니까요. a 제곱에 마이너스 2a가 0이라고 하시면 이걸 a로 치환한 거죠. x-3을. 그러면 a에 a-2가 0이라서 원래대로 다시 한번 원복을 시켜주면요. x-3 이 자리에 그 다음은요. x-5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근은 3 또는 5가 되더라. 괜찮으시죠? 따라서 이때 만족하는 x 값은 3 또는 5가 됐다라고 했어요. 됐나요? 그래서 답은 원칙적으로는 두 개예요. 그런데 문제 앞에 뭐라고 했죠? 3보다 큰. 그래서 자동으로 3은 탈락하고요. 정답은 5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요 단원의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건 답으로 할수 있고, 어떤 건 탈락이고, 요런 것들도 좀잘 고민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 밑줄 치시고요. 자연수가 두 개가 있는데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x랑 하나는 x 더하기 1이라고 설정할 수 있죠. x랑 x 빼기 하셔도 됩니다. 뭐 어쨌든. 그리고 x는 0보다 큰 자연수다. 즉 x는 그냥 자연수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랬을 때 0보다 큰 자연수, 자연수는 0보다 크니까 그냥 0보다 크다 하고 x는 이제 뭐 자연수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제곱의 합이 145라고 했으니까요. 요거의 제곱과 더한 거의 제곱, 1을 더한 거의 제곱을 더한 게 145다. 여기는 그냥 요 2차 방정식 푸시면 되겠네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전개를 할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145를 빼주시면 한쪽으로 몰아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2x 제곱에 더하기 2x가 되고요. 요들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44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져올게요. 2로 다 나눌 거예요. 그럼 x제곱에 x에 마이너스 72가 되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인수분해 보이세요. 8, 9, 72. 맞아요. 여기는 큰 쪽에 플러스를 주면 더하기 9x 마이너스 8x 해서 x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요. x는 마이너스 9가 되든지 x는 또는 8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는 될 리가 없죠. 제가 아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고 했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의 수가 8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큰 수를 물어보고 있지만 처음에 세팅은 작은 수를 x로 놨죠. 그래서 하나 큰 거를 x 플러스 1로 놓은 거고, 따라서 큰 수는요, 9가 돼야 됩니다.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괜찮고요. 정답은 4번이야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의 합이 24인 두 자연수 중에서 작은 자연수의 제곱은 큰 자연수에서 작은 자연수를 뺀 것과 같다. 이때 작은 거 구해볼래? 그랬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24라고 했으니까 그두 자연수를 이번엔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하나를 x로 넣는다면 하나는 24 빼기 x로 넣으면 어때? 괜찮죠? 그 대신에 뭐 하나를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이 작은 자연수를 x라고 놨다고 하면 x가 24 마이너스 x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x를 더 작은 수로 놓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세팅하고 문제를 푸시면 나중에 이제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큰 자연수에서 작은 자연수를 뺀 거는 어떻게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어요. 근데 뭐가? 그 중에
작은 자연

변수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은 그게 같아. 요걸 푸시면 되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요게 마이너스 2x니까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x제곱에 2x에 마이너스 24는 0이야. 요렇게 되나요? 좋습니다. 인수분해 들어갈게요. 6, 4, 24.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2x 나오겠죠? 따라서 요거 인수분해 예쁘게 해주시면요. x 더하기 6에 x 빼기 4에 는 0. 요렇게 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6 또는 4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런데 x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이럴 리 만무하죠? 따라서 x는 4가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작은 수를 4로 하면 되고, 그 중에 큰 수는 20이 되는데, 어차피 작은 수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1, 2, 3번을 풀어봤는데요. 전부 다 어떤 자연수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큰 수, 작은 수, 제곱하고 더하고 연속된 수, 요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말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식을 세워갈 수 있게 그렇게 문제를 세팅하고 있거든요. 요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서 식을 스스로 세워보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문제를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이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식 세우는 연습을 안 하다 보면 연필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는 일단 우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요 단원에서는 식 세우는 연습을 좀 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이런 내용들로 같이 공부할 거예요. 계속 식 세우는 연습을 할 건데요. 여러분이 아마 이제 문제지를 보고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미지수를 설정하고 하는 것들이라도 조금 연습을 해오시면 2차 방정식을 끝까지 풀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것만 해보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되기 전에 요 뒷부분에 있는 식 세우는 연습, 미지수 놓는 연습 이런 거 조금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드디어! 와,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까지 공부를 하면 여기까지 올수 있을까요? 와우! 드디어 48강. 아, 야, 만점왕 국어 4학년 1학기 끝강이에요. 48강째. 우와. 여러분 혹시 띄엄띄엄도 안 하고 1강부터 여기 48강까지 왔다면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와, 나 이런 사람이야? 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다녀도 돼요. 진짜. 야, 어떻게 48강까지 올수 있어요? 야, 여기서 만나 뵙게 되다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요. 마지막. 예, 만점왕 국어 4학년 1학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도 역시 짜자잔. 여러분을 위해 왕관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왕관을 탁 쓰고 오늘은 이게 마지막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다 풀고 난 다음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한번 미리 가볼까? 안녕.

안녕은 너무 일러. 지금은 안녕하면 안 되고. 네, 오늘 20번까지 다 풀고 나면 정말 홀가분하게 안녕 해봅시다. 아셨죠? 자, 학교 시험 만점 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0번까지 풀어볼게요. 요번에는요, 이 감각적 표현, 예, 감각적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지난 시간에 원인과 결과, 또 이어주는 말까지 한번 다시 되짚어 봤죠? 오늘은 감각적 표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가의 1번 그림 볼까요? 예, 어유, 여기 물뿌리개도 웃고 있네요. 이 친구도 열심히 웃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 모종을 사다가 심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네요. 자, 열심히 키웠기 때문에 원인

그 결과로 방울토마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그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글로 쓸때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글로 써야 되고 또 이어주는 말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모종을 사와서 열심히 키웠더니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또 모종을 사와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자, 결과 먼저 얘기해 볼게요.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키웠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적절하게 이어주는 말들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자, 이 경험을 이렇게 차례차례대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한 것도 여기 그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온 니은은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며 가꿈 빨간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림 방울토마토를 수확해서 가족과 함께 먹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온 것이 원인이 되지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는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면서 가꾸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 결과가 또 나오게 되지요? 예, 또 다른 결과가 또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는 역시 앞에 일이 원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었다. 네, 이런 결과가 여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의 그림 1과 2를 설명한 문장을 나에서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모종을 사와서 지지대를 꽂아가면서 아주 정성껏 키우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지대를 한번 그려줘 볼까요? 이게 지지대인가? 뭐 이렇게 지지대가 뭔지 알죠? 옆에다가 이렇게 나무나 철로 된 막대를 심어주고 끈으로 잘 이어주면 쓰러지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런 지지대를 가져다가 꽂아주기도 하고 또 정성껏 지금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니은에 있었었죠? 그 결과 빨간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디귿에 있습니다. 그쵸? 마지막 리을은 뭐였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예, 함께 먹었다. 예, 수확해서 함께 먹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은, 네, 모종을 사왔다. 예,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장면은 2번 니은으로, 2번 장면은 3번 디귿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어요. 자, 나 있습니다. 나의 기억과 니은을 다음과 같은 차례로 연결할 때 필요한 이어주는 말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옵니다. 자, 모종이 뭐라고요? 어린 뭐 식물이죠? 네. 방울토마토 모종 그러면 어린 방울토마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자라지 않은 그 모종을 사왔어요. 거기에다가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면서 가꿨다니까요. 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어진 걸 보니까 니은이 앞에 나왔네요. 니은은 뭐예요?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면서 가꿨어요. 왜? 라고 이때 물어봐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결과만 얘기하면 안 돼. 원인이 뭔지 물어볼 수 있죠. 그럴 때 뭐라고 물어본다고? 왜? 이렇게. 왜기는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으니까 그렇지. 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앞에 니은, 결과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결과가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뒤에 원인이 되는 기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이어주는 말을 무엇을 사용하면 좋다? 왜냐하면을 사용하면 좋다. 그리고 뒤에는 뭐뭐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때문이다까지도 넣어주면 좋다고.

했죠? 그럼 한번 말을 만들어 볼게요. 정말 맞는지.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며 가꾸었어. 왜냐하면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으니까. 말 되죠? 예, 그렇다면 왜냐하면이 정답이 맞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며 가꾸었어. 그래서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면 그래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를 사용하고 싶다면 무엇부터 나와야 될까요? 니은이 아니라 기억부터 나와야죠.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어. 그래서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며 가꾸고 있지. 이래야 말이 되죠. 네, 그래서 둘다 이어주는 말은 맞지만,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은 맞지만, 앞에 원인이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결과가 먼저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이어주는 말은 다를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시인데? 네. 방울토마토는 7살. 예, 이런 시였죠. 그 7살이 누굴까? 내 동생이지. 예. 방울토마토를 보면서 누굴 떠올린 거예요? 내 동생을 떠올린 거죠. 예. 먹을 걸 보고 내 동생을 떠올린다. 그만큼 동생하고 사이가 좋나 봐요. 그렇죠? 동생을 굉장히 사랑하는 예, 그런 그 느낌이 나죠. 자, 일단 앞에 좀 생략이 되었어요. 네, 1년, 2년이 좀 생략이 되었네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엄마가 방울토마토를 씻었어요. 그쵸? 씻어서 예, 담았어요. 담았는데 물기가 좀 있어요. 물기. 예, 물기가 묻어있는 방울토마토예요. 이 물기가 있는 방울토마토를 보고 누구를 떠올린 거예요? 동생을 떠올린 거죠. 동생이 씻고 나서 다 제대로 닦지도 않았어. 제대로 닦지도 않은 그 동생이 물기가 있는 채로 막 웃고 있어. 예, 그런 걸 지금 떠올린 거죠. 햇살 먹고 이슬 먹고 볼따구니가 뭐야? 볼이죠, 볼. 그러니까 볼이 동생이야. 동생이 아주 귀여워. 코가 이렇게 볼이 어떤 볼이에요? 볼따구니 그랬으니까 홀쭉한 볼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이 없이 홀쭉한 볼이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볼이 이렇게 나와 있어. 뭐, 이렇게. 막 웃고 있어. 예. 이런 동생이죠. 예. 자, 이런 동생이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 보여. 이 볼따구니. 생각만 해도 귀엽지. 이 볼따구니. 볼이라 그러면 덜 귀여워. 볼따구니 이래야 귀여워. 그쵸? 자, 햇살 먹고, 이슬 먹고. 자, 햇살 먹고, 이슬 먹고는 사실 누가 먹은 거야? 방울토마토가 먹은 거죠.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익어가면서, 커가면서, 햇살도 먹고, 이슬도 먹고 하면서 볼따구니가 탱글탱글해진 거예요. 그 탱글탱글한 볼이 마치 누구 같아요? 우리 동생 같다. 이 말이죠. 네. 여기 탱글탱글. 자, 바구니 한가득, 제잘제잘. 자, 여기,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가득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방울토마토에 아, 바구니에 방울토마토가 가득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이런 말을 썼어요. 제잘제잘 까르륵. 마치 누구처럼? 내 동생처럼. 자, 이렇게 제잘제잘 까르륵. 이건 뭐예요? 웃음소리죠. 웃음소리를 듣는 것처럼 지금 표현해냈잖아요?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이죠. 감각적 표현. 신체 감각기관으로, 그죠? 신체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그 느낌을 표현해낸 것이죠. 감각적 표현. 그 중에서도 제잘제잘 까르륵 이거 뭐예요? 귀로 듣는 거죠? 예, 귀. 귀로 이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청각이죠. 청각을, 즉 듣는 것을 표현해낸 감각적 표현이 되겠죠? 바구니 한 가득 제잘제잘 까르륵 방울토마토가 있어. 그 중에 막 미끄러지려는 놈이 하나 있어. 여기서 방울토마토가 하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려고 해?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걸 확 재빨리 붙잡아. 한 입에 쏙 먹어버려. 그리고 깨물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깨물었어요. 자, 방울토마토가 탁 터지겠죠. 이빨 사이 새빨간 해님이 터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새빨간 해님은 뭘까요? 자, 바로 이거죠. 빨갛고 둥글잖아요. 이것을

해요. 예. 가끔 여기다 동생이라고 쓰는 친구 있다면, 네. 실제로도 있을 수 있어. 그렇다면 틀린 답이죠. 어떤 대상이에요? 동생이 아니라 방울토마토를 대상으로 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보니 동생의 볼까지 생각해 낸 것이죠. 사실은. 그쵸? 우리 여기 앞에 뭐죠? 생략된 내용이 있잖아요. 이 생략된 내용이 뭔지를 알고 여기 그 동생을 여기다 쓰시면 안 돼요. 다 정답에. 네. 다음 설명을 통해 알수 있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햇살 먹고, 이슬 먹고, 볼따구니가, 자, 토마토가 이렇게 텅텅한 것을 볼따구니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볼따구니가 어떨까요? 말랑말랑할까요? 보들보들할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말은 과일 속이 꽉찬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네. 자, 뭘까요? 햇살 먹고, 이슬 먹고, 이 볼따구니가 말랑말랑해. 보들보들해. 생글생글해. 탱글탱글해, 푹신푹신해. 어떤 것이 좋을까? 속이 꽉찬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탱글탱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번을 정답으로 써주시면 돼요. 볼따구니가 말랑말랑하다, 보들보들하다. 오, 비슷하지 않나? 이것도 정답이 되지 않나? 뭐, 말랑말랑해, 보들보들해. 아니야, 아니야. 여길 봐봐. 속이 꽉찬 모습이래잖아. 속이 꽉 차면 뭐예요? 말랑말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탱글탱글. 그냥 그 탄력이 그냥 확 느껴져. 그죠? 탱글탱글. 예. 뭐 하나 딱 이렇게 만지면은 탁 나올 것 같아. 만진다? 호우! 너무나 이게 말랑말랑하면 푹 들어갈 수 있는데 아주 그냥 속이 꽉 차서 다시 나올 것 같아. 손가락이. 자, 이게 바로 탱글탱글이죠? 니은과 같은 표현 방법을 사용했을 때, 니은이 뭐예요? 요게 바로 감각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감각적 표현.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본 것처럼, 냄새 맡은 것처럼, 입으로 먹어본 것처럼, 귀로 들은 것처럼, 만져본 것처럼, 네. 예, 신체의 기관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 모두 골라서 기호를 써 볼게요. 느낌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계속 얘기한 거죠? 실감나게 표현해요. 자, 이빨 사이에 방울토마토가 터진다. 이래도 돼요. 그쵸? 이빨 사이에서 방울토마토가 터진다 해도 되는데, 이걸, 이 방울토마토의 그 동그란 새빨간 그 모습을 새빨간 해님이 터진다. 그러면, 와, 진짜 방울토마토가 동그랗고 터진다 그랬으니까, 막 탱탱한 것이 집이 확 나오면서, 이빨 사이에서 그냥 집이 확 나오는 게 그런 게막 보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쵸? 와, 진짜 방울토마토가 내 앞에서 팍 터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 예,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시를 쓴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잘 느껴진다. 어때요? 아, 이 사람 지금 방울토마토를 탁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든다? 아우, 맛있어. 그런 생각이 들까요? 네. 뭐, 그렇게 또 생각이 될수 있죠. 시에서 고쳤어야 될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두 골라서, 기호를 한번 써 봅시다. 가. 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 요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예, 정답이 될수 없죠? 예, 고쳤어야 될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는 거리가 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경험을 시로 쓰기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뭘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어떤 겪은 일이 있어요? 겪은 일이 있고, 그 겪은 일을 이제 표현해 낼 거예요. 표현해 내는데 거기에서 감각적 표현을 넣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자, 아빠하고 빵집에 갔어요. 여기 아빠의 사랑을 닮았다고 했으니까 아빠하고 빵집에 갔다는 그 경험을 여기다 쓸 거예요. 그리고 그빵 냄새가 풍겼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향긋하다, 고소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빵 냄새가 났다 해도 돼요. 그쵸? 아빠랑 빵집에 갔어요.

빵 냄새가 났어요. 이래도 되는데, 아빠랑 빵집에 갔어요. 향긋하고요. 고소한 빵 냄새가 났어요. 이러면 훨씬 더 생생하고 실감 날수 있겠죠. 그래? 빵 냄새가 그랬겠구나. 라고 있는 사람이 알수 있겠죠. 그냥 빵 냄새가 났어요. 이러면 무슨 빵 냄새가 났을까? 궁금한데.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느낌이 옵니다. 빵 냄새는 아빠의 사랑을 닮았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 아빠의 사랑이 어떻길래? 아빠의 사랑은 향긋하죠. 냄새가 좋아. 아빠의 사랑은 고소해요. 기분이 좋아. 네. 그렇게 연결이 될수 있죠?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 뭘까요? 예, 네, 아까 계속 얘기했죠? 아빠와 빵집에 간 거예요. 왜? 여기는 아빠의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엄마와 서점에 갔다. 동생은 빵을 좋아한다. 아빠가 라면을 끓여주셨다. 텔레비전에서 빵을 먹는 모습을 보았다. 전혀 아닌 경험입니다. 그래서 겪은 일은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예, 문단 가입니다.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오신 김에 우리 집에 들르신 것이다. 할머니는 뭉게구름처럼 어쩌고저쩌고 써놨어요. 자, 이제 뭉게구름처럼이 나옵니다. 뭉게구름이 뭐예요? 이런 거죠. 포근해 보이죠? 그쵸? 뭉게구름을 딱 보면, 와, 저기 한번 푹 담겨보고 싶다. 저기 한번 누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예. 그냥 보기만 해도 뾰족뾰족한 게 아니라, 마치 솜사탕처럼 부드러워 보이고, 말랑말랑해 보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할머니는 뭉게구름처럼 어떻게 나를 안아주시며, 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내가 좋아하는 감자전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다. 식탁에 마주 앉아 할머니와 감자전을 먹었다. 따뜻한 감자전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었더니 어떻게 떨어져 나왔어요? 쫀득하게 떨어져 나왔대요. 그냥 접시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래도 되는데 쫀득하게 떨어져 나왔어요. 우와, 감자전이 어떤 상태인지 그냥 느낌으로 확 오죠? 그냥 생생하게 실감이 나죠?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의 힘이에요. 고소해. 그냥 감자전이 맛있었다 해도 되거든요. 그쵸? 감자전은 맛있었다 해도 되는데, 이거 보세요. 고소해. 짭조름해. 어우, 내가 진짜 먹는 것 같아. 어떤 맛인지 그냥 느낌이 확 오죠.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이라는 거고요. 그냥 감자전이 맛있었어. 그래도 되는데, 살살 녹아, 녹아. 막 이렇게. 네. 할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서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할머니의 큰 사랑 덕분에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 보다. 예,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얘기하고 있죠?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세요. 사랑해요.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손자인지 손녀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겪었던 일을, 감각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예,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고요. 결론은 할머니의 큰 사랑. 예, 요게 바로 자기가 얘기해주고 싶은 주제가 되겠죠? 자,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할머니는 뭉게구름처럼 차갑게 나를 안아주셨다. 할머니는 뭉게구름처럼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셨다. 할머니는 뭉게구름처럼 재빠르게 나를 안아주셨다. 예. 자, 뭉게구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감각적 표현을 잘 생각해봐요. 자, 뭉게구름. 내 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구름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안아주셨는지, 예. 생생한 느낌이 확 들죠? 뭐예요? 포근하게 안아주신 거죠. 자, 할머니는 차갑게 나를 안아주셨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안아줘서 차갑게 이렇게 그러면 어떤 걸 가져오고 싶어요? 뭉게구름 대신에 얼음처럼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를 안아주셨다 뭐 이렇게 될수 있죠? 자 재빠르게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어휴 하면서 나를 빨리 안아주셨어요 이건 뭘까요? 재빠르게 할머니는 뭐가 생각이 날까? 재빠르게 오 번개처럼 좋아 할머니는 번개처럼 재빠르게 나를 안아주셨다. 게임 중이야, 지금. 자! 앞에 사회자가, 자! 손자 안아주기! 그랬더니, 이기려고 재빠르게 나를 안아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요? 번개처럼 재빠르게 나를 안아주셨다. 뭐 이런 거 괜찮죠? 네.
자, 이렇게 글을 쓸 때, 경험한 것을 글을 쓸 때, 그냥 써도 되는데, 할머니는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셨다. 차갑게 나를 안아주셨다. 재빠르게 나를 안아주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앞에 감각적인 표현, 네, 감각적인 표현을 넣어서 조금 더 생생하게, 그리고 조금 더 실감나게,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얼음처럼 차갑게, 번개처럼 재빠르게, 뭐다 좋아요. 자, 글쓴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일로 알맞은 거예요. 할머니께서 병원에 오셨다. 네. 감자전이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할머니께서 건강 검진을 받으셨다. 글쓴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감자전을 먹으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할머니의 큰 사랑을 느꼈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음식을 해줘요. 그러면 그 음식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더욱더 맛있게 느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야, 진짜 기특하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감자전 덕분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할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글쓴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일. 감자전이 맛있게 느껴졌다는 거. 그리고 글쓴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 자, 그러면서 할머니의 큰 사랑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오신 것,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거기에서 받으신 것은, 글쓴이와 할머니의 사랑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글을 쓰고 발표하는 과정을 지금 차례대로 기호를, 쓰려고 해요. 이거 지금 기호가 지금 차례대로 안돼 있다는 얘기죠? 자, 차례대로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글을 쓰고 발표하는 과정. 자신이 고른 경험을 간단히 정리한다. 경험을 떠올리며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 발표한다.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글로 쓰고 싶은 내용을 고른다. 아, 좀 어렵죠? 다섯 가지나 되고, 말도 길어요.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 경험한 일을 글로 쓴다.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며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자연스럽도록 고쳐 쓴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 글이 굉장히 길고 다섯 가지나 되잖아요. 자, 이러니까 힌트를 좀 줬네요. 앞에는 다래요.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글로 쓰고 싶은 내용을 고른다. 자, 내용을 고른다. 맞아요. 내용을 골라야 그다음 글을 쓸수 있겠죠. 자.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내가 경험한 일 A, B, C가 있는데 이 중에 나는 A를 글로 한번 써봐야겠어 하고 골랐단 말이죠. 자, 그럼 자신이 고른 경험을 간단히 정리를 해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가가 나와야겠네요. 됐죠? 자, 나 그럼 내가 골랐으니까 이 경험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어. 이랬었고, 저랬었고, 할머니께서 오셔서 감자전을 만들어주셨고, 막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정리를 했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이어지죠. 이게 힌트야.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서 한번 내가 글로 써보겠어. 그래서, 라를 써주고요. 자, 가 다음에 라를 썼어요. 자, 글로 썼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쓰고 끝 하고 발표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고쳐 써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발표까지 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표현한 친구들의 글을 살펴보고 글을 읽고 살펴볼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요? 자, 경험을 표현한 친구들의 글을 읽었어요. 읽었어. 그 다음에 살펴볼 점을 말한 친구, 둘 중에 하나겠죠. 친구가 실수하거나 나보다 못한 점이 무엇인지 나 찾아볼래. 친구가 정리한 내용에서
어떤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나 찾아볼래. 어떤 친구가

0: 제대로 살펴본 걸까요? 네가 실수 하나 하나 보겠어. 그건 아니죠. 그래서 형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문입니다. 내 얼굴 생김새를 감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얼굴을 다 몰라. 그죠? 친구들 얼굴 모르죠? 자신의 얼굴은 자기가 알죠? 예, 여러분의 얼굴을 감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예를 든거 있죠? 삼촌 여자친구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눈은 호수같고, 코는 클레오파트라의 코에, 입술은 앵두같이 생겼지. 뭐, 모두 좋아요. 어쨌든 감각적 표현으로 자신의 얼굴을 표현해 주세요.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요!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수 있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젠슨 황 씨가 너무 그 내가 생각하는 얘기를 했더라.
1: My first job before CEO was a dishwasher, and so and I did that very well. In a lot of ways, I was serious when I said I was a good dishwasher. I was probably Denny's best dishwasher. I planned my work. I was organized. You know, I was mise en place, and then I washed the living daylights out of the dishes.
0: 입학하기 한 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은 그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그러면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뚤비뚤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안녕하세요. 방송인이면서 꽃 팔고 있는 배칠수입니다. 처음에 그 우리 작가님하고 사전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성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작가가 딱 그러더라고요. 아, 오빠는 내가 볼 때 성실해. 기분 좋았습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네.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용기를 발판 삼아 네,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그 작가의 교활함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싹 해가지고 얘기하게 만들라고. 제 삶을 돌이켜보면은 성실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을 때 아주 뭐 자랑스러운 것까지는 아니어도 저 정도 갖고 성실이라는 얘기를 하나? 하는 얘기는 안 들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엄마 안 계시고 아버지는 연로하셨고 형제들끼리 서로 정말 스크럼 짜가면서 살기. 이게 첫째, 둘째 누나가 뭐 형 커버하고 뭐 셋째, 넷째 누나가 저 커버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었고 저희 형님이 이제 어떤 제복 입는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적은 월급도 또 막 모아가지고 심지어 군생활 하실 때도 그 월급을 모아서 가져와가지고 우리 누나들이 저 데리고 사는 자취방에 생필품 사주고 가고 뭐 하여튼 형제들이 똘똘 뭉친 가운데 예, 저 또한 그래도 뭐 하나 해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중학교 한 2학년 때였을 거예요. 당시에 기역 히읗 신문, 지금도 있는 유력 일간.

노란 자전거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그러다가 뭐 중간에 지나가다 보면 아저씨들이 야 신문 남는 거 있냐? 그러면 이렇게 뭐 50원, 100원씩 줘요. 야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거 팔아서 하드 사 먹고 그래가면서 그때부터 하여튼 신문 배달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때는 뭐 경양식집에 접시 닦기 그리고 호프집에 서빙 뭐 기타 등등 그게 잘 보면요 우리 때가 시급이 800원 정도 했었어요. 접시 닦기는 900원이야. 네, 그리고 광장 호프 이런 데 좀 힘들어요. 거기도 900원. 좀 힘들더라도 단가 더 나가는 거 하자. 네,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런 걸 했고 그 단순한 일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사장님들이 그걸 1,000원을 줬어요. 야, 너는 내 1,000원 줄게. 그렇게 주셨던 제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굵직한 어떤 꿈을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계획적인 발걸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도 목적 없는 방황의 시절이 조금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때도 여전히 또그 일하는 습성 때문에 제가 인문계 학교를 나왔는데 고3 한 4월인가 5월에 제가 스스로 취업을 나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 학교를 잘안 가.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공장을 취직하거든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는 이런 저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각광받는 신입사원이었는데 애 신분은 고3 학생인 거예요. 그 애매하죠. 그래서 돈은 좀더 많이 버니까 열심히 하면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 누가 봐도 굉장히 성실한 아이였지만 학생의 본분으로서의 그 학업의 어떤 그런 줄기는 잡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작은 방황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회사 생활하면서 굉장히 진짜 성실하게 한 십몇 년 다닌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형님이 너 여기 있지 말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지금 늦은 거 아니다. 그 당시 그 판단을 하고 다시 빨리 학교로 가서 잘 어떻게 졸업을 하면서 전문대 진학을 위해서 또 학원을 등록합니다. 등록하면서도 다시 또그 공중전화 청소하는 일을 또 해요. 그 힘들지만 그것도 나름 단가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일 끝나고 학원 가고 일 끝나고 학원 가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도 좋은 성적으로 전문대에 합격합니다. 입학이 확정된 직후 우유 배달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우유 배달도 직원으로 그냥 일하는 알바처럼 하면은 얼마 정도 벌수 있는데 아예 레귤러 하는 아저씨들처럼 내가 우유를 매일매일 주문하고 받아서 그걸 배달을 하고 한달 있다가 수금을 해서 그 우유값을 주고 차액을 가진 즉그 하나의 그 유통업이에요. 입학하기 한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첫 시작은 약간 자의반 타의반이었고 작은 욕심 내지는 뭐 갖고 싶은 것을 하려는 마음에 시작된 거였지만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이라는 건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앞에 주어졌을 때 기왕 할 거면 그럼 조금 더 효과적인 걸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절로 몸에 밴 뭐가 저를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 게된 그런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모인 돈도 소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나를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번 돈은 한 번도 제 주머니로 직접 간 적이 없고 우리 누나한테 갖다 주고 누나가 얼마 주면 그것만 받았었거든요.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20대 중반이 넘어서 근데 군대 제대하고 이런저런 본격적인 일을 시작할 때쯤에 아, 그 돈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 어린 나이부터 모았던 거 하나도 쓰지 않고 사실은 네 이름으로 모아놨다. 금액이 커. 받았어요. 사양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출발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성실함이라는 것은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단어의 뜻을 이렇게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계에 몸담은 지가 28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25년 정도를

라디오 진행자로 살았거든요. 근데 라디오 진행자라는 게 사실 성실해야 됩니다. 어딜 못 가요. 제가 그닥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만 어느 누군가는 매일 제 라디오를 듣고 있다는 가정하에 일주일 7일이면 한 4일 정도는 그래도 들을만 해야 되고 그 중에 또 어느 정도 좀 재미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그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또한 매일매일 방송한다라는 물리적인 성실함 외에도 나름 제가 지켜오고 있는 철칙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술 절대 한 방울도 입에 안 댔습니다. 맨정신으로 열심히 해도 잘할까 말까인데 이게 술 기운까지 뭐 숙취로 내가 방송을 하는데 그건 상상도 할수 없는 저한테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S본부 와쇼 한 10년 했고요. 또 T본부 955쇼도 한 10년 했어요. 최양락 형님이랑 M본부에서 13년 정도 했고 그 라디오 드라마를 한 3년 정도 배한성 선배님 및 우리 성우 선후배 한 4, 50명 같이 했고 많이 했죠. 그 기간 동안에 늘 그것을 이제 지켜왔었는데 유혹을 이겨낸 재미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양락 형님이 이게 좋아하셔요. 좋아하셔서 야 너는 형이 인마 넌 별로냐? 너처럼 형이 술 한잔하자 했는데 그렇게 내 빼고 아유 아니다 아유. 실수가 뭐 형을 안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저 먹을까 하다 지금까지 견지해온 태도가 있는데 너는 왜 그걸 안 먹는 거지? 얘기나 들어보자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성실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술을 드시는 선배들 다 불성실하다가 되잖아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스타일이 있는 거고 저만의 기준인 건데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집 밖의 공간에서 술을 먹는 모습을 보이거나 눈빛이 좀 빨갛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제 삶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양락 형님이 집으로 가면 그럼 먹는 거지. 오늘 가. 그래서 양락 형님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이제 술 먹고 알까기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떳떳하게 성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당장에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성실함으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저희 세대가 남자 기준 군대 제대하고 회사 좀한 2, 3년 다니는데 IMF 구제금융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불쌍한 세대라고들 그랬어요. 뭐 자리도 잡기 전에 소위 얘기한 잘리기도 하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때에 비할 것도 아니에요. 훨씬 힘든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힘든 시절과 심지어 물리적으로 힘들었죠. 저희 때는 정말 저 어렸을 때 제가 이 얘기 안 드렸죠. 이것도 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했는데 누나들이랑 사실은 이제 자취방 전전하면서 반지하에 많이 살았어요. 반지하가 넓이나 시설 대비 싸거든. 그래서 거의 뭐 장마철 같은 때, 뭐 자고 있는데 막물 떨어지는 거 맞아보신 분, 뭐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게 다가 아니고 이미 이런 소리가 들려. 똑, 뚜둑, 둥. 그릇 크기가 다 다르니까 한 여섯 군데에서 물이 새. 이렇게 하고 그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잔다. 막내 누나는 쫙 구석등에 자고. 막 이렇게 자. 그래서 무사히 이 정도까지 잤는데 뭐가 좀 시커해서 보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갖고 이불이 막 젖은 거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왜 쪼쪼해지는 거 있어. 왜 오랫동안 고무장갑 끼고 안에 물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막돼 있는 거야. 서럽지도 않았어. 지금이 오히려 서러워. 그 어린 내가 지금의 내가 내 어린 나를 볼때그 어린 게 이렇게 젖은 것은 뭐 힘들어서 그냥 자가지고 여기가 막 살이 하얘질 정도인데, 이렇게 노래졌네! 그러고 그냥 밝게 얘기한 거야. 그런 물리적인 것은 압도적으로 가난했지, 우리가. 하지만 경쟁 속에서 특히나, 누구나 취할 수 있는 재화의 상하폭이 좁았던 시절이에요, 우리 때는. 특급 부자나 특급 가난한 사람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의 범위가 큰 차이는 안 났어. 근데 요즘은 특 가난한 사람과 특 부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게 갭이 너무 커요. 그리고 발달한 미디어로 인해서 모두가 그걸 공유하고 봐. 세상에 저런 게 있고 저런 걸 누리는 사람도 있구나. 그 안에서 오는 박탈감은

0: 기술 발전이 가져온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경쟁. 심지어 본의 아니게 좀 어렵지 않게 자랐네. 그 전투력이 좀 없어. 객관적으로 우리 세대보다. 근데 세상은 훨씬 더 험해요. 눈에 보이는 건 많고. 자, 뭘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실함밖에 없어요. 매우 간단합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예, 어느 날 하루 일하는 거딱 보고 어우, 지금 너무 성실한데? 그거는 진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은 그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 오늘 하루하루도 절대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그러면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뚤비뚤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잠깐씩은 우리 인생에서 뭐 이렇게 조금 빗나갈 수 있고 뭔가 놓친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나 하는 판단도 하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길에 대해서 빨리 그 지우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또한 조금 비틀어져 있지만 이 끝은 앞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 소중한 나의 하루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무시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다시 반대로 방향을 틀어서 잡으려고 노력하면 결국 나는 일자로 잘와 있더라. 지금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성실함을 이야기하기에는 단편적인 태도로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지금 내가 약간 주변에서 평가가 성실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절대 내가 성실한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나는 건 아닙니다. 예,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먼 훗날 내가 성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를 좀 힘겹더라도 예, 정말 그한끗 차이에 미세한 차이에 그 힘듦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더 이겨내냐 덜 이겨내냐 더 많이 포기하느냐 조금만 포기하느냐 같이 포기를 하더라도 그 차이로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여러분은 이미 성실한 사람입니다.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글쎄 모두가 어쩌면 들으면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 저렇게 어느 정도 사회에서 성공과 비슷한 걸 해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노라라고 얘기하더라. 아저씨 얘기 말고도 뭐 많이 들었어요. 다들 뭐 돌이켜보면 잘 사셨겠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 마음을 열고 착한 마음으로 얘기를 들으면 배척하지 않고 들으면 모두가 같은 강도의 성실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힘듦을 마주했을 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마주했을 때 저렇게 산 사람도 있었지. 내가 저보다는 그래도 좀 낫네. 덜 힘들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가끔씩 한번 힐끗 볼수 있는 액자처럼 기억으로라도 걸어 놓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용기로 이야기하기로 결정하고 드린 말씀이니까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선함, 착함을 이번 참에 동원하셔서 기성세대의 그냥 지 얘기 같은 이 성실함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받아들여 주셨으면 저는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 확실한 사람의 선함담은 대체로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꼭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오늘 이 시간이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1: 저는 기회 전에는 늘 무조건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회를 어쨌든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기회를 잡고 성공도 많이 하려면 도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실패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니까 타인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 전에 진짜로 내면에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훨씬 더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인과 비교하기 전에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나들을 다 이겼는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 토닥토닥 그림 동화 시골 지와 도시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시골쥐가 살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라곤 채

채소와 과일뿐이었지만 시골쥐는 만족하며 살았죠. 어느 날 도시쥐가 시골쥐의 집에 놀러왔어요. 시골쥐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대접했어요.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도시쥐는 도시에 맛있는 음식이 더 많다며 시골쥐에게 도시로 떠나자고 말했어요. 높은 건물들의 반짝이는 불빛들. 도시 풍경에 시골쥐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도시쥐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시골쥐를 구멍으로 데려갔어요. 빛을 따라 나와보니 그곳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시골쥐가 음식을 먹으려던 순간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시골쥐와 도시쥐는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도망쳤어요. 도시쥐는 시골쥐를 안심시키며 다시 들어가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거대한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도망쳐 나온 시골쥐는 도시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시골쥐는 근사한 곳이 아니더라도 마음 편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답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의 조립파파 성경입니다. 자, 지난 강의까지는 싸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외국분이시죠. 엠마 왓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어를 느끼면서 엠마 왓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에마 왓슨, 이분이시죠. 에마 왓슨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요. 이분이 어느 영화에 출연하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적혀있죠. 이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시간, 장소 중에 무엇을 먼저 적나요? 만약에 영어에서 시간과 장소를 적어야 된다면 무엇을 먼저 적는지 그 영어의 규칙에 대해서 우리말과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0: Emma Watson. Rising Star. Emma Watson is a talented actress. She has appeared in several movies. She is best known for starring in the Harry Potter movies. Family Ties. Emma Charlotte Durer Watson was born in Paris, France on April 15, 1990. Emma is the daughter of Jacqueline Lewisby and Chris Watson. She has a younger brother named Alex.
1: Emma Watson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곧 공개됩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우리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까요? Rising Star. Rising Star이라는 것은 Rise가 바로 떠오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Rise와 바로 여기에 제가 적어둔 Raise라고 합니다. R-A-I-S-E, Raise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Rise라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떠오르는 것이고요. Raise라는 것은 무언가를 들어올리다.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다 혹은 몸을 일으켜 세우다 라고 할 때 일으켜 세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의미가 다르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ising star 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스타가 되겠죠. 진짜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이 아니라 이 스타, 아주 유명한 유명인이 되겠죠. 떠오르는 유명인, 그렇죠? 스타가 되겠죠. Emma Watson is a talented actress. Emma Watson은 누구냐면 재능 있는 actress, 배우입니다. 그래서 talented라고 하면 재능 있는이 되겠죠. 재능 있는.

0: 우리가 talent라고 하면 재능입니다. 근데 talented라고 있으니까 재능이 갖게 된, 재능이 있는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She has appeared in several movies. 그녀는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러 영화에 나타났습니다. Several이라는 것은 몇몇의, 여러 몇몇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appear이라는 것은 출연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여러 몇몇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has appeared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약간 이미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appeared라고 하면, 만약에 has가 없다면 그녀는 출연했다, 아, 과거에 나왔다, 여러 영화에 출연했다, 이렇게 될 것인데요. has appeared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억나십니까? 이것을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제 강의를 잘 들었다면 딱 기억이 날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 잘 들으시면 됩니다. 또 반복해서 복습하고 복습할 테니까요. has PP, 현재 완료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뭔가를 했다, 지금 뭔가를 한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 영화에 과거에도 출연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출연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 엠마 왓슨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과거에만 영화 배우를 한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화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 영화에 출연했다가 되니까요. She's known for starring in the Harry Potter mov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냐 하면, 여기는 이 for 또 나오네요.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예전, 최근에 강의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이 for이라는 것은 뭐뭐를 위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알려져 있냐면, 그래서 무엇 무엇 때문에 알려져 있다라는 것은 뭐뭐로 유명하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starring in, star이라는 것은 주연을 맡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에 주연을 맡았냐 하면, 디디디, 바로 해리 포터 무비스, 해리 포터의 주연을 맡은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연 이름을, 지금 여기 있는 이 이름은 우리 책에는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데, 그 주연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바로 허마이오니가 되겠죠. 헤르미온느가 됩니다. 영어 발음은 허마이오니가 됩니다. 자, 그래서 헤르미온느 주연 역할을 맡았었죠. 해리포터와 함께요. 론 위즐리 기억나십니까? 이세 명이 주인공이었잖아요. 아, 그 처음 그 영화를 봤을 때 저도 그 재미와 감동을 잊을 수가 없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Rising star. Emma Watson is a talented actress. She has appeared in several movies. She is best known for starring in the Harry Potter movies.
0: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에마 왓슨의 그 다음 항목입니다. 뭐냐면 family ties. family는 가족이죠. tie는 뭐냐면 이 tie, 묶다라는 의미 아시죠? tie. 우리 남성분들 주로 많이 하는데, 여성분들도 할 때도 있고, 이 목에 이 격식을 차려야 될때 넥타이를 매곤 하잖아요. 그때 뭔가를 묶잖아요. 이 묶는다는 것이 뭐니 하면, 줄과 줄을 묶는다, 매듭을 지어서 묶는다. 묶는다라는 것은 무언가 두 개를 합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타이라는 것은 유대 관계 혹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family ties라고 하면 가족 관계가 되겠죠. 엠마 Charlotte Duer Watson was born in Paris, France on April 15th, 1990가 되겠네요. Emma Charlotte Duer Watson, 이게 본명 전체입니다. was born,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는데, 언제 태어났냐면 April, 4월 15일, 1990년 4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와, 이 이름이 기네요. 맞죠? Emma is the daughter of Jacqueline Lewisby and Chris Watson. Emma는 딸입니다. 누구의 딸이냐면 Jacqueline Lewisby와 Chris Watson의 딸입니다. She has a young brother named Alex.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남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A younger brother이네요. Younger brother named Alex. 남동생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brother이라고 하면은 오빠인지 형인지, 물론 이제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이 지금 여기는 she라고 했으니까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동생이라라는 것을 표현해 줄 때는 younger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주면은, 아, 남동생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brother 그 자체에는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She has a younger brother named Alex. 그래서 남동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이 무엇이냐면, name이라는 게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름을 붙이다

0: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named이기 때문에 바로 이름이 붙여진 Alex라고 이름이 붙여진 남동생이 있습니다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 좀 헷갈릴 수 있는 표현. 물론 이거를 어긴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어에서 이런 순서대로 쓰자라는 규칙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In Paris, France on April 15, 1990 이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줄은 길게 쳐져 있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하시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시간, 장소 중에서 무엇을 먼저 적나요? 아까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이 먼저였죠? 빨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금방 넘어가 버렸죠? 자, 예시를 여러 가지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간, 장소 중에 무엇을 먼저 적어야 될지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말과 영어의 규칙 차이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죠?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25, 8, 2024. 아, 뭔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8, 25, 2024. 이것이 무엇이냐면 년월일을 적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적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습니다. 2024년 8월 25일이라고 적죠. 만약에 8월 25일이라고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적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반대로 작은 것부터 적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영국식으로 적는다면은 바로 제일 앞에 있는 1부터 적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 1, 월, 년 순으로 적고요. 미국 쪽에서는, 북미 쪽에서는 월, 1, 년이 순서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25, August 20, 2024이 될 것이고요. 혹은 August 25th, 2024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작은 단위나 범위부터 적고 그 다음에 좀더큰 범위로 넘어간다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냐 하면 사고방식이 큰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좁혀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24년 8월 25일 이렇게 적는다는 것입니다. 알수 있는 규칙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간다라는 것이 영어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또 다른 큰 증거.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주소가 어디 주소냐면 EBS 주소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이렇게 되죠. 그러나 영어로 이걸 바꾸면은 거꾸로 적으면 됩니다. 281이 가장 먼저 오겠죠. 그래서 281 한류월드로 일산동구 고양시 경기도 Republic of Korea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도로명부터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나라까지 Republic of Korea를 적어줘야 된다면 이렇게 큰 범위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규칙을 알게 되셨죠. 바로 영어는 작은 것부터 적는다. 우리말은 반대이다. 요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 보자고요. 시간과 장소 중에 어떤 것을 더 먼저 적는지요.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이 공개됩니다. The event took place. 그 이벤트, 그 행사가 일어났다.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자, 이제 추측해 보세요. In the grand ballroom. 대연회장에. On the top floor of the hotel. 호텔의 맨 꼭대기층에. At 6 p.m. on December 25th, 2023가 되어 있네요. 아, 답이 나왔죠.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장소가 먼저 나오나요? 시간이 먼저 나오나요? 바로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장소, 시간, 장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장소와 시간 안에도 보니까 이 규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나왔죠? In the grand ballroom. 자, 예를 들어서 대연회장. 어떤 호텔의 한방 이름입니다. 대연회장. 그 행사장이죠. 근데 이 대연회장은 어디에 있냐면 맨 꼭대기 층에 있죠. 대연회장이 큽니까? 층이 더 큽니까? 층이 더 넓잖아요. 그래서 대연회장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층이 나오고 그다음에 of the hotel, 호텔이 나오는 것이죠. 아, 그 다음 여기도 그런 규칙이 적용이 되죠.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여기도 시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날짜를 나타낼 때는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연도가 제일 마지막에 온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죠. 그 다음 표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다른 예시입니다. Tom had lunch. Tom은 점심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먹었냐면 at the small cafe on Fifth Avenue at noon on Friday. 아, 이제 눈에 확확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일단은 장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왔죠. 빨간색이 장소이고 파란색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장소 안에도 보니까 작은 것부터 at the small cafe 어디에서 점심을 먹었냐 하면 Tom은 바로 작은 카페에서 근데 이 카페는 어디냐면 on the Fifth Avenue 5번가에서 Avenue라는 것은 길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5번가에서 작은 카페에서 먹었다. 근데 언제? At noon, noon이라는 것은 정오죠. 난 12시. 12시에 언제? 어느 날? On Friday. 금요일. 그럼 12시와 금요일에 비교하면 12시가 더 작은 단위, 그 다음에 금요일이 더 큰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부터 순서로 이렇게 적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해가 되시죠? In Paris, France. 자, 파리, 장소가 먼저 나왔죠. 파리, 프랑스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날짜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연도가 적혀 있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물론 여기 있는 날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따른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이런 장소와 시간 순으로 그 다음에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넓은 것으로 이런 규칙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어에 대한 이것도 약간 재미있는 팩트 아닌가요? 재미있는 규칙 아닌가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Family Ties. Emma Charlotte Durer Watson was born in Paris, France on April 15, 1990. Emma is the daughter of Jacqueline Lewisby and Chris Watson. She has a younger brother named Alex.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도록 할까요?
2: Rise. Rise. She is a rising star in the music industry. Talented. Talented. Emma Watson is a talented actress. Several. Several. She has appeared in several movies. Star. Star. She is best known for starring in the Harry Potter movies. Name. Name. She has a younger brother named Alex.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어 학습법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점은 바로 급하다고 단어만 무턱대고 외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단어입니다. 단어는요. 사실 단어 수준에서만 보면은 외우면은 바로 이 단어 뭐야? 이건 이거야. fun이 뭐야? fun을 외운다면은 재미있는 이렇게 바로 툭 건드리면 툭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사실 영어 실력 난 영어가 급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단어부터 막 많이 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게 실력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많이 외운다고 무조건 그게 다 본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현명하게 바람직하게 하는 방법은 어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영어책을 함께 읽자는 것이죠. 영어책을 읽으면서 아까 전에 나왔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family ties, tie라는 게 묶는 거네. 아, 이게 묶는 거 관계. 아, 그래서 관계라는 뜻이 있구나. 서로서로 묶는 거니까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tie는 관계, T-I-E, T-I-E. 아, 관계, 관계일 때는 T-I-E-S, 복수를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책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쭉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정리해서 외우고 이러면 정말 유의미하죠. 그러나 단어만 영어, 우리말, 영어, 우리말 이게 쫙 개수만 막 늘어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갑자기 막 급상승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쌓이고 나서 이렇게 외우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영어 책을 좀 더 익숙하게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영어 읽기나 듣기나 말하기나 쓰기나 좀 어려운 상태에서 아, 나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 급해. 그런다고 단어에 막 뛰어들지는 말자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자기 자신의 그런 공부 방법도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력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개념을 타고 만점에 도착! 사랑하는 전국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전문가 이상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민주주의와 자치, 서술형 평가, 그리고 활동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평소와는 달리 서술형 문제들을 중심으로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 서술형 문제, 아마 많이들 힘들어하는 혹은 우리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문제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4학년 1학기 강의에서 이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기술들을 많이 알려줬는데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북2에서 서술형 평가 문제들을 풀다 보니 내용을 또 많이 잊었을 것 같아서 한번더 오늘 서술형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접근 방법을 한번 알려주고 하나하나 적용해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서술형 평가 문제를 다 풀고 나서는 또 힘든 건 끝났으니까 뭐 해야 되나요? 그렇죠. 재미있게 마무리해야 되겠죠? 또 활동하기에 또, 그나마 또 우리의 이런 흥미를 자극하는 재미있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결해 가면서 오늘 강의 힘차게 시작해 보자고요. 먼저, 우리 친구들 1학기 때 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이 서술형 평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대략적으로 방향은 잡고 풀어봐야 되겠죠? 물론, 1학기 때잘 훈련받은 또 우리 의리 있는 또 1학기 제자들, 뭐, 다 기억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유형을 타고 만점에 도착. 서술형 평가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일단,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문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5학년, 6학년, 중학생이면 뭐 문제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겠지만, 뭐 물론 4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도 뭐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겠는데,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려고 이렇게 문장으로 써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과연 이 문제는 뭘 묻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서술형 평가 문제뿐만 아니라, 뭐 오지선 다형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 그 객관식 문항들도 무엇을 묻고 있는지 묻는 것, 무엇을 묻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한번더 강조한 이유는요, 많은 친구들이 실제로 서술형 평가 문제를 풀면요, 일단 문장을 좀 길게 적어야 된다는 생각에 뭐 줄줄줄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하다가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중간에 잊어버려요.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관련 없는 내용들을 쓰는 겁니다.

그 선생님들이 이런 선수령 평가를 채점을 하실 때, 물론 모든 문장을 꼼꼼히 읽는 경우도 많지만, 많은 시험지를 빠르게 또 채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중요한 핵심 개념이 들어있는지, 그 핵심 단어가 들어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채점할 때, 이 핵심 키워드가 빠져있네? 그러면은, 여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꼼꼼히 봐야겠어 해서, 어떻게 감점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뭐, 내가 글솜씨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문장을 쓰는 솜씨가 부족하더라도, 핵심 키워드가 잘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채점을 할 때는 어떻게, 아, 얘가 이 내용은 알고 있구나 해서 좋은 점수를 주십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들을 떠올리고 답안에 써줘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쓴 답을 문제 속에 넣어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 뭐, 수학 문제 풀 때, 뭐, 수학을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혹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검산을 하죠. 답이 나오고 나서 이 답이 맞는지 한번 거꾸로 풀어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요. 검산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내가 답을 썼을 때이 답이 맞는지 거꾸로 문제 속에 넣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좋아요. 세 가지 단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핵심 키워드들을 떠올려서 써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에서 검산을 하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어떻게 서술형 평가의 경우에는 내가 쓴 답을 문제 속에 넣어 보고 말이 되는지 말이 안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단계를 앞으로 서술형 평가 문제 풀때 계속 연습시킬 거고요. 우리가 1학기 때 연습을 많이 했지만 또 2학기 때 다른 내용을 또 접하다 보니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더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무엇을 빠바밤 적용을 해 봐야 되겠죠.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1, 2번 연결된 세트 문제입니다. 1번.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위 신문 기사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서술형 평가라기보다는 뭐 단답형 문제, 그냥 찾아서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학생 참여 예산제 성공적 운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제는 많이 다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을 알고 실제로 개념도 잘 알고 있을 텐데 학생 참여 예산제는 처음 봤을 거예요. 물론 뭐 교과서에서 보았거나 신문에서 본 친구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것도 똑같아요. 주민 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 돈과 관련된 내용으로 의견을 낸다 이야기했었죠. 학생 참여 예산제도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뭐 학교에 쓰이는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주민 참여 예산제에서 주민자 빼고 학생을 대신 넣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초에서는 비 오는 날 우산에서 떨어진 빗물 때문에 복도가 미끄러워져 학생들이 다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아, 조심해야 되죠. 학생 자치회에서는 야, 학생 자치회가 나섰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요.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를 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학생들이 스스로 나서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생자치회는 학생 참여 예산제를 활용해 우산 빗물 제거기를 설치했고 많은 학생이 만족하며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지금 어떻습니까? 우산 빗물 제거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거 설치할 때 무료로 설치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학교에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 학생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아 이제 흐름이 조금 연결이 되나요? 학생 자치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 참여 예산제. 학생들이 참여해서 예산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것에 의견을 냈다. 무슨 돈을 써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그렇죠. 우산 빗물 제거기를 설치해달라고 의견을 냈겠죠. 요게 바로 학생 참여 예산제에 대한 내용이 숨어 있는 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학생 참여 예산제를 모르더라도 태어나서 4학년 때까지 한 번도 접해보진 못한 단어라도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다. 주민 참여

예산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비슷한 개념이구나. 대략적인 뜻을 파악했고요. 그 상태에서 글을 읽어보니 확실하게 학생 참여 예산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1번. 기억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스스로 기획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산 나왔고, 학생 나왔다. 그런데 신문 기사에서 찾아 써보라고 하네요. 예산, 학생과 관련된 신문 기사 속 단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 있네. 학생 참여 예산제가 되겠군요. 이렇게 학생 참여 무엇? 예산제라고 써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학생 참여 예산제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주민 참여 예산제를 알고 있고요. 이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학생 참여 예산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사회를 뭐 계속 이해를 하자, 흐름을 익히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문제풀이를 할 때는 뭔가 논리적으로 풀어야 된다, 뭔가 흐름에 맞게끔 단서를 찾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방금 보여준 내용이 딱그 내용입니다. 학생 참여 예산제라는 것을 전혀 모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주민 참여 예산제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뜻을 머릿속에 넣은 채로 어떻게 글을 분석하면은, 아, 이게 학생들이 참여해서 돈 쓰는 것 관련해서 이게 내는 거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흐름을 통해 개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다시 한번 더 강조할게요.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 개념을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개념에 빗대어서 생각해보고 글 속의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위 신문 기사 내용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까닭을 묻고 있습니다. 서술형 문항이 등장했죠? 우리 친구들! 서술형 평가 문제 나왔다. 어떻게 해라? 빠밤!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핵심 키워드를 떠올려서 넣어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까닭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들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시문이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스스로 참여하여서 변화를 일으킨 내용이잖아요. 무엇이 있습니까? 민주주의 관련된 것. 학생 자치회. 아까부터 계속 문제 들어오지 않았나요? 학생 자치회는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대표로 뽑힌 학생들이 모여서 어떻게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 결국 이 민주주의 실천 사례 까닭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학생 자치회라는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 자치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결국 핵심은 학생 자치회라는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주면 된다라는 것.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어떻게 민주주의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자료는 학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학교, 학생? 겹치는 개념? 그렇지. 학생 자치회구나. 이 단어는 꼭 들어가야겠구나. 학생 자치회 써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이 적용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처음 푸는 건데, 4학년 2학기 들어와서 당연한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누적해서 우리 앞으로 서술형 평가 문제 풀면서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서술형 평가 문제 대비할 수 있고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 용기 내서, 그리고 항상 복습 꼼꼼히 하면서 강의 들어보자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3번이고요. 3, 4번 연결된 세트 문항입니다. 기억과 가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묻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답형 문제네요. 기억. 투표결과 가장 많은 학생이 선택한 달리기 대회를 놀이 시간에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뭐 했나요? 투표했죠. 아, 그런데 그 결과 가장 많은, 다시 한번 더, 가장 많은, 이거 보면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가장 많은, 그렇죠. 다, 다, 다자로 시작하는 말, 다.

다수결의 원칙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다수결의 원칙이다. 그렇다면 기업과 같이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 A 여기다 답을 써버렸네요. 다시 써주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서로서로 어떻게 의견을 조정해 가는 시간을 가졌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을 때,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뭐 이런 흐름 익혀주시면 되겠죠?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었으니 무엇입니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챙겨가 주시고요. 그렇다면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결정할 때 주의해야 할점 묻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서술형 문제입니다. 무엇부터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리고 핵심 키워드 떠올려서 써주기. 요 내용 기억하면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니은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점 무엇일까요? 니은, 난 보드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말할 기회조차 없었어. 그래도 함께 결정한 사항이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하고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죠. 그런데 난 보드게임 하고 싶은데 말할 기회조차 없었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이런 이 친구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하고요. 그리고 소수의 의견도 뭐할수 있는?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무엇? 소수의 의견도 존중.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이 나오면 항상 함께 설명했던 그 내용.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내용. 이 핵심 키워드 들어가 있으면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혹은 회의에서는 많은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 친구가 말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 써주시면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거꾸로 우리가 답을 문제 속에 넣어보라고 했었죠? 주의해야 할 점, 소수의 의견 존중 넣어보니 어떻습니까? 윤희와 상윤쌤이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맞구나라는 것을 한번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면은 서술형 문제, 서술형 평가 문항들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있고요. 좋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5번, 6번 연결된 문제고요. 물음에 답해 보라고 하는군요. 먼저, 이처럼 좋은 공부방이 마을에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그 마을에 공부방이 생겼나 봅니다. 대답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 공부할 공간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공부할 공간이 부족해서 빈집을 수리해서 어떻게 공부방으로 만들어 달라고 군청이라는 이 공공기관에 요청을 했나 봅니다. 공부방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들이 돌아가면,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보고 글짓기, 그림 그리기, 작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네요.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역 문제를 해결한 모습입니다. 5번, 마을 주민들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문제는 무엇인지 써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바로, 마을에 아이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 방문하여 공부할 만한 시설이 부족하다. 여기 있죠? 이것이 이 마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방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좋아요. 6번입니다. 위 대화를 통해 알수 있는 주민 참여가 중요한 까닭,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만 써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왜 중요한가요? 핵심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왜 중요할까? 그렇죠. 결국, 우리 지역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 써주거나, 혹은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더 살기 좋은, 다시 한번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 써주면 되겠죠. 아무래도 뭐, 첫 번째 문장보다는 두 번째, 요 문장. 지역의 주민이 참여해야 그 지역이 살기가 더 좋아진다. 윤희가 강조했던 내용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결국 핵심 포인트는요, 무엇이다?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보았고요. 7, 8, 9번 연결된 세트 문제입니다. 보고서를 읽고 무릎에 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쫙 나와 있고요. 주민자치 사례 조사 보고서입니다. 조사 장소는 어디? 동그라미 동그라미 시청이네요. 시청은 무엇이다? 그렇죠. 공공기관이다. 조사 방법, 어디에 방문하기? 뭐, 공공기관 방문하기, 혹은 뭐, 동그라미 동그라미 시청 방문하기가 되겠죠. 여기서 조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방문을 했겠죠. 조사 내용, 담당자의 답변 나왔네. 담당자와 질문하고 답변 듣고 면담을 했나 봅니다. 주민투표통해 내년에 우선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뭐 이런 것을 선정했다. 그리고 많은 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예상되는 대안으로 선정되었다. 뭐 이런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알게 된 점, 주민투표에 참여할 때는 어떤 태도? 태도 나왔다. 뭔가 주민자치, 뭐 주민참여, 뭐 지역문제 해결, 뭐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태도가 나왔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함께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7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기억. 어디에 방문? 동그라미 동그라미 시청에 방문을 해야 되겠죠. 조사 장소가 여기니까. 그래서 뭐 공공기관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죠. 공공기관. 혹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시청 이렇게 써 주셔도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8번 가보도록 할게요. 니은의 알맞은 말을 써 보라고 합니다. 니은 태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그렇죠.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결국 그렇죠. 그 지역 사회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지역 사회 주민 많은 주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선생님 키가 커서 이렇게 또 줄줄줄 내려갑니다. 많은 어떤 주민의 큼지막하게 써줄게요. 이익을 뭐하는 생각하는 나 개인 나 하나의 이익이 아니라 어떤 많은 주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강의 시간, 개념 강의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문제로도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정답 정리해 보았고요. 9번입니다.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 왜 중요할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 많은 주민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많이 의견을 들어봐야지 그만큼 많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다? 많은 주민이 만족한다. 많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제 활동하기 시간입니다. 서술형 문제는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선생님과 이렇게 문제 적용하는 연습만 꾸준히 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풀수 있고요. 아마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적은 문제를 긴 호흡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다뤘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쳤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비밀번호를 풀어보자고요. 잠금 화면을 풀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이렇게 공부 관련 내용으로 풀어야 됩니다. 아주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죠.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면 된다고 하는데, 1번,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서로의 의견을 모아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관련 핵심 키워드들 다 들어있죠. 공동의의를 결정, 그리고 자유, 평등, 의견을 모아.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여기 봐요. 지금 맞는 선택지를 골랐을 때, 1, 8중 옳은 번호만 순서대로 입력하라고 했으니, 이것은 1 써주면 되겠죠? 풀려라. 2. 서로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겼을 때 나의 의견은 무조건 양보한다가 아니라 내 의견 중에서 좋은 점과 상대방의 의견 중에서 장단점을 보고 상대방의 의견에 좋은 점이 있다면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의견 차이를 좁혀가고 타협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무조건 양보한다. 무조건 이런 내용 나오면 일단은 의심하고 봐라고 했었죠? 3. 학급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더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은 의견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 학급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하고요. 서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라면 나도 기꺼이 따르고 같이 함께 실천해 줘야 되겠죠? 4번. 학급이나 학교를 대표할 학생을 뽑기에 선거를 하죠. 그렇죠. 뭐 학급 임원, 학급 회장, 학급 부회장, 혹은 학교 전교 임원, 전교 부회장, 전교 회장. 선거를 통해
대표할 학생 뽑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말이 되고.

고요. 1번, 4번 확보. 두 개만 더. 어이, 날라갔네요. 1번, 4번. 학교 자체에서는 학생 대표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 자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생 대표들이 학생 의견을 모아 학교에 전달하기도 하잖아요. 뭐 물론 학교 자치라는 말도 맞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혹은 학생 자치회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겠죠. 어쨌든 학교 자치라는 말 자체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니까 어떻게 학생들의 의견 모아서 전달한다. 학교 자치 혹은 학생 자치회가 들어가도 맞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써주시고요. 6번 주민 참여 나왔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중요한 일을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죠. 주민이 직접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일을 함께 의논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주민 참여에 대한 설명.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6번도 넣어주시고요. 이제 풀렸네. 끝이 아니라 끝까지 봐야 되겠죠. 7번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는 민주주의와 관련이 없다뇨. 주민자치, 주민참여 모두 민주주의에서 중요시하는 이 참여, 스스로 해결, 참여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 문제의 해결 방안을 결정할 때는 나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그렇죠. 지역, 주민 모두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1, 4, 5, 6 해서 클릭하면은 뭔가 확 바뀌기를 여러분들 기대했겠지만,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다리 타기 등장했습니다. 사다리 타고 내려가서 답을 써보라고 합니다. 빈칸에. 뭐, 띠리리리띠띠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뭐, 이게 글자가 좀 작아서, 선생님 또 누굽니까? 또 친절한 상류쌤 아닙니까? 이걸 또 확대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여러 사람이 함께 민주적으로 결정한 일은 모두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무엇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까요? 이렇게만 보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쭉쭉쭉쭉 뭐 띠리리리리띠 띠리리리 타고 가면은 초성 힌트가 보이긴 하는데 뭐 그래도 우리 또 그냥 한번 있는 그대로 풀어보자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민주적으로 결정한 일은 모두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뭐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실천이 되겠죠. 왜냐? 이미 민주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 뭐, 나와 뜻이 조금 달랐지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말할 수 있도록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천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다리 타기 삐리비리비삐 하면은 이쪽으로 갔을 거예요. 좋아요. 다음 문제. 무엇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사실인지 타당한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따져보는 태도다. 상대방의 의견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타당한지 따져보는 것 무엇입니까? B자로 시작하는 말. B. 그렇죠. 비판이 되겠죠. 비판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다리 타기 쭉 내려가면은 초성 힌트 확인할 수 있으셨을 거고요.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무엇하는 태도가 필요할까? 공동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무엇하는 태도? 그렇죠.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참여라고 써주겠습니다. 마찬가지, 사다리를 타고 쭉 내려가면은 초성 힌트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요. 다음으로, 무엇은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단어였다. 윤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건 무엇입니까? 존중하고 이해한다. 나와 다른 생각이지만 존중하고 이해한다. 바로 관용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마찬가지, 사다리 타고 쭉 내려가면 기역, 이응 있었을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무엇은 나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태도다. 이것 무엇입니까? 예전에 쉬운 예로 말해줬잖아요. 나는 폰 3시간 하고 싶어. 엄마, 1시간만 해! 그럼 엄마, 알겠어요. 우리 서로 양보하고, 협의해서 2시간. 이렇게 하는 거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타협이다.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친구들 아마 2시간 안 해주실 거예요. 1시간에서 끝나겠죠. 현실은. 자, 타협이라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실천, 비판, 참여, 관용, 타협들 모두 다 무엇이다? 뭐, 민주주의 실천 태도와 관련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서술형 평가 문항들 다뤄보고요. 재미있는 게임들 함께 풀어봤습니다.
서술형 평가 문제를 풀 때는 결국 무엇이 중요하다?

핵심 키워드들을 떠올려라.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확인하고 핵심 키워드 떠올리자. 그리고 마지막 한 단계 더 뭐? 내가 쓴 답을 문제 속에 넣어보자. 요 내용들 앞으로 많이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만나자고요. 안녕!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거나 듣고 판단해요.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뭔가 읽어볼 거예요. 읽어볼 건데, 글로 되어 있어서 읽어볼 뿐이지, 사실은 우리 교재에 보면 연설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난삼아 눈을 감고 선생님이 읽을 때 연설문 듣듯이 한번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출발! 네, 이렇게 글로 우리가 볼수 있지만, 교재 옆에 살짝 보면은요, 연설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설문. 연설문.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사람들, 청중 앞에 딱 나타나서, 자기가 연설을 하는 거야. 그걸 이렇게 글로 옮겨 놓은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중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럼 갑니다. 어디서 배운대요? 실수에서 배운대요. 자, 실수는 보통, 좋은 뜻으로 쓰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수에서 배운다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설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실수한 적이 있나요? 끄덕끄덕. 선생님, 실수 하루에도 몇번 하죠. 자, 실수는 조심하지 않아서 잘못하는 행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뭐 하지 않아서? 조심하지 않아서 잘못하는 행동을 실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 실수는 잘못하는 행동이다. 이 말이죠. 실수라는 말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야.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배움이 있을 수 있다?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걷다가 친구와 부딪히는 실수. 맞아. 예,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정말로 정말로 정말 안타깝지만 이가 부러지는 사람도 있죠. 네. 자,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을 깜빡 잊고 지키지 못하는 실수는 우리를 속상하게 합니다. 왜? 이 실수라는 말 자체가 잘못하는 행동이라고 아예 딱써 있으니까 속상하게 할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모든 실수가 다 나쁜 것은 아니래요. 이제 귀가 솔깃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실수를 하면서 하는데 희망의 말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으니까 모든 실수가 다 나쁜 건 아니래. 막 벅차지. 그래? 도대체 왜 실수가 다 나쁜 게 아닐까?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에서 문제점을 찾으려 노력하면 고칠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실수에서 배운 한 과학자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했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내용은 이제 뭐 어렵지 않게 파악을 했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공부죠.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 글쓴이, 그러니까 연설문을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연설한 사람, 좋아. 연설한 사람의 주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게 공부예요, 여기서는. 자, 여기에 분명히 주장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주장일까? 3, 2, 1. 찾으셨어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유, 만약에 딱 맞게 찾으셨다면 정말 축하드려요. 자, 이 부분이 주장 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 뭔가 이번 단원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주장을 파악하고 그 주장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 이유를 찾아내고 또그 이유를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근거 찾기가 핵심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었죠. 자, 이 그림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주장을 먼저 찾고 이 주장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 이유도 찾고 이유를 또 뒷받침해주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로 튼튼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근거를 찾는 것이 이 단원에서는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주장과 이유와 근거를 찾아서,
평가를 하는 것이 비판적인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 비판적 생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잘 이루어진 글이나 또는 이런 연설문을 보시면요. 또 연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타당성에 기반한 겁니다. 타당성이 뭐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학기 때도 얘기했죠? 타당하다. 다른 말로. 알맞다,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정당하다. 뭐 이런 말들. 옳다 오라. 이게 다 타당하다. 이런 뜻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림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주장 다음에 무엇이 따라올까? 보통 이유가 따라오죠. 자, 이유는요, 굉장히 착해요. 왜 착하냐면, 자신의 모습을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항상 우리에게 보여줘. 어떤 모습이냐고요? 바로 이거.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항상, 뭐, 아주 100%는 아니지만, 많이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래서 착해요. 왜냐면, 야, 나 여기 있어. 하고 아주 쉽게 자신을 이렇게 단장하고 있어요. 자, 뭐뭐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말이 되나 볼게요. 자, 주장과 이유가 서로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잘 봐요.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 라고 여기다가 왜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왜? 진짜? 왜? 왜 그런 건데? 자, 왜냐하면 말이죠. 자신의 실수에서 문제점을 찾으려 노력하면 고칠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구나. 말이 되죠? 자, 그러면 앞에 것은 주장, 뒤에 것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자신의 실수에서 문제점을 찾으려 노력하면 고칠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주장하고 이유는요, 서로 이어놓으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주장과 이유를 찾을 때 이런 점을 잘 생각하면서 찾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주장이구나, 이 부분이 이유구나.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그림에서 주장과 이유는 찾았어요. 근거만 찾으면 되겠죠? 자, 근거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근거는 이런 일화처럼 굉장히 사실에 기반한 것.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근거로서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주장과 이유를 밑에서 잘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이 근거는 보통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사실, 또 자료, 뭐 기사도 괜찮아. 기사. 이런 것들, 어떤 뭐 연구 자료, 연구 결과, 이런 모습으로 근거가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일화로 근거를 잡았어요. 자, 일화가 뭐예요? 이야기예요. 자, 실수에서 배운 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일화를 여러분이 보시면 제 주장이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항생제라는 약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건 항생제니까 뭐 어디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항생제는 미생물의 성장을 막아서 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래요. 자, 이 항생제가 뭐다? 미생물, 아주 작은 생물이란 얘기예요.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게 아주 작은 생물. 그 작은 생물의 성장을 막아서 병을 낫게 하는 물질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미생물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그 미생물이 마구마구마구 커지고 퍼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더더더 아프겠죠? 그럴 때 항생제를 우리 몸에 투여하는 거야. 그러면 이 항생제가 어떤 역할을 한다?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의 성장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인류 최초의 항생제가 있대요. 그 이름하여 페니실린.
네, 네 글자예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처음 듣는다고요? 안 돼. 자, 이번 기회에 페니실린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자, 이 페니실린에 얽힌 이야기다. 1928년이에요. 알렉산더 플레밍의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 페니실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름 보니까. 자, 플레밍은 포도상 구균을 기르던 접시를 실수로 배양기 밖에 두고 휴가를 떠났대요. 자, 이 사람 지금 과학자란 말이야. 그런데 포도상 구균, 이게 이제 균이잖아요. 세균이야, 세균. 세균에도 이름이 있단다, 얘들아. 네, 포도상 구균이라는 세균을 기르려고 접시에다가 요렇게 요런 접시가 있어요. 예. 뭐 음식 접시, 과일 접시는 아니에요. 자, 이런 접시에다가 투명해. 여기다가 포도상 구균을 길러야지 하면서 여기 놨단 말이야. 포도상 구균을 이렇게 딱 놓고 얘를 이제 길러야 되잖아. 그런데 깜빡하고 아고 나 맞자. 휴가 가야지. 그러고 팍 나간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휴가를 다녀온 플레밍은 밖에 둔이 접시 안에 미생물이 줄어든 것을 보고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자, 이게 지금 약간 생략이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해요. 자, 이 사람이 여기다가 포도상 구균을 이렇게 좀 놓고, 맞다! 나 놀러 가기로 했지! 그러고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얘도 미생물이니까, 그치? 얘도 이제 세균이니까 점점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점점 많아져서 여기에 포도상 구균이 많아야 정상인데 갔다 와서 보니까요, 얘네가 많이 줄어들어 있었대요. 오히려 잘 보니까요,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요걸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 이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접시가 있잖아요. 왜 포도상 구균을 막 여기다가 넣고 이제 사실은 얘가 확 퍼져야 정상인데 얘네가 오히려 줄어들었어. 쫙 보니까 여기에 온통 무엇이 있냐면은 푸른 곰팡이가 있는 거야. 아우 더러워라. 푸른 곰팡이네. 버려야지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런데 딱 버리려고 딱 보니까 에? 이게 뭐야? 자, 보세요. 곰팡이가 이렇게 만약에 있잖아요. 푸른 곰팡이가 그러면 다른 데는 세균들이, 그러니까, 요렇게 포도상 구균이든 뭐든 뭐, 이렇게 막 다른 세균들이라도 막 포도상 구균이 어쨌든 있어야 되잖아. 많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요렇게. 푸른 곰팡이가 있는 주변에만 포도상 구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다. 왜 다른 데는 포도상 구균이 막 있고 그러는데, 여기 푸른 곰팡이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 푸른 곰팡이에 있는 무엇인가가 여기에 미생물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했구나라고 눈치를 챘어. 아잉, 푸른 곰팡이 얘가 미생물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실력이 있나 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접시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아, 푸른 곰팡이에 있는 이 물질이 다른 미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해주는구나.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자. 이 만약에 이 미생물이 우리 몸에 탁 들어와서 막 사람을 아프게. 그럼 이 미생물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몸에 페니실린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자라지 못하니까. 자, 이게 바로 우리 인류 최초의 항생제가 발견되는 그 순간입니다. 조심하지 않아서 잘못하는 행동을 뜻하는 말을 그래서 찾으면 실수가 되겠지요. 어때요?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 실수로 그냥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놀러 갔다가 휴가 갔다가 딱 돌아와서 인류를 많이 살릴 수 있는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수해서 배울 수 있고, 실수를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이 일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연설하는 사람이 이 일화를 근거로 가져온 거예요.
봐봐봐. 예, 내가 이유를 튼튼하게 뒷받침해 줄수 있는 좋은 일화를 가져왔단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죠. 자, 말하는 이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실수는 나쁘다. 실수를 그냥 지나치자. 현실을 외면하는 거지. 자, 실수는 우리를 속상하게 한다. 맞기는 맞아. 그치만 말하는 사람, 즉 연설하는 사람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죠.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실수에서 배움을 얻는 과학자가 많다. 여기 많다라는 내용은 연설문에 없었어요.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말하는 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거로 든 사실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이 말하는 사람, 즉 연설하는 사람이요. 일단 주장을 내세웠어요. 그렇죠?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나왔죠? 자, 그리고 그 이유마저 또 튼튼하게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거는 주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장은 뭐뭐 해야 합니다. 뭐뭐입니다.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주장 뒤에 오는 이유는 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근거는 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거는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되느냐? 사실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근거로 든이 객관적인 사실, 어떤 것이 있었나? 약속을 깜빡 잊고 지키지 못한 실수,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친구와 부딪힌 경험, 영국의 과학자 플레밍이 실수로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한 일화. 자, 이 연설했던 말하는 이가 근거로 갖고 온 사실은 어떤 것일까요? 다지요? 네. 자, 일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일화. 자, 다시 말해요. 근거는 주장도 아니고 이유도 아니죠. 주장을 이유가 뒷받침해주고 그 이유마저 근거가 뒷받침해주는데 근거는 반드시 사실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기사. 아까 얘기했죠? 뭐 연구 결과. 그리고 요거. 왜 이게 사실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일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돼. 그렇죠? 네. 뭐 연구 논문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실제 사실을 가지고 와야, 즉 객관적이어야 한다. 누가 봐도 그런 것. 네. 객관적이란 말이 뭐라고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와야 근거로서 자격이 생긴다. 계속 선생님이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주장하는 말을 들을 때, 연설문이니까 주장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죠. 이때 필요한 태도로 알맞은 것두 가지를 찾아서 동그라미표 해볼게요. 말하는 이의 정보를 파악한다. 말하는 이의 정보가 뭘까요? 일단 정보는 뭐죠, 여러분? 정보는 사실이잖아요. 지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장하는 말을 들을 때, 주장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의견, 생각입니다. 이것은 의견, 그리고 생각이죠. 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뭘까요? 정보가 필요한 부분. 이것은 설명하는 글이나 알리는 글, 그쵸? 이럴 때는 정보가 상당히 많은 큰 지분을 차지할 거야. 그러니까 이 정보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이걸 또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유나 근거를 놓치지 않도록 뭐 합니까? 메모하며 듣는다. 예, 메모는 항상 좋은 거지. 그쵸? 예. 자, 이유나 근거를 놓치지 않도록 메모하며 들으면 좋은 점은요. 우리 머리는 그냥 이러고 딱 듣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왜 고개를 끄덕거렸지?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자, 그래서 이유나 근거를 만약에 연설하는 사람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약해서 적어주는 그런 습관이 좋습니다. 자, 이유나 근거를 메모하며 듣는 좋은 습관이 있고요. 말하는 사람의 주장과 내 생각을 비교하며 듣습니다. 자, 이것. 말하는 사람의 주장과 내 생각을 비교하며 듣는 것, 이것은 비판적인 생각을 위해서 아주 좋은 습관이죠. 무조건, 아, 맞구나,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반드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교해 가면서, 아, 그래, 내 생각하고 비슷한 면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옳지 않았던 것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고, 아니야, 저 사람이 펼치는 주장은 옳지 않은 주장이야. 또 이럴 수 있죠. 이게 바로 비교고요. 비교하면서 들으면 나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소위 우리 보통 뭐라 그래? 와, 똑똑하다. 막 이러잖아요. 예. 자, 누구나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국어 잘하면. 자, 그러면 알맞은 거두 가지 주장하는 말을 들을 때 필요한 태도, 메모하며 듣는 습관. 꼭 이유나 근거가 아니더라도 메모하며 들으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메모한 것을 보면서 다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으라고. 내 머리에 기억해 놔야지 하지 마시고, 예, 메모하세요. 자,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실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탐구했던 플레밍 덕분에 정말 우리 인류는 큰 소득을 얻었습니다. 인류는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이처럼 실수를 했느냐 보다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고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건 연설하는 사람의 생각이죠. 그죠? 자, 주장 얘기했고, 이유 얘기했고, 또 일화로 근거까지 얘기하고 나서 자신감 있게 자신의 생각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했느냐보다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실수를 가만히 되돌아보고 반성하면 잘못한 행동을 바르게 고칠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파란 그 푸른 곰팡이 있잖아요. 그 접시에 있는. 아, 참 실패했다. 그렇지. 에이, 나 여기다 균을 기르려고 했는데 푸른 곰팡이만 잔뜩 있네. 버려야지, 씻어야지. 했으면 아마 인류는 좋은 의약품을 놓쳤을 거야. 이상하다. 관찰해보니까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미생물이 많이 줄어들어 있네. 푸른 곰팡이가 무슨 역할을 했길래? 예,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실수를 그냥 지나치면 잘못한 행동만 남습니다. 그렇죠? 에이, 내가 괜히 이거 놓고 가가지고 푸른 곰팡이만 남겼네. 막 이렇게 되죠. 그런데 실수를 다시 생각해보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면 자신과 친구, 주변 사람들을 돕는 멋진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플레밍의 생각인가요? 아니죠. 연설하고 있는 연설자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앞에서 주장을 했죠. 그 이유 됐지요. 그리고 근거 얘기했지요.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생각을 여기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연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 보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그러지? 사실은 연설은 이렇게 듣는 거잖아. 귀를 열고. 생각보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 연설자를 집중해서 보면서 들어야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글로 보는 것이, 읽는 것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주장하는 말을 듣고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 자, 주장하는 말을 들었어요. 즉, 연설자의 연설을 들었어요. 그 내용이 타당하냐, 옳으냐, 정당하냐, 합리적이냐, 합당하냐라고 평가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려면 세 가지만 고르면 된다. 이세 가지보다 주장을 보아라. 이유를 보아라. 근거를 보아라. 선생님이 이 그림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자, 튼튼하게 서로 받쳐주고 있죠? 일단 주장이 가치가 있나 보세요. 주장 가치가 있습니까? 중요합니까? 선생님은 아까 그 실수에서 배운다는 그 주장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수를 하면 이렇게 의기소침해지잖아. 창피하고. 그럴 때 아니야. 실수도 배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대. 그럼 괜히 힘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거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잖아요. 덜 창피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참 좋아요.
이유가 주장과 관련 있는지 살펴본다.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이유인지 살펴본다. 근거는 이유와 관련 있는지 살펴본다. 근거로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근거의 핵심은 뭐다? 사실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여야 한다. 요거 꼭 잊지 마세요.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를 알맞게 파악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뭐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배움에 임하는 학생의 태도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좋은 말이지만 이 연설문과는 상관이 없죠. 말하는 이가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엇이 있었지?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는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했죠? 아이고, 전부 다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오, 내가 이유야 하고 이제 좀 속이고 있네. 자, 이 중에 찾아봅시다.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어울리는 이유예요. 말이 되면 돼. 실수는 그냥 지나쳐도 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실수는 가만히 되돌아보면 고쳐지기 때문에, 진짜? 실수에서 문제점을 찾으려 노력하면 고칠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었죠? 예. 자, 말이 되나 볼게요. 서로 말이 되면 돼.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에서 문제점을 찾으려 노력하면 고칠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이 되네요. 네, 5번 맞습니다. 주장하는 말을 듣고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맞지 않은 것. 세 가지 보라고 했죠? 주장, 이유, 근거. 이유가 주장과 관련 있는지 살펴본다. 그렇지? 자,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 판단한다.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했었어. 근거가 이유와 관련 있는지 살펴본다. 맞죠? 자, 잊지 마요. 3층의 주장, 2층의 이유, 그리고 1층의 근거였어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관련이 있어야 돼. 요렇게, 요렇게. 주장이 나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지 따져본다. 근거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타당하지 않은 방법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따져보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비교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타당하지 않은가? 글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 판단해 보래요. 이거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수했을 때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주장을 통해서 굉장히 힘을 얻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누구나 실수하기에 우리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는 이 주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 나라면 풀수 있는 문제, 라면 문제.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나 사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근본, 근거. 네. 자료, 사실, 객관성. 자, 이것들은 바로 이것의 조건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 그 방에 싹 올려놓을게요. 자, 그럼 게시판에서 만나. 안녕.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요. 자, 304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자, 여러분들 듣기와 말하기, 자,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대표 문장은 뭔지 그거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자, 설명은 본문. 자, 강의 나가는 내용 내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를 한번 쭉 듣고 문제를 풀어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다 풀고 난 후에는 돌아와서 다시 한번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되짚어 가면서 자, 필요한 읽기와 듣기 관련된 내용들 설명하면서 그 지문 내용을 저희가 좀 뽀개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마무리가 되고 정답까지 전부 다다 끌어내게 되면 자, 그다음에는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쭉 듣고 정리하시는 이런 과정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먼저 자, 대화 듣고 문제 풀이부터 먼저 시작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자, 그런 유형의 문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는데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의 문제에서 대화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읽어서 정리해 두셔야 주어진 문항과 문항 사이의 시간에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좀 읽어두시고 정리를 좀 해두셔야 자,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중에 좀 영어가 좀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글로 된 선택지보다는 이렇게 영문으로 된 선택지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혹은 해석이 잘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실제 대화의 난이도보다 정답률이 떨어지는 것에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너무 또 여러분들 아, 난 듣기 잘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빨리 읽고 요약 정리하는 연습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 문제도 저희가 이제 풀기 전에 선택지를 미리 읽고 정리를 좀 해볼 텐데 평상시에 시험 보실 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앞쪽에 문제들이 빨리 끝나서 정답을 다 골랐다라고 해서 하고 시간이 남으면 뒤쪽에 있는 요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으로 오셔서 빨리 선택지를 읽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요약을 해 두시는 것. 자, 꼭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번부터 가볼게요. He has a bad toothache to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치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bad라고 하는 단어는 뭐 toothache 자체도 나쁜 건데 거기에 bad가 붙었으니까 악성의 정도로 자,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악성 치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pi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이 all in one 중학영어를 통해서 금요일 날 제가 꼭 필수 어휘로 여러분께 제시를 해서 아마 암기를 해두시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알약의 뜻이죠. 자, 그런데 이 swallow라고 하는 단어도 중등용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실제로 글쎄요, 아직까지 암기를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꼭잘 외워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this pill is too big to swallow. 어떤 내용이에요? 이 알약은 너무 커요. 뭐 하기에? 삼키기에. 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됐죠?

0: 좀 드려보고요. 자, 그래서 have an appointment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시간 약속을 했어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가 직역이기 때문에 자, 그 사람과 시간 약속했습니다라고 할 때, I have an appointment with them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5번입니다. 5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 좀 어려워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drop by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글쎄요, 되게 쉬운 그런 문장이죠. 너 즉각적으로 들려야 돼. 이런 얘기예요. 자, drop by, 그 다음에 동의어로 stop by도 있습니다. stop by, 그 다음에 come by. 자, 여기 전부 다 동의어들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이때 by는 여러분들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인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뒤쪽에 명사가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전부 다 수거 표현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drop by, stop by, come by는 들리다의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들르다. 자, 그다음에 immediately라고 하는 단어도 자, 중등용 단어죠. 즉각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화의 내용이 어려워서 문제를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자, 선택지를 읽을 시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선택지의 내용 파악이 좀 어려워서 실패하는 경우에 오답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문항마다 여러분들이 보완해내시고, 필요한 단어들을 암기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실력이 향상되는 거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시다면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지 5개 다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문제풀이 해야죠. 자, 그러시면 자, 여러분들 요 문제 풀고 자, 돌아오셔서 저는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닥터 O's Dental Clinic. How can I help you?
2: This is Matt Stewart. I had a treatment yesterday.
1: Just a minute.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2: Right. Can I see a doctor today?
1: What problems do you have?
2: I couldn't sleep at all because of a terrible toothache.
1: Did you take your medicine?
2: Yes, I did. But it didn't work.
1: Is your tooth bleeding?
2: A little. More importantly, I can't chew anything now.
0: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을 자, 골라주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어떻게 잘 풀어보셨나요? 자, 어때요,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개 정도의 문장을 제외하고는 매우 무난했던 그런 대화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 문장 한 문장 자,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Dr. O's Dental Clinic.
0: Dr. O's Dental Clinic. 뭐, 닥터의 이름이나 성 있단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이 사람이 오 씨든, 김 씨든, 뭐, 그죠? 잔슨 씨든. Dr. O's. 라고 해서, 자, 성이 오 씨인가 봐요. Dr. O's Dental Clinic.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1: How can I help you?
0: How can I help you?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주 전형적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자, 중등과정 정도쯤 되니까 중학교 최소한 2학년 정도쯤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덴탈이라고 하는 단어와 클리닉 같은 정도의 단어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달돼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닥터 O의 치과입니다. 자,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2: This is Matt Stewart.
0: This is Matt Stewart. 뭐 사람 이름이잖아요. 자, 이쪽은 뭐뭐입니다. 신원이 밝혀지기 전에는 this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랬죠?
2: I had a treatment yesterday.
0: I had a treatment yesterday. 자, 여기서는 treatment만 알아들으시면 깔끔하게 문장 해결될 것 같은데요. 자, treatment 어때요?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등장했던 단어죠? 저도 두둥. 기대가 좀 됩니다. 여러분들이 트리트먼트를 잘 알아들으셨을까 하는 기대죠. 잘 알아들으셨을 것으로 봐요. 트리트먼트에는 치료의 뜻이 있다 그랬죠. 트리트가 원래 다루다의 뜻이에요. 따라서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환자를 다루는 건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스튜어드인데 어저께 치료받았잖아.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This is Matt Stewart. I had a treatment yesterday.
1: 됐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Matt Stewart, I had a treatment yesterd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해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10단 정도의 대화가 이어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고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문제가 뭘까요?
2: Just a minute.
1: 잠깐만요.
2: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1: 자, 요 문장이 사실은 핵심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요 대화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거든요.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휘가 만만치 않아서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Just a minute 다음에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서 일단 decayed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귀에 들어왔을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됐을까? 요게 굉장히 저는 궁금해요. 요게 파악이 됐으면 나머지를 듣는 것은 한 80% 정도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had는 뭐죠, 여러분들? 바로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사역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decay라고 하는 단어는 썩다, 썩게 하다의 뜻이에요. 따라서 ed가 붙었으니까 썩은 이렇게 되겠죠? 썩은 이를 우리가 자, decayed tooth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your decayed tooth pull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썩은 이가 스스로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수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be pulled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be와 to be와 being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pulled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이 문장을 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고 해서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들 지금 대표 문장으로 제시했던 자,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You have your decayed tooth pulled. 자, 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2: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3: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2: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3: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1: 이렇게 해서 아예 통으로 외워두시면 아주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자 그런 문장의 어순 배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 후에 암기가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장착되는 거예요. 그런 어순들이. 그래서 문장이 점점 길어지는 것도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척척 알아들으실 수 있는 수준이 나중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간호사가 뭐라고 했어요? 너 어제 썩은 이 뽑았구나. 이런 얘기인데 썩은 이를 스스로 뽑은 게 아니니까 썩은 이가 뽑혀지게끔 그렇게 만드셨네요. 자, 요것이 영어식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자,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랬더니
0: Right.
1: 맞아요.
0: Can I see a doctor today?
1: Can I see a doctor today? 근데 내가 의사 선생님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충분히 잘 들으셨을 것이고
2: What problems do you have?
1: What problems do you have?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이 정도 문장은 충분히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당신이 가지고 계신데요? 자, 그랬더니
0: I couldn't sleep at all.
1: 자, 잘라도 좋아요. I couldn't sleep at all. 나는 잠을 전혀 잘 수가 없었어요.
0: I couldn't sleep at all because of a terrible toothache.
1: 자, because of terrible toothach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문장도 정답에 아주 중요한 단서 문장이죠. 흐름상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심각한 두통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요.
2: Did you take your medicine?
1: 자, did you take your medicin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을 복용하다라고 할 때 eat라고 하는 동사를 쓰지 않죠. 그죠? take를 씁니다. Did you take your medicine? 그래서 약은 드셨어요? 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자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0: Yes, I did.
1: Yes, I did.
0: But it didn't work.
1: It didn't work.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때요? Didn't work.

0: 하지 않았어요. 약이 일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유, 듣질 않아요. 이건 완전히 영어식의 표현인 거죠. 한국말로는 약이 일을 안 했어요.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어식의 표현인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아, 이런 상황에서는 it didn't work. 이렇게 쓰는구나. 자, 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파요.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법은
1: Is your tooth bleeding?
0: Is your tooth bleeding? 이렇게 얘기했죠. 자, bleed라고 하는 단어 혹시 귀에 들어오셨습니까? 자, bleed가 blood가 명사로 혈액, 피라면 bleed는 동사로 피 흘리다의 뜻입니다. Is your tooth bleed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1: Is your tooth bleeding?
2: A little.
0: 조금이요. 조금 피가 나요. 자, 그러자.
2: More importantly,
0: 더 중요하게.
2: I can't chew anything now.
0: I can't chew anything now. 자, chew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 앞쪽에서 어휘 시간에 배웠죠? 씹다예요. 나는 어떤 것도 씹을 수가 없네요, 지금. 자,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응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예, 이 중에서. 야, 그럼 너 빨리 와야겠다, 야. 이게 제일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들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5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 내용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자.
1: You should drop by immediately.
0: You
1: You
0: should
1: should drop
0: drop by
1: by immediately.
0: immediately. 한번 더.
1: You
0: You should
1: should
0: drop
1: drop
0: by
1: by immediately.
0: immediately. 요 정도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럼 당장 들르셔야겠네요. 자, 요렇게 전개가 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자, 듣기와 말하기, 이렇게 해서 한 대화 정리했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풀이와 정답까지 다 끌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요 내용도 다시 한번 쭉 듣고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1: Dr. O's Dental Clinic. How can I help you?
2: This is Matt Stewart. I had a treatment yesterday.
1: Just a minute.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2: Right. Can I see a doctor today?
1: What problems do you have?
2: I couldn't sleep at all because of a terrible toothache.
1: Did you take your medicine?
2: Yes, I did, but it didn't work.
1: Is your tooth bleeding?
2: A little. More importantly, I can't chew anything now.
1: You should drop by immediately.
0: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자, 듣기와 말하기 강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많이 반복하고 다니심으로써 여러분들 숙달시켜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3: (목소리)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찾아낸 정보에
4: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받아든 조언에
5: 에이, 그래. 보내지 말자.
3: 완성된 결과에
5: 다 했다.
3: 돌아온 설명에
6: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3: 그런데 그 마침표가 내 생각에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5: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7: 네가 먼저 봐.
3: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8: AI에 물어봤거든. 괜찮다고 그러지.
3: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4: 시체랑 전체적인 배치 거두기 많은데.
3: 네.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다 했다.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여러분들은 올해 시험에 합격하실 거죠? 그럼 합격하시고 내년에 이제 중개사무실을 오픈하셔야죠. 그렇다면 어느 위치에서 오픈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린 그걸 입지라고 하죠. 입지.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입지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호입니다. 입지. 입지가 뭐죠? 입지. 위치. 그런데 이 위치를 주장한 학자들은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학자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용어 정의.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설명했던 다양한 내용들에서 나오는 용어, 그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러가 중심지 이론을 추창했던 그때 당시에 남부 독일의 모습입니다. 먼저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혹시 느껴지십니까? 육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크리스탈러 이론의 결론이 육각형의 구조를 가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부 독일을 대상으로 했고요. 중심지가 중심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중심지가 아닙니다. 좀 다른 의미인데요. 자, 그림상 여기가 중심지예요. 여기가 중심지. 주변 지역들요. 그래서 중심지가 주변 배후지에 배후지. 우리가 즐겨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상권이라는 뜻입니다. 상권에 재원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공간적인 과정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자, 이제 용어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이라고 전제하세요. 여러분들은 라면을 한 봉지를 사려고 해요. 어디 가서 구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댁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네 슈퍼를 이용하시겠습니까? 30분 거리에는 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동네 슈퍼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0분 거리를 벗어날 생각은 없다는 얘기죠. 이때 이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합니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라면 한 봉지를 사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최대 거리. 자, 그게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에 요 범위라는 단어가 보이면 아, 거리라는 뜻이구나. 거리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먼저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분 거리를 벗어날 생각은 방법 없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0이 되는 거리. 그것을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입장을 좀 바꿔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상점 입장에서 한번 보죠. 상점. 상점 입장에서 슈퍼와 백화점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고객 수는 단순하게 따져도 백화점이 많겠죠. 그래서 그냥 임의적인 숫자를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동네 슈퍼는 50명의 고객이 온다면 현상 유지는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백화점은 200명이 와야만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면 이 50명, 200명이 분포되어 있는 그 공간적인 범위, 그것을 최소 요구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최소 요구치란 상점이 중심지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고객수. 재화의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백화점이 현상 유지를 하려면, 자, 지금 컬러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자, 안에 있는 선하고요.

밖에 있는 선하고 비교하면 하나는 재화의 도달 범위고 하나는 최소 요구치입니다. 어느 게 재화의 도달 범위고 최소 요구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상 유지를 한다면 밖에 있는 큰 동그라미,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있는 게 최소 요구치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의 결과, 상점이 현상 유지를 하려면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만 된다고 표현합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세팅시켜서 하나로 딱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화의 도달 범위란 소비자가 어느 특정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거리, 최소 요구치, 상점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인구수. 그럼 이 둘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유치하지만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 어느 게 글자수가 많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재화의 도달 범위가 공간적인 범위가 더 넓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용어 하나를 볼까요? 자, 그림에서만 딱 보세요. 중심지와 배후지. 배후지라는 말은 상권이라고 해요. 상권,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자, 다른 용어 하나도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림만 딱 보시면서 한번 둘을 비교해 보자고요. 중심지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중심지란 배후지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중심지역입니다.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중심지역. 자, 그러니까 그림을 연상하세요. 그림을. 그림을 연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지문을 단순히 외우면 불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아, 이게 중심지야. 배후지야. 그럼 중심지는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배후지에 재화나 용역을, 용역이 서비스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중심지역. 그럼 이번에는 배후지는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지역. 다시 한번 볼까요? 중심지에 의해,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지역.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지 마시고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지의 성립 조건. 앞서 표현했던 거예요. 그 표현은 다양하겠죠.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 이 표현은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같은 표현이죠. 중심지. 여러분이 먼저 정의해 보세요. 중심지가 뭐였죠?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역. 그럼 우리 배후지는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지역. 재화의 도달 범위, 소비자가 제품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거리. 결론은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최소 요구치, 상점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고객수.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시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하나씩.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요. 범위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 거리가 안 보이죠? 그럼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최소 요구 범위라고 했으니까 2번인 것 같죠?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 이것이 뭐라고요? 최소 요구 범위죠.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최소 요구치겠네요. 1번과 2번이 서로 지금 바뀌어 있죠.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중심지에 의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은 이거는 배우지의 정의죠.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4번. 일단 범위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거리가 있는 것은 좋아요. 일단 1단계까지는 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틀렸습니다. 자, 표현을 보세요.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합니다. 최소 요구 범위의 정의가 이겁니다. 다른 말은 기억하지 마시고 정상 이윤 거리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5번으로 가봅니다. 그건 말이 안 맞죠. 중심지 재화나 서비스. 배우지에서 중심지로. 아닌 것 같죠? 중심지에서 배우지죠. 단순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입지론에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온다고요? 용어정의. 항상 나오는 게 용어정의. 그리고 박스 안에다가 내용을 쭉 설명하고 이거 누구의 이론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이러한 용어들로서 지문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상업 입지론입니다. 이번에는 공업 입지론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공업 입지론에서는 공업 입지는 뭘까요? 공장. 공장은 어느 위치에 입지하면 좋을까? 여러분,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공장은 그렇죠? 바다 가까이. 어떤 공장은 그렇죠? 비행장 가까이. 어떤 공장은 노동을 확보하기 쉬운 곳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업 입지론은 우리 시험에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을 학습합니다. 각각 주장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버는 뭐라고 주장한 거죠? 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곳. 거기가 최적의 입지야. 이렇게 주장한 거죠. 레시는 뭐라고 주장한 겁니까? 수요가 많이 있는 곳. 결론은 수요자가 있어야 물건을 팔아먹겠죠. 그곳이 공장이 들어서기에는 가장 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럼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둘 중에 한 가지겠네요. 총 수입을 극대화시키든지 총 비용을 최소화시키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연결시켜 볼게요. 총 수입의 극대화를 통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했던 사람이 레시고 반면에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했던 사람이 베버입니다. 여러분 유치한데 일단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비용이죠. 비용. 비협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베버도 비협이고 유치한데 그냥 이렇게 일단 연결을 해봅시다. 베버는 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한 거예요. 반면에 레시는 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누구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두 사람 다 맞죠? 결론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레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레시는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베버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좀 많아요. 자, 그럼 베버가 주장했던 항목을 이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은 우리 시험 15회 때까지는 매해 출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다 한동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뜸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베버의 주장은 이겁니다. 원료가 있는 원료 산지에서 공장까지 이 원료를 가지고 와서 공장에서 가공을 해야 되죠.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베버는 고민이 뭐냐면 이 공장이 시장 가까이 가는 게 좋을까? 아니야. 공장이 원료 가까이 가는 게 좋아. 어느 게 좋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이 나온 겁니다.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단어 그대로 원료가 있는 지역을 향해서 공장이 들어간다. 이게 원료 지향형 입지입니다. 그럼 반대로 시장이 있는 지역을 향해서
공장이 들어가는

경우를 시장 지향형 입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울 거 별로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원료가 있는 곳에서 공장까지 원료를 가지고 오려면 원료 수송비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가지고 갈 때는 이 제품에 대한 수송비가 발생할 거예요. 각각 수송비는 지금 이렇게 발생한대요. 이 경우라면 공장 어디로 입지하는 게 유리할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 원료 지향을 하면 수송비 20원을 절약할 수 있고 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공장이 시장 지향을 해버리면 15만 원 절약할 수 있죠.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정확합니다. 원료 지향이죠. 그럼 결론을 정리합시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 거죠?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를 비교해서 결론,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공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공장이 들어간다.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그림을 통해서 과정을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 공장이 원료 지향하는 게 좋을까? 시장 지향하는 게 좋을까? 근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수송비다. 근데 그 결론은 수송비가 많은 쪽으로.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 원료 지향.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 시장 지향. 자, 두 번째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량 감소. 근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가 있다면 앞에다가 단어 하나를 적어볼까요? 제품이라는 단어를 하나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로로 묶어놓으세요. 아,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저 앞에 제품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뭘 가지고 뭘 만드는 거죠? 원료를 이용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근데 원료가 100g이에요. 근데 앞에 제품이 있다 그랬죠.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고요.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고요. 제품의 중량이 60g이 된대.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공장이 들어가자 그랬죠. 그러면 원료는 100g, 제품은 60g. 그럼 어느 쪽이 무겁나요? 그렇죠? 원료가 무겁다는 거죠. 원료가 무거우면 당연히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결론은 이렇게 또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즈 만드는 경우요. 우리는 치즈의 원료를 우유라고 하죠. 우유 가지고 치즈를 만들 때 우유 1000g을 가지고 치즈를 만들면 치즈의 그람수가 적게 나오겠죠. 이럴 때는 치즈 공장을 어디로 가는 게 좋다는 겁니까? 대관령 가까이 가 있는 게 유리하다. 자, 이런 것이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중량 증가 산업이겠죠. 그래서 먼저, 자, 두 번째는 뭘 기억한다고요? 앞에 제품자가 생략되어 있는데 시험은 중량 감소, 중량 증가니까 구태여 둘 다 하지 말고요. 혼란스러우니까 한쪽만 딱 선택하세요.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 아, 그럼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는 말은 원료의 중량이 무겁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원료의 중량이 무겁다면 원료의 수송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원료 지향 입지하는 게 좋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결론부터 보세요. 편제 또는 국지 원료라는 말은 특정한 지역에서만 그 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석탄. 자, 여러분, 시멘트의 원료가 뭐죠? 석회석이죠. 석회석은 산이죠, 산. 그러면 시멘트 공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석회석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석회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원료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원료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원료가 있는 곳으로 공장이 들어가는 게 좋다. 반면에 보편 원료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원료. 그럼 공장이 어디에 입지를 해 있던 그 원료를 구하는 게 쉽다고요. 그럼 공장은 가급적이면 시장 가까이 가 있는 게 좋겠죠. 그럼 시장 가까이 가서 원료도 쉽게 얻고 판매도 쉽게 하고 결론은 수송비를 모두 다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세 가지 개념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럼 세 가지를 알면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일단 요세 가지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나오는 개념을 하나 좀잘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학 개론책을 넘기다가 무슨 무슨 지수로 끝나는 것들은 아, 이것은 분수 형태로 해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원료 지수입니다. 무슨 무슨 지수로 끝나면 분수 형태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을 뭘 물어보느냐? 분모에 무엇이 들어가고 분자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를 물어보래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간다. 외우시면 안 됩니다.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 막 외우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분모 분자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럼 암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한 가지만. 다시 뭐라고요?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간다. 알고자 하는 게 원료죠. 그러니까 원료가 올라가야죠. 원료 중량. 그럼 분모는 제품이겠죠. 자, 왜 이런지를 보세요. 가장 기본적 개념이 이거죠. 원료 수송비, 제품 수송비. 그럼 결론은 둘을 가지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원료하고 제품하고. 그 제목이 원료 지수니까 원료 올라가고 분모는 제품.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원료는 두 가지가 있었죠. 국지 원료, 편제 원료가 있었고, 보편 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여기에 보편 원료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결과 1보다 크다? 뭐가 무겁다는 얘기죠? 보편 원료가 무겁다는 얘기죠. 보편 원료가 무거울 때는 앞서 보편 원료는 공장이 어디로 간다고요? 시장. 시장 지향 입지가 됩니다. 근데 1보다 작다? 그럼 제품이 무겁다는 말이죠. 제품이 무거울 때는 시장이죠. 자, 다시 표현해서 보편 원료가 들어가면 1보다 크든 작든 결론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국지 원료, 편제 원료가 들어가야 된다는데 하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보다 크다고 합시다. 먼저 1이다. 1이면 1이라는 말의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죠. 각각의 중량이 동일하다면 각각의 수송비가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공장 어디에 입지하든 상관없다. 자유지향 입지입니다. 그럼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말은 분모가 큰 겁니까? 분자가 큰 겁니까? 분자가 크죠. 국지 원료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료지향. 반면에 1보다 작다 그러면 시장 지향 입지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마무리합니다. 원료 지수라는 단어를 딱 기억하세요. 이 단어는, 이 용어는 딱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무슨 무슨 지수로 끝나면, 아, 분수 형태로 하라는 말이구나. 이제 두 번째, 항상 알고 싶은 게 올라간다. 제목이 원료 지수니까 알고 싶은 게 원료겠죠. 그러니까 원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제품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남았습니다. 원료는 원료인데 원료의 종류가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국지 원료도 있고 보편 원료도 있고 이 중에서는 국지 원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계속 대화 중에 수송비가 나오고 중량이 나오고 이럴까? 그 개념 하나를 보겠습니다. 베버는 이렇게 주장해요. 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곳에 공장을 입지합시다. 그러면서 베버가 주장했던

0: 비용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수송비입니다. 두 번째가 노동비, 인건비를 말하죠. 세 번째가 직접이익. 수송비는 적게 발생할수록 좋다. 노동비 적게 발생할수록 좋다. 아, 물론 우리 개개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많이 받는 게 좋지만 기업은 또 상황이 다르겠죠. 직접이익이라는 것은 공장이 함께 모여 있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가령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장을 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장,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거기에 들어간 부품을. 그럼 공장 어디 입지하시겠습니까? 땅값이 싼 파주 안 됩니다. 그런데 가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울산으로 가고 울산 중에서도 현대자동차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게 직접이익. 자, 근데 이때 수송비를 결정하는 인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리, 하나는 무게. 무게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중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중량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지향, 1보다 작으면 시장지향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마무리, 마지막입니다. 제목을 보세요. 입지중량. 자, 유치한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원료지수, 입지중량, 이 단어가 주는 느낌, 어떤 단어가 무겁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입지중량. 아, 그러면 원료지수는 기준이 1이었으니까 입지중량은 기준이 2다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앞서 국채원료중량 똑같네요. 분모 보세요. 똑같네요. 분자 한번 더 보세요. 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세팅할게요. 그러면 앞서 했던 원료지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품중량분의 제품중량이 되면 그죠? 1이겠죠. 원료지수가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1. 입지중량 1이 하나 더 있네요. 그럼 기준이 2가 됩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2가 되면 자유지향이고요. 2보다 크면 원료지향이 되고 2보다 작으면 시장지향 입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동일하니까 기준이 1인지 2인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베버가 주장했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그러면 베버 개념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베버는 공장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다고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곳. 근데 베버가 주장했던 비용이 세 가지였습니다. 수송비, 노동비, 직접이익. 함께 해볼까요? 수송비, 노동비, 직접이익. 그 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수송비입니다. 수송비. 그러니까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이 최적 입지다. 그 결과 논의에 계속해서 지금 수송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수송비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결론 수송비를 가장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송비를 결정하는 인자, 원인 두 가지가 뭐라고요? 거리하고 무게하고. 즉, 거리가 멀면, 가령 예를 들어서요. 원료와 시장이죠. 근데 시장이 거리가 더 멀어요. 어쩔 수 없죠.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항상 그 둘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거리하고 무게하고. 무게다, 중량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부분은 입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입지를 정리했죠. 첫 번째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용어 정의, 그리고 베버의 최소 비용에서는 이게 시장으로 가는 게 좋은지 원료로 가는 게 좋은지를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정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5회 강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수업의 마지막 강좌가 되겠는데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에서 기출되고 있는 회계원리에서 우리 이제 원가 파트를 마지막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원가도 우리가 이제 제품원가 계산과 관리회계 두 파트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이 부담이 없고 시험과 직결되는 흐름과 집계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우리가 원가회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사서 매입해서 판매하는 상기업과 자, 만들어서 파는 제조기업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조기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원가를 사서 그이 원가를 공장에 투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완성품이 바로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 제품을 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완성 중, 만들고 있는 진행 중인 제품이 바로 이제 바로 제공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매매인 경우에는 내가 원가를 샀기 때문에 원가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제조기업인 경우에는 얼마짜리로 100%짜리 제품을 만들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 원가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원가 계산이 바로 원가 계산의 영역이 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무수히 많은 원가의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경영자가 의사결정할 때 참조하게 되는 게 관리에게 또 영역이라는 거죠. 의사결정에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원가 회계는 시스템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제품 원가 계산을 하죠. 완성품이 얼마짜리로 만들었는지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재무제표에 있는 매출원가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제조기회에.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 측면이라고 하는 거고요. 재무회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원가 계산은 바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재무회계 측면, 재무제표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원가를 가지고 정보 이용자인 관리자가,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관리적 의사결정, 또 성과평가에 도움이 돼서 우리가 관리회계적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가 여러분하고 이 시간에 정리할 거는 첫 번째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원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내용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가의 분류, 용어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원가들이 어떻게 집계돼서 어떻게 완성품까지 흘러가는지 원가의 흐름과 집계 이런 계산 문제 패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원가를 분류할 때는 기준이 중요한데요. 아, 제조와 관련이 됩니까를 먼저 묻습니다. 제조와 관련된지 여부에 따라서 제조 원가가 있고 비제조 원가가 있는데 우리는 이 제조 원가를 가지고 제품 원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직접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직접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재료 원가가 특정 부분과 연결이 바로 직결되는 게 얼마인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간접은 공통이죠. 자, 그러면 제조 간접 원가는 자, 재료 중에서 간접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제조 간접 원가에 있겠죠. 자, 노무 원가 중에 간접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조 간접 원가에 있을 겁니다. 또한 일반적인 경비도 자, 공장과 관련이 됐을 때는 제조 간접 원가에 있어요. 제조 간접 원가는 상당히 다양한 공통 원가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인방을 우리 뭐라 그래요?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원가 계산을 할때 제품 원가 계산은 이 3인방을 가지고 계속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여기서 자,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초 원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기초 원가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요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가공원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해요. 그럼 여기 중복되는 애가 있죠? 그 중복되는 게 바로 직접 노무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우리가 계산 문제를 할때뭐 어떻게 나오냐면 직접 재료원가는 기초원가, 기본원가의 40%다. 막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40%면 얘는 몇 프로일까요? 60%가 되겠죠. 자, 그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푸는 그런 자료들로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전 문제 연습할 때 다시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판매하고 관리비와 관련된 게 이제 비제조 원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가 계산할 때는 이 제조 원가를 가지고 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대부분 공장 제조 관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가 조업도와 어떠한 양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정리하는 건데요. 자, 이거를 잘 하셔야지 나중에 관리 얘기를 잘할 수 있어요. 자, 이 고정원가라는 것은 조업도, 이 생산량이라고 보통 보시면 되는데, 요게 증가하든 감소하든, 자, 조업도 변동과 관계가 없어요. 항상 언제나 뭐가? 원가 총액이 일정해요. 토탈이 일정해요. 토탈이. 자, 그렇다면 단위당은 달라지겠죠. 여러분, 단위당이라는 것은 요 특정 시점에 원가에다가 총원가에다가 조업도를 나눈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고정원가는, 자, 고정원가가 있죠. 원가 총액이 일정해요. 그럼 단위당이라는 것은 이게 조업도가 바로 분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얘는 일정한데 얘가 계속 증가하면 당연히 그림이 이렇게 점점점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단위당은 조업도가 증가하면, 자, 여기 고정원가 총액은 일정하니까 요 분모가 증가하면 오히려 요건 감소하더라. 이런 것들로 역방향이라는 거, 이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고정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요거는 총액 관리가 많이 되는 것이고, 변동원가는, 자, 우리는 보통 이 변동원가는 비례비, 정비례를 생각하는데, 이 얘기는, 자, 이총 변동원가는, 순수 변동원가는, 자, 생산량 조업도가 증가할 때, 자, 같이 증가하는데 비례적으로 증가해요. 똑같은 폭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똑같은 폭으로 증가하니까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되죠? 아, 일정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고정원가와 변동원가가 말 문제 나올 때 일정한 게 고정원가는 토탈, 총액이 일정하고, 자, 변동원가, 순수 변동원가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준변동원가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핸드폰 요금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핸드폰 요금, 기본 요금이 있고 그다음에 통화당 얼마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일정한 고정원가가 있고 그 이후에는 변동원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다. 그래서 변동원가 요소와 고정원가 요소가 같이 있는 건데, 자, Y는 A 플러스 BX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제 혼합원가의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준변동원가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고정원가는, 자, 일정한 조업도 내에서 원가총액이 일정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천 단위까지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00일부터 2000까지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업도별로 이제 원가총액이 일정한 것을 준고정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관리 얘기에서 원가조업도 분석 확장 모형에서, 자, 고정원가가 준고정원가일 때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때 구간별로 계산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때 가서 확장 모형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적 가능성, 쫓아갈 수 있느냐? 아, 내가 그 원가를 특정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직접 원가라고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재료 원가 중에 직접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A의 원가 대상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똑같은 재료 원가인데 이 재료 원가가 A에도 일부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고 C에 들어가요. 이거 뭐 이거? 이거 모두 공통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배분의 논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거는 간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공통원가. 그래서 공통원가는 기본적으로 이 간접은 직접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위적으로 배분의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쪼개서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산화 여부는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조 원가인데요. 제품 원가 계산에서 제품 원가를 구성하면 일단 자산으로 있죠. 그다음 언제 비용이 되는 거죠? 팔려야지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품 원가에 포함됐다는 것은 비용이 된게 아니라 언제 비용이 된다? 판매된 부분만 비용이 되는 거고, 기간 원가 기간 비용이라는 것은 즉시 비용으로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품 원가에 구성이 됐다. 그 얘기는 판매돼야지 비용인 거고, 그냥 기간 비용이 됐어요. 기간 원가가 됐어. 이 얘기는 100% 이익에 마이너스 되는 비용이 됐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제가는 통제 부르는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원가 영역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일정 기간 그 원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통제하고 책임을 질수 있대요. 책임의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럼 영향력을 잘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나중에 경영자를 평가할 때 반영을 해야 될까요? 반영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반영을 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통제 가능 원가는 자, 성과 평가할 때 반드시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원가는 통제 불능이에요. 통제 불능이니까 그 경영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경영자의 성과 평가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려해서는 안 되죠.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인데 여러분 기회원가 또는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요. 이건 사례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데 A, B, C, K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A안을 택했어요. 특정 대안을 선택했는데 이때 이 A가 기회비용이 아니라 이 A를 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차선안. 그 차선안의 효익이 기회비용인데 이렇게 포기한 가치가 A, B, C, D 뭐 이렇게 쭉 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복수의 차선안이 있다면 그중에 최대치가 바로 기회비용이 됩니다. 차선안이 많을 때는. 그래서 차선안의 효익 중에 최대치가 바로 요 A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매몰원가인데 이 매몰원가는 자, 과거에 의사결정이 있어요. 근데 이미 발생했죠. 기발생원가, 역사적 원가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의사결정에 필요 없는 원가를 우리가 매몰원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떤 노트북을 사려고 하는데 이전에 3년 전에 써서 지금 쓰지 못하는 그 노트북의 가격은 지금 나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취득원가는 지금 뭐가 필요하죠? 지금 내가 노트북을 구입했을 때그 노트북의 신구입 가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매몰원가는 지금 내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는 원가를 얘기해요. 그 얘기는 대표적으로 뭐가 될까? 과거의 의사결정이 이미 발생해서 지금 의사결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원가를 우리가 매몰원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의사결정할 때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자, 관련 원가는 의사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원가들이에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회원가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관련 원가죠?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에, 특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이걸 관련 원가하고, 그 관련 원가는 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냐면, 그것을 고려함으로 인해서 의사결정 대안 간에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존재하는 원가를 얘기해요. 그래야지 이제 영향력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비관련 원가는 뭐냐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돼요. 대안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했든 이용했지 않았든 차이가 없습니다.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없는 거, 이것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비관련 원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피불능. 의사결정에 따라서 내가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거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의사결정의 여와 관계없이 계속 발생해요. 그러면 뭐죠, 여러분? 의사결정했느냐 안 했느냐 피할 수 있는 원가와 그렇지 않은 원가, 이걸 회피 가능과 회피 불능 원가라고 합니다. 이것도 모두 의사결정할 때 우리가 고려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3번이 되겠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01번, 02번은 우리가 원가의 문을 열면서 원가의 체계, 그리고 원가 회계를 왜 하는지를 간단히 봤고 그다음에 원가의 이름들, 원가의 분류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마지막까지 바로 계산 문제 패턴인데요. 우리가 원가 계산은 만들어서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100% 만들어진 원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흐름과 집계를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틀로서 계산하는 문제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험 문제도 이 원가 흐름과 집계의 계산 문제가 꾸준히 기초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원가 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 중에서 부담이 없고 여러분이 노력하면 풀수 있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조원가의 흐름을 잠깐 볼게요. 아까 우리가 제조원가는 물건을 만들 때 투입되는 원가인데, 여기에는 이걸 단기 총 제조원가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내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좀더 이제 압축적으로 총 제조원가를 정제돼서 표현한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형태별로 본다면 재료원가라는 게 있고, 그다음 인건비, 노무원가가 있고, 그다음 기타 뭐 경비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들을 아까 우리가 직접과 간접, 우리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특정 제품, 특정 원가 대상과 연결이 되는 직접 원가를 직접 재료원가라고 하고, 이게 추적이 가능한 거죠. 인건비도 직접 내가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직접 노무원가라고 해요. 그럼 나머지 간접 원가는 모두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 제조 간접 원가는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그리고 무수히 많은 비용 항목 중에서 공장이나 제조와 관련된 원가가 모두 제조 간접 원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세 가지를 묶어서 제조 원가라고 하고요. 총 제조 원가라고 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합해서 어떻게 되죠? 기초원가, 기본원가라고 하고,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합해서 가공원가, 전원원가로 간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을 해서, 이제 그 제품원가를 계산하는데, 구체적인 제품원가 계산 방법이 개별원가, 종합원가거든요. 그거는 그 파트 가서 공부하고, 이 파트는 이 제조원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과 집계를 개괄적으로 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의 출제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것도 이총 제조 원가도, 자, 제조 과정에서 투입된 모든 제조 원가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제조 원가가 그냥 튀어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재료비는 어디선가 계산이 됐겠죠? 그게 원재료 계정이에요. 원재료 계정. 자, 노무원가는 어디선가 계산이 됐겠죠? 인건비 계정이죠. 임금 계정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계정에서 우리가 사용된 금액을 계산해서 그중에 직접과 간접을 분별한 다음에 직접이 계산된 게 직접 재료 원가고 간접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 항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재료 원가 계산에 의해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원재료 계정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이제 원가 회계 공부하는 기본서 때 우리가 살펴볼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크게 보는 게 중요하니까 제조 원가 3요소는 재료 원가 중에 직접 추적 가능한 거, 인건비 중에서 직접 추적 가능한 것, 그리고 나머지 공통원가의 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공통원가 간접비는 반드시 누구랑 관계가 돼야 될까요? 제조나 공장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총 제조원가고요. 얘가 어디에 투입돼요? 공장에 투입되겠죠. 공장에. 그러면 공장에 투입돼서 이제 투입이 돼서 여기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100% 완성이 됐을 때 제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100%짜리를 제품이라고 하는데 100% 되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항상 미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수험생이기 때문에 아직 합격생이 아니잖아요. 그럼 합격생이 되기 전에 반드시 수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완성 계정이 제공품이에요. 요게 모두 미완성 계정에 투입이 됩니다. 그럼 원가도 우리가 중요한 건 원가도 중요한 건 미완성 계정인데 이 미완성 계정도 우리가 기초가 있었겠죠. 이 기초에다가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또 기말에 남아있는 미완성 원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투입이 되고 여기서 어떻게 되죠? 여기서 100%짜리가 계산돼서 어떻게 됩니까? 제품 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자, 이 미완성 계정에서 100%가 됐다. 여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자, 제품 제조 원가. 자, 제품 제조 원가가 바로 뭐예요? 완성품 원가 100%짜리 얘기예요. 그럼 100%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100% 계정으로 가야 되겠죠. 그 100%가 제품이잖아요. 그럼 합격생들이 모여있는 합격 모임에는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취업이 돼야 되겠죠? 취업은 합격생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제품 계정에서 그 다음에 팔리게 되면 이게 판매하게 되면 이 판매분 원가가 우리가 뭐가 된다?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비용이 되는 거죠. 마치 상품이 재고자산에서 팔리면 매출원가 되는 것처럼 이 제조기업의 이 제품은 그냥 제품이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라 제조원가가 투입이 돼서 그 투입이 된 제조원가가 완성이 된 금액이 팔렸을 때 비용이 된다. 그러면 완성품인 제품 제조원가는 어디서 계산이 될까요? 미완성에서 계산이 되고 잊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에 매출원가는 어디서 계산될까요? 완성품 계정에서 팔렸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제품에서 계산되고 그다음에 제품 제조 원가 100%는 제공품에서 계산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품 제조 원가, 이게 미완성 계정이잖아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자, 총 제조 원가를 봤습니다. 이게 총 제조 원가죠, 이게. 총 제조 원가예요, 이게. 그럼 요거는 당기에 내가 투입한 노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달에 내가 열심히 작업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원가가 있겠죠. 그쵸? 그게 바로 기초 제공품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기초 제공품의 의미는 지난달에 열심히 원가를 투입했다가 100%못 만들고 남아있는 원가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번 달에?

100% 제품 원가가 이게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100%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100% 계정으로 가야 되겠죠. 그 계정이 뭐죠? 바로 제품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 제품 계정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제공품 계정에서 요거 제조간접 원가 얘를 좀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제조간접 원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제조간접 원가는 다 뭐가 있죠? 공장 제조예요. 생산 이런 것들이죠. 결국 뭐냐면 똑같은 감가상각비, 똑같은 전력비, 동력비, 소모품, 급여 있다고 해도 이게 모두 공장이나 제조랑 관련이 된다면 이게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데 이게 모두 뭐죠? 공통이기 때문에 제조간접 원가로 간다는 거고요. 똑같은 감가상각비지만 공장이 아니라 본사, 영업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거는 뭐다? 제조 원가가 아니라 기간 비용, 단기 판매비와 관리비로서 비용으로 100% 떨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 기간 비용으로 떤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즉시 비용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제조 원가에 반영된다는 것은 언제 비용이 돼요? 판매됐을 때 비용이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는 자, 근데 어떻게 되죠? 얘가 100% 계정이잖아요. 그럼 요게 단기 요거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제품 제조 원가? 요번에 100%짜리죠? 어디서? 미완성인 자, 제공품 계정에서 우리가 완성이 돼서 지금 대체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 제품은 뭐예요? 아, 지난달에 완성은 했는데 100%인데 안 팔렸잖아요. 못 팔렸죠? 미판매분이죠? 그럼 요번에 100%랑 만나서 팔려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 제품은 100%인데 미판매된 부분이죠. 자, 그러면 기말에 뭐죠? 자, 기초 제품에다가 요번에 완성한 제품 제조 원가 더한 다음에 요번에 미판매된 금액을 빼게 되면 아, 판매분 원가가 계산되는군요. 요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되겠다. 이거죠. 매출 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밑에 이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기초와 기말 제품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끔 단서가 나와요, 여러분. 얘하고 요게 없으면요, 0이면 어떻게 되죠? 제품 제조 원가가 곧 뭐가 되는 거죠?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제품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가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단서들이 제시될 때가 있는데 그런 단서들을 잘 여러분이 살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는 뭐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자, 총 제조 원가 계산 문제, 두 번째 완성품 원가, 제품 제조 원가 계산 문제. 그 다음에 매출원가 계산 문제가 기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간편법으로 확실하게 빨리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통산해서 푸는 방법인데요. 자,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하고 같이 뭐를 해보려고 하냐면은 자, 이게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게 지금 직접 재료입니다. 자. 하실게요. 자, 요게 직접 재료입니다. 직접 재료. 직접 재료만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직접 재료만 보세요. 기초 직접 재료, 그 다음 직접 재료 900, 그 다음에 직접 재료 반대쪽이니까 차감이죠. 자, 이 붉은 색깔만 보면 계산을 하게 되면 기초 직접 재료에다가 900 더하고 기말 빼면 자, 차변 쪽에 뭐가 남죠? 직접 재료 당월 사용액이 나오는 거죠. 그쵸? 소비액.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가 차변에 써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자, 제공품을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제공품 계정을 엎어볼게요. 자, 그럼 빨간 글씨는 차변에 직접 재료가 있는 거죠? 기초 제공품 있죠? 그럼 빨간색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빨간색은 직접 재료 원가가 계산된 거잖아요. 계산 산식이잖아요. 이렇게 차변 쪽에 있죠? 직접 노무 원가죠. 그다음 제조간접 원가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 원가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제공품 티계정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뭐가 계산돼요? 제품 제조 원가가 차변 쪽에 계산이 되죠. 완성품 원가가. 그럼 여기다 이제 누구를 더 얹으면 될까요, 여러분? 여기다 이제 아 제품을 얹으면 되죠. 이렇게 제품. 제품을 얹으면 기초 제품 더하고 자, 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바로 다 합해진 금액이 제품 제조 원가가 차변에 있고, 그 다음에 대변에 기말 제품을 빼면 뭐가 최종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된다 이거죠.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죠. 차변은 차변끼리, 대변은 대변끼리 통산해서 압축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풀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는 최종적으로 매출원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매출원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푸는 문제를 물어볼 수 있냐면 완성품 원가, 제품 제조 원가를 묻는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까지 통산해야 될까요? 제품 제조 원가는 여기서 계산되니까 제품을 포함하지 않고 제공품까지 통산하면 제품 제조 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인 계산 문제를 통산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쳐다보니까 시험 문제가 꼭 매출원가만 나오겠어요? 뭐도 나오겠습니까? 매출원가를 주어지고, 자, 매출원가를 주어지고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쵸? 이 매출원가를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틀이 있다는 걸 안다면, 자, 시험 문제가 이런 게 X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이런 게 S가 될수 있고, 또 이런 게 X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통산 문제를 잘 푸시면, 여기에 있는 이 항목들이 다 X로서 문제가 풀릴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요 매출원가를 주어질 때는 우리가 또 매출액과 매출총 이익률, 이런 걸 가지고 거꾸로 매출원가를 추적해서 푸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는 이 원가 흐름과 집계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통산에서 풀수 있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요 문제를 여러분 잘 익혀두시고 어떻게 무엇을 물어보든지 가끔은 또 요것도 X가 될수 있어요. 요것도. 그게 요 항목들이 다 X가 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좀 살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통산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매출원가 계산이 되면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무엇이 계산이 될까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매출원가가 계산이 됐어요. 매출원가 계산이 되면 매출총이익을 알수 있다면 요거는 이제 금액으로 주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퍼센트로도 주어질 수 있어요. 매출총이익률. 자, 매출총이익률이라는 것은 매출액을 100으로 봤을 때 퍼센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매출총이익률 퍼센트 나올 수 있고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요거를 가산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바로 매출액을 묻는 문제로 이제 산수 문제, 계산 문제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원가 추정 흐름과 집계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통합 재고자산 통합 관련된 이 계정, 요거를 잘좀 살펴주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냥 막 외우시지만, 한 번쯤은 형광펜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한번 색칠을 하면서, 이게 왜 통합이 됐는지를 한번 익혀두시면, 굳이 암기 안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 푸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초 직접 재료, 직접 재료 구입액, 그 다음에 기말 재료를 빼면, 요 계산된 금액이 어느 쪽에 남아요? 차변 쪽에, 직접 재료 원가로 남죠. 그런데 가끔 시험 문제에서 자, 여기 이 직접 재료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원재료로 나올 때가 있어요. 원재료. 자, 원재료 계정으로 주어질 때는 이게 기초 원재료, 원재료 매입액, 기말 원재료가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시험 문제 단서가 나옵니다. 단서. 단. 자, 원재료 소비액은 모두 직접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원재료 소비액이 모두 직접이라는 단서가 나와서 원재료가 주어져도 그 사용액이 결국 직접 재료 원가라는 단서가 주어지기 때문에 결론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잘 살펴주시고, 여러분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제 원가 내용을 같이 정리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원가 관리는 사실 관리계 쪽은 어려운 파트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가 관리가 20%, 8문항 나오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아, 그래도 할수 있는 기초 문제들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5회차, 작은 숫자지만 그래도 핵심적으로 중요하고, 빈번하게 나오는 파트만 핵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교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시험에 합격하실 거죠? 그럼 합격하시고 내년에 이제 중개사무실을 오픈하셔야죠. 그렇다면 어느 위치에서 오픈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린 그걸 입지라고 하죠. 입지.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입지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호입니다. 입지. 입지가 뭐죠? 입지. 위치. 그런데 이 위치를 주장한 학자들은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학자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용어 정의.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설명했던 다양한 내용들에서 나오는 용어, 그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러가 중심지 이론을 추창했던 그때 당시에 남부 독일의 모습입니다. 먼저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혹시 느껴지십니까? 육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크리스탈러 이론의 결론이 육각형의 구조를 가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부 독일을 대상으로 했고요. 중심지가 중심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중심지가 아닙니다. 좀 다른 의미인데요. 자, 그림상 여기가 중심지예요. 여기가 중심지. 주변 지역들요. 그래서 중심지가 주변 배후지에, 배후지. 우리가 즐겨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상권이라는 뜻입니다. 상권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공간적인 과정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자, 이제 용어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이라고 전제하세요. 여러분들은 라면을 한 봉지를 사려고 해요. 어디 가서 구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댁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네 슈퍼를 이용하시겠습니까? 30분 거리에 있는 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동네 슈퍼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0분 거리를 벗어날 생각은 없다는 얘기죠. 이때 이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합니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라면 한 봉지를 사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최대 거리. 자, 그게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에 이 범위라는 단어가 보이면 아, 거리라는 뜻이구나. 거리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먼저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분 거리를 벗어날 생각은 방법 없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0이 되는 거리, 그것을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입장을 좀 바꿔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상점 입장에서 한번 보죠. 상점. 상점 입장에서 슈퍼와 백화점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고객 수는 단순하게 따져도 백화점이 많겠죠. 그래서 그냥 임의적인 숫자를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동네 슈퍼는 50명의 고객이 온다면 현상 유지는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백화점은 200명이 와야만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면 이 50명, 200명이 분포되어 있는 그 공간적인 범위, 그것을 최소 요구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최소 요구치란 상점이 중심지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고객수. 재화의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백화점이 현상 유지를 하려면, 자, 지금 컬러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자, 안에 있는 선하고요, 밖에 있는 선하고 비교하면 하나는 재화의 도달 범위고 하나는 최소 요구치입니다. 어느 게 재화의 도달 범위고 최소 요구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상 유지를 한다면 밖에 있는 큰 동그라미,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있는 게 최소 요구치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의 결과, 상점이 현상 유지를 하려면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만 된다고 표현합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럼 이세 가지는 세팅시켜서 하나로 딱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화의 도달 범위란 소비자가 어느 특정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거리, 최소 요구치, 상점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인구수. 그럼 이 둘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유치하지만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 어느 게 글자 수가 많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재화의 도달 범위가 공간적인 범위가 더 넓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용어 하나를 볼까요? 자, 그림에서만 딱 보세요. 중심지와 배후지. 배후지라는 말은 상권이라고 해요. 상권.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자, 다른 용어 하나도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림만 딱 보시면서 한번 둘을 비교해 보자고요. 중심지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중심지란 배후지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중심지역입니다.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중심지역. 자, 그러니까 그림을 연상하세요. 그림을. 그림을 연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지문을 단순히 외우면 불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아, 이게 중심지야. 배후지야. 그럼 중심지는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배후지에 재화나 용역을, 용역이 서비스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중심지역. 그럼 이번에는 배후지는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 다시 한번 볼까요? 중심지에 의해,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지 마시고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지의 성립 조건. 앞서 표현했던 거예요. 그 표현은 다양하겠죠.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 이 표현은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같은 표현이죠. 중심지. 여러분이 먼저 정의해 보세요. 중심지가 뭐였죠?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역. 그럼 우리 배후지는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 재화의 도달 범위, 소비자가 제품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거리. 결론은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최소 요구치, 상점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고객수.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시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하나씩.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요. 범위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 거리가 안 보이죠? 그럼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최소 요구 범위라고 했으니까 2번인 것 같죠?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 이것이 뭐라고요? 최소 요구 범위죠.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최소 요구치겠네요. 1번과 2번이 서로 지금 바뀌어 있죠.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중심지에 의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은 이거는 배후지의 정의죠.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4번. 일단 범위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거리가 있는 거는 좋아요. 일단 1단계까지는 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틀렸습니다. 자, 표현을 보세요.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합니다. 최소 요구 범위의 정의가 이겁니다. 다른 말은 기억하지 마시고 정상 이윤 거리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5번으로 가봅니다.

말이야 맞죠? 중심지 재화나 서비스. 배우지에서 중심지로. 아닌가 죠? 중심지에서 배우지죠. 단순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입지론에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온다고요? 용어정의. 항상 나오는 게 용어정의. 그리고 박스 안에다가 내용을 쭉 설명하고 이거 누구의 이론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이러한 용어들로서 지문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상업 입지론입니다. 이번에는 공업 입지론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공업 입지론에서는, 공업 입지는 뭘까요? 공장. 공장은 어느 위치에 입지하면 좋을까? 여러분,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공장은, 그쵸? 바다 가까이. 어떤 공장은, 그쵸? 비행장 가까이. 어떤 공장은 노동을 확보하기 쉬운 곳으로. 다 달라요. 이번에는 공업 입지론은 우리 시험에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을 학습합니다. 각각 주장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벌은 뭐라고 주장한 거죠? 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곳, 거기가 최적의 입지야. 이렇게 주장한 거죠. 레시는 뭐라고 주장한 겁니까? 수요가 많이 있는 곳. 결론은 수요자가 있어야 물건을 팔아먹겠죠. 그곳이 공장이 들어서기에는 가장 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럼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둘 중에 한 가지겠네요. 총 수입을 극대화시키든지 총 비용을 최소화시키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연결시켜 볼게요. 총 수입의 극대화를 통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했던 사람이 레시고, 반면에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했던 사람이 베버입니다. 여러분, 유치한데 일단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비용이죠, 비용. 비협이죠. 여기도 베버도 비협이고, 자, 유치한데 그냥 이렇게 일단 연결을 해 봅시다. 베버는 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한 거예요. 반면에 레시는 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누구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두 사람 다 맞죠? 결론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레시는 딱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레시는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베버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좀 많아요. 자, 그럼 베버가 주장했던 항목을 이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은 우리 시험 15회 때까지는 매해 출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도 한동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뜸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베버의 주장은 이겁니다. 원료가 있는 원료 산지에서 공장까지 이 원료를 가지고 와서 공장에서 가공을 해야 되죠.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페버는 고민이 뭐냐면, 이 공장이 시장 가까이 가는 게 좋을까? 아니, 아니야. 공장이 원료 가까이 가는 게 좋아. 어느 게 좋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이 나온 겁니다.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단어 그대로 원료가 있는 지역을 향해서 공장이 들어간다. 이게 원료 지향형 입지입니다. 그럼 반대로 시장이 있는 지역을 향해서 공장이 들어가는 경우를 시장 지향형 입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울 거 별로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원료가 있는 곳에서 공장까지 원료를 가지고 오려면 원료 수송비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가지고 갈 때는 제품에 대한 수송비가 발생할 거예요. 각각 수송비는 지금 이렇게 발생한대요. 이 경우라면 공장 어디로 입지하는 게 유리할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 원료 취향을 하면 수송비 20원을 절약할 수 있고, 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공장이 시장 지향을 해버리면 15만 원 절약할 수 있죠.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정확합니다. 원료 지향이죠. 그럼 결론을 정리합시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 거죠?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를 비교해서 결론,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공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공장이 들어간다.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그림을 통해서 과정을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 공장이 원료 지향하는 게 좋을까? 시장 지향하는 게 좋을까? 근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수송비다. 근데 그 결론은 수송비가 많은 쪽으로.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 원료 지향,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 시장 지향. 자, 두 번째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량 감소. 근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가 있다면 앞에다가 단어 하나를 적어볼까요? 제품이라는 단어를 하나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로로 묶어놓으세요. 아,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저 앞에 제품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뭘 가지고 뭘 만드는 거죠? 원료를 이용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근데 원료가 100g이에요. 근데 앞에 제품이 있다 그랬죠.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고.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 제품의 중량이 60g이 된대.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공장이 들어가자 그랬죠. 그러면 원료는 100g, 제품은 60g. 그럼 어느 쪽이 무겁나요? 그렇죠? 원료가 무겁다는 거죠. 원료가 무거우면 당연히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결론은 이렇게 또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즈 만드는 경우요. 우리는 치즈의 원료를 우유라고 하죠. 우유 가지고 치즈를 만들 때 우유 1000g을 가지고 치즈를 만들면 치즈의 그람수가 적게 나오겠죠. 이럴 때는 치즈 공장을 어디로 가는 게 좋다는 겁니까? 대관령 가까이 가 있는 게 유리하다. 자, 이런 것이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중량 증가 산업이겠죠. 그래서 먼저, 자, 두 번째는 뭘 기억한다고요? 앞에 제품자가 생략되어 있는데 시험은 중량 감소, 중량 증가니까 구태여 둘다 하지 말고요. 혼란스러우니까 한쪽만 딱 선택하세요.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 아, 그럼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는 말은 원료의 중량이 무겁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원료의 중량이 무겁다면 원료의 수송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원료 지향 입지하는 게 좋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결론부터 보세요. 편제 또는 국지 원료라는 말은 특정한 지역에서만 그 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석탄. 자, 여러분, 시멘트의 원료가 뭐죠? 석회석이죠. 석회석은 산이죠, 산. 그러면 시멘트 공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석회석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석회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원료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원료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원료가 있는 곳으로 공장이 들어가는 게 좋다. 반면에 보편 원료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원료. 그럼 공장이 어디에 입지를 해 있던 그 원료를 구하는 게 쉽다고요. 그럼 공장은 가급적이면 시장 가까이 가 있는 게 좋겠죠. 그럼 시장 가까이 가서 원료도 쉽게 얻고 판매도 쉽게

결론은 수송비를 모두 다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세 가지 개념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럼 세 가지를 알면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일단 이 세 가지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나오는 개념을 하나 좀 잘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학 개론책을 넘기다가 무슨 무슨 지수로 끝나는 것들은 아, 이것은 분수 형태로 해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원료 지수입니다. 무슨 무슨 지수로 끝나면 분수 형태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은 뭘 물어보느냐? 분모에 무엇이 들어가고 분자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를 물어보래요. 근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간다. 외우시면 안 됩니다.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 막 외우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분모 분자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럼 암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한 가지만. 다시 뭐라고요?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간다. 그럼 알고자 하는 게 원료죠. 그러니까 원료가 올라가야죠. 원료 중량. 그럼 분모는 제품이겠죠. 자, 왜 이런지를 보세요. 가장 기본적 개념이 이거죠. 원료 수송비, 제품 수송비. 그럼 결론은 둘을 가지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원료하고 제품하고. 그 제목이 원료 지수니까 원료 올라가고 분모는 제품.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원료는 두 가지가 있었죠. 국지 원료, 편제 원료가 있었고 보편 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여기에 보편 원료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결과 1보다 크다. 뭐가 무겁다는 얘기죠? 보편 원료가 무겁다는 얘기죠. 보편 원료가 무거울 때는 앞서 보편 원료는 공장이 어디로 간다고요? 시장. 시장 지향 입지가 됩니다. 근데 1보다 작다. 그럼 제품이 무겁다는 말이죠. 제품이 무거울 때는 시장이죠. 자, 다시 표현해서 보편 원료가 들어가면 1보다 크든 작든 결론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국지 원료, 편제 원료가 들어가야 된다는데 하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보다 크다고 합시다. 먼저 1이다. 1이면 1이라는 말의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죠. 각각의 중량이 동일하다면 각각의 수송비가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공장 어디에 입지하든 상관없다. 자유지향 입지입니다. 그럼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말은 분모가 큰 겁니까? 분자가 큰 겁니까? 분자가 크죠. 국지 원료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료 지향. 반면에 1보다 작다 그러면 시장 지향 입지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무리합니다. 원료 지수라는 단어를 딱 기억하세요. 이 단어는, 이 용어는 딱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무슨 무슨 지수로 끝나면, 아, 분수 형태로 하라는 말이구나. 이제 두 번째, 항상 알고 싶은 게 올라간다. 제목이 원료 지수니까 알고 싶은 게 원료겠죠. 그러니까 원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제품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남았습니다. 원료는 원료인데 원료의 종류가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국지 원료도 있고 보편 원료도 있고 이 중에서는 국지 원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계속 대화 중에 수송비가 나오고 중량이 나오고 이럴까? 그 개념 하나를 보겠습니다. 베버는 이렇게 주장해요. 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곳에 공장을 입지합시다. 그러면서 베버가 주장했던 비용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수송비입니다. 두 번째가 노동비, 인건비를 말하죠. 세 번째가 직접 이익. 수송비는 적게 발생할수록 좋다. 노동비 적게 발생할수록 좋다. 아, 물론 우리 개개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많이 받는 게 좋지만 기업은

또 상황이 다르겠죠. 직접 이익이라는 것은 공장이 함께 모여 있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가령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장을 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장,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거기에 들어간 부품을 공장 어디 입지하시겠습니까? 땅값이 싼 파주 안 됩니다. 그런데 가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울산으로 가고 울산 중에서도 현대자동차 가까이 가야 돼. 그게 직접이. 자, 근데 이때 수송비를 결정하는 인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리, 하나는 무게. 무게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중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중량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지향, 1보다 작으면 시장지향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마무리, 마지막입니다. 제목을 보세요. 입지중량. 자, 유치한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원료지수, 입지중량. 이 단어가 주는 느낌. 어떤 단어가 무겁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입지중량. 아, 그러면 원료지수는 기준이 1이었으니까 입지중량은 기준이 2다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앞서 국채 원료 중량 똑같네요. 분모 보세요. 똑같네요. 분자 한번 더 보세요. 오? 자, 그러면 먼저 요렇게 세팅할게요. 그러면 앞서 했던 원료 지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품 중량분의 제품 중량이 되면 그죠? 1이겠죠. 원료 지수가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1. 입지 중량 1이 하나 더 있네요. 그럼 기준이 2가 됩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2가 되면 자유지향이고요. 2보다 크면 원료지향이 되고, 2보다 작으면 시장지향 입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동일하니까 기준이 1인지 2인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베버가 주장했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그러면 베버 개념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베버는 공장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다고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곳. 근데 베버가 주장했던 비용이 세 가지였습니다. 수송비, 노동비, 직접이익. 함께 해볼까요? 수송비, 노동비, 직접이익. 그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수송비입니다. 수송비. 그러니까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이 최적 입지다. 그 결과론에 계속해서 지금 수송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수송비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결론 수송비를 가장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송비를 결정하는 인자, 원인 두 가지가 뭐라고요? 거리하고 무게하고. 즉, 거리가 멀면, 예를 들어서요, 원료와 시장이죠. 근데 시장이 거리가 더 멀어요. 어쩔 수 없죠.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항상 그 둘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거리하고 무게하고. 무게다, 중량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부분은 입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입지를 정리했죠. 첫 번째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용어 정의, 그리고 베버의 최소 비용에서는 이게 시장으로 가는 게 좋은지, 원료로 가는 게 좋은지를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이제 가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축키의 보험이 실은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먼저 도입이 되고 농작물이 2001년도부터 도입이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가축키의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마다 발생하는 이런 자연재해나 화재, 질병으로 인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자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가축재해보험의 사업 대상자는 누구냐면 자 우리 농작물도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가입합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직접 뭐 한다? 사육하는 즉 키우는 개인이나 법인인데 그럼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이 이제 이게 보험의 목적물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럼 각각 부분별 보험의 목적을 살펴보자면, 자, 소입니다. 그럼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자, 수용 장소에서 사육하는 조.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용 장소를 벗어나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요. 왜냐면 아무래도 관리가 제한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 같은 경우는 한우, 유구, 젖소가 있고요. 소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이내 자, 다 귀표를 부착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요. 자, 종모라는 게 있어요. 이 모자가 어미 모자가 아니라 수컷 모자입니다. 소위 씨소라는 얘기인데, 종자를 위해서, 즉, 우수한 송아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요. 이제 씨수소를 의미하는데요. 굉장히 튼튼하고, 또 굉장히 값도 비쌉니다. 한 마리에 막 10억이 넘고 그러는데요.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수용 장소에서 사육하는 종모가 이제 보험 가입인데 이러한 종모는 한우, 유구, 젖소에도 각각 해당되고요. 여전히 기표 부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 이제 보험 가입 대상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수용 장소에 사육하는 말인데 자, 말도 그 부문별로 종마라고 하는데 이제 종모마, 종빈마. 그러니까 종모마가 여기도 씨수마리고요. 그리고 여기 종빈마가 이제 씨암말. 그러니까 이제 종자 번식을 위해서 아주 우량한 것 선발해서 종마로 삼고요. 자, 말은 경주마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꽤 비싸죠? 자, 그래서 육성마라고 하는 것은 예, 육성마를 경주마로 할 건지 종마로 할 건지 아직 이제 뭘로 정할지 모르는데 이걸 잘 키워서 우량한 말로 이렇게 하는 게또 돈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런 걸 포함해서 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일반마가 있고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키우는 제주마. 자, 이들이 다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험 기간 중에 자, 수용 장소에서 사육하는 돼지인데요. 돼지 이제 자돈입니다. 소위 새끼 돼지죠. 그래서 이제 어미 젖을 먹는 포유자돈, 자, 이유식을 먹는 이유자돈이 있고요. 육성돈, 이제 본격적으로 체격을 키운다 이 말이고, 비육돈은 이제 출하기 전에 이제 비계를 첨착시켜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근육을 키워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살을 많이 만드는 거. 종돈 여기도 마찬가지 종모돈, 종빈돈 해가지고 자 새끼 돼지를 번식하기 위해서 이제 좀더 아주 좋은 그런 것을 골라서 이렇게 좀 만드는 거죠. 자 기타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공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돼지들도 이제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자 가금 종류가 있습니다. 가금 종류가 이제 총 8가지인데요. 오리, 당, 메추리꽁, 관상조, 고의, 칠면조, 타조해서 대상이 되고요. 이제 기타 가축이라고 하는데 기타 가축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사슴, 양이 있고요. 꿀벌, 토끼, 오소리 해서 현재 16개 축종이 보험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사도 이제 자,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자, 보험 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자, 이렇게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이 축사고요. 그다음에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인데 자,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 건물의 부속물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여기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이 되는데요. 이들도 이제 다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부속물 같은 경우는 이제 칸막이, 대문, 담, 곡간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지진으로 무너졌다. 그 보상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건물 부착물입니다. 게시판, 네온사인, 간판, 안테나, 선전탑 이건데 보통 이제 가축을 키울 때는 무슨 무슨 농장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농장이라고 하는 간판 같은 거. 자, 이런 것들도 자, 보험 가입 대상이고요. 이제 부속 설비가 있습니다. 이제 가축을 키우기 위한 전기, 가스 설비, 급배수 설비, 냉난방 설비 같은 각종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 장치가 있는데 자, 특히 젖소 같은 경우는 자, 우유를 짜내는 착유기, 그다음에 원유 냉각기 이런 거. 특히 가금사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지와 부화기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다 보험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 가입 단위인데요. 자, 보통 가축 같은 경우는요. 자, 사육하는 가축이나 축사를 전부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 가입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자, 소 100마리를 키우는데 약간 비실비실한 50마리만 따로 골라서 가입한다. 이런 거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전부 가입하는 또는 포괄 가입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자, 그런데 종모우와 말은 개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종모우 같은 경우는 한 마리에 막 10억이 넘어요. 굉장히 비싸고. 말 같은 경우도 우리 경주마 같은 건 어때요? 뭐, 저기 유명한 아라비아 우수한 혈통의 말은 한 마리 100억이 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둘 축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포괄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축도 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자, 그럼 정부가 이 가축에 대해서는요, 지원을 자, 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경영처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가축은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허가 대상이 있고 등록 대상이 있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등록 제외 대상도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규모를 갖출 때 이제 허가 대상이고 좀 규모가 작으면 등록 대상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축은 허가 등록을 받아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자, 가축 지휘보험도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농작물처럼 영업 보험료를 순보험료와 부가 보험료로 구분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납입 보험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영업 보험료라고 보는 개념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 50%를 원칙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자, 어떤 축종이든. 자. 그런데 농업인 법인별로 5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말만 조금 다릅니다. 자, 말은 조금 가격이 비싸잖아요. 자, 비싸니까 말을 키우는 농가라면 조금 더 형편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말은 50% 지원하면 금액이 너무 많아져요. 자, 그래서 조금 조절하는데 말은 말이당, 자, 한 마리당 가입금의 4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일단 50% 지원하고요. 그리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의 70%까지 50%를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6천만 원이라고 해봐요. 자 6천만 원이면 자 4천만 원까지는 얼마? 자 4천만 원까지는 이제 요율을 곱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험료가 나오죠. 여기에 50%니까 0.5. 그리고 40%를 초과하는 거. 자 2천이죠. 2천에 70%니까 2천은 14. 얼마요? 1,400만 원. 그럼 1,400만 원의 요율을 곱하면 이게 이제 보험료거든요. 가축은 그냥 가입금액에다 요율만 곱해요. 그럼 여기에 50% 자,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외국산 경주마는 지원을 제외합니다. 왜? 워낙 비싸고요. 부자죠. 이런 말을 키우는 사람은 자, 우리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축도 말하자면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닭, 돼지, 오리 특히 자, 닭 돼지, 오리입니다. 이들은 가입 두수가 축산업 허가 등록 이 면적을 자,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그러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이제 동물 복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닭 같은 경우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조그만 닭장 안에다 막 있는 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럼 이들을 우리 인간이 먹었을 때 인간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제한하는데, 자, 적어도 이 면적에 몇 마리까지는 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만일 그것을 초과하여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가축수를 집어넣어서 키웠다. 그랬을 때는 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동물 복지 차원에서 자유롭게 방목을 하여 키워요. 그러면 그렇게 키운 닭이 낳은 달걀도 어때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먹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갖췄다 그러면 이제 좀더 가격도 비싸게 받고 최근에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 같은 경우 이제 보상해 주는 게 이제 뭘 보상해 주느냐 이건데요. 자, 먼저 주계약에서만 다루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특약은 좀 이따 뒤쪽에서 따로 봅니다. 특약은. 자, 그러면 이제 보통약관 주계약인데요. 소는

한우, 유구, 조소 이렇게 종모가 이제 부분별로 나눠지는데, 자, 보상하는 손해는요, 먼저 폐사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질병으로 인한 폐사. 자, 여기서 법정 전염병은 제외한다고 그러는데, 자,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 우리 소 같으면 광우병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살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정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에 통해 이중으로 보상이 되면 안 되니까, 자, 그건 제외한, 그러니까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으로 폐사했을 때 보상을 해주고요. 또 각종 사고입니다. 이때 사고도 풍수설 등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화재로 인한 것도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 사고인데 꼭 자연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에서 키우는 사냥개가 견사를 탈출하여 자, 우리 소를 물어 죽였어요. 자, 이런 것도 사고입니다. 여기 이런 사고들 다 포함해서 보상이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여기 긴급도축입니다. 가축은요, 일단 폐사하면 인간이 먹을 수 없습니다. 다 폐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폐사하기 전에 도축을 해서 고기라도 건지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키울 수 없고 긴급도축하느라고 이제 어때요? 아무래도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자, 그럼 이걸 보상해 준다는 얘기인데, 자, 이 긴급도축 사유가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자, 부상인데, 이때 부상도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나 탈구만 이제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난산입니다. 그리고 산용마비. 자, 산용마비는 자, 보통 이제 소가 새끼를 낳을 때 새끼한테 칼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요. 그럼 소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한꺼번에 말하면 소위 빠져나가니까 기운이 없어요. 소위 이제 대사성 질병인데, 이런 걸로 기력이 없어서 자,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긴급도축한다는 얘기고요. 자, 급성고창증입니다. 소는 대세김질 하잖아요. 근데 부패된, 잘못된 사료를 먹음으로써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건데, 이런 경우는 도축을 하자는 얘기죠. 그럼 이제 젖소로서, 유량이 감소하면 가치가 젖소로서 역할을 못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도축해서 고기라도 얻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긴급도축이 보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인데, 자, 그러니까 소가 폐사했잖아요. 그럼 소는 무거우니까 사람이 끌고 나올 수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뭐 불도저나 이런 걸로 끌고 나와서 처리하는 비용. 그리고 소에만 있는 게 도난, 행방불명 됐을 때 손해가 보상이 되고요. 그리고 거만서 진단서 발급비용입니다. 자, 소가 이제 폐사했을 때 어떤 원인으로 죽었는지,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상하는 질병으로 했는지 보상하지 않는 손인지 해봐야 되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거만, 우리가 이제 부검한다 그러죠, 사람은. 그런 것처럼 거만하고요. 또 진단서, 이런 질병으로 인한 진단서 발급비용도 보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거 좀 추가됐죠. 자, 종모도 소기 때문에 소에게 인정되는 건 거의 비슷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모는요,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자,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종모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자, 이때는 이제 보통 이제 긴급도축을 해서 고기라도 얻자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비슷한데요. 도난은 안 됩니다. 이게 도난은 자, 여기만 되고 종모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돼지, 가금, 우리 기타 가축인데 다 거의 보상하는 게 같아요. 자, 돼지도 그러고 가금도 그러고 기타 가축 있잖아요. 자, 이들은요, 화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풍재, 수재, 설애, 지진. 자, 자연재해 중에요. 이네 가지만 보상이 됩니다. 방금 소는요, 기타 등등이니까 자연재해 다 돼요, 다. 그런데 돼지, 가금, 기타 가축은 풍수, 설, 지해서 이네 가지만. 자, 그리고 자, 화재와 풍수설지, 방재나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 자, 이거 있고요. 그리고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는 이건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폐사했을 때그 축사에서 끄집어 내느라 들어간 비용인데 이것은 다 공통으로 보장을 해 줍니다. 자, 그런데 자, 이들 자, 화재와 풍수설지 있잖아요. 자, 이들 손해는 사고 발생한 때로부터 120시간, 즉 5일 이내 폐사됐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늦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자, 재보험 사업자가 인정한다면, 뭐좀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제 보상을 해준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자, 기타 가축 중에, 자, 뭐가 있냐면 꿀벌 있잖아요. 자, 꿀벌 같은 경우는, 자, 서양종입니다. 꿀벌이 있는 상태의 소비가 3매 이상 있는 볼통이 보장 대상이 되는데, 여기 소비란 말은, 우리, 볼집을 만들어가지고 네모나게 있죠? 거기에다 꿀벌들이 꿀을 저장하잖아요. 자, 그걸 우리가 소비라고 그래요. 그게 적어도 3매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이제 동양종 같은 경우는

봉군 있는 상태의 볼통이 보장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봉군은 볼무리. 그러니까 여왕벌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벌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무리가 있어야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 부분입니다. 자, 말은 덩치가 이제 소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말 이제 종류가 있는데, 자, 폐사. 방금 했던 소하고 같고요. 긴급도축인데, 긴급도축도 부산, 난산, 산용마비는 같은데요. 자, 산통. 이 산통이 출산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 창자가 꼬이는 거예요. 말은 창자가 짧아요. 그래서 창자가 쉽게 꼬이는데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긴급도축합니다. 그리고 경주마가 실명하면 경주마로서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기라도 얻자. 긴급도축했을 때 이제 보상해준다 이거고요. 자, 말에만 있는 게 불임입니다. 그래서 암컷말 생식기관 이상 질환으로 인하여 번식 장애가 생겼을 때, 자, 보장해주고. 자, 이것은 다 공통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축사입니다. 축사도 이제 주계약에서 보장하기로 이제 최근에 바뀌었는데, 자, 축사는 일단 화재. 자, 벼락을 포함 화재로 인한 손해입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불 끊으라고 옮겨붙기 전에, 좀 옆에 축사를 좀 부순다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런 소방 손해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 여기도 풍수설치. 자, 자연재해 중에, 자, 이것만. 그리고 이제, 자, 화재와, 자, 풍수설치로 인한, 자, 피난 손해가 보장이 되고요. 자, 축사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로 무너졌잖아요. 그럼 이제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제거하는데 들어간 비용 보장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상하는 손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손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비용 손해 이제 우리가 가축에 대해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자, 방금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것 외에 자,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 손해인데요. 자, 우리 잔존물 처리 비용 있잖아요. 가축에서 잔존물 처리 비용. 자, 이거는 보험 목적이면 자, 폐사했을 때만 이제 인정하는데, 가축이 폐사하면 어때요? 그것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끌고 나와야 되고요, 축사에서. 그리고 이제 차에다 실어야 되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렌더링인데, 자, 일단 가축이 폐사하면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폐사한 가축을 자, 뼈하고 살 분리해서 공업용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개나 고양이 사료용으로 쓰기 위해서 조금 활용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거든요. 자, 그런 비용은 좀 보장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이 있는데요. 자, 보험 사고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들어간 비용입니다. 자, 이것은 어때요? 추가적인 손해를 막고 또 손해 자체를 줄이기 위한 거니까 공익 차원에서도 좀 필요한 거다 우리가 그러는데. 자, 이런 걸 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은 보장을 해주는 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좋죠. 왜? 손해가 적게 나오고 보험금 지급이 적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은 지불하는 것이 이제 원칙으로.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이러는데, 여기서 보험의 목적의 관리 의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작물도 그러잖아요.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때는 미보상 감수량에다 보상 안 해주고요. 가축도 통상적인 관리는 기본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고 들어간 비용, 이것은 아니다. 그런 것까지는 보상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무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구충제를 먹인다든가 예방 접종한다든가 이런 비용들 말합니다. 그다음 이제 대위권 보존 비용과 잔존물 비용인데, 이게 일종의 이제 대위권 비용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대위권 보존 비용이란 말은 보험사고가 제3자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일단 보험사고가 인정됐으니까 보험금 줄 텐데, 그럼 보험가입자는 그 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기란 손해배상 청구를 또 청구해. 그럼 이중으로 받잖아요. 자,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게 바로 대위권 행사인데, 이걸 하기 위하여 뭔가 관리를 하고 지켰다 이거. 자, 그러면 그 비용은, 그러니까 이 권리를 취득해서 행사할 수 있게끔 뭔가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거 보장해 준다는 얘기고. 자, 잔존물 대신. 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금 지급, 자, 보통 80% 보험 사고 나요. 자, 80% 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100% 피해 났다고 보험금을 다 줍니다. 왜?

요구가 있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비용 손해도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부문별 특별 약관이 있습니다. 자, 가축은 이제 특약에 따라 또 추가적으로 보장받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소입니다. 소는 도체 결함 보장 특약이 있어요. 여기서 도체란 말은 소는 어때요? 우리가 목 자르고 다리 자르고 자, 껍질 벗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우리가 소는, 이건 지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소를, 자, 도체해서, 자, 경매로 넘기는데, 그때까지 발견된 결함으로 경락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 그러니까 소 도축을 하거든요. 그럼 도축을 해서 그 몸체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몸체, 머리 자르고 이렇게 손, 각을 다 버리고 창자 다 꺼낸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 거기에 뭐 피멍이 든다든가. 그러면 사람이 먹을 수 없으면 그걸 다 잘라내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린이라고 또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자, 그런 거 보장해 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입니다. 자, 질병위험보장특약이 있어요. 자, 참고로 소, 말은 질병이 주기약에서 보장이 돼요. 그런데 돼지는 질병이 주기약에서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특약을 가입해야 돼. 근데 특약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 전염성 위장염 TG, 자, 유행성 설사염 PED, 그리고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인데, 딱이세 가지 질병만 보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하여 폐사했을 때 보상이 되는데, 자, 일단 이걸 폐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병이 걸렸다고 이제 말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회사한테 이걸 알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했어요. 그리고 30일 이내 폐사했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 이런 질병으로 폐사할 것 같다라고 통지를 했다면, 그리고 그 보험기간이 지나서 폐사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라면 보상이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축산휴지위험 보장은요. 자, 이것은 이제 돼지하고 이제 있는 돼지가 있는데, 자, 우리 유명한 돼지, 구제역이랄지, 아프리카 열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살처분해야 돼. 그럼 전부 살처분하느라고 축산에 돼지가 한 마리도 없어. 자, 뭐야? 축산업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잠깐 가축이 없을 때 보장받는 거. 그게 이제 축산 휴지 위험 보장입니다. 자, 이런 걸 가입해서 이제 보상받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돼지와 가금. 자, 이들 둘의 공통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과 폭염재해 보장 추가 등인데, 특히 돼지나 가염은 폭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폭염일 때 돼지 같은 거 움직이지 못하고 막 쓰러져 있고요. 특히 가금은요, 땀샘이 없잖아요. 그래서 닭이나 오리 땀샘이 없기 때문에 폭염에 그냥 쓰러져 폐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특약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과 연관된 게 뭐냐? 전기적 장치인데, 전기적 장치가 뭐냐? 더우니까 선풍기 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선풍기 틀어줘야 되는데, 전기적 장치가 고장나서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폭염으로 폐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기적 장치가 파악에 변조되어 말하자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 폐사하잖아요. 자, 그러면 보장해 줍니다. 왜 24시간이냐? 자, 고장이 났으면 빨리 수리해서 고치라는 얘기. 이걸 늑장 부려서 폐사하지 않게끔 하루 안에 고치세요. 자, 그리고 폭염입니다. 자, 돼지와 가금은, 자, 주계약에서 보장해 주는 게 우리가 풍수설지 이것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폭염은 추가로 가입해야 보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폭염은요. 자, 폭염특보가 발령되기 전 24시간 전부터요. 해제가 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폐사했을 때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근데 폭염특보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해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이때 특보가 발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보가, 자, 해제가 되는데, 보험기간이 이때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보험기간 종료일을 해제일로 본다, 그게요. 왜냐면 보험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장해주는 게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종료일을 해제로. 그러니까 종료일로부터 이제 하루 늦게까지니까 이때까지가 보장 기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폭염재해 보장 특약은요,
정기적 장치 특약

0: 특약에 가입해야 이걸 가입할 수 있어요. 이게 서로 연관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특약을 가입해야 이걸 특약을 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특약이 특약이 돼가지고 이제 추가 특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말입니다.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특약에 따라 보장받는 게 있는데, 시수말입니다. 시수말 본식 첫해 선천성 불임으로 인하여 자, 본식을 못하면 보장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 운송 위험 보장 특약이 있는데요. 자, 주로 경주마 있잖아요. 그럼 경마장에 갈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차에다 싣고 가죠. 그런데 싣고 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그래. 그거 보장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수탁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아하, 14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아, 이동 과정,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경주마 부적격 특약을 가입했습니다. 그럼 이제 경주마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제 보상을 받는다는데, 근데 이것도요, 경주마는 워낙에 비싸고 좋잖아요. 그래서 종모마나 종빈발의 용도가 변동되면 이걸로 보장, 또 돈을 벌수 있으니까 따로 보장은 해주지 않겠다. 그거고요. 자,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인데요. 보통 우리 질병 같은 경우는요, 보험에 가입해서 한달 이내에 발병한 걸 보상 안 해줘요. 이거 소위 역선택이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발생해야 되는데, 경주마는 워낙 비싸니까 한달 이내에 발생한 것도 보장이 됩니다. 그 특약이. 자, 그리고 이제 기타 가축인데, 자, 폐사 긴급도축 확장고양. 이것은요, 사슴과 양. 약간 덩치가 크니까 이런 특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꿀벌에만 있는 게 낭충봉화부패병, 그 다음에 부저병. 이런 병으로 인한 폐사 보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사입니다. 축사는 설의 손해 부보장인데, 눈에 의한 피해는 보장받지 않겠다는데, 자, 이것은 돈사와 가금사만. 즉, 돼지와 가금사에만 인정이 되는 특약인데, 요즘 축사가 튼튼하니까 눈에 의해서 막 그렇게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자, 나 눈에 의한 피해는 보장받지 않을래요? 라고 특약을 가입하는데, 돈사와 가금사에 한하여 인정이 되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축은 주기약과 특약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총 다섯 과의 강좌 통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싶다면 좀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자, EBS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 합격을 안내하시고, 자, 여기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하여 손해평가 부분의 전문가로 태어나도록 저도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자, 그럼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다 했다.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예요? 하고 물어본다면 아 맞다, 이거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 사이 길이 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두 변 길이 제곱해서 빗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만든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제가 푸는 속도, 여러분이 푸는 속도가 너무 다르죠.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막 질문해요.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푸세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막 이제 장난으로 난 선생님이잖아, 너는 학생이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번 시간에 배우는 아주 이 특별한 기술만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푸는 속도가 저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어요. 바로 피타고라스 수인데요. 자, 이번 단원의 제목,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 다시 이야기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이라고도 많이 불리는 이